0: 아. 갑인 사업이다.
1: 아, 위축됐구나.
0: 어. 아. 그런, 한 20년간 그게 갈 정도가 됐는데, 아니, 한국에서 메모리로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메모리 계속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해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2: 이건 이제 타산이 안 맞는다.
0: 또 한다.
2: 어,
0: 그치. 우리가 한번 망했지만 또 한다.
2: 네.
0: 중국인의 정신.
2: 짜요, 짜요.
0: 어, 참을성 하면 중국인 아니냐라고 해서 예, 또 덤벼들었어요.
2: 예, 예, 예.
0: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뛰어들었느냐.
2: 예.
0: 중국의 그 양자강, 양쓰강 좀 위쪽, 약간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보면 허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2: 허페이.
0: 네, 이제 옛날부터 보면 이제 합비라고 한자식으로
2: 합비.
0: 우리나라식으로 읽던 도시인데요.
2: 삼국지에 나오죠.
0: 네, 삼국지에 보면 여기가 이제 손권이 이제 조조를 공격을 하려고 맨날 공격을 하는 도시인데 그 이제 장료라고 하는
2: 예.
0: 네, 조조 편에서 되게 잘 싸우는 장수가 잘 막아내가지고 손권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우리나라의 판소리인 적벽가를 보면 적벽대전을 하는 장면이 판소리를 묘사해 주지
2: 그렇죠,
0: 않습니까?
2: 그렇죠. 예.
0: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이깁니까 집니까?
2: 조조가 지죠.
0: 완전 대패를 네, 그렇죠. 하잖아요.
2: 예, 예.
0: 근데 조조가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 이제 조조가 망하면서 이제 조조가 이제 퇴장하는 게 삼국지의 결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약간 권선징악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2: 아, 그렇죠.
0: 조조가 크게 패배하는데 조조가 안 망하거든요. 전제하거든요.
2: 어, 그 정신이구나.
0: 왜 근데 그렇긴 어, 하네요.
2: 그 정신이구나.
0: 근데 어, 그렇네요 진짜.
2: 어.
0: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예. 그래서 이 적벽 대전에서 이긴 예. 송권 이 오나라 쪽 세력이 조조를 치러 합비를 계속 건드리는데 장료 이런 사람들이 멋지게 막아냅니다.
2: 예, 예, 예.
0: 그래서 합비에 가면 지금도 장료 동상도 있고 막 그래요.
2: 어, 예, 예, 예.
0: 그런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데
2: 예, 예, 예.
0: 이 도시가 원래 LCD 공장이 크게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산업과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2: 네.
0: 이 LCD 공장 이 회사도 이야기할 거 많은 회사예요. 우리나라 LCD가 한번 정리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꽤 큰 LCD 회사가 한번 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유산을 사간 중국 회사가 그 기술을 좀 쪽쪽 빨아먹으면서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의 LCD 시장을 석권하는 거대 기업이 됐거든요.
2: 네.
0: 합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LCD라는 것도 아주 정밀하게 작은 그런 전자제품의 소재들을 미세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 제품입니다.
2: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반도체하고 기술적으로 닮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인력과 기술과 산업기반이 갖춰져 있다면 우리가 반도체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중국에서 반도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중국의 반도체 사업이 이 메모리 반도체 빼고도 이미 거대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반도체가 있는데 그럼 남들 하던 거 또 한다고 해봐야 별로 뭐 무의미한 거 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비 사람들이 한 번 했다가 중국에서 거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 한번 해보자.
2: 아,
0: 그래갖고 예. 돈을 막 밀어넣으면서 일 버려가지고 공장 차리고 막 회사 세우고 막 진행했어요.
2: 네.
0: 안 됐어요, 이것도.
2: 안 됐어? 된 줄 알았는데.
0: 계속 적자 나고
2: 네.
0: 제품을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제 가격 시세 대비 도저히 그 가격을 뭐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량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돈을 100만 원 들여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100만 원치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절반이 물량으로 떨어지면 제품은 50만 원치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2: 네.
0: 그러면 가격을 두 배 먹고 팔아야지 본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하다
2: 그렇죠,
0: 보니까
2: 그렇죠.
0: 계속 죽을 썼어요.
2: 적벽대전 위나라 꼴이네요.
0: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사실은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만. 우리 이걸 가지고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좀 약간 옛날 글 같은 거 찾아보면 조롱도 좀 많이 했어요.
2: 그래요.
0: 어. 중국 반도체 절대 안 된다. 절대 격차가 안 좁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최근 1, 2년 사이에 근데 진짜 독하지 어떻게 보면
2: 그렇지.
0: 그 긴 시간 동안 포기를 안 하고 적자를 감내하면서
2: 네.
0: 다들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밀어붙였어요. 끝까지 버텼어. 악착같이 얼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동안.
2: 국가적으로 좀 밀어준 건가요?
0: 네, 국가적으로도 있고 근데 예. 국가적으로 당연히 있죠. 국가적으로도
2: 예.
0: 있고
2: 예.
0: 이 합비와 그 근처에 있는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에도 많이 이야기했겠죠. 아 이거 사방에서 욕 많이 하지만 진짜 믿어주십시오.
2: 한 번만 더 해볼게요.
0: 우리의 합비에 우리가 장려입니다. 우리가 진짜 최후의 오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는 조조입니다.
2: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예.
0: 그렇게 하면서
2: 예, 예, 예.
0: 진짜로 버텼거든요.
2: 예.
0: 금년 작년 사이에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흑자로 돌아서면서 매출이 흑자로 조금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예. 제대로 된 이익이 팍팍 터지기 시작했어요.
2: 예.
0: 그래서 드디어 성과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 방향으로 성장만 쭉 하면 흑자가 난다는 건 가치 있는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0: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전자제품

0: 제품 회사들이 네. 앞으로 이 합비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다가 쓰기 시작하면 네. 아니, 세계 전자제품 만드는 공장도 중국이 다 있는데
1: 그렇지.
0: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아. 세계 시장을 뭐 한 독식까지는 몰라도 아. 중국에만 공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독식까지는 몰라도 한 반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꿈 속에서 지금 와 이렇게 열기가
2: 창신 메모리도 그러면 합비에
0: 합비 있죠.
2: 합비 있죠. 네,
0: 합비 아. 있죠. 네.
2: 그렇습니다. 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0: 아, 근데 진짜 제가 감탄 한 번만 하고요. 네. 진짜 어떻게 이런 엄청난 뚝심으로 버텼지? 진짜 장려 정신인가요, 진짜? 화타 정신인가? 통증을 견뎌라.
1: 아, 진짜 감탄만 하시는구나.
0: 네,
1: 진짜 감탄 구간이었습니다. 네. 예. CXMT. 이렇게 진행자 멘트를 끊으면서 할 정도의 가치였나요?
0: 그 정도의 감탄이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2: 감탄만 하고 좀을 끝나고.
0: 대단해.
1: 네, 감탄이 네, 나오네요. 대단한, 예. 네.
2: 특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제 애플에서 CXMT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아이폰이나 맥북 등에 사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의 구매 승인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0: 네.
2: 이 정도면 CXMT가 진짜 이제는 뭐 중국 내수용 업체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도약했다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종목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1: 네.
0: 우리가 지난번에 반도체 편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크게 반도체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기억을 하는 용도고 그 밖에 모든 판단 계산을 하는 걸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1: 네.
0: 그게 사실 되게 좀 뭐랄까요 엉뚱한 구분이에요. 기억용 반도체가 있고 그 외에 모든 게 있다라는 그런 구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 네.
0: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독일 사람들이 술에는 맥주가 있고 비맥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죠.
1: 그런 느낌.
0: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사용하는데
1: 예.
0: 왜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다양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틈새 시장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별의별 독특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이한 반도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부터 먼저 시작을 안 하고
1: 아, 예.
0: 우리나라가 왜 80년대에 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었을까를
1: 아.
0: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기타 등등 그 외 모든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그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제품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놓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수요 어떤 다양한 특징을 놓고 나는 이래서 좋다 나는 저래서 좋다 이거 전용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커질 텐데 이런 용도로는 이런 반도체를 사서 쓰십시오 진짜로 그런 시장이 커졌네 왜 많이 팔리네 뭐 이런 되게 복잡한 싸움을 해야 되는
1: 아,
0: 시장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1: 네, 네,
0: 거는
1: 네.
0: 기본적으로 그냥 기억을 한다 기억을 하면 그거를 정해진 속도로 잘 다시 알려준다 그게 그냥 기능의 끝이에요
2: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0: 네.
2: 어, 예,
0: 그래서
2: 예.
0: 세계 어느 나라 반도체든지 가격이 싸냐 용량이 크냐 그것만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1: 네.
0: 바꿔 키워도 그냥 그대로 바꿔 키울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런 DDR 뭐 LPDDR 이런 규격을 딱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규격을 만들었으니까 이 규격대로 어느 회사든지 만들면 세계 어느 제품에도 요거를 그냥 딴 회사 제품으로 갈아 끼셔도 된다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규격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처음 시작할 때도 아 요쪽으로 하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일본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1: 네.
0: 아 이거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써오시라고 팔아
1: 네.
0: 끼워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일본 반도체보다 이거 20원 싸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면서 좀 끼워서 썼는데 우리가 뭐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단가를 좀 더 싸게 유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편의를 봐준다거나 하면 조금씩 밀어가지고 세계 어디에라도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범용으로 누구나 똑같은 거를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경쟁을 해서 끼어들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출한 거거든요.
1: 메모리 반도체.
0: CXMT에 사람들이 투자를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것도 그리고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 아.
0: 만약에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기능을 가진 어떤 특이한 그런 반도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였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중국의 새로 등장한 업체에서 그대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애플 같은 회사가 믿고 그대로 쓰기가 쉽지 않겠죠.
1: 아, 예.
0: 검증하기도 되게 어려울
1: 그렇죠,
0: 거고.
1: 그렇죠.
0: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용량 더 그대로 나와? 속도 그대로 나와? 분량 아니네? 그럼 그냥 빼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끼워도 그냥 계속 같이 동작하는
1: 예.
0: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하기가 애초부터 수월한 품목이었어요.
1: 아.
0: 그런데 싼 단가로 들어가가지고 하겠다. 라는 게 기대되다 보니까
1: 예.
0: 이게 뭐 애플이 되게 상징적인 것이고. 세계의 수많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요거를 이제 좀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2: 네,
0: 그런데 이게 이제 근래에 참 기현상이 벌어진 게
2: 어떤?
0: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CXMT 같은 데서는 애플 같은 이런 거대한 회사에 브랜드가 되게 좋은 회사에 얼마나 좀 팔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좀 무리를 해서라도 팔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2: 일단 뭐 문을 뚫어야 되니까.
0: 네. 예. 아 우리는 애플에도 납품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하면 거래도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거래가 성사가 되냐 마냐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 쪽에서 튕기는 게 아니라 CXMT 쪽에서 튕긴다는 이야기도 요즘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더 오래 거래를 할 것 같은 더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직한 중국의 대형 전자회사들이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도 잘 우리가 한국 회사들만큼 값 쳐줄게. 한국 회사 바로 한국 회사보다 더 가까운 데서 너희들이 납품하고 같은 중국 회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똑같은 값 쳐줄게라고 하면 얼씨구나하고
2: 내수 시장만으로
0: 얼씨구나하고 중국 회사에 팔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CXMT가
2: 도바심나는 건 애플이다.
0: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CXMT가 상황이 중국인의 기대를 많이 받는 상황으로 가고 근데 이게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2: 알겠습니다.
0: 하나만. 예. 제발.
2: 오늘따라 눈빛이 왜 이렇게 그렁그렁해. 예.
0: 메모리 시장은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같은 용량이면 가격 싸움을 하는 시장이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격을 얼마나 낮춘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가 그냥 기술력인 시장이에요. 그죠? 딴 회사는 100만 원 들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10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20개 만들 수 있다. 우리 회사는 20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 자체가 그냥 기술인
2: 그렇죠.
0: 그런 판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거든요.
2: 예.
0: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가끔 벌어질 때가 있다면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한번 진짜 낮춰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도저히 못 맞추는 회사는 망할 거 아니에요.
2: 나가는 거죠.
0: 예. 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서로 좀 간을 보. 근데 가격을 낮추면 돈 못 보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격을 낮출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네. 서로 장사가 잘 되면
2: 그냥 시장 지배하려고.
0: 예. 네, 뭐 높은 가격으로 그냥 다 같이 벌어서 그냥 돈 많이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찌저찌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면 싸움이 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버티냐 해보자라고 해서 가격 낮추기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2: 예.
0: 2009년도에 이게 가격 맞추기 경쟁이 한번 불타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지금부터 17년 전에 D램 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이거를 이때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치킨 게임이 크게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중국에서?
0: 전 세계에서. 치킨 게임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2: 둘 다 치는 거죠.
0: 영화 같은 데 보면 저기 뭐죠? 이유 없는 반항 뭐 이런 데 나오죠.
2: 절벽으로.
0: 자동차 타고 절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차를 멈추면 지는 거죠.
2: 네.
0: 근데 이기겠다고 계속 차를 밟고 가다가는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잖아요. 네. 누구 하나는 겁먹고 포기를 해야지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네. 대신에 겁먹고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 거죠.
2: 네.
0: 그런 싸움이 가격 낮추기 출혈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판에서 벌어졌다라고 해가지고 2009년에 2006년부터 이게 이어졌어요. 한 3년 했는데 이거를 제1차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1차 D램 치킨 게임, 제1차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2: 예.
0: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6년 초 한창 가격 좋을 때 기준이 되는 그때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평균 6.8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 뭐 한 만 원 뭐 이 정도 가격이죠, 그죠? 근데 이 만 원짜리 반도체가 2009년에 가격이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2: 어디까지 낮아지냐? 2달러.
0: 0.5달러까지
2: 나왔네요.
0: 0.5달러까지.
2: 미쳤네.
0: 그래서
2: 치킨 게임이네.
0: 몇백 원 단위로 만 원에 팔던 반도체를 몇백 원 단위로 짤짤해 하면서 파는 세상이
2: 진짜
0: 찾아옵니다.
2: 진짜 가치축제잖아 이거는.
0: 네, 그러니까 뭐 온갖 반도체 회사들이 다 적자를 보고 그래서 스웨덴도 물론 있습니다만 독일의 유럽의 기술 강국이라고 하면 독일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독일에도 전통을 자랑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말아먹습니다. 결국은 손 털고 독일 회사 망합니다.
2: 예.
0: 회사 하나 망하니까 이제는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적어지는 시대가 왔죠. 가격이 다시 훅 올라가면서 남아있는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꿀빠는 이런 세상이 온 거죠.
2: 예, 예.
0: 참고로 이때 독일 회사 망하니까 그 망한 회사 유산들이 팔릴 거 아니에요. 빚잔치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쪼개져서 팔리거든요. 그 독일 회사의 자네를 사간 회사가 이 중국 회사.
2: 창신.
0: 중국 회사입니다. 그걸 그때도 쪽 빨아먹은 거예요.
2: 그래, 독일 기술이 있다고 그랬어요.
0: 아, 왜 독일 아이고 회사 뭐 이거 망한 회사 기술인데 아 이걸로 뭐 되겠어라고 해서 뭐 그렇게 가격이 잘 안 쳐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1: 예.
0: 야, 요즘 메모리 시장이 대혈투인데 저기 들어와가지고 다 적자 본다는데 네. 저 사업 뭐 전망도 뭐 그렇게 밝지도 않은데 그 망한 그 중에서 잘 되는 회사나 이거 망한 회사 기술 사고 뭘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술 그대로 배워가지고 회사 차리면 독일 회사보다 더 잘하겠냐? 그 망한 회사 기술 사갖고 따라하면 그보다 조금 더 못할 텐데.
1: 근데 잘했죠.
0: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도 중국 회사에서는 하여튼 기술은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이게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이 얘기 말고 끝내도 돼, 제발. 하나만 진짜.
1: 아 그래요?
0: 하나만.
1: 오 그래요?
0: 하나만.
1: 아, 가시죠.
0: 네. 네.
1: 그래서 그 뭐 끝나길 바라는 사람처럼
0: 그렇게 그때 진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본 건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네. 제가 그때 뉴스 본 것 중에 진짜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기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냐면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장사를 했는데 매출이 5,900억 원인데 5,900억 원 맞을 거야 5,900억 원인데 손실이 5,900억 원이다라는 숫자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와가지고 그냥 공모로 나눠줬다라고 하면 손실 100만 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인건비 생각 안 하면 네. 그런 일이 반도체 회사에서 대만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1: 엔차 치킨.
0: 엔차 치킨 기인데.
1: 예, 예, 예.
0: 근데 그때 우리나라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1: 예.
0: 그 회사는 이 시기에도,
1: 예. 네.
0: 이 시기에도 흑자를 자주 봤어요.
1: 아.
0: 그게 놀랍지, 진짜. 진짜 엄청난 메모리 명가지, 진짜.
1: 2위는요?
0: 예? 2위는 그때도 좀 잡잡하고 좀 힘들고 그랬었어요.
1: 야,
0: 예? 그랬어요.
1: 예.
0: 그래 한번 정리해야 돼. 다시 돈을 훅 벌었거든.
1: 예.
0: 근데 2012년도에 예. 지었지 하다 보니까
1: 1차가 있으면 2차도 있다는 거잖아.
0: 1차가 있으니까 1차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2012년도에 예.
1: 네.
0: 제2차 반도체 치킨 게임, 제2차 DRAM 치킨 게임, 제2차
1: 아, 몇 차 뒤에는 왕자의 난 이런 단어가 나오지 치킨 게임이
0: 제2차 메모리 반도체 치킨 예. 게임이 2012년에 벌어집니다. 이때는 1차만큼 혹독하지는 않았는데요.
1: 네.
0: 그때도 3달러 하던 반도체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집니다.
1: 야.
0: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때 일본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망합니다.
1: 네, 한 번씩 네. 이렇게 쏟아내나 보다 이렇게.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지금 벌써 한 15년쯤 지났죠, 그죠?
1: 네.
0: 그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황금기가 찾아온 거고.
1: 굴지의 회사네.
0: 그때 착실히 여기저기서 기술을 가져오고 사오고 해가지고 망한다 딴 데 다 망하는데 야 일본에서도 망하고 독일에서도 망하는데 우리 중국이 뭘 어떻게 한다고 거기다 돈을 그렇게 써붙냐 더군다나 이거를 처음부터 잘 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한번 거하게 망해 먹어가지고 사기 스캔들까지 났는데
1: 네.
0: 그런데도 장려 정신으로 합비해서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1: 네.
0: 그 중국 무서워요 이런 거 보면 자 그런데
1: 예, 장류 정신입니다.
0: 자 그런데
1: 예,
0: 예. 자 그런데 그래서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뭐냐 이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뭐냐
1: 예.
0: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회사들은 이게 모든 분야가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완전 독점적이면 좀 이유가 다른데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거의 독점이니까 값을 막 올리고 싶을 것 같잖아요.
1: 네.
0: 아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다 거의 독점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 평소보다 100배 받자 1000배 받자 이렇게 해도 딴 데서 사올 데가 없는데 비싼 돈 주고 사가야 될 것 같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1: 네.
0: 오히려 간당간당하게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려고 덤비지도 않거든요. 저 값을 어떻게 맞추나. 저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값에 팔아가지고 다 손가락 빨아먹고 그냥 울면서 장사하나. 아예 진출할 생각도 안 하고.
1: 가격을 너무 높이면 그게 약간 빈틈 공략 포인트가 그렇죠. 되는 거죠.
0: 그래서 네. 그걸로 장기간 꿀을 빠는 거예요.
1: 네.
0: 그렇게 딱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남들이 덤빌 수 없게 그걸 딱 그렇게 해와서 견제를 해왔었는데
1: 네.
0: 최근에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AI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수요가 너무 올라온 거예요.
1: AI.
0: 네,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낮추고 싶어도
1: 네.
0: 메모리 반도체를 달라는 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 네.
0: 이게 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재비뽑기 해가지고 가격 결정해서 팔 수는 없죠. 네. 그렇게 팔아도 그럼 다시 재판매하면서 네.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큰 돈을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번 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뭐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온 그런 장점일 수 있는데
1: 있지만
0: 그게 이런 CXMT 같은 이 중국 반도체 도전자들에게 틈을 열어준 거예요. 어. 저값이면 우리도 팔 수 있다.
1: 원조 할매만두가 갑자기 비싸졌네.
0: 어. 저 가격이면 어. 우리가 원조 할배만두를 하면서 들어갈 어. 수 있겠다.
1: 쌍가페세.
0: 어. 어. 실제로 네. CXMT가 어떻게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쥐구멍에 있다가 지금 볕이 들었냐라는 이유를 얘기할 때 이거 요즘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AI 열풍 때문에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은 CXMT 기술로 지금 CXMT 기술도 많이 따라왔기도 하지만 CXMT 수준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작년부터 여러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언급해 볼 만하겠죠.
1: 아 오늘 뭐 반도체 강의지만 약간 경제하고 언론 느낌도 나고요. 네. 중국 반도체와 또 중국 산업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 곽책 작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곽책 작가가 소개해준 중국의 반도체 첨단 도시 허페이, 합비는 뭐 삼국지 장료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포공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로 판관포청천의 실존인물 포증의 고향이기 때문인데요. 아, 왠지 좀 개작두가 어울릴 것 같은 이 도시가 지금은 중국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대표적인 첨단 산업 도시가 되어서 또 우리나라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남다른 느낌이 듭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포청천 편도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문 셔터 내립니다.

0: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많아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전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내향인에 부끄러움이 많고 또 새로운 도전을 엄청 겁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저렇게 언니 오빠들 친구 사이에서 제가 1등을 한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 누군가의 등을 이렇게 떠밀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도 제 등 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써니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능도 하고 또 뮤지컬도 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노래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왜 나왔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누군가의 등을 이렇게 떠밀어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등을 떠민다는 거는 이제 표현이 등을 떠민다는 거고 누군가에게 응원과 또 상대방의 도전을 권유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제 인생에서 좋은 분들의 등 떨밈을 많이 받고 계속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저의 등 떨밈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즈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명절 때 놀이공원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조그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댄스 대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회자분들이 야 춤에 자신 있는 친구들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계셨고 이제 그러니까 또래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과 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딱 뛰어 용감하게 뛰어 나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안에서는 막 이렇게 불꽃 같은 게 이렇게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막 나도 너무 나가고 싶고 또 저희 사실 어릴 때 다들 이제 화장실 거울에서 춤이랑 연기를 많이 연마하잖아요. 네, 다들 실력들을 갈고 닦으셨잖아요. 하지만 나와서 안 했을 뿐이지. 저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저도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용기가 없는 내성적인 아이였어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슴은 막 두근거리는데 용기가 안 나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막,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너무 좋은데 무서워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할 때, 네, 그런 것처럼. 그때 어머니께서 제 등을 이렇게 미시면서 진주야 한번 나가봐, 나가봐 이렇게 해서 제 등을 처음으로 이렇게 떠미신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머니의 그 가벼운 등 떨밈이 제가 어린 저의 무거운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그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대로 된 춤도 아니고 막 춤을 췄었는데 이제 놀랍게도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네 저렇게 언니 오빠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제가 1등을 한 거죠. 네, 만약에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아서 거기 나가지 않았다면 제가 1등을 했을지 어떨지 전혀 저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사회자분이 막 미래 스타다 이러면서 막 사진도 찍으시고 관객분들이 막 지금처럼 박수도 쳐주시는데 정말 그 기분이 막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막 집에 갔던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안의 가능성을 꺼내본 첫 도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제 힘만으로는 꺼내지 못했던 가능성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살짝 등을 밀어주셨기에 꺼내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저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제 조그만 초등학생 친구가 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춤추고 들어온 이제 작은 에피소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의 이 어린 저의 큰 세상에서는 그 한 걸음이 정말 큰 도전이었고 또 그게 네, 저의 또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내향인에 부끄러움이 많고 또 새로운 도전을 엄청 겁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이전에 할 때도 제가 재미있는 역할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즐기면서 할 것 같지만 전혀 저는 반대로 항상 막 괴로워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확신이 없이 막 괴로워하면서 연기를 준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연기라는 걸 하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이미 충분하고 벅차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외의 것들, 뭐 도전들은 전혀 네,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제 스스로 한계를 두고 네, 제 자신을 가두고 살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혹시 도전을 했는데
잘해내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한계를 두고 이렇게 그 안에 안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해보자, 부딪혀보자,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자, 이렇게 좀 새로운 세상을 좀 많이 보자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져 봐야 자기 날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스스로 제가 갇혀있던 제가 저 자신을 깨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스스로 거기를 걸어 들어가진 못했고, 시작은 배우 이한이 언니께서 저의 등떠밀기가 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이 언니랑 이제 드라마를 함께 찍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제 꿈을 노래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한이 언니가 진주야, 너 혹시 복면가왕에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바로 단호하게, 아니 언니, 저는 노래를 거기 나갈 만큼 잘하지도 못하고 또 아직 인지도도 부족해서 제가 가면을 벗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 한이 언니는 저한테 작은 불씨를 그냥 던져주신 거죠. 막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진주야,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니? 한번 꼭 나가봐. 넌 잘할 거야. 라고 어릴 때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제 등을 밀어주셨던 것처럼 저의 등을 살짝 밀어주셨죠. 이제 그 작은 불씨가 제 안에 갑자기 불이 타면서 또 그 한마디에, 그 등 떠밈에 저의 새로운 도전을 향한 한 걸음을 또 이렇게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섭지만 눈 딱 감고 도전해보자 하고 영상을,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서 복면가왕 팀에 보냈고, 그렇게 우비소녀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 얼마나 그 내향인이 제가 거기서 저를 제가 벗었는데 누군지도 모를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환경에서 노래를 하는 게 정말 무서웠는데, 정말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내가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되고 떨다 못해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왔고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하고 저를 이제 내던졌죠. 하지만 무대에서 부서진 건 제 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설정해놓은 저의 한계였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검색어 순위가 있을 때였는데, 2주 동안 우비소녀가 누구냐라는 그 이야기로 2주 동안 검색어 내내 올라가 있었고, 네, 제 얼굴이 공개된 후로는 저에게 배우 생활만 하던 때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들이 저한테 펼쳐지기 시작해요. 한이 언니의 등떠밈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끝까지 용기를 못 내서 그 무대 위로 뛰어들지 못했다면, 저한테 이런 날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까지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후 저에게 두 번째 큰, 네, 변화를 주는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놀면 뭐하니에, 네, 합류를 된 것입니다. 연기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작품 홍보나 이런 걸로 가끔 예능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유누님이셨죠. 네. 유재석 오빠가 항상 진주야, 너는 예능을 한번 해봐라, 잘할 것 같다 항상 하셨는데, 저는 정말 예능 체질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사실 대단하신 선배님께서 권유를 해주심에도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연기만 할 생각입니다라고 정말로 생각을 했고, 제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게 뭐 너무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빠가 얘기하실 때마다 아,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놀면 뭐하니에 WSG라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이제 노래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네, 참여를 하게 되어서 두세 달 정도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모든 촬영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재석 오빠께서 또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진주야, 예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니, 어떻니 하면서 또 등떠밈을 살짝 해주셨는데, 원래 저라면 아, 저는 예능이 맞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하고 넘겼을 텐데, 그 등떠밈이 저한테 통한 거죠. 갑자기 다른 마음이 들면서
도전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불이 타면서 정말 무섭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재석 오빠의 한결같은 응원의 덤덤임이 제가 밀리다 진짜로 뛰어내릴 수 있게 네, 도와주신 거죠. 당연하게도 저는 모든 게 처음인 예능에서 정말 제가 앞으로 나가는 건지 뒤로 넘어지는 건지도 모른 채 너무 많이 헤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석 오빠는 연애 때처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하고 계속 그렇게 등을 떠밀어 주셨고 덕분에 한 발자국씩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헤매던 그 순간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 이제 진철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네, 이 캐릭터를 처음에 하게 되었을 때 아침에 이제 남자 가발을 쓰는데 아, 나 정말 나 이러다가 배우 인생이 진짜 끝나는 건가 하면서 정말 너무 진짜로 무서워했었고 아, 내 분야가 아닌데 내가 이곳에 서서 해도 되는 걸까? 내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걸까?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었어요. 하지만 한 주 한 주 도전이라는 걸 해나가면서 이제 제 자신을 계속 어쩔 수 없이 이겨내다 보니 네, 작은 저의 세상에만 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점점 저한테 큰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면서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 진철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네,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몰랐던 더 큰 세상과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거기를 한 발자국을 가지 못해서 못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게 전처럼 무섭지 않고 이 도전이라는 게 새로운 저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매체 배우를 하면서 매체 연기를 하면서 10년 동안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뮤지컬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고 네, 감사하게도 무대에도 다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캐스팅 발표가 오늘 또 나가지고요. 네, 이렇게 한번 살짝 뛰어봤습니다. 아,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셔서 사실 여러분들의 이 눈빛 또한 저에게 등 떠밈이 되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에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은 저의 세상이 바뀔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이 큰 사건 안에 어떤 거창한 무언 어떤 목표가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의 등을 밀어주었던 엄마의 그냥 한마디, 한이 언니의 어떤 격려, 재석 오빠의 응원 덕분에 이제 그 작은 말들, 응원의 말들이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또 그 용기를 내서 했던 그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용기라는 게 누군가의 응원의 말 한마디에도 생길 수 있을 만큼 좀 가벼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벼운 거라면 누군가의 혹은 많은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세바시 무대도 저한테는 또 엄청난 사실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도전을 만약에 망설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지금도 너무 무섭고 떨리지만 네, 또 제안의 저를 또 깨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무대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용기를 조금이라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 모른 채 머물러 있는 많은 분들이 마침내 자신 안에 빛을 깨닫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의 등을 한번 밀어줘 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잘할 거야. 너 할 수 있어.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작은 떠밈이 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저기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제가 한번 등 한번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네,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만나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도 차례예요. 여러분도 제 등 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진주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8월에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높게 하늘에 떠오른 태양은 우리들에게 멋진 조명등을 비춰주고 있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마음들도 그렇지만 또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복귀될 9월, 그러니까 한 해에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학교를 보내면 시작되는 이 출발에 대해서 저마다의 계획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학용품을 장만해야 하고 부쩍 커버린 아이의 허리에 맞는 바지도 사야 하고 그리고 신발도 그렇죠. 자꾸만 커가는 신발 사이즈. 이런 때 거의 인플루언서처럼 마음을 이해하는 조란 맘도 아닌 뉴욕 시장이 지난 썬데이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베이비시터 4시간 동안 제공을 해서 그 시간 동안에 부부가 혹은 싱글맘, 싱글대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부모의 밤, 부모들의 나이에 여기에 등록한 265가구 베이비시터 역할을 뉴욕시에서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 500가구가 등록을 했지만 이날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갔는데 뭐 없을까? 생각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도 참 못 믿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아침에 우리 세상의 모든 아침 시작하기 전에 제가 빠른 속도로 아침에 달려오면서 본 풍경이라든가 이 공기의 느낌 그리고 그날의 주요 뉴스를 이렇게 모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단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시작하는 그 오프닝 멘트를 쓰잖아요. 조금 전에 그걸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어찌어찌 하면서 손가락 하나가 제 엄지손가락에 뭔가를 잘못 눌러서 거기에 있는 원고가 훅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못 믿겠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기억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이야기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는요, 맑은 날. 어제하고 보다 조금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섭씨로 한 31도까지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최고 기온이 87도 화씨로 그렇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기온은 약간 떨어지는데 비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보다는 시원하지만 비가 어느 무렵에선가 시작이 될까? 어제도 비가 오락가락 했어요. 어디에서 언제부터 어느 정도 비가 온다라는 건 뉴욕과 그 일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씨를 봅니다. 온도는 이렇게 내일부터 내려간 섭씨로 약 25도, 6도 뭐 이런 정도의 날씨가 되겠고 그리고 비도 뭐 그냥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비가 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토요일은 진짜 맑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야외 활동에 너무나 좋은 날이었는데 이번 주는 토요일

family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딱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family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 전에도 이미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그런 결정이었던 게 분명한데 뉴욕시에서 베이비시터를 구하려면 아이 하나당 뭐 한 $30까지 그렇게 그 이상도 또 돈이 필요한 그런 부모들이기 때문에 저런 맘다니 시장이 정말 필요한 거를 아주 잘 또 이렇게 퍼블리시티 알려지는 그런 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 자녀를 둔 그 커플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나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썬데이에 무료 베이비시팅이 6살에서 13살 사이 어린이들 13살이면 혼자 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썬데이 나잇에 부모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한 500가구가 진짜 등록을 했는데요. 265가구만 왔다. 그 앞으로는 5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좀 이런 기회를 다오. 사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손에서 뗄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넓은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혼자 몸을 가눌 수는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관에서 나이별로 그룹을 줘서 활동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베이비시터를 시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살 미만의 아이들까지 모아놓으면 이건 쉽지가 않죠. 한쪽에서 울고 한쪽에서 뭐 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도 아무튼 4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두고 밖에 나가서 부부가 혹은 혼자 보냈던 지난 썬데이 나잇은 스윗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됐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됐습니다. 뭐 각각 다른 나라를 구성해서 이 독립의 그 배경부터 다 다르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살아온 원주민들과 잘 이렇게 협상을 해서 비교적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건설했다고 우리가 듣고 있고 미국의 역사는 원주민들과 너무나 충돌이 많았고 가슴 아팠던 그런 시작이었던 것도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캐나다의 이 관세로 엄청나게 서로 힘들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해야겠죠. 관세 문제 때문에 캐나다가 미국산 술을 사지 않겠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한 반발이 일고 이웃나라라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거의 뭐 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간에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간에 관세 합의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지라고 이제 관세 결정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에 하루 끝에 캐나다에 대한 관세 적용이 시작되는 그 마감 그러니까 90분을 남겨놓고 있던 시간에 그 시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부과 연기하겠다 이런 발표였어요.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어쨌든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그동안에 뭘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딱 이것이다라고 단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캐나다는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수십억 개의 물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50% 관세가 적용이 되는 그 시점을 90분 남겨놓고 약 네, 3일 동안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무조건 연기가 아니라 3일 동안 어쨌든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부과 유예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 해당되는 조항들을 확정하는데 캐나다와 미국이 지금 동시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적인 서류 확정을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일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된 거죠. 사흘 동안 네, 50%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일단 중단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많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진짜 약속대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3일 유예를 받고 나서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 캐나다가 경제적인 이 의존을 어쩔 수 없이 이웃 나라기도 하니까 미국과의 경제 의존의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더 강력하고 독립적인 그런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통으로 국제 은행에 있어서 또 가장 높은 지위를 맡았던 경험이 있는 카니 총리가 그래서 경제 문제 아주 좀 예리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3일 유예를 받았는데 미국 무역 대표부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도 올린 그 이번 협정에 대해서 모든 미국 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 접근, 경제 안보 약속, 디지털 무역 조정, 미국 시장을 보호할 기타 조항들이 포함될 거라고 미국 측의 입장을 말을 했습니다. 이제 관세가 시행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산에 의하면 캐나다 수출액 200억 달러에 달하는 수백 개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건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캐나다 쪽에서는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캐나다에 도입이 된 이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최대 50%까지의 관세. 이건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고 완전히 철폐를 하거나 줄이는 걸 목표로 해서 합의를 지금 이끌어내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작년에 관세 막 때려낸 것에 대해 굉장히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캐나다가 이 미국산 와인, 뭐 증류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게 좀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도 상당한 미국에서 수출하는 이런 술에 대한 이 수익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에서 미국 걸프 연안까지 기름, 석유를 수송할 예정이었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키스톤 XL과 이번에 협상을 연결을 시키긴 하고 있지만 그걸 원한다라고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2021년에 이건 완전히 폐기가 된 프로젝트. 이게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승인되고 그다음 바이든 때 이걸 안 한다고 하고 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많습니다. 졸린 조 바이든에 의해 죽은 위대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말로 또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0: 어제 화요일에도 여러 개 주들에서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올해 11월 3일 본선거에 진출할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어제 예비선거를 가진 플로리다주, 알래스카주, 와이오밍, 그리고 캘리포니아, 또 캘리포니아 특별선거가 있었는데 예상 밖에 여러 결과를 나왔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진보 성향의 주 하원 의원인 앤지 닉슨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중도파 알렉스 윈맨을 꺾는, 그러니까 이변이라고 표현하는 그 승리를 했습니다. 예, 진보 성향의 이 닉슨 후보는 TV 광고 하나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이 선거 자금을 갖고 캠페인을 했는데 그래스루트, 풀뿌리 조직, 또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봉사가 정말 이런 승리를 낳았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번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 진영의 후보는 진영이 다르다라고 일단 말을 하는 게 맞겠죠. 16배 이상 많은 그런 선거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발로 뛰는 캠페인이 요즘은 먹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미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K라디오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한국의 거제 통영 폭우 홍수 어마어마한 이 자연재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흙더미가 또 무너져 내리고 진짜 우리가 화면으로 또 사진으로 그리고 직접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대한민국 거제 통영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이었나요? 일본에 그러니까 도쿄의 동쪽에 위치한 이 지바현에서 또 한 30cm 정도의 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한 시간에 10cm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홍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13명이 목숨을 잃은 일본의 지바에 또 폭우 홍수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 빅 아일랜드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때는 3피트 정도의 비를 뿌렸다고 하니까 1피트가 1풋이 12인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빨리 해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다. 제가 지금 피트를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얼음발 3개 정도인가요? 주민들이 몇 달 동안 복구 작업을 해도 이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 그런 큰 피해가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 하와이의 섬들 중에 빅 아일랜드, 이렇게. 그러니까, 랜드, 땅에 육지에 내리지는 않았다라는 이 랄라 허리케인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정도 피해를 남겼는데 만약에 정말 상륙이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그 작업,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두 곳을 찾아가서 보도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이 하와이 사람들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compassion, 어떤 연민, 그 공감하면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알로하,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의미하는 오하나, 하와이의 원래 그 가치관에 대한 정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이번 복구 작업에 다 힘을 합한 하와이 사람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1등급 폭풍 허리케인 랄라가 고속도로, 그러니까 하이웨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긴 고속도로라고까지는 뭐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고속도로는 아니겠죠. 하이웨이를 파괴하고 집들을 무너뜨리고 나무들이 쓰러져서 이 섬의 대부분 지역에 정전이 일어났는데 섬 남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하와이의 섬들 중에 빅 아일랜드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산악마을 오션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오션뷰 마켓이 제가 지도를 펼치고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식료품도 팔고 이런 마켓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문을 닫았죠. 이 문을 닫은 주유소에 이곳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구호센터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지금 뉴욕타임즈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빅아일랜드에 약 1,8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해안마을 파할라가 홍수로 도로와 다리가 침수돼서 고립되고 그리고 또 국도가 붕괴되면서 유일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여기 카우 지역이 이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와이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와이에서도 이런 산이 있었나? 우리가 놀러만 다니면 모를 그런 험준한 산과 또 초목,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지역에 한편에서는 넓은 용암이 깔려있는 그런 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카우 지역이 다른 곳과 떨어져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평생 여기에 살아온 평생의 거주자들과 또 이 땅값이 싸고 조용해서 새롭게 출발을 원하는 중년 그리고 은퇴한 여기 하와이 본토 사람들이 하와이 그리고 또 본토에서 여기선 미국의 하와이와 떨어진 본토 사람들이겠죠. 살아오고 있는 그런 카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서 차를 몰고 정말 아름다운 집들이네요 라고 생각할 곳은 아닌데 여기 오션뷰 이 산속 마을에 그 한 여성은 그 지역에 자신의 그 쉐보렛 SUV 뚜껑을 열고 뭔가 이름과 번호를 적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간단하게 거기 지금 주유소에 기름을 팔지 못하고 클로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와서 캐시를 주고 기름을 담을 연료통을 건네주면 거기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그 주유소에 가서 거기는 기름이 있으니까 담아다가 전화를 해서 전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겠네요. 번호를 적은 게 이름과 번호는 뭔지 잠시 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12개 빨간 그 캔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30분 떨어진 건 그 주유소에 가서 사다가 와서 마커를 딱 붙여서 이름과 번호, 그러니까 몇 번을 붙여준 거네요. 그걸 주는 거죠. 이 연료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주유소가 문을 닫았으니까 진흙탕이 되어버린 길에 SUV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자신이 발런티어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알로하와 오하나, 하와이의 전통적인 가치를 이번 자원봉사의 원칙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라고 서로 허그를 하고, 우리의 그 살아온 하와이의 원래 원주민들이 가졌던 그 전통. 그리고 또 여기서 특이한 건 헬리콥터로 이 투어를 하는 그 한 남자는 25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 지금 파알라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고 1800명의 주민들이 고립된 여기에 물품을 모아서 식료품과 아기들 기저귀라든가 이런 걸 잔뜩 담아서 공급을 해주겠다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원봉사들이 모아온 물품에 보면 아기들 물티슈, 화장지, 그러니까 토일러 페이퍼, 그리고 인스턴트 푸드이 들어있는데, 여기 한국에서 온 우리의 또 이 컵라면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이륙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의 low power, 작은 또 라디오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한 남자는 이 라디오 자기의 그 단말기를 인공위성과 연결을 해서 원래는 클래식 락하고 이런 음악들을, 하와이의 원래 전통 음악을 플레이하는 라디오 스테이션인데, 그걸로 사람들에게 직접 이장님 댁에서 발표하는 이장님 댁 스피커처럼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와이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합하는 하와이의 소식과 함께 이 재난 지역에 한국과 일본에 빨리 화복이 되는 그런 소식.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또 선행 소식을 듣고 지나가면 되는 건가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보던 아침 우리 K라디오를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라디오를 그때만 들으신다면 라디오가 없는 경우에 차에서 내리셔도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셔서 라디오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중요한 또 재미난 인터뷰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K라디오.us, K라디오.us 해서 화면이 열리면 맨 오른쪽 상단 그 코너에 on air라는 두 단어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유튜브가 되는 시간에는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요. 또 AM 1660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일부의 라디오로 방송되는 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아침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들으실 수 있고 AM 1310은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부의 라디오로 들으시는 그 방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아침 시간에는 AM 1660 클릭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밤에 재방송이 되는 밤 9시에는 두 곳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kradio.us 오셔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한글 간판 킴스보석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킴스보석 세일 상품 소장품 중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각 발행한 정말 기념적인 그런 기념 주화 말 그대로 기념 주화를 세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 은 관심 많죠.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 국, 찜, 반찬 걱정 끝. 떡까지 있습니다.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폴리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하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언제나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터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잠시 후 시간 맞추고 와서 듣겠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세상의 모든 HMR 제공해 주시는 우리 후원업체들을 소개하다가 멈췄습니다. 오픈한 플러싱 154가 그리고 노던 볼라바드 들어선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털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칼세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는데 관련 경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516-331-2250, 516-331-2250 키스 뷰티 그룹으로 전화하세요. 부산행 영산홍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지난번에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도 상영이 됐죠. 연상호 감독의 영화 한국 영화 커머니 군체가 개봉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텍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군우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 커머니, 군체는 8월 28일 금요일에 개봉도 하는데 뉴욕은 AMC 베이트라스 6, 뉴저지는 AMC 리치빌 파크 1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후 책에서 찾은 인생 고명환 개그맨 사업가 강사 베스트셀러 작가 전화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 많은 수식어 타이틀 중에 개그맨이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10억 규모의 매출액을 또 기록하고 있는 사업가, 강사. 그런데 작가라는 이름으로 소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네네네. 요즘은 제가 네. 작가 고명환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0: 네네네. 좋습니다. 이 개그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네. 결정적인 사건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죠.
1: 네,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제가 네. 2005년에 KBS의 그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0: 네.
1: 최수종 씨랑 성일국 씨랑 뭐 최시라 씨 나오는
0: 네.
1: 그 장보고 얘기 그 드라마 찍고 그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완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0: 네.
1: 전 잠들어 있었는데 이제 제 매니저가 190km로 서해안 고속도로 달리다가
0: 와.
1: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전 옆자리에서 자고 있었는데
0: 네.
1: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눈을 떴는데 저는 이제 자고 있다가 기절로 넘어갔다가
0: 네.
1: 그래서 이제 눈을 떴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1초 후에 사망할 것 같다.
0: 이게 말이 1초지. 그냥 바로 세상 떠나는 거잖아요.
1: 예, 예. 제 심장에 그 핏덩어리가 이제 그 충격으로 큰 게 생겼는데.
0: 네.
1: 그게 이제 곧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소위 이제 심장이 이렇게 빰 해서 이제 죽는다. 그래서 네. 빨리 유언부터 해라. 네. 뭐. 그러면서 진짜 죽음 1초 전에 가서 이제 아 그때 제가 작가 고명안으로 소개해달라고 한 게 제가 아 난 개그맨으로 태어나지 않았구나.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며 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죽음 앞에 가면 압니다. 저는 알았어요. 바로 유언하라는데 유언하겠다는 생각보다
0: 네.
1: 야 내가 개그맨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34년을 왜 개그맨으로 그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집을 사려고
0: 네.
1: 물론 그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그거만 한 게 이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0: 네.
1: 네. 내 안에 뭔가 막 그 뜨거운 그 불덩어리가 있는데 야 이걸 못 꺼내보고 죽는 게 너무 원통하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나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서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0: 네.
1: 진짜 이거 내 안에 불덩어리 이거 내가 태어난 이거 이유가 이건데
0: 네.
1: 근데 그 모습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다시 예, 살게 되면 이거 진짜 한번 찾아보겠다.
0: 네.
1: 해서 이제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으면서
0: 책을
1: 진짜 내 안에 이, 네. 있는 게 이게 뭐냐 했는데 제가 이제 99% 찾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작가 고명환입니다.
0: 아 그래서 네. 개그맨 고명환에서 작가 고명환으로 오늘날 그렇게 불려지는 걸 원하시는데 그때 정말 이게 심장에 그 피덩어리가 터지면 언제 그게 1초도 같을 수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사고 죽는다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 나의 네. 모습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셨다는 게 놀라운데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쨌든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병문안을 오는 지인들과 뭐 여러 사람들에게 꽃을 보통 가져오는데 꽃 대신에 책을 사다 달라고 하신 거예요?
1: 네네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네. 반복해서 오는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뭐 꽃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뭐 음료수도 사오고 하는데
0: 네.
1: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는 물어보잖아요 보통 뭐 네. 필요하냐 뭐 사갈까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밖에 못 나가는데
0: 네.
1: 내 안에 이거 뜨거운 불덩어리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2005년이어서 핸드폰을 내서 무슨 그 인터넷이 연결되고 유튜브 같은 걸 보고 뭐 테드 강연을 듣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던 시절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뭔가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는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0: 네.
1: 책을 좀 사다 달라.
0: 네.
1: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0: 그런데 그냥 아무 책이나 사오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내가 이런 종류의 책을 좀 읽고 싶다.
1: 그때는 이제 제가 책 좀 사다 줘 그랬더니 친구들이
0: 네.
1: 무슨 책 이래서
0: 그쵸?
1: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유명한 책 있잖아 이러면서 그때 그래서 친구들이 뭐 노인과 바다라든가 데미안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그때 읽었어요.
0: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지금까지 계속
1: 네네네.
0: 읽히고 있는 그런 책들. 그러니까 병원에 네. 얼마 동안 계셨던 거고 그렇게 보면 책을 몇 권을 읽으셨던 건지 기억하세요?
1: 병원은 사실 뭐 그 통원 치료한 것까지 하면 몇 년을 다닌 건데
0: 네.
1: 병실에 있었던 건 한 3개월 있었고요.
0: 네.
1: 병원에서 이제는 뭐 저는 이제 부서진 게 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0: 네.
1: 더 심각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실을 좀 비워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0: 네.
1: 강력한 권고가 있어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네. 하게 됐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한 2005년이니까 지금 딱 한 21~22년 됐죠.
0: 네.
1: 네. 그러니까 21~22년 동안 뭐 책을 계속 읽고 일단 뭐 우리 집에 지금 책이 한 4,000권 정도 있어요.
0: 4,000권.
1: 근데 한, 뭐, 반 좀 넘게 읽었구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0: 네. 책을 통해서 발견한 그, 내가 정말 살아보고 싶은 삶, 진짜 특별할 네. 것 같아요. 나의 삶이 네. 그럼 그러니까, 어떤 삶이 됐나요?
1: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좋은 거야,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 네. 뭐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아 그게 전부가 아니라 꼭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0: 네.
1: 또는 꼭 뭐 어떤 걸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가 그 죽음 일초 앞에 가 보니까
0: 네.
1: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뭐 이런 네. 말을 하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어떻게 사는 건가 예전에도 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0: 네.
1: 그건 과연 어떻게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0: 네.
1: 예전에는 뭔가 하지 못한 그런 거를 마지막 날이니까 다 하고 못 본 거 네. 봐야 되고 못 먹은 거 먹어봐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하루하루 그냥 내 모습이라면
0: 네. 그러니까
1: 저는 요즘 제가 작가 고명환으로 태어난 거를 99% 이제는 제가 깨닫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뭐 요즘도 매일 글을 한 편씩 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결과의 핵심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됐다.
0: 네.
1: 근데 예전에는 네. 어떤 일을 함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까
0: 네. 뭐
1: 이거를 걱정하면서 뭔가를 했는데
0: 네.
1: 이제는 결과가 어떻게 오든 상관없다. 그냥 나는 오늘
0: 네.
1: 내가 작가로서 글을 쓰는 내 하루가 만족스럽다. 이런 삶으로 변했죠. 네.
0: 네. 그래서 개그맨 고명환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교통사고에서 살아나면서 책을 대하게 되고 작가 고명환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좀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책만 읽으면 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키, 열쇠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해오고 계세요. 우리가 관심 있는 돈을 버는 것부터. 그런데 돈 버는 일에는 사업에 처음에는 여러 번 실패하셨다고 들었고요. 결국 우리가 보면 매출 10억 원 이게 메밀국수집을 차려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것도 관심이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감자탕집, 실내포장마차, 골프연습장에 식당, 카페테리아, 그다음 네. 닭가슴살 사업 이렇게 네 번을 연속해서
0: 네.
1: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 속에서 제가 아 손자병법을 읽다가 이겨놓고 싸워라
0: 네.
1: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0: 네.
1: 아, 이겨놓고 싸울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0: 네.
1: 그러면 이겨놓고 싸운다는 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힘인데요.
0: 네.
1: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0: 네.
1: 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메밀국수를 한 이유는 아, 온난화가 되니까 여름이 길어지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추울 때 많이 먹는 것보다는 더울 때 많이 먹는 걸 하는 게 유리하구나. 그다음에 또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으니
0: 네.
1: 그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50, 60, 70, 80 분들이 좋아하시는
0: 네.
1: 그런 음식을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계속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들 뭐 1년, 2년 지나면 훅 잊혀지는 그런 아이템은 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씩 지워갔어요.
0: 네.
1: 제가 그렇게 수많은 제가 아는 기준들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0: 네.
1: 결국은 마지막까지 다 지우고 가서 마지막 남은 게 저는 메밀국수였어요.
0: 아.
1: 그렇게 이렇게 이겨놓고 싸우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니까 저는 코로나 2014년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
0: 네.
1: 코로나 때도 뭐 우리 코로나 때 막 매출이 뭐 반토막 나고 뭐
0: 네.
1: 폐업하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0: 네.
1: 우리는 코로나 때도 매출이 한 20%가 늘었어요.
0: 네. 그래서, 오늘
1: 철저하게,
0: 네, 우리 작가 고명환님 네. 그전에 개그맨 고명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사람이 물건을 지금 사업한다는 아이디어에 물건으로 오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조그만 걸 주면 그게 좋아하잖아요. 볼펜이라든가 물티슈라든가. 그런데
1: 네네네네.
0: 그걸 넘어서서 뭔가 정신적인 것,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1: 네.
0: 그래서 고명환 작가께서 의 식당에서 시작하기 전 한 시간을 이 강의를 하는 걸로 했더니 한 시간 강의하고 식당 문 열 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다 메밀국수를 드셨다.
1: 네네네.
0: 이건
1: 맞습니다.
0: 장사 속이 아니잖아요.
1: 초반에 제가 네. 네, 초반에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네.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 마케팅의 구루인 세스 고딘이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업종, 모든 인종, 모든 시대에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 기법이 있다. 네. 공짜를 줘라.
0: 공짜.
1: 근데 이제 공짜를 물건의 세계로 주는 게 있는 있고 정신과 정성의 세계로 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물건도 저도 물건도 줬습니다. 이제 메밀국수 많이 주문하시면 메밀전이나 메밀만두 서비스로 주고 했는데.
0: 네.
1: 그거 물건으로 공짜를 주는 거는 단기적이에요.
0: 네.
1: 우리가 뭐 주유소에도 가도 뭐 생수도 주고 뭐 티슈도 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한국에 주유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라디오 청취자 분이 그 사연을 보내줬는데
0: 네.
1: 우리 동네 주유소 사장님을 너무 소개해주고 싶어요. 어제 기름 넣으러 갔더니 주유기 여기 셀프 주유가 많잖아요.
0: 네.
1: 주유기마다 주유소 사장님이 A4용지에 뭘 써서 붙여놨더래요.
0: 네.
1: 그래서 주유하려다가 읽어봤더니 고객님 오늘은 꼭 필요한 만큼 집에 갈 만큼만 주유하시고 내일부터 휘발유 경유 가격이 대폭 인하되오니 내일 와서 주유하세요. 이렇게 써놨대요.
0: 와우.
1: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이 사장님의 마음이 너무 전달되는 게
0: 네.
1: 티슈 생수 이런 것도 물건으로 줄 수 있지만 정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힘든 어떤 고객들을 위해서
0: 네.
1: 아 어떤 위로와 그 공짜로 내 마음과 정성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네. 저는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0: 네.
1: 그래서 이 주유소가 난리가 났어요. 이 한국에서
0: 네.
1: 뭐 전국에서 막 이 주유소 가서 응원해 주자 뭐 이러면서. 저도 생각했죠. 책을 읽으니까 이제 아 공짜를 줄 수 있는 내 정신, 마음, 정성 네. 이게 뭐가 있을까?
0: 네.
1: 뭐 물건으로 만두, 전도 주지만 그래서 아 나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0: 네.
1: 강의를 해주자. 네, 무료 강연을 해주자.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무료 강연을 해줬는데
0: 네.
1: 매번 한 40명 정도 가까이
0: 네.
1: 오셨어요. 근데 정말 10시부터 11시까지 했는데
0: 네.
1: 11시 되고 저는 그 생각은 1도 안 했고 사실은 솔직하게 진짜로
0: 네.
1: 그냥 오신 분들이 사진 좀 찍고 우리 가게에 사진 찍어서 뭐
0: 네.
1: 샵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뭐 그 정도 바랬는데
0: 네.
1: 정말 한 번도 안 가시고 다 식사하고 가시고 또 한 그릇만 먹기 너무 미안하다며 포장해가고 막 이러셔가지고 네 제가 초반 마케팅
0: 네.
1: 홍보가 아주 그 방법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0: 네. 고명환 작가님, 죽음 앞에서 깨달은 네.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책을 통해서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지금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이런 말씀도 또 어딘가에서 하셨더라고요. 돈은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번씩 부는 순풍 같은 것이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1: 네네.
0: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1: 네.
0: 내가
1: 네.
0: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 가는 것이다.
1: 네. 네네.
0: 맞아요.
1: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요 말을 좀 네.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0: 오해할 수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 당신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1: 근데
0: 네네.
1: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 우리는 항상
0: 네.
1: 뭔가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낚시 가고 캠핑 가고 호텔에 가서 뭐 좀
0: 네.
1: 이렇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0: 네.
1: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 많은 철학자들이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0: 네.
1: 지금 일단은 내가 주로 가는 곳 있죠.
0: 내가 주로 가는
1: 내가 곳. 내 일터.
0: 네.
1: 내 일터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터에 좀 끌려다니면서 가는 아, 또 벌써 아침 7시야 일어나야지 이러면서
0: 네.
1: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면 이게 인생이 힘든다는 거예요.
0: 네.
1: 얼마든지 내 관점을 바꿈으로 해서 내 일터, 내가 매일 가는 곳을 심지어 그 가정주부시라면
0: 네.
1: 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도
0: 네.
1: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가
0: 네.
1: 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0: 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는 못 듣겠지만
1: 네.
0: 결국은 책을 읽자. 책을 읽으면 거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찍이 고전을 비롯해서 네. 책을 써놓은 그분들이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1: 네네네. 네, 네.
0: 이 글에 다 우리가 네.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고정관념이 깨지고
0: 네.
1: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읽으면 고정관념이 깨지고
0: 네.
1: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내 생각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0: 네.
1: 예, 진짜 내 삶을 찾을 수 있다라고
0: 네.
1: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0: 네.
1: 책을 읽으면 됩니다.
0: 책을 읽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1: 네.
0: 듣고요.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1: 네네.
0: 교통사고, 생명이 떠나기 직전에 깨달음이 오고 그다음에 많은 책을 읽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작가 고명환님,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세상의 모든 아침, 생각이 많은 머리로 떠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 효과 있고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어느 마을에 쥐 한 마리와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는데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정의 징표로 각자 자기의 다리 한쪽씩을 내밀고 서로 예쁜 실로 꽁꽁 연결해서 묶어뒀죠. 어느 날 개구리가 깊은 연못 속으로 뛰어들자 함께 실로 묶여있던 쥐도 그만 물에 빠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때마침 하늘을 알고 있던 독수리가 쥐를 발견하고 잽싸게 채갔고 역시 실에 묶여있던 개구리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 최후를 맞이했죠. 이 이야기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관계로 엮이는 것이 결국에는 힘든 결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지나치게 얽혀 있어서 힘드시다면 살짝 그 실을 풀어보세요. 훨씬 자유롭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너무 옭아맬수록 마지막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한 관계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이나 아니면 아침에 기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리고 또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을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말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인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처음 보고 아, 저 사람 참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행동이 너무 거칠거나 나와 너무 다르면 우리는 좀 쉽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첫인상을.

입니다. 혼자 살면서 이웃들과는 뭐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빈센트의 옆집에 싱글맘인 매기와 그의 어린 아들 올리버가 이사를 오게 돼요. 이 매기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옆집에 사는 빈센트가 이 올리버를 맡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빈센트가 이 아이를 돌보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었어요. 돈을 벌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노인과 또 아이의 조합 어울리지 않는데요. 이 빈센트는 심지어 올리버가 지금 어린아이인데 10대 경마장에도 데려가고 심지어 바에도 데려가고요. 자기만의 그 엉뚱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런 방법을 가르치게 돼요. 엄마가 나중에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불안했죠. 이런 데를 다 데려가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올리버는 빈센트와 지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좀 체구가 왜소한 아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좀 왕따를 당했었어요. 괴롭힘도 당하고.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빈센트에게 배우면서 세상을 좀 더 당당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올리버 역시 빈센트의 그 까칠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영화를 보는 관객도 빈센트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되죠. 사실 빈센트에게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내는 아내가 있었어요. 샌디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빈센트는 과거에 베트남전 참전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 두 명의 동료 병사를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빈센트가 뭐 그렇다고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실수를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인생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세인트 빈센트라는 영화 제목의 세인트라는 것은 영어로 성인, 뭐 성자라는 뜻인데 사실 이 빈센트를 보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성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올리버에게 학교 과제가 하나 생겨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성인을 찾아보라는 과제인데 올리버는 빈센트를 바로 나의 어른이다, 나의 성인이다 라고 그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못된 그 빈센트였지만 올리버라는 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우리에게도 재미있는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뭐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에게도 어쩌면 자신만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까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따뜻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은 없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사람을 뭐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눈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영화 산책, 웃음 속에 따뜻한 질문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빌 머레이의 세인트 빈센트인데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영화를 좀 가볍게 보면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도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혹시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리는 분들이 있다면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세인트 빈센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를 참 잘해요.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화 소개해드렸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크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0: 복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여름 시즌을 맞아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이고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하고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트라스 6에서 상영하고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팝 12에서 상영합니다.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 선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잔나비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밤의 공원 들으셨고요. 여러분께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unlearning이라는 말인데요. learning 하면 우리가 이제 배운다라는 것인데 그 앞에 un 자가 붙으면 이미 배운 것을 다시 내려놓는다라는 뜻인데요.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배웠죠. 지금 우리의 나이까지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꼭 학교가 아니어도 살면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꽤 살아온 분들 가끔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이미 배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배워왔던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건 이런 거다. 뭐 남성은 이래야 되고 뭐 부모와 자식은 이래야 되고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서도 배웠고 우리 사회가 가르쳐주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익힌 것들인데 문제는 이제 그때는 나에게 맞았던 생각도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unlearning은 내가 살아온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다시 묻는 건데요. 예전에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남에게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뭐 조금 더 살아가면서 아 지금은 그냥 내 마음의 평화가 난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라고 혹시 알고 그렇게 배우셨다면 지금은 아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변화들.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에 어떤 성장은 더 많은 것을 자꾸 꽉꽉 채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배운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꼭 좋은 사람이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에게 사랑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거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좀 unlearning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좀 바라볼까? 이제 뭘 좀 내려놓을까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30대 초반 젊은이죠. 젊은이가 약간의 그런 인생 상담, 연애 상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는데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나이 땐 전혀 보이지 않은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더 먹어보니까 그 친구의 그 고민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룸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지나 점점 뭐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아 내가 뭘 좀 덜어내야 될지 이것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게 두 종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믿어온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다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오래오래 자리 잡은 생각들 많이 있으시죠. 그것들 하나씩 이렇게 좀 꺼내서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이 관념이 아직도 나한테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 하나가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채우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저는 조금씩 덜어내려고요. 집도 그렇지만 마음도 조금씩 덜어내서 가볍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그림자도 노란자도 파우드당 2불99, 시험도 수박 금토 일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등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무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7: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6: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4: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에게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요즘 골프와 당구를 함께 즐기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모임도 갖고 맛있는 음식까지 즐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은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연 프리미엄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한국식 최신 시설의 당구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테디 총괄 매니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반갑습니다.
1: 네.
0: 아, 진짜 먼저 축하드려요.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요.
1: 네, 네.
0: 네. 홀 19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에 대해서 이게 한 자리에 있다라는 특색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1: 네네.
0: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 또 매장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 19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테디 매니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매장은 뉴욕과 뉴저지 한인분들이 궂은 날씨, 비가 네. 오거나 눈이 오거나 혹은 춥거나 덥거나 하는 계절에 상관없이
0: 네.
1: 언제든 최고 수준의 그런 시설에서 골프와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마련한 프리미엄 공간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
1: 저희가 이름을 홀 19으로 지었는데요.
0: 네.
1: 이게 19번째 홀. 그러니까 정규 코스는 18번째 홀까지 있지만
0: 그렇죠.
1: 이제 그 라운딩을 마치고 편안하게 담소를 좀 나누시면서 그날의 플레이를 좀 돌아보면서
0: 네.
1: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0: 네.
1: 그런 고급 라운지 컨셉트로 꾸몄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궁금했어요. 이
1: 네네.
0: 이름의 뜻이 뭔지.
1: 네네. 많이들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0: 네네. 네네. 어떤 분위기예요?
1: 저희는 실내 연습장
0: 네.
1: 하면은 약간 어둡고
0: 그쵸.
1: 칙칙한 분위기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0: 네.
1: 저희는 정반대로 조금 화이트에 약간 내추럴한 우드톤이 좀
0: 그렇죠.
1: 섞여서
0: 네.
1: 좀 밝고 쾌적한 라운지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골프랑 당구랑
0: 네.
1: 그리고 생맥주.
0: 그렇죠. 생맥주 아무데나 없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생맥주를
0: 네.
1: 저희가 꼭 들여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0: 네네.
1: 정말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그런
0: 네.
1: 되게 맛있는 맥주들로
0: 아.
1: 라인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0: 네.
1: 생맥주랑 저희 커피도 이제 전문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0: 네.
1: 이제 추출하는 그런 정말 카페
0: 그러니까요.
1: 만큼? 카페보다 맛있는?
0: 네. 아주 향이 그냥 제가 맡아봤는데
1: 커피 먹고 좋아해 주시는
0: 네.
1: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0: 맞습니다.
1: 그런 커피랑 맛있는 식사나 안주류까지
0: 네.
1: 저희가
0: 네.
1: 다 준비를 해서 한 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게
0: 네.
1: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너무 멋집니다. 아마 네. 많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이제 생겼구나라고 너무 좋아하실
1: 네.
0: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부터가 너무 화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데다가 지금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네네.
0: 네, 생맥주도 그렇지만 이제 운동하고 나면 또 목마르시고 배도 고프시고 한데 맛있는 음식까지 해주신다. 아주
1: 네.
0: 좋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시설도 최신 시설이지만 맞춤 레슨 프로그램 이걸로도 이제 벌써부터 입소문이 자자한데
1: 네네.
0: 이 골프 시설하고 티칭 레슨 가장 큰 차별점이 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니저님 부탁드려요.
1: 아, 네.
0: 네.
1: 저희 스크린 골프는
0: 네.
1: 투비전 NX라는 골프존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0: 네.
1: 이거는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 중국,
0: 네.
1: 일본, 미국부터 유럽까지
0: 네.
1: 전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명문 코스들 한 300여 개를
0: 와.
1: 정말 코스 그대로 플레이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그 시스템을 모든 룸에 완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골프존의 가장 최신형 프리미엄 연습 모델인
0: 네.
1: GDR Max. GDR Max는 저희가 뉴욕에서 지금 최초로 도입해서
0: 최초로?
1: 네.
0: 오.
1: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두 개의 초고속 카메라 센서가 있어가지고
0: 네.
1: 볼 궤적이나 스핀, 오차 없이 정밀 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네.
1: 그리고 이 그 연습 모델인 GDR Max를 가지고 저희가 티칭을 하니까요.
0: 네.
1: 티칭 프로님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육안이나 좀 감이나 이런 걸로 되게 추상적인 그런 레슨이 아니라
0: 네.
1: 이제 회원들이 저희 카메라도 사이드에 하나 있고 앞쪽에
0: 네.
1: 하나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 사이드로 찍힌 영상도 보고
0: 네.
1: 볼 궤적이 어떻게 나갔는지 오. 클럽이 헤드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네.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0: 야.
1: 이제 조금 더 이제 회원들이 조금 더 납득하기 쉬운
0: 네.
1: 그런 레슨을 좀 하는 거죠.
0: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 주시겠네요.
1: 네네네. 프로님들이 네. 와서 쳐보시고
0: 네.
1: 정말 오차 범위가 없이 오. 요즘 기계 많이 좋아졌다고
0: 아,
1: 하는
0: 진짜?
1: 이유가
0: 그렇군요.
1: 그런 데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고요.
1: 네.
0: 네.
1: 그리고 저희 같은 공간에 마련된 당구장은요.
0: 네.
1: 저희 뉴욕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욕 최초로 저희 네. 빌리존 디지털
0: 그렇죠.
1: 전자 점수판을 도입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되게 쾌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점수판도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쓰실 수 있게 해놨고,
0: 네.
1: 거기서 주문이나 직원 호출까지 다 알아서 되는 시스템이고요.
0: 그렇군요.
1: 무엇보다 이제 당구는 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중요한
0: 그렇죠.
1: 스포츠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제 위에 카메라가 저희가 리플레이 카메라가 다
0: 아 그게 그거군요.
1: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시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치셨는지를 리플레이로 보실 수도 있고
0: 오.
1: 혹은 같이 오신 지인분들이랑 쳤을 때
0: 네.
1: 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시 축구로 치면 VAR이죠.
0: 아 그걸 정확히 볼 이건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 할 필요가 없겠네요.
1: 그거를 정확히 보시고
0: 네.
1: 슬로우 모션까지 다 되니까요.
0: 아 그래요?
1: 그런 것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0: 오, 네. 진짜 이거 최신식 네. 그런 시설인데요.
1: 네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 처음으로 다 도입해서
0: 네.
1: 조금 더 편하고 고급지게 좀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0: 네. 골프도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정확하게 나의 지금 모든 것들을 분석해 준다면 이게 그냥 뭐 마구잡이를 하는 것보다 훨씬 실력이 성장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실력이 조금 빨리 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이제 연습을 거기서 많이 해보고
0: 네.
1: 실제로 쳐보기도 하고 했는데
0: 네.
1: 이제 혼자 오셔도 레슨을 굳이 안 받으셔도 조금 네. 골프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0: 그렇죠.
1: 오셔서 본인의 이제 자세를 좀 보고 그런 거를 혼자서도 고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되게 세밀하게 다 분석돼서 나오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사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임팩트 씨의 뭐 클럽의 진입 각도라든가 이제 세부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수치와 영상으로
1: 네네네.
0: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교정도 가능하고.
1: 네네네.
0: 네. 이 1대1 맞춤 레슨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처음 초보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네네, 맞습니다.
0: 배울 수가 있나요?
1: 네네. 저희 프로님, 티칭 프로님들이 두 분 계신데요.
0: 그래요?
1: 저희한테 오셔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매칭을 해드립니다.
0: 네.
1: 지금도 배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이 비기너 분들이세요.
0: 아, 지금요?
1: 왜냐면 골프는 처음에 네.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네.
1: 왜냐면 처음에 자세가 좀 틀어져 버리면.
0: 맞아요.
1: 그게 이제 몸의 습관처럼 배워버리니까.
0: 맞습니다.
1: 그걸 교정하기가 사실 더 힘들거든요.
0: 스포츠는 폼이.
1: 네.
0: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 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네. 티칭 프로님들을 저희가 많이 섭외를 해놨고요.
0: 네.
1: 그리고 이 티칭 프로님들이 이제 주니어 레슨부터
0: 네.
1: 이제 여성분들 레슨까지 다 진행을 하니까
0: 네.
1: 주니어도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좀 골프를 배우게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0: 네.
1: 오셔서 저희한테 레슨 문의 주시면
0: 네.
1: 주니어 분들도 이제 맞춤형으로 저희가 레슨 진행합니다.
0: 아, 너무 네. 좋습니다. 골프에 관심이 있고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참 좋겠고 이렇게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운동을 즐기다 보면 사실은 이제 먹거리나 이런 음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사실 어떤 메뉴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1: 저희는 그냥 단순히 캔 음료나
0: 네.
1: 인스턴트 음식
0: 네.
1: 단순히 그런 음식이 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저희는 라운지 수준의 음료 음식 메뉴를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전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와 이제 커피 카페 가면은
0: 네.
1: 커피 말고도 메뉴들이 많잖아요.
0: 있지요.
1: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많은 메뉴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0: 아,
1: 저희가 뭐 차부터 에이드 주스,
0: 네.
1: 스무디 이런 것도 다 있고요.
0: 아 거기서 되게,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죠?
1: 네네네. 그리고 다른 카페에 없는 메뉴들도
0: 네.
1: 있습니다.
0: 그래요. 좋네요.
1: 그런 거 한 번씩 맛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1: 저희가 제가 또 생맥주를 관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0: 아 그러셨군요.
1: 네 플레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갈증을 깨끗하게 씻어내려면은 네. 생맥주 하는 게 없습니다.
0: 그럼요.
1: 생맥주를 마실 수 있게
0: 네.
1: 되게 라인업도 되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놨고 그
0: 네.
1: 외에 다른 주류 라인업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출출하시거나 이럴 때 원래 한국은 나인홀 치시면
0: 네.
1: 그늘집이라고
0: 네.
1: 클럽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식사나
0: 중간에
1: 네, 음료를 네.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0: 네.
1: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런 문화를 조금 느끼실 수 있게
0: 네.
1: 이제 룸에서나 아니면 바 테이블에서 저희가 즐기실 수 있게
0: 네.
1: 되게 뭐 갓 구워낸 피자라거나
0: 아,
1: 아니면은 바삭하게 튀겨낸 치킨잉.
0: 치킨, 네.
1: 네. 그리고 어, 매콤한 떡볶이나 오, 국수.
0: 이런 것도 있어요.
1: 국수, 네. 우동 뭐 이런 것도
0: 네.
1: 다 식사 메뉴나 안주 메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네.
1: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즐기실 수 있게 그런 만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0: 그래요? 아, 저 혹시 그럼 저 골프 안 치고 이것만 먹으러 가도 되나요?
1: 아니, 그러신 분들이 벌써 계세요.
0: 아, 그래요? 정말요?
1: 실제 커피가 너무 맛있다.
0: 네. 그래서
1: 커피 픽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0: 오, 그렇군요.
1: 어, 음식도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0: 네.
1: 저번에는 음식이랑 네. 맥주만 한잔 하고 가신 분들도 오, 있으세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네. 편하게 이제 어, 음식을 먹고 싶다. 좀 네.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다. 혹은 생맥주 한 잔.
0: 네.
1: 조금 관리 잘 되고, 시원하고,
0: 네.
1: 신선한.
0: 그렇죠.
1: 그런 생맥주를 좀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리셔서, 바 테이블에서만 이용해 주셔도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듣기만 해도 진짜 많은 분들이, 아, 진짜 빨리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아주 파격적인 프로모션 상금 이벤트까지 있다고요?
1: 네네, 저희 지금, 어, 프로모션을 정말 많이 준비해놨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네. 지금 그랜드 오픈을 맞아서 가장 큰 거는
0: 네.
1: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현재 18홀 라운딩 하실 때 이제 시간당 40불에
0: 네.
1: 모든 게임을 치실 수 있게
0: 네.
1: 18홀 치실 수 있게 저희가 어, 그런 특별 할인을 진행 중에 있고요.
0: 40달러로?
1: 네네네.
0: 그렇군요.
1: 저희 그리고 평일
0: 네.
1: 1시 오후 1시 전에 오시면 심지어 30불에 해드립니다.
0: 세상에.
1: 네네.
0: 그 18월 라운딩 다 하는데요.
1: 다 하는데 30불에 와. 치고 가시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어, 여기서 홀인원.
0: 네.
1: 골프의 꽃이죠.
0: 그렇죠. 네. 홀인원.
1: 홀인원을 기록하시면.
0: 네.
1: 저희가 현금 상금으로.
0: 네.
1: 1000달러. 1000불을 드리는 오. 홀인원 상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세상에. 골프 잘 치시는 분들 가서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네요.
1: 네. 그러시면 좋죠. 사실
0: 네.
1: 오셨다가 한번 치셨다가 와. 홀인원 치고 기분 좋게 가시고 천불도 받아가시고
0: 네.
1: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저희 화요일 목요일에는 여성분들 골퍼분들을 위한 우먼스데이 프로모션이 있어요.
0: 아, 뭐?
1: 그래서 타석 네. 40불인데 거기에 20% 추가로 할인 더 들어가고요.
0: 그래요?
1: 네네.
0: 네.
1: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가 스탬프 카드 찍어드려요.
0: 네.
1: 그래서 반복 방문을 해주시면 이제
0: 네.
1: 5번 방문하시면 9홀 공짜, 10번 방문하시면 18홀 공짜 이렇게
0: 와.
1: 해서 그런 혜택들도 정말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네.
1: 저희가 그리고 오시면은 라디오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0: 네, 네.
1: 저희가 서비스도 바꿔 드리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꼭 얘기하시고요.
1: 네, 네.
0: 어, 뭐 일찍 가시는 분들은 이제 얼리버드라고 그런 분들도 또 할인되시고
1: 네네네네. 네, 네, 네. 엄청 저렴하게 일단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경험해 보시고 음식도 한번 드셔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0: 네. 굉장히 그 오픈 기념 프로모션이 다양하면서도 아주 좋은 그냥 조금이 아니네요.
1: 네.
0: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이 소식을 좀 들었는데 골퍼분들이 진짜 설렐 만한 특별한 이번에 그 토너먼트 소식이 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뭐예요, 이게?
1: 저희가 오픈 기념 이벤트로
0: 네. 네,
1: 제1회 홀 19배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를 아, 개최하게 됐습니다.
0: 그래요?
1: 네네네.
0: 네.
1: 8분이 한 팀을 이루는 팀 대항전 형식이고요. 총 선착순으로 16개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빨리빨리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0: 등록을 하셔야 되겠네요.
1: 네네.
0: 언제까지 해야 돼요?
1: 참가 등록은 9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0: 네.
1: 10월 셋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선전이 시작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와.
1: 참가비는 인당 100달러.
0: 네.
1: 경기당 게임비 30달러로 책정이 됐고요.
0: 네.
1: 어, 저희가 또 중요한 게
0: 결과, 네. 상금 뭐 이런 게 있어요.
1: 우승팀은 네. 5,000불의 상금과
0: 이상해.
1: 트로피를 드리고 준우승팀과 개인 최저 타수를 기록한 한 분에게도
0: 네.
1: 트로피랑 상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이거?
1: 그리고
0: 네.
1: 참가하시면 저희가 다 기념 상품들도 다 준비를 해놓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장타왕을 가리는 롱기스트나
0: 네.
1: 뭐 핀에 가깝게 붙이는 니어핀
0: 네네.
1: 그런 다양한 부문의 상금과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네.
1: 골프 동호회 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이렇게 팀을 꾸려서
0: 네.
1: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야, 이게요, 대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지금 처음이라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조금 재미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주 큽니다. 지금 제1회예요. 홀 19배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인데 8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팀 대항전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 16개 팀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9월 말까지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1: 네네. 네. 빨리빨리 이제 네. 선착순이니까요.
0: 그렇죠. 선착순이니까.
1: 차면은 도전을 못 하시니까.
0: 맞습니다.
1: 빨리 도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10월 셋째 주부터 이제 예선전이 시작되는데.
1: 그렇죠.
0: 우리 팀이 이겼다. 우승했다. 그럼 5,000불의 상금.
1: 거기에 네. 트로피까지.
0: 트로피까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영광의 트로피와 또 상들이 있어서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네네네. 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네. 상금도 타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지금 또 가장 운동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이제.
1: 그렇죠.
0: 또 그리고 여기는 실내 골프기 때문에 뭐 1년 365일 다 좋고요.
1: 그렇죠.
0: 네.
1: 점수도 잘 나오실 거예요.
0: 이제 그래요?
1: 시원한 공간에서
0: 맞아요.
1: 치시니까 컨디션이. 체력적인 부담도 없으시고
0: 맞네요.
1: 그래서 스코어도 잘 나오실 거예요.
0: 아, 좋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들께 초대 말씀과 함께 또 여기가 어디 있는지 이제 가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1: 네네.
0: 알려주세요.
1: 아, 네. 저희 홀 19 스크린 골프 매장은요.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은
0: 네.
1: 일단 지금 파격적으로 18홀 40불 혜택과
0: 그쵸.
1: 1000불 홀인원 상금
0: 네.
1: 그리고 명예와 상금이 걸린 제1회 토너먼트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0: 네네.
1: 조금 밝고 쾌적한 라운지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생맥주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커피 메뉴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며 최고의 플레이를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0: 맞습니다.
1: 저희 매장은 플러싱 154-05
0: 네.
1: 노던 블러바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홀 19 스크린 골프 플러싱 당구장 구글맵에 검색하셔도 다 나오니까요.
0: 아, 그래요?
1: 검색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예약 및 문의 전화는
0: 네.
1: 929-766-0088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제가 매니저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스크린 골프장이나 당구장이 아니라 진짜 운동과 여가 그리고 이 모임까지 한 번에 다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1: 네네.
0: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1: 그렇죠. 좀 오셔서 좀 네. 쉬었다 갈 수 있는
0: 네.
1: 약간 데이아웃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꼭 오셔서 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특히 뉴욕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 최신 시스템들 이것도 네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1: 그렇죠.
0: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당구 즐기시는 분들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은 플러싱 154가입니다. 154-05 노던 블러바드 2층인데요. 2층을 딱 보면 이제 그 골프 딱 19
1: 네네 있어요. 딱 올라오시면은 써 네, 있습니다.
0: 네.
1: 크게 다 적혀 있으니까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토너먼트 대회도 있고 등등 알고 싶으신 분들 예약과 문의 전화 다시 알려드릴게요. 929-766-0088 929-766-00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빨리 이제 9월 말까지 연락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공간 많이들 필요했어요. 그동안 지금 뭐 어린 우리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전 연령대 다 가서 즐길 수 있는
1: 그쵸.
0: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테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1: 아,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을 또 어떻게 잘 보내야 될지 생각하면서 우리 K-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오늘 또 좋은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습도가 또 좀 아주 높지 않아서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한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를 여기서 저는 드리고요. 건강하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민 관련 뉴스들. 볼 때마다 혹시 나한테 해당 사항은 없는지,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콩닥콩닥 마음 졸이게 됩니다. 자, 이민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 쉽고 마음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밀러앤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0: 항상 이렇게 한 박자가 조금 느려갔고요. 언제 한번 스튜디오로 오시면 안 되는지 일단 참 궁금하다는 생각을 아까 얼핏 했었어요.
1: 아, 네네네네.
2: 네, 잘 맞추겠습니다.
0: 아니, 아닙니다. 네. 아니, 그냥 요 박자가 약간 이렇게 긴장되면서도 재밌기도 하면서도, 예, 한번 직접 뵙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아까 전해드리면서 얼핏 했었어요. 자, 밀러앤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민미 사무장님과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은 또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을까요?
2: 네, 지금 이번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요.
0: 네. 근데
2: 지금 이제 9월 18일 날짜로부터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는 이제 그 퍼블릭 차지라고 해서 이제 그 공적 부조 정부로부터 이제 받으시는 혜택 그런 거 때문에
0: 네.
2: 영주권에 좀 문제가 뭐 영주권 받으시는데 조금 더 많은 걸림돌이 조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나왔습니다.
0: 네.
2: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0: 네.
2: 9월 18일 금년 9월 18일 이전에 이제 들어가는 영주권 케이스들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에서 봤던 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그 혜택 두 가지만 봤어요. 한 가지는
0: 네.
2: 이제 웰페어 그냥 그 현금을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부 보조로 인해서 병원,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입원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만 이렇게 보고서는,
0: 네.
2: 그, 이발류에이션을 했었는데, 근데 9월 18일부터는 이게 좀 더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 그리고 후드스탬프, 윅,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돼요.
0: 네.
2: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9월 18일이나 그 이후에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요것도 다 이제 뭐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0: 네.
2: 후스탬프나 위기나 뭐 메디케이드나 그리고 또 웰페어나 이런 거 다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도 아마 심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까지 받으신 거는 근데 9월 18일 이후부터는
0: 네.
2: 변호사님
0: 여보세요.
2: 네, 예.
0: 네, 소리가 네, 좀 잘 안 들려가지고요. 9월 18일부터는
2: 네네
0: 공적 부조 관련해서 이제 강화된다는 거죠. 예.
2: 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되게 잘 들리시나요?
0: 네,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네.
2: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이민국에서 특히 이제 그 다섯 가지의 이제 그 요소를 심사를 하는데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공적 부조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팩터가 첫 번째는 이제 연령, 그래서 뭐 나이가 좀 많으실수록 조금 불리해지는 거고요.
0: 네.
2: 그리고 건강 상태, 그리고 이제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라도 뭐 이렇게 셀프 서피션트가 하지 못하실 경우 가족분들이 대신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인지
0: 네.
2: 그리고 개인 자산이 얼마나 되시고 만약에 뭐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임금 그 상태가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그 교육 수준하고 만약에 뭐 그리고 이제 기술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거를 이제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이제 그 정부 그 보조 혜택 거기에 대한 이발리에이션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금도 중요하지만
0: 네.
2: 그 이제 재정 보증 그 하시는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시는 분이나 뭐 다른 가족분들이나.
0: 네.
2: 그래서 만약에 재정 보증인이 확실하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필요하지만
0: 네.
2: 이제 앞으로 들어갈 케이스들도 만약 그 재정 보증인의 그 상태도 재정 상황을 이제 좀 더 강화돼서 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재정 보증인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삼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증인의 도움이 굉장히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이민 과정에서 꼼꼼하게 보겠다는 건데 결국은 정부가 어떤 저소득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을 이분이 이민을 와서 혜택을 많이 받겠다 싶으면은 이민을 조금 어렵게 만들겠다는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2: 네. 그렇죠. 예, 쉽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딱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방안이 옛날에 그 트럼프

0: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21살이 그 전엔 안 된다. 뭐 그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지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9월 18일 전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1: 네. USCIS가 18일,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공적 부조 심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재정 보증인이 앞으로는 더 확실하면 좋은,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자,
0: 근데 그리고 네. 또 제 뭐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네. 예전에도 이렇게 되게 나왔다가 금방 네. 뭐 흐지부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뭐 어디서 뭘 받았는지 그거를 다 일일이 또 그걸 다 확인을 하고 뭐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빅잡이거든요. 이민국 측에서도 봤을 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게 뭐 예, 얼마나 뭐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예전 저희 경험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뭐 그렇게 디퍼런스는 없었어요. 예전에 네. 이런 법안에 나왔을 때는. 네. 그래도 이거 나오긴 나온 거니까 그래도 잘 이제 그 예,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공적부조 심사 강화한다고 해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아유 난 안 되겠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또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 어쨌든 9월 18일부터는 공적부조 심사를 강화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잠시 후부터는 더 꼼꼼하게 궁금한 얘기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러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이야기, 이민 관련해서 나 지금 영주권 진행 중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0: 네.
1: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 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929-766-0088.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한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플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0: 상승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4: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5: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마트,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밀러앤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앤최 로펌은 뉴욕 플러싱 로드온 블러버드 158-14 7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이따 전화해봐야지 그러시다면 꼭 적어두세요. 뉴욕입니다.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입니다. 607만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 잉그루드 크립스에 있고요. 뉴저지 상담전화 201-674-1456번입니다. 맨하탄은 390 5th 에비뉴 스윗 넘버 909입니다. 맨하탄 상담전화 212-889-5830번입니다. 자, 하나하나 이민법 상담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두 분은 큰 걱정 없으시죠?
1: 걱정은 항상 있죠.
0: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이민법 상담하시는 분들은 보면 멀리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것부터 얼마나 큰 걱정으로 와닿는지 느껴져서요.
1: 네, 아무래도 모든 케이스들이 100%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좋지만 네. 또 뭐 중간에 또 무슨 일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마음 편한 날은 없습니다, 솔직히.
0: 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민법 상담 들으시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괜찮네, 되네 이런 생각이 드시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고요.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 이름을 법적으로 개명했습니다. 영주권 카드도 새 이름으로 받고 싶은데 이걸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비용은 어떤지,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네, 이름이 법적으로 바뀌셨으니까 이제 그 영주권 카드 또 이제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0: 네.
1: 이럴 때는 이제 이민국에 I-90이라는 폼을 작성을 해서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보내실 때 한국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름이 다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래서 그것도 증거 자료를 다 보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용은 465불이고요.
0: 네.
1: 기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빨리 나오시면 한 3, 4개월, 늦게는 1년 좀 넘게 갈 수도 있습니다.
0: 네. 영주권 교체 카드 받는 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1: 네. 그래서 요즘에도 뭐 좀 빨리 나오시는 분들은 뭐 3, 4개월.
0: 네.
1: 어떤 분들 1년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이거는 뭐 어떤 뭐 패턴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 랜덤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0: 네.
1: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기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이민국에 일하면 이런 거 딱딱 3개월 안에 처리 이렇게 하고 싶네요.
1: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네.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그러네요.
0: 네. 네. 근데 만약에 한국 이름을 법적으로 개명했는데 여기서 영주권 카드에는 그냥 옛날 이름으로 그냥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겠죠?
1: 지금 이제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바뀌신 거니까
0: 네.
1: 지금 뭐 할 거면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게 다 이제 되신 거니까 그래도 바꾸셔야 돼요.
0: 네.
1: 나중에 뭐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름이 또 왜 틀리냐 뭐 그래서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0: 네.
1: 그래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당장은 뭐 어디 사세요? 영주권에 이름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일 처리할 때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한국 이름 법적으로 바꿨을 때 이 신청하는 비용이 아까 465불 그러셨고요. 기간은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요즘 받으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네요. 첫 번째 걱정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받은 지 20년 됐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재산 관련 소송권이 걸려 있어가지고 한국 여권 갱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권이 없어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1: 네, 여권이 없으셔도 시민권 신청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0: 네.
1: 어차피 뭐 시민권자시니까 미국 여권 아직 한국 적으시고요.
0: 영주권
1: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이런 거 그 유효한 아이디가 있으실 거니까
0: 네.
1: 한국 예 여권은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0: 네, 시민권 신청할 때 유효한 다른 아이디가 있으면 한국 여권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잘 됐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받자마자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있다가 여자친구를 초청하는 편이 더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주셨어요.
2: 네, 영주권을 받으시자마자 혼인신고를 하시고 초청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네.
2: 네. 어차피 한국에 계신 분이고 한국 위 대사관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0: 네.
2: 이제 저기 바로 해 주셔도 되는데 이제 혼인 신고를 할 때 한국 법은 같이 있어야 될지 아니면 혼자서도 될지 이제 그거는 알아보셔야죠.
0: 네.
2: 미국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다 피지컬리 있어야 혼인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0: 네.
2: 네.
0: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를 초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2: 네.
0: 네. 자, 영주권을 받고 나서 뭐 얼마를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시민권자시고요. 저는 미혼 성인 자녀로 영주권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건강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계신데요. 만약에 영주권 인터뷰가 나오면 함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 아버님 못 가도 괜찮은지 아버님 못 가니까 케이스가 거절되는지 걱정입니다. 그러셨어요.
1: 네. 만약에 아버님이 그 몸 상태로 인해서 같이 못 가신다라고 하면은
0: 네.
1: 그렇다고 뭐 케이스가 바로 거절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 측에서 저 아버님의 몸 상태에 관련된 그런 디테일 리포트를 주치로부터 이제 그 메디컬 리포트를 하나 받으시고요.
0: 네.
1: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인터뷰가 나오시면은 그때 그 가지고 가셔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시면은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0: 네. 인터뷰에 이제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가 같이 가지 못할 경우에 그 병원에서 메디컬 리포트를 받아서 가면 그것까지 뭐 이거 보고서 그래서 아버님 안 왔으니까 안 돼. 거절.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 그때는 아예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근데
0: 네.
1: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한 가지 뭐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0: 네.
1: 그 아버님이 그 이렇게 그날 그 최신 나온 그런 그 뉴스페이퍼 그날 날짜 찍힌 뉴스페이퍼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신 걸로
0: 네.
1: 그것도 하나 찍으신 걸로 가져와서 보여주시면은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아직 이렇게 계시지만 근데 그 건강 상태로 인해서 뭐 참석은 못하게 되셨습니다라고 그렇게도 하실 때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준비해서 가시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0: 네. 최신 그 날짜가 보이는 신문을 이렇게 갖고 같이 찍는
1: 사진. 예, 그 날짜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걸로 이렇게 보내시면은 여기
0: 네.
1: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 계시지만 지금 상태 때문에 못 오셨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0: 네.
1: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0: 네. 꿀팁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인데요. 저는 미국에는 97년도에 방문 비자로 들어왔고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국할 때 그 당시에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지금 이제 시민권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0: 네.
2: 지금 현재는 불법이어도 미국에 입국 당시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근거자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0: 네.
2: 그래서 여권을 잃어버리셨다면은 뭐 카피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카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0: 네.
2: 때는
0: 예?
2: 이민국에 I-94를 찾기 위해서
0: 네.
2: I-102를 한다든지 아니면 FOIA를 한다든지 그런 또 별도로 신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서 입국 근거 자료를 찾으시고 남편을 통해 영주권서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입국 근거 자료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요?
2: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찾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97년 이러면 그래도 지금 30년 전인 거잖아요.
0: 네. 네.
2: 네. 참 신기하죠. 97 이러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2: 계산을 하면 30년이에요.
0: 와, 깜짝 놀라겠네요.
2: 네. 그래서 뭐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다고 하시면.
0: 네. 자, 요거 당시에 이제 합법 입국을 했다는 증명 자료를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변호사님하고 상담하시고 요거 챙겨가면 되니까 여권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말씀 또 한 번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민법원에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흉흉한 데다가 법원에 가면 구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하셨네요.
1: 네, 요즘 뭐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0: 네. 네.
1: 그렇다고 해도 그 이민법원의 이제 그 공식 편지를 받으셨으면은 그래도 참석은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혹시라도 예전에 어떤 뭐 범죄 기록이 있으시다든지
0: 네.
1: 아니면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추방 명령을 예전에라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시다고 해도 네. 그러면은 출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되게 크고요. 근데 그런 두 가지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냥 뭐 그 거기 보시면 어떤 히어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뭐 만약에 마스터 히어링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러면 그냥 그 가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범죄 기록이 없으시다면은.
0: 네.
1: 그래서 근데 또 만약에 출두를 안 하셔도 이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 없으시고 예전에 추방 명령 받으신 적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출두를 하십시오.
0: 네.
1: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은 그건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민법원에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든지 본인이 알고 계실 테니까 있다면은 아니면 뭐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출두하는 게 조금 위험이 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전에 이 편지 들고 변호사님 한번 뵈서 이거 가면 좋을지 뭐 범죄 기록이 있는 건 어디서 찾아보는지 상담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1: 네, 그리고 어쩔 때는 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추방 명령이 나와 계셨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도 좀 종종 있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예.
1: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실치 않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가시기 전에
0: 네.
1: 그 전문 이민과 그 이민 변호사하고 만나서 말씀을 네. 나누시기 바랍니다.
0: 네. 뭐 너무 멀리 가실 필요 없고요. 밀라인 최로펌 최정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에게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뉴욕은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201-674-1456번입니다. 맨하탄은 212-889-583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아, 변호사님과 상담하세요. 근데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면 그게 그렇게 답답해요.
1: 네, 그러시죠.
0: 네, 역시. 네. 언제 저기 스튜디오 한번 오시겠습니까, 변호사님?
1: 사무장님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네.
0: 사무장님 괜찮으시겠어요?
3: 네, 그럼요.
0: 네. 아, 진짜로 한번 저는 직접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약간의 이 침묵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데 살짝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밀라인 최러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하고 상담 원하시면 뉴욕은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201-674-1456번입니다. 212-889-5830 이 번호는 바로 맨하탄이랍니다. 자, 어느새 반을 달렸네요. 아직 질문 많은데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나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잠시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밀러인 최로범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결혼 영주권 인터뷰 날짜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인터뷰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혹시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굉장히 걱정되실 것 같아요.
2: 네, 요새 그 결혼 영주권 인터뷰가 좀 많이 까다로워지기는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일단 그 시민권자분 말고 영주권 신청하신 분이 영어가 잘 안 되실 경우는
1: 네.
2: 꼭 통역을 준비하시고요.
1: 네. 네,
2: 통역은 가족분은 안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결혼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사실혼에 대한 자료들이겠죠.
1: 네.
2: 그래서 그런 사실혼에 대한 자료들도 잘 준비해 가시고 또 예상 질문들 서로 이렇게 잘 준비해서 답변 또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준비하시고요.
1: 네.
2: 자, 간혹 가다가 또 전화기에 있는 사진을 보여달라 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전화기도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고 가시고요.
1: 네.
2: 네. 네, 뭐 사실 혼이면 뭐 네. 그렇게 또 긴장하실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1: 네. 일단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통역을 꼭 대동하는데 가족은 안 된다. 이 통역을 이제 네. 처음에 찾으실 때 가족이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들을 아마 100%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가족이 안 된다는 거.
2: 네. 네.
1: 그리고 사실은 결혼, 이제 진짜 결혼에 살고 있다는 자료들 챙기라고 해주셨고요. 가끔 전화기에 사진도 보자고 했는데, 야 참, 두 분 또 사진도 많이 찍으셔야겠네요. 근데, 질문들도 하잖아요. 그 질문들 중에서 혹시 좀 제일 난감해 하거나 아니면 특이한 질문 있었을까요? 결혼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에서?
2: 진짜 난감한 질문들도 이제 있지만,
1: 네.
2: 지금 방송에서 결혼하긴 좀 힘들 정도로 난감한 질문이 있고요.
1: 예.
2: 네, 주로 in general, 뭐, 어떻게 만났는지,
1: 네.
2: 어디서 만났는지, 뭐, 프로포즈는 누가 했는지,
1: 네.
2: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이고요.
1: 이제 예.
2: 부모님 서로 만나봤는지, 뭐, 형제자매.
1: 네.
2: 예. 그런 거는 기본입니다.
1: 네. 기본. 아니, 다른 네, 영주권 인터뷰보다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편안하고 달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드네요.
2: 네, 이제 이민관을 진짜로 이 독불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민관을 잘 만나야 되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가실 때 조금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1: 네.
2: 깔끔하게 또 이제 이쁘게
1: 네.
2: 그리고 이제 가셔서 이렇게 밝게 또 하시면
1: 네.
2: 이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1: 네.
2: 네. 그런 어피어런스도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네. 이제 깔끔하고 이제 단정하게 두 부부가 누가 봐도 사랑스럽게 입장하는 거랑 둘이 뚝 떨어져서 좀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랑 다를 것 같네요.
2: 그럼요. 네. 어두컴컴하고.
1: 네.
2: 네. 그럼 딱 봐도 뭐 있다 이렇게 싶을 수 있죠.
1: 네. 네. 와. 꿀팁입니다. 근데 이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다 그러셨는데 저 싫어합니다.
2: 아 그래요? 왜요? 네.
1: 질투라고나 할까요? 네. 아 변호사님 웃으셨는데 맞습니까? 결혼 인터뷰 네.
3: 아 예, 근데 솔직히 예, 근데 그런 좀 사례도 좀 있긴 있어요.
1: 네.
3: 좀 그렇게 와이프 예, 좀 외모가 되게 흉하신 분들은 거기 이제 이민관들도
1: 네.
3: 되게 보여요. 되게 더 나이스하게 하고
1: 예.
3: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만 해주고 뭐 할타임 주고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1: 네.
3: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1: 네. 아, 깔끔하게 하고 가야겠네. 하긴, 그 예전에 인터뷰 갈 때 신발까지 뭐 이렇게 누가 조언해놓은 거 봤었거든요. 단정하게 가라고.
3: 네. 아무래도 단정하게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죠.
1: 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가 9월 22일로 잡혔습니다. 한국 기본 증명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도 다 들고 갑니까? 라고 하셨네요.
3: 시민권 인터뷰 때는 뭐 한국 그 증명서들은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3: 근데 만약에 뭐 이혼하신 기록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뭐 한국 혼인관계 증명서 거기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혼하셨으면 divorce certificate 그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1: 네. 시민권 인터뷰에서 뭐 한국 기본증명서 이런 거는 안 가져가도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안 가져가도 되지만 만약에 이혼하셨다면 이혼증명 서류는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고요. 최근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만약 지금 별거를 해도 나중에 10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까? 이혼은 아니고 별거? 좀 헷갈리긴 하겠네요.
2: 네, 이혼이 아니고 별거는 그렇고 아예 이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 결혼 1년 조금 넘었고 영주권 받자마자 이혼을 하면 나중에 시민권 받는 데 영향이 없어요?
2: 네. 아니죠. 이제 영주권을 지금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으셨잖아요.
1: 네.
2: 그럼 저희가 보통 10년짜리 퍼미넨트 영주권을 2년 만기 3개월 전에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2: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이제 네.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시게 됐다.
1: 네.
2: 그러면은 굳이 그 2년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1: 네.
2: 이혼이 딱 성립이 되고 난 후 바로 그 10년짜리 퍼미넨트를 받기 위해서 혼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아, 네.
2: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네.
2: 이혼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1: 네.
2: 그 전에 우리는 진짜 사실 혼이었다 하는 근거 자료들을
1: 네.
2: 좀 많이 이렇게 이민국을 설득을 시켜야죠.
1: 네.
2: 네, 이게 단순히 영주권 때문에 결혼이 아니고 이제 진짜 결혼이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다.
1: 네.
2: 그래서 이민국이 이제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1: 네.
2: 그러면 배우자 없이 혼자서도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아니 보통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영주권을 빌미 삼아서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2: 뭐 그런 사람들은 진짜 쓰레기고요.
1: 아유 양민미 사무장님 오늘 또 시원하게 네 쓰레기 네.
2: 네
1: 맞죠. 그런 사람들 사실 쓰레기죠. 더 이상 뭐 다른 난을 찾기는 네.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희망적입니다. 결혼 1년 조금 넘어서 영주권은 받았는데 별거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걱정하셨다면 요게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 이민 심사관이 조금 이상하게 보긴 할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 너 진짜 결혼한 거 맞아? 이럴 것 같긴 하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합당한 이유를 잘 준비해서 이제 왜 무슨 문제인지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1: 네.
2: 이제 그게 잘 설득력이 있어야죠.
1: 네.
2: 뭐 남편이 뭐 폭언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피지컬리 학대를 한다든지 그런 사유라면 버티고 있을 수가 없죠.
1: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왠지 이번 질문 주신 분에게는 든든한 편이 한 명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양림이 사무장님이었고요.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조인트 스폰서를 부탁했습니다. 2025년 지인의 부부 소득이 4만 불 조금 넘는데요. 이게 작진 않은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 서류에는 지인의 남편 사인도 꼭 들어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스폰서가 중요하다. 아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3: 예,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냥 부부 두 분이시라면은 4만 불도 금액은 괜찮습니다.
1: 네.
3: 금액은 괜찮은데.
1: 네.
3: 근데 이제 그 4만 불 중에서 그 인디비주얼 인컴이 그 부부 중에 그 지금 지인분이 얼마 소득이셨고 그의 남편분이 얼마 소득이셨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1: 네.
3: 만약에 그 지인분이랑 남편 다 합쳐서 딱 4만 불이 되는 거라면은 그 남편 사인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1: 아, 네.
3: 네, 만약에 근데 그 지인분 것만 해서 대부분 뭐 지인분 인컴만으로도 거의 4만 불이 다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남편 사인은 필요 없는데요. 근데
1: 네.
3: 만약에 두 분이 합쳐서 4만 불이 되신 거면은 두 분 사인이 다 필요합니다.
1: 네. 스폰서를 해줄 때 소득 기준 이런 게 있나 보죠?
3: 네, 이민국에서 매년 발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 네.
3: 지금 이럴 경우에는 이제 2인 부부지만 이제 플러스 1, 한 분이 이제 추가되는 거니까 이제 그 이민자.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갑니다.
1: 네. 자,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의 부부 소득이 4만 불 조금 넘는다 하셨는데 뭐 부부 소득이어도 4만 불 넘으면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다만 부부 소득이니까 남편 사인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년 12월에 2년 영주권 만기되는데요. 10년짜리 카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연말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방문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3: 12월 만기시면은 보통 이제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게.
1: 네.
3: 그 9월 되시면 그 카드 그 날짜, 만기 날짜 확인하시고, 이제 그 만기 날짜로부터 이제 90일 전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신청 들어가시고, 이제 접수증은 보통 뭐 한 3주, 4주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접수증만 받으시면은 접수증 가지고, 그리고 만기된 여권, 아, 그 영주권으로 한국 다녀오시는 분은 문제 없습니다.
1: 네. 3개월이 아니라 90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그 영주권 날짜 잘 확인하셔가지고 90일 전전에 미리 서류 딱 준비해놨다가 90일 전 딱 접수 가능할 때 바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네. 이거 접수하시고 나서 접수증이랑 만기된 영주권 가지고 한국은 다녀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머님이 영주권자신데요. 한국으로 가신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 다녀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영주권으로 입국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2: 만약에 한국에 지금 영주권자로 그렇게 오래 가 계신데 장기 체류도 없이
1: 네.
2: 5년간 한 번도 입국을 하신 적이 없고 5년을 계셨다. 근데 다시 영주권으로 입국을 시도를 하시려고 한다.
1: 네.
2: 좀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1: 아, 네.
2: 네, 영주권을 그 어벤든 한 거나 다름 없으니까요.
1: 네.
2: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5년이나 못 오신 사유, 예를 네. 들어서 뭐 건강 상태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셨다든지.
1: 네.
2: 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다면 뭐 한번 시도는 해보실 수 있지만.
1: 네.
2: 이제 입국 거부가 될 확률도 감안하시고 시도를 해보셔야죠.
1: 네. 어머님이 영주권자신데 한국에서 5년을 계셨다. 근데 이번에 그때 그 영주권으로 입국 가능할까 하셨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뭐 5년 계시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 오지 못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하셨는데 혹시 이 경우에 그냥 관광비자로 에스타로 올 수는 없나요?
2: 영주권을 5년간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어떻게 취소되거나 캔슬되진 않습니다.
1: 아, 네.
2: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미국에 사실 계획이 전혀 없으시고 영주권이 필요 없으시다면
1: 네.
2: 영주권을 이렇게 반납하는 또 포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하고 영주권을 반납을 하시고 전자 여권을 받으셔서 그냥 에스타로 또 오시면 방문하시면 되죠.
1: 네. 영주권 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입국이 가능하다. 에스타로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내하고 혼인신고는 했고 결혼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시민권 증서가 어디 갔는지 없네요. 미국 여권은 있는데 여권도 만료가 됐고요. 만기가 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네요.
3: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지금 만기된 여권으로 먼저 신청은 들어가시고요.
1: 네.
3: 그리고 이제 그 여권 빨리 그 갱신하시는 그 신청서 얼른 가서 그 작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FOIA라는 거를 하셔서 그 시민권 증서 카피는 이제 이민국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증서 카피도 이민국에 요청을 하시고요.
1: 네.
3: 또 뭐, 보통 뭐 한 3, 4주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권 갱신하시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은 뭐 그냥 만기된 걸로 그냥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1: 네. 일단 미국 여권, 만기된 여권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여권 갱신 신청도 해놓고, 또 아까 시민권 증서도 못 찾는다 그러셨는데, 이것도 이민국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 네, 만약에 예, 그 인터뷰 잡힐 때쯤이면은 그 모든 서류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인터뷰 때는 그거 다 그 새 걸로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1: 네. 만약에 인터뷰 날은 잡혔는데 이 새 서류가 안 나왔다 이러면은 어떻게 뒤로 미뤄야 되나요?
3: 그 전에는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시민권 증서 카피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만 리퀘스트하면은 그래도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기간을 걱정했는데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에스타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에스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왔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나갈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에스타는 딱 90일을 받으시는 거고 연장이 안 됩니다.
1: 아, 네. 안 됩니다. 그냥.
2: 네. 네, 딱 안 됩니다.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1: 네. 아, 항상 이렇게 편안한 답변 주셨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2: 아, 네. 그럼요. 안 될 땐 또 안 되는 거죠.
1: 네. 에스타 체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가 나왔는데 인터뷰 편지를 분실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이런 거는 대충 어디다 적어놨는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고요. 맨하탄에 있는 이민국 같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3: 네, 원래는 이민국에 이제 입장하실 때
1: 네.
3: 그 편지를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분실하셨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 우선 그 접수증에 보시면은
1: 네.
3: 그 케이스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증을 조회하시면은 거기 이제 인터넷 그 온라인 들어가 보시면 거기 인터뷰 스케줄 됐다라는 그런 문구가 뜰 거예요.
1: 네.
3: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뭐 날짜하고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신다고 하니까 그날 가셔가지고 그렇게 두 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맨하탄 이민국은 26 페더럴 플라자입니다. 26 페더럴 플라자.
1: 네. 그래서
3: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 네.
3: 그걸 분실하셨다고 해서 뭐 인터뷰 못 하시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 케이스 번호로 그 조회해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인터뷰 스케줄 됐다. 그 내용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프린트 하셔서.
1: 네. 보통은 이 영주권 진행할 때 서류 하나하나 그냥 빠짐없이 봉투까지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분실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나 봐요.
3: 네, 종종 있습니다. 되게 잘 놔두신다고 놔두셨다가 오히려 더 못 찾으시고 그런 좀 경우도 있어요.
1: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12년 전에 받았습니다. 12년 전에. 그리고 계속 일하면서 세금 보고는 꼬박꼬박 잘 했고요. 네, 최근 2년간 일을 안 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도 안 했고요. 근데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네요.
2: 네,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1: 네.
2: 시민권 신청 가능하시고요.
1: 네.
2: 뭐, 세금을 안 낸 게 있다,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 네.
2: 소득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를 시민권을 받으려면 일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 열심히 살겠다는 증명을 해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네요.
2: 네, 뭐 일을 하다가 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쳐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네.
2: 네,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범죄 기록.
1: 네.
2: 그다음에 뭐 IRS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낸 게 있다.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 네.
2: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1: 하긴 일이 없는데 잘렸는데 네. 어떻게
2: 그러니까요.
1: 네. 네. 범죄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틴 게 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상담을 통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하시면 되고 일은 안 하시고 뭐 일을 안 했으니까 세금 보고도 안 한 거는 문제가 없다. 시민권 신청에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끝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소셜카드도 신청 들어갔는데 아직 번호가 안 나왔어요. 계속 기다릴까요? 아니면 소셜국 갈까요? 질문 주셨네요.
2: 네, 이제 저희 손님분들 같은 경우도 영주권 카드 받자마자 소셜카드를 바로 우편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2: 또 바로 안 받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2: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 4주 기다려보시다가 안 오면 소셜국에 직접 가셔서 또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예전에는 네. 이게 꼭 소셜국에 가서 신청을 했었어야 됐나 봐요.
2: 네네네네. 근데 이제 바뀐 4.8호에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소셜국에 업데이트를 해줄까? Yes 하면은
1: 네.
2: 그 소셜카드에 이제 번호만 있는 걸로 새로 나옵니다.
1: 네. 자, 이렇게까지 오늘 이민 상담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답변을 또 속 시원하게 받아봤습니다. 밀라인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했고요.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1: 왜 안 오고 싶으시겠어요. 너무 바쁘시니까 못 오시는데 제가 괜히 한번 네, 졸라봤습니다. 밀러앤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대민 사무장님과 함께 오늘 이민법 상담했고요. 어디 있는데 밀러앤최 로펌 궁금하시죠? 뉴욕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이고요. 뉴욕 상담전화 718-461-2334번. 뉴저지는 607번 에비뉴 스윙 넘버 109호입니다. 잉그루드 크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전화 201-674-1456. 맨해튼에도 있습니다. 390 5th Avenue 스윙 넘버 900호입니다. 맨해튼 상담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밀러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눴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 내일 다시 올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이트레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의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달라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부산에서 첫 최고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와 소통을 해왔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한 것을 두고 강력히 비판한 것인데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청와대가 협의를 기회를 주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내일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18 파면 논란이 있던 포럼을 개최하고도 징계 대상에 되지 않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 과방위에 참석해 회의 장면을 본인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단연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박원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김윤정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4: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또 특별 게스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신 강전의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제가 이제 설날 특집 때 나오고
1: 맞아요,
5: 몇
1: 맞아요.
5: 년 만에 나왔어요. 아,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아, 잘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5: 네,
1: 예, 우리 강전의 변호사님 해피바이러스다.
4: 네. 방송에서 같이 하는 건 처음인데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 해보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3: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였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1: 예.
3: 다음 아시아 순방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방안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1: 예.
3: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나 이번 11월에 있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차 중국을 찾을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예.
3: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경주 APEC 때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희망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1: 그때도 난 끝까지 기다린다. 거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만 결단하면 만남이 성사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만 응답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묵묵부답이긴 합니다.
1: 예, 지금 뭐 외교상으로는 거의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포커스 쉴드 UPS도 지금 UFS도 결국 좀 조기 종료한다면서요?
3: 네, 일단 오늘 정례 연합연습 이 을지 자유의 방패를 21일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예.
3: 원래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넘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셈입니다.
1: 예.
3: 한미는 방어연습인 일부만 21일까지 실시를 하고 24일부터 예정됐던 반격작전 중심의 2부는 취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1: 예.
3: 연계되어 있던 야외 기동훈련도 축소되는데요. 이미 시작한 전국급 한미연합연습을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에 끝내는 것은 이 자체가 전례가 없다라는 뭐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 그렇죠.
3: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면서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안규백 장관은 축소된 야외 기동 훈련 이거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연중에 분산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1: 아니 뭐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동맹인 대한민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생략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건데 자 오늘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뭐라고 답했습니까?
3: 네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에 출석했던 조현 장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의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이다라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1: 예.
3: 다만 이번 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1: 예.
3: 이번 훈련 축소가 뭐 안보 구멍 혹은 뭐 한국 패싱 이런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서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라고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북미 접촉 현황을 미국 측에 문의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정은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4: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을지 프리덤 쉴드 한미연합 훈련도 좀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그것도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나 안규백 장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 올린 다음에 알게 됐고 그건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도 화가 나 있고
1: 예.
4: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4: 그러니까 선대부터 북미 대화를 통해서 체제를 인정받고 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그게 지금 완전히 꿈 아닙니까?
1: 예.
4: 3대에 걸친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APEC 때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맛만 다시고 돌아가서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고.
1: 왕관 하나 들고 갔습니다.
4: 굉장히 좋아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란과의 전쟁도 그렇고 중간선거 앞두고 뾰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 만났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은 잘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정전 통일부 장관 그 발언 때문에 미국에서 그 대북 정보 우리한테 주는 거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 쪽에서도 뭐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고 메시지도 없고 그냥 과거에서부터 가끔씩 있었던 일이다. 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패싱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동안에 미국과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간의 어떤 트러블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우리 강우식 실장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수지 왈스 비서실장이랑 한 라인 구축했다고.
1: 예.
0: 그 한 라인 어디 간 거죠? 왜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까? 예. 한 라인 구축했다고 그렇게 한국하고 자랑을 하더니 제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2: 근데 을지훈련 축소는 한국 패싱이 아니고 아메리카 패싱이에요 지금.
1: 아니, 그러니까 미국 국방장관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2: 거고.
1: 사령관도 몰랐고.
2: 그렇죠. 브런스 사령관도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답변했잖아요. 그 올리지 않았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축소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요청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한 거고 안규백 장관하고 브런스 사령관이 논의해서 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뭐 한미동맹의 균열이 간다라거나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듯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정부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광우신 기자.
3: 네. 보통 택도 없을 경우에는
1: 예.
3: 북한에서 한마디 하거든요.
1: 아, 그 만남에 대해서?
3: 네. 예를 들면은 뭐.
1: 국물도 없다!
3: 그래서 뭐, 김여정 총무부장 명의로 갑자기 노동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생각도 하죠. 꿈도 꾸지 마라. 뭐, 네. 이. 노동한 뭐, 네. 미국 도단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1: 노할
3: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항상 트럼프의 블러핑인 것도 같지만, 네. 문 밑에서 조율이 있고 응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믿을 수 없기는 한데.
1: 예.
3: 그렇게까지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없는 말을 했으면은 북한이 반응을 할 법도 한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걸 보면
1: 예.
3: 뭔가 접촉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예. 고민은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실제 성사가 되는 건 너무 먼 길이긴 하지만
1: 예.
3: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기자님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 생각해보면은
1: 네.
0: 대통령께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1: 아, 예.
0: 페이스메이커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패싱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북미 간에 직접적으로 지금 서로 간에 뭐 대한민국이 아닌 뭐 제3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 예.
0: 다른 절차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이게 주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2: 그 남북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도 노력 중인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1: 예.
2: 그러니까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겠죠 우리가. 왕이 외교부장 와서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1: 예.
2: APEC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기 때문에 9월인가 아마 시진핑 주석이 방미할
1: 네.
2: 예정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아마 11월 있을 APEC에서 북미 회담 관련해서도 뭔가 중간 역할, 거중 조정 역할을
1: 예.
2: 요구할 수도 있겠죠.
1: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1: 예, 내일 또 이제 왕이 외교부장
0: 네.
1: 그 중국 외교부장
0: 네.
1: 부장과 우리 대통령이 이제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실적인 얘기, 그 안에 또 외교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4: K 라디오.
5: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그린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 99. 시험 뉴스박 금토 일 한정 개당.

0: 파운드당 99잔,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간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에게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어 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자,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합니다. 만찬 주인공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3명. 한 명은 당선자가 있고 낙선한 두 분께서 만날 예정인데 곧 시작할 예정이죠?
1: 네, 맞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전 후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인데요.
0: 예.
1: 청와대는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간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 예.
1: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모두 대통령이 한자리에 부른 건데요. 결국 이번 전당대회 김민석 대표가 선호 투표 끝에 당선된 만큼 낙선 후보, 특히 정청래 후보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당이 끌어안을지 이게 좀 새 지도부의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0: 예.
1: 대통령이 이렇게 당권 경제 당사자들을 모두 초청을 한 것도 결국 이 전당대회 과정의 앙금을 빨리 풀고 김민석 지도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앙금 풀려면은 예. 좀 비슷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0: 비슷하게?
2: 예. 네. 왜냐면은 작년에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했을 때는
0: 예.
2: 그때는 정무수석이 난 갖다 줬거든요.
0: 아.
2: 근데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갖다 주는 거예요.
0: 오, 이간질이에요.
2: 아니 근데 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아, 안 그래도 이번 수석이 왔는데.
2: 응.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 뭐 메가 프로젝트니 뭐니 김민석 총리 일자라니 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서 거의 노골적으로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도 나한테 했던 거랑 달라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원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려면은
0: 예.
2: 이제는 대통령께서 조금은 객관적인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3: 그렇다고 작년과 똑같이 열흘 있다 만나면 더 하죠.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 네 분이 만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3: 지금
0: 맞아요.
3: 대통령도 대표하셨으니까.
0: 그러네요.
3: 예.
0: 네.
3: 그래서 다 나도 대표해봐서 아는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0: 예.
3: 그다음에 뭐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송영길 우리의 송영길 의원께서
0: 우리의 송영길 의원
3: 예, 분위기 메이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런가요?
3: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0: 아.
3: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0: 예.
3: 뭐 대통령도 농담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국정과제 이거 진짜 몰랐어? 뭐 이런 얘기를 할지. 진짜 몰랐어? 뭐 이런 얘기를
0: 예,
3: 할지.
0: 예, 예, 예.
3: 나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라고 정청래 뭐 의원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 거기서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예. 네 분이 또 사진 찍는 장면. 또 이제 공개된 그 포샷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3: 메뉴도 궁금하고.
0: 아, 메뉴를 권우신 기자 예상해 보세요. 메뉴.
1: 뭐 단골 비빔밥 아닙니까?
0: 비빔밥? 아, 네. 저녁에 비빔밥은 아니냐.
2: 약간
0: 해장국. 너무 정치적.
1: 너무 정치적인가?
2: 해장국. 지난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 전당대회 시작할 때쯤 해갖고 청와대에서 오찬 했잖아요. 그때 비빔밥을 드셨단 말이에요.
0: 그런
2: 미너랑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지금 전현직 대통령이 원팀이 아니니까 원팀이 되고 싶을 때 먹는 비빔밥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이 나와서 오늘은 비빔밥은 아닐 것 같다 생각합니다.
0: 그래요. 거기신 기자.
1: 뭐 사실 만찬의 비빔밥이 조금 안 어울려서 오찬의 비빔밥도 어울리긴 하는데
0: 네, 점심에
1: 네. 네, 사실 또 메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샷이 나오느냐 이게 또 청와대에서 사진 풀을 할 건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들을 풀을 하게 되잖아요. 사진 하나하나 프레임을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최대한 좀 끌어안으려는 모양새를 연출을 할 테니까
0: 아마 연출? 진심이 아니다?
1: 아니, 뭐, 원래 그림은 다 연출하고, 모두가 이벤트 아닙니까? 모두가 정치 이벤트잖아. 연출이 필요하죠.
2: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도 어쨌든 연출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두 분이 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 그거를 보면은 통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뭐 지금 상황이 쉽게 통합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국장이 큰 어른으로서 어쨌든 한번 식사하는 자리가 아닐까. 앞으로도 민주당 내 갈등은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 대통령 입장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낙선한 두 명의 후보에게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은데 추후에 이제
2: 외교부 장관?
0: 그러니까 이제 개각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게 외교부 장관 얘기가 나오고 정청래 의원에게도 뭔가 맡겨서 다독이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는
3: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0: 예.
3: 그 전에 정권 초기에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0: 정청래
3: 그런
0: 의원이?
3: 얘기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아.
0: 아, 아닐까?
3: 네, 그건 아닐 것 같고.
0: 차라리 김희정 의원님께 드려라.
3: 저를 죽이시려는.
0: 아, 예,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일단, 만찬을 오늘 한다. 오늘 어떤 장면 나올지, 그걸 지켜보시죠.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오마이뉴스 과부신 기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0: 네, CBS 박정희 한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자,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성금부 대변인.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0: 우리 김종혁 최고는 오늘 그 브라운 계통에. 이제 혼자만 가을이야.
6: 옷 입은 거 그거예요.
5: 멋있어요, 멋있어요.
0: 아,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옆에 그 강진애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 둘이 이제 네. 브라운 계통입니다, 그죠?
6: 네, 우리 같은 당이에요.
0: 같은 당.
5: 그러니까 유일하게 빨간색에 국한되지 않는 네. 국민의힘의 이 보수 인사들.
0: 아.
5: 저는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그 보수 재건을 해야 된다.
0: 아, 강제되면서도 오늘 섭외 괜찮았습니까?
5: 괜찮으시겠어요.
3: 저를 보세요. 빨간색을.
5: 봐봐요. 벌써 이거 민주당이지만 빨간색을 입을 수 있는 통합에.
3: 우리 구해봤지 않아요?
5: 구조적 다수의 선봉자.
0: 좋습니다. 구조적 다수. 아주 좋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5: 예.
0: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끝났는데. 끝나서 시원하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이제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를 어디서 할 것이냐 관심이 중요한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 자, 현장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7: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한 지도부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효율화될 것이고 최고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0: 예, 자, 김민석 대표. 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김민석 대표라는 단어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발언이 센 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도 있었고, 당원주권에 해당한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지도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번 지도부 구성은 민심이 당심을 견제한 절묘한 결과다. 또 이렇게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아, 보이네요. 예, 보입니다. 예, 약간 긴장한 거 있었긴 했었습니다.
5: 네.
0: 한 번쯤 짚어주세요. 맥부터 짚어주시면.
5: 뭐, 사실상 김민석 대표가 일성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나가세요.
0: 예.
5: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조희대 대법원장. 각성하십시오.
0: 아, 그래요?
5: 예. 그리고 이제 최민희 최고위원 뭐 그 정도는 애교로 그냥 봐주고 싶어요. 뭐 민심이 당심을 견제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 표 투표율을 보면 사실상 그 당원들한테 표를 얼마나 받았는지 돌이켜 보세요. 당원에서 18%에서 뭐 권리당원한테 얻었고 그 다음에 대의원에서 이제 아주 최하위 성적을 거뒀지만 또 저기 여론조사에서 또 그걸 회복해서 지금 최고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5: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에 견제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 조화롭게 됐던 부분인데 저는 좀 새로운 지도부가 시작되면 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상도덕이 좀 없다.
0: 아, 누가 없어요?
5: 제가 말했던 이제 저도 최고위원께서 상도덕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0: 첫날인데.
5: 네, 그럼요. 네, 그건 네. 좀 아닌 것 같고
0: 네.
5: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 김민석 대표께서는 당원 주권에 대한 것을 이어가겠다라면 정청래 후보, 아니 의원, 예.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5: 그러면은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또 김민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죠. 당분간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0: 예.
5: 그래서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면 이거 첫 단추가 잘못되면 예. 나중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0: 신경 쓰고. 허니문 좀 가자.
5: 예, 허니문 좀 가자 그거고요.
0: 예.
5: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뒤에 얘기할 거니까.
0: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욱 최고께서. 예.
6: 저는 김민석 그 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아,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6: 예. 예. 전대협 의장이 뭐. 무슨 저 낭독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당대표 자기가 지금 당대표인지 전대의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네. 집권당의 대표가 그 대법원장한테
0: 예.
6: 누구 씨 나가세요. 이것도 정말 좀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성명서 내세요. 그리고 사법부에 요구합니다. 네. 법관회의 여세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세요. 그 요구할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대법관들한테 그런 거 요구할 권리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분은 도대체가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저 야당의 야당 누군가가 국무위원들한테 야 요새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영 엉망인데 네. 국무위원 여러분 그 이재명 대통령 저 성명서 내세요 쫓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보다 미친놈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0: 예, 예.
6: 아니 지금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0: 너무 셌다.
6: 쟨 정도가 아니고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상권 분립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한 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대법관이 5개월인가 6개월간 공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공석이 많았던 기간이 초유일이다. 사실은 아무리 늦어도 한 2주일 안에 임명했었었는데 이 몇 개월간 공석인 상태였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 임명한 것을 서면으로 이제 제출했다, 제청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큰, 그동안의 관리를 깬 게 엄청난 일이다 해서 지금 이제 여당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비판한 건데, 김정희 최고는 이제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고, 김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3: 글쎄요, 뭐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다라고 해서 네. 대법관들이 말 듣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그 서면 제청을 네. 보고, 이건 대선 불복인가?
0: 어, 대선 불복 수준이다.
3: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대법관 임명 제청안을 올리는데 이렇게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처음 아닌가요? 헌정사상 이런 모습을 보이는 최초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0: 예.
3: 이게 탄핵사회가 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0: 예.
3: 뭐 관행을 깼다 뭐 이런 걸로는 그렇지만 관행이라는 게 때론 법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법 위에 우리가 여야 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했다. 그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김민석 대표 첫 최고회의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0: 예.
3: 모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0: 예.
3: 결과는 조의대로 네. 대동단결.
0: 예, 그렇죠.
3: 공공의 적. 이렇게 된 거잖아요.
0: 예.
3: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과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협의 없이 노태학 선관위원장 후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명 이용구 그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대체로 얘기가 좀된것 같고.
0: 예.
3: 그래서 시쳇말로 하나하나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퉁치자는 얘기인가 대통령이랑.
0: 하나씩 하나씩.
3: 네. 한 명씩 한 명씩.
0: 원 플러스 원.
3: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도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6: 관행, 한 가지만요. 그 네. 관행을 깼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너 나가라 이렇게까지 막말을 한다면 그 민주당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과 그 저 국회의장 하고 서로 나눠 갖기로 한 거는 왜 계속 깹니까?
5: 관행하고 좀 다른 문제.
6: 그럼 왜 관행이 아닙니까?
3: 아니,
6: 몇십 년 관행이에요.
3: 들어보세요.
0: 네.
3: 그 전에는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잖아요.
6: 무슨 반대?
3: 아니 예전에는 법사위를 또 여당이 다 가져간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중간에.
0: 예.
3: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한 건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6: 무슨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죠?
3: 아니
0: 이제 대선 기간에.
3: 대선 기간에
0: 이제 이재명.
3: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
0: 9일. 헌법 관련? 네.
3: 대법원에 9일 만에 파기환송 시킨 것 올라간 지. 7만 쪽은 다.
6: 그게...
3: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계속 탄핵 얘기가 나왔지만.
6: 네.
3: 민심도 생각하고 이게 과연 탄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개업날의 행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고.
0: 예. 그런...
8: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고
0: 예?
3: 그런데 이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무시한 거라고 저희는 봐요.
6: 그래서
2: 개업날의 행적 같은 경우에는
0: 예?
2: 이미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던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했잖아요.
0: 예? 예?
2: 본인도 도착하기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오기 전에 이미 회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파견하는 것도 막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운 거예요. 대통령 그 대선 직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0: 예,
2: 그 미운 예. 게 지금 남아있으니까 예. 이 사건 가지고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 대표에게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예. 김민석 대표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 지금 이 당내에 꼬여있는 상황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봐요. 결국에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은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여당 대표가 정말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 아니 대통령 이름 부르는 여당 대표도 있는데 막말하는 시자 네. 붙인 건 다행 아닌가요?
5: 이게
3: 그 정도로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분노가 차올라 있다라는 거죠. 이런 네. 경우는 없는 거죠.
5: 이게 제가 맥소장님 드리면 예. 이게 관행이 법사위 관행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네. 기본적인 법률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한동훈 의원이
9: 없어서 죄송합니다.
5: 아니 한동훈 의원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뭐 이게 법사위 관행을 운운하면서 그 관행은 예. 어 그렇게 깨면서 관행 가능하냐 비판하는데
0: 예, 예.
5: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대법관의 이 제청 권한이 유신헌법도 생겼어요. 62년도에.
0: 예.
5: 이게 뭐냐면 박정희가 대법관들을 본인 아래에 두고 멋대로 마음대로 판결을 하려고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줬어요.
0: 예.
5: 그리고 87년도에 이제 또 헌법 개정이 되면서 정치민주화위에 그때 국회 동의가 들어가요.
0: 예.
5: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 동의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0: 예.
5: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0: 예.
5: 이건 하나의 관행보다는 법률의 의식 자체가
0: 예.
5: 대법원장 마음대로 제청을 해서는 안 되고 국회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존중받는 입장에서 이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인데 종이 한 장으로 서면을 보냈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대법원장이
0: 예.
5: 상권분립의 입장에서 대통령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민주당은 받는 것이죠.
0: 아.
5: 대통령 취급을 안 하네. 대법원장이. 이건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나. 최소한 전화를 못해요. 뭐 일정이 안 돼서 뭐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서 예. 서면으로 한 장 보냈다.
0: 예.
5: 뭐 전화는 안 되는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꼭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둘이 독대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0: 예.
5: 말하자면 정부의 이 대법관에 추천하는 실무자와
0: 예.
5: 대법원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조율을 하는 과정입니다.
0: 예.
5: 그리고 이재명 전 정부 들어서 첫 임명이에요. 대법관. 첫.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23년에 취임한 이래로 7명을 했죠. 그때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서면 제청 안 했어요? 정부 차별합니까? 왜냐하면 결국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을 인정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도로 일으키니까
0: 예.
5: 여당 대표로서 화가 안 나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제철한 대통령한테 민주당의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했어 봐요. 나가라고 했을까요?
0: 예.
5: 바로 탄핵이죠.
2: 이거는 좀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갖고 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맥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은 달라요. 청와대에서 예.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고
0: 끝까지 노력했다.
2: 네. 서면 제청을 한 것도 결국에는 정무수석이랑 합의를 해서 제청,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0: 예.
2: 민주당에서 늘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 국정의 총책임자다. 국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측 그리고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에 대한 그 억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이셨어야 됐는데
0: 예.
2: 지금 민주당에서 들어가고 있는 법안들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최고법원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하지 않습니까? 28년부터 이제 대통령이 차례대로 숫자 더 이제 늘리는 부분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막판에 가면은요 26명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0: 예.
2: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대법원 측에서도 당사자인 그 법관들과 대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0: 예.
2: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하면서 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나가라 조이듯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저는 맞지 않다.
6: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법원행정처에서는 청와대하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만날 기회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끌어졌다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전부 다 대법원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사실은 양쪽 얘기를 다 저는 사실 어디 말이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 그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그런데
0: 예.
6: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마치 그런 모든 책임이 대법원에만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0: 예.
6: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그런 단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 그 민주당 집권당의 그 당 대표가 첫 번째 최고회의를 열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조희대 씨 나가라 뭐 대법원 당장 요구합니다 그 회의 열어갖고 성명서 내세요 그다음에 뭐 대법관 회의 그 저 법원 그 대표자 회의 열어서 근데 그 저 쫓아내세요 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싸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예요.
0: 김인정 의원님이 반론을 예.
3: 이 관행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0: 예.
3: 헌법재판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할 수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6: 아니, 본인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3: 자,
6: 근데
3: 두 번째는
0: 잠깐만요. 예.
3: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정무수석 얘기하셨는데 민정수석하고 뭐 얘기를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긴
0: 예,
3: 합니다.
0: 예.
3: 그런데 민정수석하고 논의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민정수석이 그러면 서면으로 제청해 보세요라고 했는지
0: 예.
3: 이거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 그래요?
3: 아. 예, 그건 필요한 것 같고요.
0: 예.
3: 두 번째는 뭐 관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0: 예.
3: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한 거 말이에요.
0: 예.
3: 9일 만에 7만 쪽을 다 읽었네 안 읽었네. 우리가 보기엔 안 읽었잖아요.
0: 예.
3: 9일 만에 파기환송해서 보내는 거 이거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관행인가요? 이런 관행은 없었어요.
0: 예.
3: 다 질질 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서 그러는 거다. 한편 맞는 말씀입니다. 왜 미운지만 골라서 하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 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0: 예.
3: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대표가 당대표 경선 기간 동안에 사법개혁 필요하다. 이 대법관 제청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서 그 정도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뭐 격함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0: 예.
3: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6: 그러니까 본인이요. 본인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니까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신 것 같지만
0: 예.
6: 요구한다. 대법관들한테 요구한다. 성명서를 내라. 그리고 법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축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요구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0: 네.
6: 무슨 권리로 요구를 하냐고요. 아니 무슨 권리로 집권당의 대표가 대법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법관들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열어라 말아라. 성명을 내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5: 있죠. 대의 기간이라는 게 입법부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고
0: 예.
5: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쯤 되면 막 나가는 행동에 대해서
0: 예.
5: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0: 예.
5: 당신들 당장 회의해서 쫓아내라. 저는 그거를 뭐 국민들의 뭐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0: 예.
5: 네, 그 발언을 가지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장짜리 딱 보냈는데 잘했습니다. 라든지 에이 관행 좀 지키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자 그러면
2: 근데 이게
0: 청와대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 이제 제청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한 번도 여태까지 그 대법원장의 재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떤 상황이
5: 법원 관계자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0: 아 그래요?
5: 거부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0: 대통령이?
5: 네. 좀 뭐 고법 쪽에 있는 분들은
0: 네.
5: 사실상 이게 첫 대법관 임명인데
0: 네.
5: 이 자체에 대통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대법원장의 서면 재청으로 두 명을 보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처음. 첫 정부에. 근데 이 부분을 임명을 하게 되면 관행도 다 깨질 뿐더러 결국에는 이 대법관 임명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그런 좀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솔직히 이게 무조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0: 국회도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잖아요.
5: 동의 과정들
0: 이제 동의하고 이제 하는데. 그렇죠. 예, 강준혜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2: 저는 대통령이 뭐 반려한다거나 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아,
2: 최근에 네. 보면은 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그렇고 뭐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좀 의견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합배득합 역할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오히려 국회에서 그러면 청문회에서 예.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아,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재청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0: 예.
2: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통합을 얘기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 모멘텀이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예.
2: 그렇다면은 일단은 대통령은 뭐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것을 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국회 내에서 입법부 내에서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자제하셔야 된다. 이것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 사법개혁에 대해서 속도감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0: 예.
2: 뭐 시작을 하겠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의 방식 중에 하나가 법관 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2: 근데 법관의 평가라는 거는요. 이분들 뭐 9시에 출근했냐 6시에 퇴근 제대로 했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판결로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0: 예.
2: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을 주었었던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0점 그리고 무죄를 줬었던 고법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0: 이 포인트가.
2: 지금,
0: 예.
2: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법관들한테 성명 내라. 법관회의에서도 의견 내라. 의견 낸 사람들한테 포인트 주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겠죠.
0: 삼권분립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를 비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6: 이게 네.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잖아요.
0: 예, 예.
6: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재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극우거나 극좌거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얼마든지 공격을 해도 돼요.
0: 예.
6: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요. 어딜 감히 대통령한테 이거예요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정청래 고독이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정청래 대표를
0: 고독?
6: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0: 고독?
6: 예. 네.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마치 뭐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던 걸 네가 감히 대통령한테 고개를 들어? 라는 식의 분위기를 막 만들어냈던 그게 판박이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6: 아니 여기가 무슨 왕조시대입니까? 우리가 왕조시대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0: 예.
6: 근데 대통령한테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니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압도적 다수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사람 문제 삼아갖고 부결시키고 문제 제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0: 예.
6: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 그 대법원장한테 누구 씨 뭐 그리고 대법관들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민주주의 잘못 배운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자 민주당 1분씩 드릴게요. 자 김민정 의원님부터.
3: 네.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가 아니고요.
0: 예.
3: 늘 협의해 왔던 이 인명 재청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3: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백히 잘못했다라는 것이고요.
0: 예.
3: 상권 분립이고 우리도 그 존중은 하지만. 그러면은 대법원이나 이 법원에서 잘못할 때는 아무 비판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법관이나 법관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평가해가지고 저희가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0: 예.
3: 그 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시대에 정말 이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인데
0: 예.
3: 청와대 누구랑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는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0: 네.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에서는 또 조희대 법원장 출석을 요구하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도 나오긴 한데
3: 네.
0: 아무튼 자, 맥 소장님 발언 해주시죠.
5: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 뭐
0: 예.
5: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관행과 예의의 문제인데 그런 서면 제청 부분들이 정말 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거를 뻔히 알고 한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0: 예.
5: 개인적으로는 아 28년 총선을 의도하나? 정치적 셈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0: 본인의 정치의 플레이어로 나서고 싶어 한다.
5: 결국에는 매맞을 짓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는 전형적인 윤석열식의 정치 행보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서면 제청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정치 아니다라고 또 반론을 펴기도 했는데
5: 저는 그게 이제 한번 보세요. 예. 98년도에 과연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와서 저기 배치를 달려고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영입이 되는지 저는 그런 느낌이 온다. 예, 정치적인 저는 중립이 좀 무너졌다고 봅니다.
3: 아니 그런 정치적인
0: 마무리해야
3: 어떤
0: 되세요?
3: 예, 그런 걸 떠나서도 대통령 만날 기회가 행사장에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0: 그렇죠.
3: 관련해서 좀 뵙고 싶습니다 하면 오지 마세요 하게 했을까요?
0: 예, 한판 승부 뜨거운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났는데 여전히 뜨거운 한판 승부.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K-POP, K-POP, 당신의 K-STAR, K-라디오.

0: 예, CBS 라디오 박종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녹화 대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장성철 소장의 자리를 우리 강재현의 변호사가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1부를 마친 소감이랄까 어떠십니까?
1: 어, 이제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자리를 세상에. 안 돼요.
2: 아, 내가 얘기해주려고 했어. 자기가 말이야.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
0: 아, 우리 김영우 최고께서 먼저 말씀해줘요.
2: 서포트를 내가 이제 장성철 씨 그 저 가까우니까 나중에 내가 이래도 봐주겠지. 좀 덕담해주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냥 확 치고 들어오네.
3: 센터에는 참지 않죠.
0: 아, 참지 않습니까? 아, 돌직구. 예. 아, 근데 뭐
1: 중요하죠.
0: 이게 예, 어제 방송했던 분처럼 자연스럽게 예.
1: 내일도 나와야겠네요.
0: 어, 내일 다음 주에.
2: 아, 너무 재밌네.
0: 다음 주 수요일에 아마 또 아마 우리 제작진이 방송 후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자, 일단 민주당 얘기가 아직 좀 덜 한 것 같아가지고 예, 좀 더 해보면 그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낸 게 처음이 아니냐. 대통령이 잘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도 사직서를 낼 일이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후임 얘기도 나옵니다. 김정은님 살짝 짚어주시면.
4: 그만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0: 그만하고 싶다. 너무 싫다.
4: 그리고 전당대장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0: 네, 어제
4: 나 돌아갈 거야. 나 갈 거야.
0: 어제 그 자리에서 홍기현 의원이
4: 아, 그랬어요?
0: 전당대회 좀 만났는데 저한테도 이제 국회 사정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 네. 돌아가서 네. 뭐 박은정 의원이나 김영민 의원 좀 공기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0: 아, 그래요?
4: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0: 아, 니네 잠깐.
4: 니네 그럴 수 있어?
0: 아.
4: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0: 너 우선인데.
4: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2: 나 더 이상 장관 아니다.
4: 장관한테 내가 진짜 야, 니네 보니까 가관이더라. 너무한 거 아니냐.
1: 장관 아니고 가관.
4: 아. 그래, 그럴 것 같아요.
0: 어, 그래.
4: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0: 네.
4: 실제로 건강도 좀 많이 안 좋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게 이제 실제로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마음도 조금 심란한 네.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5: 근데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는 네. 후임 올 때까지는 좀 해달라.
0: 버티라.
5: 네. 근데 후임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성호 장관 예전에도 뭐 네. 사직 의사 이미 밝힌 네. 바는 있잖아요. 이건 네. 사직서를 네. 낸 거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손에 더 이상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0: 예.
5: 이거를 계속 잡을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을지 예전에 전 그게 생각이 났어요.
0: 예.
5: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탁현민 비서관이 계속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5: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있잖아요. 아. 결국엔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의 마음이 그런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래요.
4: 네, 결론은 난 거니까요.
0: 예.
4: 후임 정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예, 맥 소장님.
3: 정성호 장관만한 그 법무부 장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용하게, 묵묵하게 본인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정성호 장관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0: 맞아요.
3: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큰 구설수가 없고, 도리어 법무부 장관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집권여당이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0: 그렇죠.
3: 반대로.
0: 예.
3: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회한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전문 아닌 것 같고, 사실 네. 제가 조금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0: 네.
3: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형소법 개정안의 우려가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는 이미 법이 통과됐는데, 보안입법이 절실하다. 근데 이 보안입법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이 지금 장관직에서는 보안입법을 할 수 있는 그
0: 상황이
3: 안 좋죠.
0: 예.
3: 그러니까 본연의 입법부의 이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그런 조금 그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보안입법으로 보강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이 후배들 내가 돌아올 테니까 좌우로 정렬 이것도 한번 해야겠다. 내가 역기 좀 다시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0: 역기 그런 의원실에 역기가 있죠, 그죠?
3: 아니, 원래 역도, 서울대 역도부 출신이잖아요.
0: 서울대 역도부
3: 몸이 좋으신데 예. 사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보관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임자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0: 박균택, 이건태 검사 출신 두 분
3: 짧게 말씀드리면. 둘 다 능력이 있으신데
0: 예.
3: 검찰에 20년 이상 있으셨고 정책 부담이 좀 크다.
0: 아,
3: 왜 그러냐면 예, 이게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또 다른 무슨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서 법무장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공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 정도의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법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안 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싶습니다.
5: 그러니까 엽기까지 저는... 드시던 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
3: 그건 달라.
2: 전
3: 그
2: 개인적으로는.
0: 네, 개인적으로.
2: 뭐 그 정성호 장관하고 친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0: 어, 친분 있으세요?
2: 네, 뭐 좀 압니다. 근데 근데 그거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그 보안 사건도 문제가 있고 네. 형소법 개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첫째로는 끝까지 막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관 계속하면서 문제점들 다 해결하려고 해야죠. 네. 그거 지금 털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가시면서도 주변에 계속 그런 데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하고 있다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대통령 바로 옆에서 아,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계속하고 그 장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0: 예.
2: 뭐 어떤 느낌이 드냐? 왜 우리 저 성경에 무슨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판결한 다음에 예. 아유, 손 이렇게 물로 씻으면서 아유, 나는 손 씻었어. 나 당신들이 한 거야. 나 책임 없어.
0: 아.
2: 뭐 얘기한 듯이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남으셔갖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끝까지 싸우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예. 더 큰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고 국민들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0: 예.
2: 생각을 해요. 아쉬워요 좀.
0: 예, 황해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황해외교부장 중국이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한반도 평화 역할을 하고 싶다. 아, 중국이 그런 차원에 언급을 했다라는 아주 속보가 떠 있습니다. 한반도 제일 중요한 이웃나라다. 라는 언급까지 있었군요.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박정희 한판승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 여러분의 리즈 시절의 이야기와 음악을 만나는 곳 레트로 음악방송 한시의 음악다방.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성훈 씨 빈자리를 채우면서 저 혼자 다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우정과 친구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생각했다는 톡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기분 좋은 추억 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들으면 아 맞다 그 말 하고 무릎을 찰싹 치게 되는 말들, 바로 80년대 90년대 TV 광고에서 또 개그 프로그램을 풍미했던 추억의 유행어와 신조어 이야기로 음악다방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행어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김은국 씨가 떠오르는데요. 막 이렇게 넘어질 듯 말 듯한 그 춤사위, 그리고 또 아 응해요, 아 그냥 들이대 같은 이런 국민 유행어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호랑나비라는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유행어가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서 각종 예능, 코미디 프로그램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로 연일 부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대 위에서 가수로서뿐만이 아니라 예능인으로서 대중을 웃기는 그런 캐릭터를 구축했었죠. 오랜만에 김은국의 호랑나비 준비해봤는데요. 수요일 음악다방 첫 곡으로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0: 오늘도 여김없이 전해드리는 주간 베스트 사연 주제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이번 주 주제 다들 잊지 않으셨습니까? 마감이 내일이에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 청춘의 황금기였던 80년대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아이들 어릴 때 온 가족이 북적이면서 웃던 그 시절로 가고 싶어요. 어떤 사연이든 환영합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요. 사연 많이 작성하셔서 저희 카톡 K-Radio US로 보내주십시오.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정성껏 소개를 해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표를 받아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장원 한 분께는 H마트 상품권을 댁으로 우송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시절 우리 입에 착착 감겼던 유행의 이야기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1989년에 당시에 주스 광고 하나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 단어 혹시 기억하세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척 올리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 바로 따봉! 그렇죠. 브라질어로 최고라는 뜻의 이 단어 때문에 그 당시에 학교나 직장에서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너도 나도 엄지를 척척 올리면서 따봉을 외치곤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한번 이 따봉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유튜브에서 따왔거든요. 따봉! 따봉!
1: 정말 좋은 오렌지로 만듭니다. 따봉! 따봉! 정말 좋은 오렌지로 만듭니다.

아니면 나는 봉이야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심영래 씨의 영국 없다, 뭐 김영곤 씨의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뭐니 뭐니 해도 그 순학질 여사 기억나세요? 김한국 씨, 김유아 씨가 음메기 주고 음메기 사러 이런 말들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시절 유행어였습니다. 하나만 꼽자니 정말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또 이 소리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소리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0: 하루가 달라지네. 정신적 장애가 왔네.
1: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유행어나 신조어가 단순히 당시에 잠깐 쓰다가 사라지는 말장난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유행어라는 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중의 마음 그리고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생각해보면 80년대, 90년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사회적으로도 참 다사다난하고 팍팍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럴 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유행어 한마디는 지친 하루 끝에 온 가족이 이렇게 저녁에 도란도란 TV 앞에 둘러앉아서 낮 동안 힘들었던 이런 씨름을 잃고 잊고 또 웃을 수 있게 해준 그런 따뜻한 청량제이자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따봉 같은 이런 유행어는요, 올림픽 이후에 전 세계로 이렇게 세계로 눈을 돌리던 당시에 이 대중의 활기찬 에너지 또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그 말들이 대부분 다 잊혀졌지만 유행어들 이렇게 다시 들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가슴 한편이 또 몽글몽글해지지 않으세요? 그런 이런 유행어 속에서 그 시절을 함께 버티고 또 함께 웃었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어는 사라져도요. 그 시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웃음과 추억만큼은 이렇게 또 우리의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를 다시 그때의 청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럼 이제는요, 80년대 대학가와 길거리를 뜨겁게 달궜던 신나는 곡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강렬하게 등장했던 이상은 씨의 담다디 함께 들으실게요.

0: 여러분은 한시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단골 손님들 뵙고 올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아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플라인 전화 800-713-9336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서 더 깊은 효능.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의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와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드디어 오픈했어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는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업 홈모기지.
4: 뱅크업 홈모기지.
5: 뱅크업 홈이진 이퀄 하우징 랜드.
0: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0: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8: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0: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9: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에서는 80년대, 90년대 신조어, 유행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80년대가 TV 개그 프로와 CF 유행어의 시대였다면요. 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조어들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PC통신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 지직거리는 거 아니고요. 이 소리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말에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네, 바로 저희가 이 모뎀을 연결하는 소리였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런 파란 모니터 화면 앞에서 이 띠라라라 요 소리, 요 정겨운 모뎀 접속 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당시에는 정겹지는 않았죠. 이런 소리 들으면서 밤을 지새워서 채팅하던 시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압이 폭탄은 덤이었죠. 아주 전압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가슴 졸이면서 타이핑을 숨지가서 치던 그 시절. 시간 아끼기 위해서 수많은 약어와 신조어가 탄생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를 줄인 반가 반가, 또 하이, 이것을 응용해서 하이로, 하이염, 또 웃음을 표현하는 크크크크 아니면 흐흐흐흐 이런, 또 정기 모임인 정모, 즉석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번개, 유행했던 꽁트를 패러리한 그 당근이지, 이런 말들도 이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런 신조어였습니다. 문자 하나, 단어 하나에 정성 또 설렘을 담아서 밤새도록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그 시절의 통신 문화는요,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사실 가장 아날로그적이면서 낭만적인 소통 방식이 아니었나, 지금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PC통신의 인기와 더불어서 접속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그 당시 PC인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었죠. 접속의 OST인 A Lover's Concerto 지금 듣고 올게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우리가 열광했던 유행어들, 신조어들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다른 말들로 대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줄임말을 듣다 보면 아이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 하고 갸우뚱해질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표현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시절 우리가 따봉을 외치고 반가반가를 치면서 서로에게 웃음을 건넸던 마음이나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어로 소통하는 마음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소소한 재미이자 문화였던 셈이죠. 그 시절 청춘들의 낭만을 담아서 90년대 대표 청량 발라드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에가 부릅니다. 칵테일 사랑.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 한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와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 부산행 연산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콜로니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실록, 고수가 출연하고요. 영화 콜로니 군체는요. 오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 6에서 상영하고요.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팍 12에서 상영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0: 오늘은요, 저희 음악다방 단골 손님들 만나볼 때 매일 소개해드려서 청취자분들께도 너무나 익숙한 프리미엄 뷰티 및 헬스 브랜드 야엘의 수장 야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반가운 얼굴 마주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야엘은요, 피부의 건강함, 또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야엘 코스메틱부터 척박한 광야에 생명력을 담아낸 이스라엘 네게브 버진 올리브 오일, 또 귀한 원료, 진정성 있는 철학으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는 공진단, 정말 너무너무 많은 제품들을 있어서 그 제품들이 다 고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1: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오늘은 또 무엇을, 어떤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해주실
1: 오늘은 건가요? 화장품 먼저.
0: 화장품부터. 네. 일단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드리고 또 화장품 소개해드릴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피부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야엘 대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떤 제품부터 소개를 해주시나요?
1: 우리 사실은 야엘 3종 세트, 뭐, 네. 크림, 세럼, 미스트는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고, 뭐, 네. 크림직도 뭐, 올게닉으로 많이 익숙해져서 많이 쓰신 분들이 많은데, 네. 신제품 야엘 요벨 제품, 뭐, 쓰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요벨 제품도 설명드리고, 또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아이크림 이제, 큰 컨테이너 배로, 네. 여러분에게 이제 또, 선사하기 위해서 아이크림도 들어오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야엘의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어떻게 다른지 좀 이 차이점을 설명해
1: 야엘
0: 주시면.
1: 야엘은 첫 번째 네. 천연 소재 성분으로 네. 사용하고요. 네네. 방부제 케미컬 없이 자연 유래에서 뽑아내서 천연 재료의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장 자체가 네. 지금 산업 자체가 화장품 산업이 많은 것들을 넣어서 많은 것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재료들에 뭐 합성시키고 케미칼 종류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리고 수분력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화장품을 쓰실 때 탁탁 어떻게 해요?
0: 두드리죠.
1: 두드리죠. 네. 그리고 탁탁 문지르시죠.
0: 맞죠.
1: 근데 저희는 여러 개의 리포점화하고 머리카락의 400분의 1 사이즈로 축소시켜서 네. 그 안에 유효 성분들을 다 집어넣어놔요. 네. 근데 그 집어넣는 성분들을 피부 바깥에서는 재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피부 바깥은 수분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얼굴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맞고 또 뭐 바늘을 사용해서 피부 안을 자극을 시키고 화상을 입히잖아요. 네. 그런 원리는 아니지만 아홉 개의 피부층을 뚫고 머리카락의 400분의 1 사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땀구멍이라든지 이 털이 있는 그 구멍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뚫고 얘가 물과 기름을 이 성분 자체가 다 인식하고 뚫고 들어가요. 근데 일반 화장품은 물일 때는 인식할지 모르지만 기름에서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피부 바깥을 수분력을 주는 즉 우리가 뭐 이제 드로스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야채 같은 게 시들지 말라고 스모커처럼 물을 막 뿌려 놓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촉촉하게 있는 상태잖아요. 일반적인 화장품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도 않아요. 수분력을 주니까. 네. 예. 근데 저희 화장품 자체는 그 얼굴 아홉 개의 피부의 층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깊은 데 기저층이 있는데 거기서 DNA가 행성되고 죽은 세포가 위로 올라오고 각질이 나오고 그리고 새 세포가 다시 디바이드 되면서 재생되고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활성산소로부터 굉장히 공격받은 경우에는 노화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세포가 죽고 노화가 되면서 주름살이라든지 잡티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세포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더 탱탱하긴 한데 그래도 젊은 분들도 더 젊어지기를 원하더라고요.
0: 아유, 그럼요. 네. 아름다움은.
1: 네. 아홉 개 층을 뚫고 들어가면 우리 그 머리카락의 400분의 1 사이즈로 축소시켜서 리포점화해서 공모양으로 피부 안을 뚫고 들어가는 애가 탁탁 두드리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10분에서 20분은 천천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때는 바로 그냥 주무시면 되고요. 아침에는 그걸 발라놓고 그냥 흡수될 수 있도록 머리도 빗고 또 밥도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0: 뭐 한 10분에서 15분.
1: 네, 네네. 뭐 10분, 30분. 아니 근데 생각보다요 머리 빗고 옷 입고 밥 먹는데요 10분, 20분은 안 돼요. 더 걸려요. 아. 예, 근데 보통 한 20분 정도에서 뭐 양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저희는 그냥 피부 바깥에 쓰는 제품이 아니라 혈관을 따라가서 아웃계층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건강한 사람들 흡수가 더 빠릅니다.
0: 네, 피부가 네. 그 세포가 건강하니까 더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있는 분들은 네. 습수도 느리지만 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걸 쓰고 양을 좀 많이 쓸 경우에 네. 혈관을 클린하면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이물질 같은 거 빼주는 거죠, 독소를.
0: 아, 네네. 노폐물을 배출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네네네네. 거예요? 네,
1: 독소 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침을 뚫고 들어가면서 얘가 잠자는 DNA를 깨워요. 살아있는 DNA를. 네. 그러면서 이게 디바이드 되니까 처음에 얇아지 않고 쓰면 이 제품 너무 드라이하게 만들어 땡겨. 그런데 드라이해서 땡기는 것이 아니라 네. 콜라겐이 늘어졌잖아요. 죽은 세포로 인해서. 네. 그 늘어진 상태에서 살아있는 세포들을 DNA를 깨우면서 얘가 살아나고 깨어나다 보니까 네.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네. 재생이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땡기지 않겠어요? 채워지니까.
0: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이 세포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1: 네네. 그러면서 그것이 네. 이제 재생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종 세트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네.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쓰다 보니까 진짜 뭐 1% 2% 좀 부족한 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주름이 많은 분들. 저 같은 경우도 피부가 되게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름이 되게 빨리 생기는 피부입니다.
0: 아, 그래요? 주름이 안 보여서 저는 몰랐네요.
1: 네네.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제품을 쓰다 보니까 네. 피부가 재생이 되고 좋아져서 저도 주름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많이 재생된 지금 상황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가 요벨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지금 잠깐 설명했는데 네. 그 세 가지 제품이 아웃캐칭을 뚫고 400분의 1 사이즈의 그 리포조마된 그 입자 고온 제품이 바로 제품이잖아요. 들어가서 그것을 막 재생시키면서 얘는 식물성 플랑크톤 바다에 있는 해면 동물 천연 재료인데요. 네.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아웃캐칭을 뚫고 들어갈 때 따끔따끔한 가시로 뚫고 들어가요.
0: 네.
1: 그런데 뚫고 들어갈 때 이제 3종 세트를 크림을 바르고 마지막에 저희 제품을 요벨 제품을 따가운 따끔따끔한 제품을 바르는데요.
0: 네.
1: 바를 때 이게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피부에서 스킨을 눈에 안 보이게 얇게 오픈을 시켜요. 그러니까 더 빨리 흡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0: 네.
1: 그 빨리 흡수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크림을 바른 데서 다 들어가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들어간 부분만 재생하는데 네. 얘를 발라주면 더 많이 끌고 들어가주는 거예요.
0: 그러면서 느낌이.
1: 네, 따끔따끔. 바를 때만 따끔거리고 가만히 있을 때 따끔거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전한 성품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은 이거 유리가루를 내 얼굴에 바르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0: 처음 바르실 때 놀라시겠어요.
1: 그렇죠. 근데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 들으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것을 오픈시켜서 3종 세트가 재생을 시킨다면 얘는 오픈을 시키면서 자기도 따라 들어가요.
0: 네.
1: 들어가서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그것에 머무릅니다. 네. 머무는데 계속 따가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지지 않으면 안 따가워요. 바를 때만 따갑고 또 세수해야 될 때 세수할 때 좀 따끔거리는데 뭐 여자들 무서워가지고 뭐 그 수술까지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따가움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0: 네.
1: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따갑잖아요. 뾰족하잖아요.
0: 네. 네.
1: 그 안에 피부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상처를 내요.
0: 네.
1: 알다시피 우리 몸에 피부가 상처가 나면 스스로 자생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 안에 들어가서 상처를 내면서 얘가 스스로 자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구멍에선 DNA를 깨어서 재생되고 얘는 상처를 내서 재생되니까 양 수레바퀴가 같이 움직이면서 재생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그런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 때는 아, 내 세포가 지금 재생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네요.
1: 그렇죠.
0: 되겠네요.
1: 그러니까 기분 좋아야지 아, 이거 기분 나빠 쓰기 싫어 쳐박아 놓는 게 아니라
0: 네.
1: 같이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나온 지 별로 안 됐는데 만나 사람마다 아니 볼 때마다 점점 좋아진다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이 그 해면 그 가시로 식물성 플랑크를 바른다고 하지만 이게 전체가 100% 들어가면은 좋겠지만 100% 들어가진 않아요.
0: 네.
1: 어떤 일부 들어가고 어떤 거는 방해받아서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쓸 때마다 어느 부분이 계속 들어가면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마에 발라도 눈 밑으로 내려가고요. 눈 밑을 발라도 밑으로 가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0: 네.
1: 아시죠?
0: 근데 저 몰랐네요.
1: 너무 완벽하게 바를 필요 없고요.
0: 네.
1: 제가 요즘에 얘기 드리는 게 미스트 뿌리시고
0: 네.
1: 세럼 바르시고 바를 때 문지르지 말고 톡톡 얼굴에다가 짜놓으시고 크림 위에다 대충 위에다 살짝 올려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셀 부스트 따끔거리는 거 요벨 거 딱 해가지고 전체를 한 번에 싹 바르면서 같이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바를 때 마찰 때문에도 입자가 깨질 수가 있고 문지를 때도 깨질 수가 있는데 대충 올려놓고 한꺼번에 딱 한 번에 바르면은 그만큼 마찰의 그 마찰로 인해서 그 입자가 깨지는 것들이 축소가 될 수가 있죠.
0: 네. 네
1: 그러다 보면 재생이 더 빠르겠죠. 네.
0: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렇게 다 바꾸고 싶지 한 번에 다 바꾸고 싶지만 그래도 그동안 또 써오던 화장품이 네. 있으니까 또 이번에 야일 화장품 딱 한 가지만 네. 쓰기를 좀 권해주신다면 딱 한 가지 제품을 뭐 제일 먼저 써보면 좋을까요?
1: 네, 제가 이제 또 그 의미는 이해는 하겠지만요.
0: 네네.
1: 저의 제품은 피부 바깥에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독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지금 보통 쓰시는 제품들이 우리 제품하고 거의 맞지가 않아요.
0: 네.
1: 제가 이제 권유하는 것은 네. 목에다가 있는 거 오늘도 손님이 사가지고 왔을 때 집에 제품 많은데 이 제품 좀 사고 싶다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 저주름 없죠.
0: 네네.
1: 목도 신경 쓰세요. 목에다 바르시고요. 저희 제품 얼굴에다 바르세요.
0: 아~
1: 다 쓰세요.
0: 또 그런 방법이 네. 있군요.
1: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VIP 멤버십으로
0: 네네.
1: 지금 스페셜
0: 네?
1: 그래서 저희가 3종 사면은 또 3종 세트 클렌징 또 미스트까지 주는 그리고 또 플러스 또 올리브오일까지 지금 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0: 네.
1: 아, 특별하게 해드려야겠다 해서 멤버십비는 없고요.
0: 네.
1: 그냥 저희 제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에게 멤버십 카드를 드리는데요.
0: 네.
1: 뭐 7번 또 사인 받으시면 네. 좋은 큰 선물 500불 상당 선물 드리는 지금 특별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0: 네.
1: 각 매장마다 다 하고 있으니까 가시면은 저렴하게 한 보따리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1: 네.
0: 갈까요?
1: 예, 718-500-3350
0: 네.
1: 201 500-3350입니다.
0: 네, 뉴욕에 계신 분들은 718-500-3350, 뉴저지에 계신 분들은 201-500-3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요즘에는 또 날씨가 너무 뭐 이렇게 따뜻하고 덥고 하니까
0: 네.
1: 수분이 많이 촉촉하니까 제품 안 쓰시고 그러는 분 많은데요. 사실 얼굴 관리는 1년 내내 하셔야 돼요.
0: 아, 물론이죠.
1: 네. 양을 네. 조금 줄이더라도 야일 화장품 꾸준히 쓰시면서 얼굴 이제 피부 재생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이렇게 야심차게 아이크림 하나 사실 아이크림이 굳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쓰면 더 좋겠지 아무래도 하도 찾으셔가지고
0: 네.
1: 야일은 왜 아이크림 없나 해서 32mm짜리 넉넉하게 눈 밑도 바르고 이마도 바르고 양 미간에 바르라고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줄기세포도 대세고 이세포도 대세지만 뭐 연어 피데아렌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DNA가 나오잖아요.
0: 네.
1: 그 이제 연어 DNA로 저희가 준비했다가 그게 좀 오래되면 저희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0: 네네.
1: 1년 이상 지나면은 비린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시간이 지나면. 네네.
0: 네.
1: 근데 이 화장품이라는 게 뭐 1년 안에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가 저희 팀하고는 연어하고는 너무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이 말하는 게 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장미 피데아렌.
0: 네.
1: 저희가 줄기세포 장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이크림에다가 줄기세포도 집어넣고 이세포도 집어넣고 장미 DNA를 집어넣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다음 주 정도에 지금 미국에 뉴욕에 도착하는데요. 이 제품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0: 네.
1: 다음 주 정도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판매하는 것보다 처음 신제품은 제가 선물로 많이 드려서 지난번에도 240불짜리 요벨 부스트 선물로 많이 주신 거 알죠?
0: 네네 알죠.
1: 이번에도 이제 32mm고 고기능성이고 효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170불인데 요거를 선물로 제가 좀 돌리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0: 네. 네, 그러면은 야외 화장품 그동안 사고 싶으셨던 분 잠깐만 기다렸다가 다음 네. 주에 사시면
1: 네.
0: 그 아이크림 나온 다음에 사시면 선물로 받으실 수 있겠네요.
1: 네네.
0: 네.
1: 그리고 또 지금 화장품도
0: 네.
1: 3종 세트 사면은 뭐 다른 제품들 더 많이 뭐 한 4,500불 정도 선물을 드리니까요. 이제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0: 네네.
1: 매장별로 연락하시면은 네.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저희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단계 같은 경우 하면은 밑에서 사신 분들이 위로 뭐 이렇게 리베이스 받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어떻게 하면 리베이스를 고객들에게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0: 네.
1: 멤버십을 만들어서 그 멤버십에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구입한 제품에 더 많은 선물을 드리고 또 7번 정도 방문했을 때 사인을 다 받아서
0: 네.
1: 최소 100불에서 500불 이상의 선물을 드리자 해서 저희가 정말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0: 네. 네. 아, 지금 예. 이렇게 그 멤버십이 공짜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네, 많이.
1: 네.
0: 그 혜택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네, 그쵸.
0: 네.
1: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 올리브오일 지금 상위 1%인데 지금 장 안에 난리더라고요.
0: 아니, 제가요, 그 약간 좀 후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 그 친구 아이가 네. 약간 아토피가 있었는데 네. 저번에 그, 네 아토피 있는 친구들한테 바르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근데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네. 먹고 같이 바르면 더 좋아요. 네, 먹고 안 하고 바깥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0: 근데 먹지는 않고 바르기만 하는데도 매일 네. 바르니까 네. 피부가 많이 촉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1: 먹으면 효과는 더 빠릅니다.
0: 네.
1: 저희 아시는 저는... 분은 이제 관절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네. 뭐 이제 관절약도 드시는데 효과도 안 보고 막 그렇다고 해서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 제가 그랬어요. 관절에다가 올리브오일 바르라고 다 관절도 세포로 돼 있는데 다 그게 혈액순환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톡톡 효과를 봤습니다.
0: 아 관절 아프신 분이 바깥에다 바르기만 해도 네. 네.
1: 저희가 다 사실 몸 구성 자체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세포가 다 연결돼서 온몸이 다 수십 조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 세포만 정상화시킨다면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공진단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또 우리 올리브오일은 전 세계에서 0.00001%에 되는 상위 1%의 올리브오일이고 사실은 구하지 못하는 올리브오일이니까요. 제가 농장에서 직접 가져오지 않았으면요. 네. 2 플러스 1도 할 수 없고요. 250ml에 유럽에서 100불에 팔던 거를 제가 농장하면서 직판하면서 제가 50불에 파는데요. 아이고. 지금 매장 빨리 뛰어가시면요. 네. 2 플러스 1 행사하고 있습니다.
0: 지금 2 플러스 1. 네. 네. 아무것도 만나볼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네. 네 개부.
1: 그렇죠.
0: 네. 버진.
1: 이스라엘 가면 올리브오일 엄청 많은데요. 네. 거기 자세히 보면요. 메이드 인 스페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분들도 다 수출하고요. 좋은 거 자국민들이 먹지 못합니다.
0: 아,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아니군요.
1: 메이드 인 스페인입니다. 네. 책지필에 딱 확인해 보시면 메이드 인 스페인이고요. 네. 제가 사실 동포 브랜드로서 한국인으로서 사실 또 뭐는 많은 행사 때 있으면은 또 이제 힘든 분들한테 올리브를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 분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사주니까 제가 또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네. 이런 기회들을 너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추석 맞이 그 뉴저지 한인회에서 지금 주최로 해서 행사 크게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제가 한 3만 불 정도 물건을 이번에 도네이션 하기로 했으니까 복권 남창을 통해서 선물 준다니까요.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 너무 좋은데 사 먹을 수 있는 능력 없어 하면요. 네. 하나님께 빡세게 기도하고 가셔서요. 거기서 추천으로 선물 받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아 네.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1: 저희 야엘 뭐 동충하초 뭐 사양공진단 또 업그레이드해서 인상까지 넣어서 독소까지 다 뺐는데요. 그리고 또 올리브오일도 있고 또 화장품도 있고 또 마스크도 곧 출시하는데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만들고 그 만든 것들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축복드립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7일 은하수 넘어 두 별이 만나는 칠석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있다면 우리는 매일 오후 2시에 만나는 사이죠.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틋하게 기다렸다면 우리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라디오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사켜도 필요 없고요. 까치와 까마귀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인연인 거죠. 견우와 직녀보다 자주 만나는 어쩌면 더 찔긴 인연. 오늘도 오후 2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수많은 채널 중에 하필 이 시간 수많은 목소리 중에 또 하필 제 목소리를 만나고 계신 여러분. 김전희 2시의 비타민 7월 7석의 오작교보다 더 단단한 라디오 오작교. 지금 도와드릴게요.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전의 도시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하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 페이지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퀴즈의 정답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살면서 좋은 인연만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순 없잖아요. 꼭 있어요. 내 인생의 난이도를 확 올려주는 사람. 찬란한 내 인생에 짧게 등장해주는 빌런 같은 인간들. 교묘한 말 한마디로 기분이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말하면서 참 살면서 처음 접해보는 우리 인생의 빌런들이 많죠. 근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빌런이 없으면 또 이야기가 너무 무미건조해서 그 뭐랄까요, 간이 안 된 음식을 먹는 느낌이랄까요? 뭐 그 자체로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도 있고 또 그 존재 자체로 주연을 역경으로 몰아가서 본인이 빛나려고 하는 그게 클라이막스도 있죠. 자, 인생에선 지나고 보면 그 빌런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더 단단해지기도 하죠. 그래도 뭐 욕심 같아서는 이런 빌런은 안 만났으면 하겠다 싶은 바람이 크긴 해요. 오는 7월 7일 좋은 인연은요 꼭 붙잡으시고요. 빌런은 오작교 말고 차당교 치세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견우와 증여죠. 둘이 왜 떨어져 살게 됐느냐. 사랑에 빠진 거는 좋은데 너무 사랑에 빠진 나머지 견우는 소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증녀는 배 짜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해요. 보다 못해 하늘의 어르신께서 아니 니들 사랑도 좋지만 각자 그래도 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했던 거죠. 그래서 둘을 은하수 양쪽으로 떼어놓고 1년에 딱 한 번 7월 7석에만 만나게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자,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요 현실의 견우와 증녀가 참 많더라고요. 보세요,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들도 그렇고, 또 타주에서 공부하는 자녀와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한국과 미국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은 야근, 아내도 바쁘고, 아이들 학원까지 챙기다 보면 뭐 우리 이번 주에 얼굴은 봤나? 이런 부부들 많습니다. 참 남일 같지가 않네요. 옛날 견우와 증녀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었다면 우리 사이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회사, 거리, 시간, 바쁜 일정, 현실이라는 은하수가 사이에 있겠죠.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건요, 견우와 증녀는 1년에 한 번 만났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요 오늘이라도 당장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7월 7석에는 조금 바쁘시더라도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잘 지내냐는 한마디 먼저 문자로 건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오작교까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끝.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그린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률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아, 매일매일 이런 날씨였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잠시 했어요. 뉴저지 스튜디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좋네요. 아, 월화수목금 한 5일 정도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다가 한 이틀 정도는 비가 오고 이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도갱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하고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까지 할인하고 있고요.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태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겨보세요. 자,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보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얼마 전에 매들라이프 스타디움이 BTS로 후끈 달아올랐었죠. 9월 초에 또 빅뱅이 또 그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또 한번 핫해지겠죠? 요즘 진짜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 그렇고 퇴근하고 나서도 그렇고 바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한동안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에어컨부터 켰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훅 달라졌어요. 아, 한낮에는 뭐 그래도 조금 덥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디죠. 이 정도는 뭐 살만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다 문득 저녁에 밖에 나가면 이제 운동을 딱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아, 뭔가 이제 여름이 슬슬 자기 짐을 싸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럴 때 보면 참 신기한 게 이게 달력에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써놓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먼저 알아챕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바로 7월 7서 음력으로 7월 7일이에요. 아, 7이 또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미 계절이 한여름에서 가을 쪽으로 넘어가는 때였죠. 그러니까 이맘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여름밤의 별들이 또 또렷하게 보이고 또 그 별들 사이로 은하수가 흐르고 또 옛날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저 별과 저 별은 왜 저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견우와 직녀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뭐 비가 올까? 내일은 보니까 뭐 좋을 것 같네. 이렇게 날씨를 검색한다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름이 조금씩 물러나는 하늘에 가을이 또 한 발짝 다가왔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성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 오작교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견우와 직녀 사이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고 또 그 둘을 만나게 해준 까치와 까마귀들이 만들어준 오작교가 있었죠. 자,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세상에도 이 인간사회도 은하수처럼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언어도 있고요. 그리고 세대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리 하나만 놓이면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얼마 전에요, BTS가 그 그래미의 음원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는 저도 이런 다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미가 새롭게 아시안 팝 부문을 만든 것을 두고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는 그 자체로 듣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혔죠. 물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미 측은 아시아의 음악을 더 많이 알리고 인정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 아무튼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죠. 아무튼 음악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노래를 하고 또 언어가 달라도 따라 부르고 또 감동하고 또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부분에서 웃고 울고 소리 지르고 언어는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은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또 음악의 힘이고 또 그게 어쩌면 음악이 놓는 오작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오작교는요, 거창한 데만 있진 않잖아요. 오랫동안 못 본 친구에게 잘 지내지? 하고 보내는 문자 한 통. 문자 한 통에 오작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괜히 서먹해진 가족에게 식사 잘하고 계시죠? 밥은 먹었냐? 이렇게 거는 전화 한 통도 오작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한 번 더 걸어보는 영상통화. 또 말 한마디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이에 먼저 건네는 미안해 라는 말의 오작교도 있고요. 이런 것도 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놓는 작은 오작교들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오작교를 건너왔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다시 가까워진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이어진 인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또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서로 건네지 못하고 있는 은하수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일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연인 사이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거창한 다리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잘 하지 않는 말, 잘 지냈어? 오고 싶었어. 미안해. 고맙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튼튼한 오작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7월 7석에는요, 하늘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과 마음 사이의 은하수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다리 하나 우리 손으로 살짝 놓아보는 겁니다. 음악도 사람도 결국 만나야 마음이 통하잖아요. 오늘도 김지연의 두시의 비타민, 여러분과 저 사이에 좋은 이야기 하나 놓아봅니다.

기억 나시죠, 여러분?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 거기서 차태현 씨가 맡은 이름이 견우였잖아요. 엽기적인 그녀의 그녀는 전지현 씨였죠. 그녀는 이름이 없었죠. 끝까지 그냥 그녀로 나왔어요. 그냥 그녀였어요. 견우는 차태현 씨였고 두 사람이 한참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제 정말 다시 못 만날 것 같았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짠 하고 다시 결국은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면 만날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되어 있나 봐요. 참 신기하죠?

0: 건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히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에게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8월 한 달 빅세일 중이니까 매장 방문해보세요.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 92984509958 92984509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다음에는 튼튼한 오작교 하나 놓아주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굳이 오작교까지 놓으면서 애쓰지는 마세요. 좋은 인연은 가까이, 힘든 인연은 적당히 거리두기. 이것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겠죠? 남은 오후도 유쾌, 상쾌, 통쾌하게 보내시고요. 주식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뉴스레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스에이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장국영 주연의 영화 중경삼림을 보면 여주인공이 남자주인공 집에 몰래 들어가 이것저것 물건을 바꿔둡니다. 젖은 수건, 홀쭉해진 비누, 낡은 컵. 실연에 빠져 메마른 일상을 살아가던 남자는 그 작은 변화와 함께 점점 생기를 얻죠. 물론 처음엔 눈치도 못 채지만은요. 영화처럼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지루한 일상을 바꿔주긴 바꿔줍니다. 어떻게 우리도 한 번쯤 해볼까요?

사실 책상 위치 하나만 바꿔도 한결 기분이 나아지고요. 헤어스타일 하나만 변화줘도 에너지 뿜뿜 나올 때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나가는 길이나 또 이제 습관처럼 아메리카노 아이스라고 늘 주문했다면 이런 것들도 살짝만 변화를 주고 바꿔줘도 다른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꿉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미장원 문 다 닫아야 할 거예요. 일단 저는 머리가 생머리이고 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장원 가기 싫어서.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헤어스타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미장원 가서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분 그닥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기다려야 하고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항상 커트 머리였어요. 근데 아시죠? 커트 머리는 은근히 손질 많이 가요. 매일 머리 감아야 되고요. 또 드라이도 해야 되고. 우연치 않게 머리를 길게 됐는데 와 너무 편한 거 있죠. 매일 머리 안 감아도 되고 또 안 감은 날은 그냥 또 칠끔 묶으면 되니까 실제로 머리 매일 감는 거 안 좋다잖아요 두피에 그 핑계로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감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뭐 더운 날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샤워를 하지만 글쎄요 오늘 같은 날 조금 덥기는 합니다만은 좀 애매하죠 좀 더 두고 봐서 땀을 좀 많이 흘렸다면 저녁 때 들어가서 또 샤워를 해야겠습니다 어제보단 그래도 좀 견딜만하고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름이긴 한가 봐요. 덥죠. 오늘은 2020년

0: 박씨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씨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태평양 바다가 넉 달 넘게 매일 관측 사상 최고 수온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이 열기가 대기로 옮겨가면서 전 세계 기온이 올해를 넘어 내년엔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엘니뇨가 가을철,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1950년 이래 역대 가장 강력할 확률을 69%로 제시했고, 겨울철 전체로 넓혀보면 매우 강한 엘니뇨가 될 확률은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바닷물이 평년보다 뜨거워지는 현상으로 그 열기가 구름과 비를 통해 대기로 옮겨가며 전 세계 기상 패턴을 흔든다는 건데요.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도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구 가열화로 열대 바다 전체가 뜨거워지는 배경값을 걷어낸 상대 해양 니뇨 지수를 기준으로 올가을 3개월 평균 편차가 2.5도씨를 넘을 확률을 69%로 봤는데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엘니뇨의 열기가 대기로 옮겨가는 데는 시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엘니뇨가 정점을 찍는 시기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지만 그 열이 실제로 지구 기온을 밀어 올리는 효과는 이듬해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더라도 내년에 곧바로 갈아치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흐름을 온난화라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탄 엘니뇨라는 계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기온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 위에 엘니뇨가 발생할 때마다 한 개씩 계단을 오르듯 기온이 급격히 튀어 오른다는 뜻인데, 다만 이 상승은 일시적이어서 이듬해, 그러니까 2028년에는 다시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번 엘뉴뇨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기후위기와의 상승효과 때문인데요. 기후위기로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지구 위에서 엘니뇨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례적인 만큼 전문가들도 실제로 어떤 지역에 얼마나 큰 피해가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엘니뇨가 강하다고 해서 그 영향이 반드시 더 크게 나타나거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통상 엘니뇨 시기에는 인도네시아, 호주가 가물고 남미 일부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다만 기온이 오를수록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내년인 2027년에는 전 지구 습도 기록도 새로 쓰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도 지난달 말에 발표한 국제계절기후전망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는데요. 강한 엘니뇨가 8월에서 10월 지구 기후를 지배하고 이 기간 니뇨 해역 해수온 편차가 2.9도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동시에 인도양 서쪽이 뜨거워지고 동쪽이 차가워지는 인도양 다이폴 현상도 함께 발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현상이 겹치면 인도양 뉴욕을 중심으로 가뭄과 홍수, 산불 위험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소식과는 별개로 오늘 D&B 지역 화창한 가운데 아름다운 막바지 여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만큼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시간을 내서라도 밖으로 나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선선했던 날씨는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기분 좋게 불고 있는데요. 아직은 햇볕이 강하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으니까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최고 기온은 거의 90도 가까이 되지만 다행히 습도가 낮아서 실제 기온보다는 훨씬 덜 덥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해가 진 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습도도 점차 오르면서 도심 지역의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다소 온화하겠습니다. 높아진 습도로 인해 오늘 밤과 내일은 다시 끈적끈적한 날씨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와 뇌우 가능성이 다시 높아짐으로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유지하겠지만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95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 지역에 대해 5단계 중 1단계인 약간 위험 등급을 발령했으며, 뇌우에서 가장 큰 위험은 돌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폭우로 인해 국지적인 홍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크겠습니다. 금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간헐적으로 소나기 예상됩니다. 특히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은 오후 최고 기온이 80도 초반으로 선선해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산간 지역은 최고 기온이 70도 후반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은 비와 뇌우 가능성 낮아지면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토요일에 다시 비가 오기 전까지는 좋은 날씨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정말 열렬한 팬이었는데, 방송국 다닐 때도 그랬고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 노래 성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좋아했는데. 네, 전영록입니다. 전영록.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과 함께 샹송, 깐선의 경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영화 나자리노의 삽입곡으로 이탈리아 밴드 산타크루즈 앙상블이 74년에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입니다. 바로 When a Child is Born.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가수인 미카엘 홀룸이 1974년에 발표한 곡으로 이듬해 아르헨티나 영화 나자리노의 메인 테마 연주곡으로 삽입이 되었으며 1976년에 영어로 When a Child is Born으로 번안을 내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곡입니다. 이 곡은 특이하게도 원곡과 번안곡 그리고 연주곡까지 모두 잘 알려져 사랑받고 있으며 영어 번안곡은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바이벌 되기도 했습니다. 미카엘 홀룸은 1944년생으로 폴란드에서 태어나 3년 후 가족과 독일로 이주를 해 학창시절을 거기서 보내며 작곡, 연주, 공연 활동을 합니다. 그가 작곡한 연주곡 Desert Island는 1965년 일본에서 밀리언셀러가 되었는가 하면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곡이 최초로 독일 차트 19위에 올랐고요. 이 밖에도 멘도시노는 대히트가 돼 100만 장이 넘는 앨범이 발매되는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수완을 발휘해 만능 엔터테이너로 공연 기획은 물론이고요. 음반 제작사로도 흥행에 성공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전설을 영화화한 나자리노 이 작품은 가난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원색적인 사랑과 저주, 숙명을 바탕으로 펼쳐낸 만화 같은 영화로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늑대로 변하는 나자리노라는 늑대 청년의 사랑과 슬픔이 달빛 아래 처연하도록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0: 영화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어느 산골,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소떼를 몰고 떠난 남편과 여섯 아들이 폭풍우 속에서 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휩쓸려 모두 죽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은 나중에 늑대인간이 된다는 전설 때문에 그의 아내는 여자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또 남자아이를 낳게 되고, 그로부터 20년 후 나자리노는 마을 축제에서 만난 아리따운 금발 처녀 그리셀다라는 소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이 나자리노 앞에 나타나 네가 사랑에 빠지면 피가 끓어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녀와의 사랑을 단념한다면 그 저주를 풀어주고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를 안겨주겠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나자리노가 사랑을 선택하자 사탄은 의아해하면서 도대체 사랑이 뭐지? 하고 뇌까리며 돌아서는데요. 결국 나자리노는 보름날 밤 늑대로 변합니다. 늑대가 된 나자리노는 마을의 목장을 습격해 목동을 죽이게 되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는 늑대가 나자리노임을 알고 뒤쫓아가던 금발머리 소녀도 마을 사람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뒤이어 나자리노도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이때 사탄은 죽어가는 나자리노에게 지하세계를 보여주며 자신의 구원을 부탁하죠. 나자리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든 내 부탁을 잊지 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러면서 나자리노는 사랑하는 그리셀다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작품은 일곱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성장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탄의 저주를 받아 보름달이 떠오를 때 늑대로 변한다는 남미의 토속 전설을 영화화한 아르헨티나 영화인데, 어딘지 모르게 우리나라 TV에서 방영하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꼬리 아홉 개에 달린 여우 구미호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 이 영화는 눈에 거슬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단 영상도 좀 그랬고요. 배우들의 연기나 조명, 편집 등 전체적인 연출이 영화의 명성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았고, 화면이 너무 어두운 탓에 늑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늑대가 그닥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뜬금없는 것은 남녀 주인공이 최소한의 그 로맨스 과정도 없이 만나자마자 바로 육체의 관계에 돌입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도 그 당시 남미 시대상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을 굳이 꼽는다면 나자리노가 저주를 받던 그날의 흐린 날씨와 회오리 바람, 그리고 나자리노가 사랑했던 금발머리의 청순한 소녀 크리셀다. 늑대 인간을 쏜다며 마을 사람들이 준비했던 은탄환의 반짝임, 그리고 나자리노를 감싸주었던 할머니, 끊임없이 고뇌하던 악마가 나자리노를 이해할 수 없다며 쓸쓸히 돌아서면서 도대체 사랑이 뭐지? 라고 묻는 장면 등등, 악마에게도 심장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간적인 악마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자리노가 전 세계적으로 큰
1: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각광을 받은 것은 아마도 메가톤급의 위력을 지닌 주제곡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영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관의 손익분기점이 그때 당시 관객 5만에서 7만 명이었는데, 그때가 1976년 정도였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긴 좀 어렵지만 당시 서울 관객이 31만 명, 부산 관객이 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할리우드의 대작 영화들을 제치고 그해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 주제곡인 When a Child is Born은 1980년대 중반까지 여러 업체의 CF를 비롯해 TV 채널 조종 시간의 메인 음악 뿐만이 아니라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을 휩쓸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영화는 잊혀졌지만 이 곡은 불후의 영화 음악으로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좀 영화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영화에서 사탄이 나자리노에게 하나님을 만나거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곳은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 팰레스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남미의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그 안에 하나님과 사탄을 끼워 넣는 것은 혹시 기독교를 전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인기 듀엣이죠. 클론도 본인들의 노래 사랑과 영혼이라는 자작곡에 이 멜로디를 삽입해 크게 재미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폴머리 악단이 연주하는 연주곡 훨씬 더 좋아하는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잔잔하게 들려드렸는데 들으셨죠?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 아르헨티나의 전설을 영화화한 나자리노의 테마송 When a Child is Born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3: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4: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9: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가을 가급적 빠르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추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을 마련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며 다음 아시아 순방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나의 매우 좋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의 연합 군사 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전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며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전격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김 위원장이 대화 요구에 반응했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인이는 왜 이런데요? 이? 북한한테 뭐 주워먹을 것이 있다고 일하는지 참 알 수가 없다니까. 이? 아니 북한은 이미 답이 나온 데 아니오? 이? 아유 이러다 또 언제 빈덕이 날지 무지게 알오. 라이베리아 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된 이주민을 1년 동안 최대 1,200명까지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조치가 미 정부가 이주민을 다른 나라로 추방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을 했는데 라이베리아 정부는 성명에서 첫 번째 추방자 20명이 오는 20일 라이베리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추방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이주민을 출신국으로 추방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전 세계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려 해왔습니다. 그러한 협정에 참여하도록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행정부는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해왔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와티니, 카메룬, 남수단 등 30여 개국이 넘는 국가와 제3국 추방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취약한 이주민들을 낯선 나라로 보내고 있으며 그중에는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주민들이 라이베리아를 떠날 수도 있고 라이베리아에 계속 머물면서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를 라이베리아로 보내겠다고 밝혀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정착해 살던 메릴랜드에서 부당하게 추방이 됐다가 이후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그의 변호사들은 그를 다시 추방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법원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워먹는다고 말요. 이러다 예, 요런 식으로다가 나가다가는요 역으로

중국 지방 정부들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현금과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인데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저우시인 란링초는 초혼부부가 모두 현지 호족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 출산 보조금을 최대 20만 위안, 약 3천 달러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금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어느 혼인등록기관에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완화했는데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까지 이 방식으로 처리된 혼인신고만도 68만 2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책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사실상 아이를 낳으면 교육 문제가 제일 크다.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우리 결혼도 결혼이지만서 또 애돌이 문제야 애돌이. 낳으면 뭐요? 키울 능력이 없는디. 그니까 결혼도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대학과정 등록금 다 공짜. 앞으로 3년 안에 애 낳는 애들은 대학과정 교육비 전부 공짜. 아마 그러면 죄다 애들 낳을 겨우이 어때요? 심플하죠?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의 명물인 전설적 가수 달리다의 청동 흉상이 관광객들의 끊임없는 손길에 복원된 지 3주도 안 돼 가슴 부분이 다시 금빛으로 변했다는 소식입니다. 파리시는 지난달 25일 몽마르트르 달리다 광장에 있는 흉상의 표면을 보수해 관광객들의 손길로 금빛으로 바라진 가슴 부분을 원래 어두운 색으로 복원했는데 그러나 관광객들이 계속 흉상의 가슴을 만지면서 새로 입힌 표면에 녹청이 빠르게 달아없어졌고 지난 10일경 가슴 부분이 다시 바래진 금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탈리아계 가수 겸 배우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프랑스 대중음악계를 대표한 스타였습니다. 생전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하고 50개 이상의 골드 디스크를 받았는데 달리다는 1962년부터 세상을 떠난 1987년까지 몽마르트에 살면서 이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도 잡았습니다. 파리시는 1997년 그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옛 주거지 인근에 청동 흉상을 세웠고 이후 수많은 관광객과 팬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관광객들 사이에서 달리다 흉상의 가슴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부위를 만져온 것인데 이 때문에 가슴 부분이 달아 없어지면서 금빛 광택이 드러났고 이 모습 자체가 몽마르트의 인기 있는 관광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파리시가 흉상의 표면을 복원한 지 3주도 안 돼 가슴 부분이 다시 금빛으로 변하자 소셜미디어에서는 당국의 보수 작업을 조롱하는 반응이 잇따랐는데 한 네티즌은 달리다 동상이 다시 상의탈의 상태가 됐다. 페인트칠은 아무나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비꼬았고요. 다른 네티즌들은 저가 마트 페인트로 대충 칠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파리시는 이번 보수 작업에 약 3천 유로, 약 490만 원이 들었다며 표면 복원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작품이 반복적인 접촉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수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는 박물관 소장품을 관리하듯 전문 인력을 동원해 흉상에 필요한 유지 보수를 계속할 것이라며 작품 자체나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의 반복적인 접촉을 막을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달리다 흉상의 가슴을 만지는 관행은 단순한 문화유산 관리 문제를 넘어 성차별 논쟁으로도 사실상 번진 상태입니다. 일부 여성단체와 녹색당 정치인들은 이 같은 행동을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모욕이고 모욕적이라고 규정하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대소롭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해왔으며 심지어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한 예술가가 이런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로 달리다 흉상에 흰색 콜셋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달리다의 남동생이자 가수 겸 배우인 올랜도는 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서 어떤 불경함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는 달리다를 더욱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아님 말로 죽은 사람 기념해봤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 아이 그리고 도대체 월맨 아들 문대꼴래 3개월 만에 또 지워졌디야. 미국의 한 남성이 한 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1마일을 달려 비공식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클리블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의사 스티븐이라는 남성은 딸과 함께 가디언 마일 유모차 부분에 출전을 해 4분 17초의 기록으로 결승전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기네스 세계 기록보다 약 8.6초 빠른 결과이지만 아직 공식 인증을 받지 않아 비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의 홉 메모리얼 브릿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달리기 대회로 엘리트 선수는 물론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청소년, 일반, 마스터스, 유모차, 남녀 엘리트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모차 부분 참가자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함께 달릴 수 있는데 대학 시절 육상 선수로 활동을 했던 이 남성은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마라톤에 참가했고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가볍게 달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 빠른 속도로 훈련한 적은 딱 한 번이었다고 하는데 당초 그의 목표는 기존 대회 최고 기록을 깨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회를 넘어 기네스 세계 기록까지 넘어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기는 딸이 평소 취침하는 시간보다는 45분 늦은 오후였는데 딸이 잠잘 시간을 넘겼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는 것이 가장 놀라웠고 특히 결승전을 통과할 당시 유모차에 앉아 신이 난 듯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완주 후 남성은 자신의 메달을 딸의 목에 걸어주면서 완주를 기념했으며 평소에도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종종 달리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료 전문가들은 아기가 스스로 머리를 지탱할 수 있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함께 좌깅하고 안전을 위해 러닝 전용 유모차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의사시라 그런지 확실히 다르네요. 지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뉴스 들었으면 외국 아버지들이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미국에 살아보니까 아 여기 아버지들 뭐 인종을 떠나서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들 이런 뉴스 들으면 뭔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해. 지들만 돈 버는 거 아닌데 우치게 여자들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말이오. 뭔제요? 이? 사과 먹은 죄요? 이? 아이 먹으란다고 왜 먹어? 징그럽게 말도 안 들으면서 우치게 또 그런 건 또 말을 잘 들어. 이? 20대 미국 여성이 가슴이 급격하게 커지는 증상을 겪다 결국 수술을 받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주 러버게에 살고 있는 27살 다니엘라 리테너라는 여성은 대학에 입학한 2018년 당시 가슴이 급격하게 커지는 증상을 겪었다고 하는데 가슴 크기는 A, B, C, D, E컵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크기가 커지더니 2년 후에는 H컵, 또다시 2년 후에는 P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급격히 커진 가슴은 신체적 통증을 유발했으며 오래 서 있거나 설거지 등을 할 때마다 허리에 경련이 왔고 걷기만 해도 숨이 차올랐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리기간이 되면 가슴이 더 무겁고 아팠으며 피부가 늘어나 상처와 감염도 반복이 됐는데 당시 자신의 증상이 2020년에 삽입한 호르몬 자궁 내 장치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다며 PM기구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부터 가슴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체중이 늘긴 했지만 바지 사이즈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가슴만 커졌다고 회상했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그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성은 2022년 4월 피임기구를 제거했으며 이후 먹는 피임약으로 바꾸고 같은 해 8월 유방조직을 제거하고 형태를 다시 만드는 수술을 받아 가슴 크기를 P컵에서 B컵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거한 유방조직과 피부의 무게는 15kg에 달았다며 피부와 조직이 지나치게 늘어난 탓에 유방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했지만 수술 후 가슴이 작아지고 가벼워져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아이를 출산한 후 다시 가슴이 D컵 정도로 커졌지만 과거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며 현재는 다른 종류의 피임기구를 삽입하고 있고 가슴이 급격하게 커지는 증상은 없다고 하네요. 아이고,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구먼.

홍지 팥쥐, 혹부리 영감, 은혜 갚는 까치 등 한국의 옛 이야기가 중남미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5개국의 교과서와 교사용 자료 14개 종에 한국의 전래동화와 신화가 수록됐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원이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교과서 개선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역사,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 선명한 내용을 고치고 관련 서술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K-POP, K-드라마 등 문화 부분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2016년 과테말라의 한 디지털 교과서에 신라 박혁것의 설화를 처음 수록한 뒤 2020년 초등학교 읽기 교재에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옛 이야기책과 교사용 학습 안내서를 펴내며 전래동화 7편과 단군 박혁것의 주몽 등 건국신화 3편을 실기도 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현지 출판사와 함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전래동화와 신화, 교과서를 펴내며 혹부리 영감 등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올해 엘살바도르에서는 교사용 학습 안내서에 4편의 옛 이야기가 포함됐다고 하네요. 아이고, 듣던 중 아주 그냥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이,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동요들이 알고 본 게 최다 외국 곡들이었더만. 이젠 우리나라 노래도 그렇고 전래 동화도 역으로 다른 나라 교과서에 실린다니 참 시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예, 좋아, 아주 좋아. 예.

1972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발표된 창작 서정 동요입니다. 박화목이 시를 썼고요. 김공선이 곡을 붙여서 서수남과 하청일이 불러 또 많이 알려진 곡이죠. 과수원길입니다.

방송 길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n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초론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은요, 우리 연민님께서 일찌감치 신청을 해 주셨네요. 어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그 유주용의 추억의 소렌자라 들으시면서 이 유주용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셨나봐요. 이런 약은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어제 그 방송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고, 일단 음악이 좋잖아요.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의 이 음악 수준이 보통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곡하는데 조금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2부 이 시간은 또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늘 이렇게 신청곡 올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왕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라면 내가 듣고 싶은 곡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자, 연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은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야, 이거 그리스. 저 이 영화 진짜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에 삽입곡이죠. Summer Night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온 길을 믿고 남은 길에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자. 수요일은 한 주의 중간이라 조금 지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잘 왔다고 자신을 격려하기 좋은 날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살아가자. 날마다 보내는 그리움, 아침 나절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더 그리움이 느껴질 때에는 제 마음이 다녀갔거니 여기서서.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늘 그대에게 그리움을 보낼 테니까.

윤보영의 날마다 보내는 그리움이라는 글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내 곁에만 신청해 주신 곡은 이문세입니다. 소녀. 또는

말씀 주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길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아,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감사하죠. 멀리 가족여행을 와서 마음의 평안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랑으로 받으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범사에 언제나 위선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형제자매이신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복별님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아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정말 사랑이 풍부하신 분 같아요.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나 자녀분들 그리고 손녀까지 너무너무 부럽네요. 자 오늘 신청해 주신 곡은 반전이 없습니다. 오늘 조경수의 행복이란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카레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자, 다섯 곡 들려드리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가수가 공통점일 수도 있고요. 노래가 공통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노래 제목이 공통점일 수도 있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

번째 곡은 오기태계의 곡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수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일단 가수는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바로 김수희의 곡입니다. 아유. 정답을 말할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사랑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광고 한 두 개 더 듣고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0: 시즌 9 호쿨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1: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즌 9 호쿨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미노 시즌 9 호쿨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가 뭘 거리면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도 수지 씨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1: 네, 나왔습니다.
0: 아이고, 오늘은 우측에 또 얌전히 또 나오시네.
1: 아휴, 어제 갔다 왔으니 좀 피곤하다.
0: 아니, 솔직히 우리 예전에는 말이에요. 뭘 하려 네. 그러면은 아우 난 피곤해, 난 집에 있을래 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요새 네.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
1: 벌써?
0: 우리 수지 씨도 그렇죠. 옛날엔 참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새 좀 피곤하죠? 좀 무슨 일만 하고 나면.
1: 하루에 한 가지를 못해요, 이상을.
0: 아이고, 그래요? 그 정도셔? 목소리는 아직도 에휴. 쌩쌩하신디?
1: 에휴, 말도 마오.
0: 자, 오늘은 어떤 가수, 어떤 또 뒷담화인지 궁금하네요.
1: 네, 오늘은요, 슈퍼스타 가왕 조용필.
0: 와, 기도하는 맞아, 이거 기억납니다.
1: 그랬죠.
0: 예.
1: 그랬죠. 조용필 씨가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군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부유한 집안의 7남매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어요. 1963년 동산국민학교 졸업했고 66년에는 경동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69년 경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근데 여기 5대 명문인데 네네. 공부를 썩 잘하셨대요, 이분이.
0: 아유, 의외시네.
1: 근데 오로지 기타 때문에 가출.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출을 해가지고 컨트리 웨스턴 그룹 에트킨즈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1969년에 Five Finger를 결성해서 미 8군 무대에 데뷔했어요.
0: 아, 예.
1: 예, 그 미 8군 무대는 이분이 막내래요, 이제, 마지막. 그 전에 뭐, 패치킴, 현미 많았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가 봐요.
0: 네네네.
1: 예, 1971년 김대환, 조용필, 최이철을 주축으로 결성된 3인조 그룹, 김트리오를 본격적인 락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0: 네?
1: 1972년 드럼 앰프 치타 보고라는 연주 앨범을 발매하였고 트롯곡 리드미 언이 탑그룹 콘테스트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0: 오.
1: 근데 이때까지 노래는 전혀 안 불렀어요. 이분이 그냥 기타만 치고
0: 아 원래 기타리스트로
1: 네, 예. 노래는 전혀 안 했어요.
0: 네네네.
1: 근데 그 리드미 언 이 노래는
0: 예.
1: 미 8군에서 기타리스트로 있을 당시에
0: 예.
1: 보컬이 군에 입대하게 되어서 누군가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처음으로 대타로 이 노래를 했는데 미군들이 모두 울었대요.
0: 왜냐면요, 이 리드미 언이 이게 네. 조용필 씨 그 창법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딱 맞아요. 네. 진짜 오리지널 곡보다 네. 저는 조용필 씨 곡이 더 좋더라고.
1: 그래서 이분의 그 나중에 그 니미어로 번한 곡으로 불려서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0: 아, 그럼요. 예.
1: 네. 그래서 이후로 그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주로 전설적인 사람은 대타로 한 사람들이 스타가 된대요.
0: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 개그맨을 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가자고 저를 꼬셨어요. 그냥 옆에 한복 입고 대금만 좀 옆에서 풀어줘라. 내가 다 웃길 테니까. 그래서 그냥 뭐 노느니 뭐 연부를 한다고 그냥 가서 했는데 해서 덜컥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1: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예.
1: 이후 여학생을 위한 뮤지컬 사랑의 일기라는 앨범에 리미어, 사랑의 자장가, 캐사라, 하얀 모래의 꿈 등을 녹음을 했어요.
0: 네.
1: 이게 사실상 조용필의 노래가 들어간 첫 앨범이에요. 이때 KBS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 돌아오지 않는 강도 녹음을 한 거예요.
0: 돌아오지 않는 강도 그것도 좋지.
1: 예. 그 노래 너무 좋죠. 당신의 노래.
0: 네. 내가 있고.
1: 네, 1972년 그룹 25시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고,
0: 네.
1: 73년에는 방위병으로 소집돼서 해안경비병으로 공부를 했어요.
0: 아, 왜 방위병으로 갔지?
1: 공무 중에도 퇴근 후에 음악 활동을 계속하면서
0: 네네.
1: 1974년경 고용필과 그림자라는 그룹을 결성하게 돼요.
0: 네.
1: 26살 되던 해 그 1975년에 솔로로 전향해서 발표한 소수 음악 돌아와요 부장항에 딱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0: 네.
1: 처음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0: 예.
1: 근데 사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원곡이 돌아와요 춘무항이었는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 김혜일 씨가
0: 네.
1: 그 이듬해 대형 화재로 사망을 했어요.
0: 아이고.
1: 그래서 이거는 70년대에 나왔는데 76년도에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조용필이 그 앞부분에 그 리플
0: 예.
1: 땅땅땅땅땅땅 이거 있잖아요. 응, 그걸 조용필이 친 거래요.
0: 직접. 아유,
1: 예.
0: 그래요. 그럼 이것도 또 처음부터 들어야겠네. 백고동 소리부터.
1: 그런데다가,
0: 예.
1: 당시 대일교포 고국 방문과 맞물려서 발표된 이 노래는 부산에서부터 인기가 시작돼서
0: 예.
1: 전국적으로 퍼졌고,
0: 예.
1: 조용필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었어요. 쏙쏙 돌아와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네. 이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잘 만나야 해요. 예. 어디 백고동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못지 안 나와.

0: 이 곡은 또 폴 모리 악단이 연주를 네. 해가지고 아, 그 곡은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 강성 네.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2부 그 시그널 음악으로도 사용했는데 아, 이 노래는 진짜 불의 명곡이죠.
1: 이 노래를 네. 이 조영수 씨가 every year 다시 녹음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랬대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땅땅땅 따닥 그게 아니네.
0: 아니네 이거. 아유 미안해서 뭐 어쩐디야. 요거 한번 다음에 이제 시간을 이때 할 때 좀 말도 안 나오네. 네.
1: 그러나 1977년 그놈의 대마초 파동에 휘말려 공백기를 갖게 되고 해금 조치 이후 지구 레코드와의 전속으로 79년에 현대 그룹 위대한 탄생을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가요계에 데뷔해서 정규 1집 음반 수록곡 창밖의 여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 곡이 수록된 조용필의 정규 1집 음반은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 장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 단일 음반이래요. 이후에 내놓은 앨범마다 히트를 하면서 1980년대 최고의 히트 가수가 되는 거예요. 대마초 흡연이 적발되면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1977년 3월부터 대마초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 이상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무려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는 자숙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78년 2월 14일 한국연예인협회에 그 무대 출연 허용으로 가요계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음악교사들로부터 교육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고교를 순회하며 선생님들과 전교생 앞에서 단독 공연을 계속했는데 네. 그러던 어느 날 공연 도중에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학생들이 입고 있던 딴스를 무대로 던지는 바람에 아이고. 이 사건 이후로 학교 초청 공연은 중단되고 말았는데 네. 이 딴스 사건은 그 크리프 리차드 2대 공연
0: 아 유명하죠.
1: 응. 그 같은 것 같아요.
0: 아유 타 저기 탐 존스도 그러더만.
1: 응. 그 학생이 그 학생인가 이거 고등학교고 대학교가 또 그랬네. 뭐.
0: 나라가 달러.
1: 예. 조용필 밴드는 공연마다 밴드 음악기를 그 악기를 모두 트럭에 싣고 다닌다는 게 아주 유명했대요. 거기에 덧붙여서 조용필 구성원이 되면 좋은 점은 밴드 구성이면 조용필에게 필요한 악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언제나 즉시 조용필이 구입을 해줘서 고가의 유명 악기라도 꺼리낌 없이 직항편도 없이 중간 그 직착지인 일본과 하와이를 거쳐야 하는 먼 미국 본토로부터 곧바로 공수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음악계에 알려져 있어요.
0: 아, 실제로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용필 씨는 이제 주당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런데 술을 같이 먹게 되면 밤새 음악 얘기만 한대요. 밤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남자들끼리 모으면 또 여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인희는 밤새 음악 얘기만 하고 그리고 악기에 대한 부심이 정말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 조용필은 락 음악과 발라드 음악, 트로트 음악 또는 강원도 아리랑처럼 한국 민요를 리메이크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중 음악 거의 모든 장르를 소화해내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한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또, 예, 또한 조용필은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꽃바부대로 불리는 젊은 여성층에서 그 이끌고 다니기도 했는데 조용필 등장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가수로 호평받던 남진과 나훈아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분이에요.
0: 아유, 말하면 입 아파, 입 아파. 네.
1: 그리고 이분이 영화에도 나왔대요.
0: 그렇죠. 이미숙 씨하고 나왔을걸요, 아마?
1: 아니, 유진. 아, 그 사람 한이 되어라는 영화에 유진과 함께 출연을 했는데 개런티가 2천만 원이었대요.
0: 그때 당시.
1: 지금이면은, 네, 지금 그게 10억 정도가 된대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배드신하고 키스신이 있는데 네네. 배드신을 거부를 했대요.
0: 누가?
1: 자기는 이 저기가 조용 PD다. 왜냐면 자기 팬분이 다 애들인데.
0: 그렇지 그렇지.
1: 어떻게 배드신을 하냐? 키스신만 한다.
0: 아이고 민이는 여러 가지로 정말 이 대마초만 아니면 참 버릴 게 없는데.
1: 여기에 네. 우리 창밖의 여자 창크레신 여자라고도 하죠.
0: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 요것도 인트로부터 들어야요.

0: 밖에 여자이고 정말 코미디로 많이 패러디도 당하고 패러디도 하고 아예 발음이 안 되네. 예, 정말 인기 어마어마했습니다.
1: 네, 좋은 노래예요. 하지만 1985년 조폭 출신 김모 씨로부터 폭행에 휘말리기까지 했어요. 경찰은 조용필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펼치기도 했으며 바리가드를 5명으로 늘렸대요. 아이고. 그 바람에. 그리고 참고로 이 조용필이가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싫다고 그랬대요.
0: 아, 왜? 왜?
1: 그래서 그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를 하고 강원도 아리랑하고 그래가지고 그 창을 많이 해갖고 득음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는 어느 목소리 노래에 한계가 있다고.
0: 아닌데 그래서. 너무 잘하는데 진짜 락이면 그쵸, 락 근데. 재즈 뭐 블루스 국악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거 노래를 다 불렀는데 아 좋은데
1: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홀로 대한민국 가요사의 한 획을 긋기 시작하던 조용필은 1986년 일본에 진출해서 발매한 앨범 추억의 미아 1위라는 그런 거를 100만 장 이상 판매하는데 대성과를 거두어서 그해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장르를 섭렵한 가수로 통하지만 일본에서는 조용필을 엔카의 황제라고 부른대요.
0: 일본에서의 인기도 뭐 어마어마했었다 그러더라고요.
1: 네. 1988년에는 10집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음반의 수록곡은 서울 서울 서울 모나리자 그 노래 대박을 터뜨리면서 여러 가수와 경쟁을 했는데 서울 서울 서울은 1988년 서울 올림픽 폐막 때 방송에서 전파되면서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조용필 당시 그 인터뷰 때 올림픽이 끝나면 우리 사회가 좀 우울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0: 그래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1: 네. 1993년 12월 1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1시 50분에 인근 술집에서 문화일보 기자 권모 기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동은행 앞길에서 음주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서초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어요.
0: 아유 요즘 같으면 그냥 가수 인생 끝나는디.
1: 그런데 그 1994년에 또 최초 음반 판매량 천만 장을 기록을 했고
0: 당시에
1: 천만 장. 일본에서의 앨범 판매량 역시 공식적으로 600만 장이 넘어서 한류의 시초로 평가받았어요.
0: 맞아요.
1: 그 일본에서의 인기는 왜 그렇게 인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1호를 참 잘했대요.
0: 아 조용필 씨가?
1: 3개월 만에 마스터를 했대요.
0: 똑똑하시구나 진짜.
1: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을 해서 18장의 그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고 그 18집 그 오버 더 레인보우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게 18집에 있어요.
0: 네.
1: 우리 여기서 허공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0: 허공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0: 이 허공도 정말 신청곡 많이 들어오는 곡 중에 하나예요.
1: 그렇죠. 이게 나왔냐면요.
0: 네.
1: 그 비련 기도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끼악 하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0: 나와줘야죠. 예.
1: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시선이 아주 곱질 않아서 어른들을 위한 노래를 만든 노래가 바로 이 허공이래요.
0: 아유, 참 가수하기 참 못해 먹었네. 참 이지가지로.
1: 이 눈치 저 눈치.
0: 네.
1: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시간이 오늘 참 많이 갔는데.
0: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음, 됐어. 예.
1: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0: 네네네.
1: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첫 번째 박지숙하고 결혼하던 일, 또 이미식과의 결혼설 이런 것도 들을 거예요.
0: 김경진 씨도 있잖아요. 뭐 김경진인가 이경진 씨랑도 그 골프 버디로. 하여튼 다음 주 또 기대되네요, 우리.
1: 네, 그러면은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여기 네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0: 네네.
1: 여기서 끝을 마치고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친구를 들으면서 끝을 낼까 봐요.
0: 조용필의 친구요.
1: 네.
0: 아이고, 요게 아직까지 나오고 있네, 허공이. 자, 그러면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조용필의 친구요, 들으시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이 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간다요. 뭐 조용필 씨 정도면은 한 번으로 갖고는 택도 없죠. 워낙에 히트곡이 많으니까.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공경의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저앉은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는 주님, 우리 눈을 바라보시는 그 다정함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 몸에 새 힘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흔들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일어나 걸어라 새문안교회 세운성가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주여 어린 사슴이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오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함께하고요. 신재호의 음성으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보내드립니다.

된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에클라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박원성님의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김명희님께서는 시골에서 듣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듣던 어디에서 듣던 좋으네요. 한결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내 영혼의 해피피치니 김수지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 곡에 이어서 조이포유에서 8751번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찬양사역자들의 합창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Joy For You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Joy For You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연휴 후에 출근하려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저녁이네요. 별사탕님께서 Joy For You 저녁제 방송에서 이렇게 적으셨었는데 학생들도 개학한 거죠? 개학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어떻게 연휴 후에 출근하셔서 일 잘 시작하셨나요? 최토담님께서는 한 달을 쉬셨대요. 이직한 회사 첫 출근하셨군요. 주관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고요. 좋은 예감님께서도 휴가를 마치고 어제 첫 출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고 나 자신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지쳐있다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나미님께서는 처음 글을 주셨는데요. 새벽잠을 깨우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항상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그리고 라베리테 301님께서도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주님, 남부지방에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심합니다. 지켜주옵소서 하셨어요. 가뭄이어서 참 걱정했는데 이 가뭄이 해갈되는 것을 넘어서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 남부지역 피해 입은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죠. 아, 정말 주님께서 이 피해 입은 분들 지켜주시고 얼른 피해 복구되고 또 일상생활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이 포 유 저녁 재방송에서 황유리님 시편 150 프로젝트 볼륨 22를 청해 주셨어요. 간미연 황바울의 곡, 베이비복스의 간미연 씨, 그리고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가 함께한 곡인데요. 이 시편 150편 이 프로젝트의 22번째 곡인 거죠. 이어서 역시 Joy For You 저녁 재방송에서 송미영 집사님 신청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보내드릴게요. 강찬의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스태핑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님의 시간에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어느 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영문학과를 나와 비교적 영어에 능통했던 선배는 주한 미군 부대 안에서 법정 통역을 하면서 미국 젊은이들의 좋지 않은 점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고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시카고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이 되어 열심히 일하며 3남매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 사이 동생네 식구도 미국으로 초청 이민을 와서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에서 생활하며 형제는 서로 오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성탄절을 맞아 그 선배는 동생네 집에 가서 성탄 연휴를 함께 보내고자 12월 24일 오후 식구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옆에 타고 뒤에 앉은 3남매가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부터 흩날리던 눈이 점점 더 큰 눈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쏟아져 내리는 폭설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염려가 되었지만 아이들은 그 눈송이를 바라보며 더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한 시간 정도만 더 달리면 될 거리에서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길 양쪽으로는 밭이 있고 길도 구불구불하였습니다. 선배는 나름대로 길과 밭을 구분하려 애를 쓰면서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차가 기우뚱 하더니 눈에 덮여있던 도랑으로 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이라 생각하고 달린 곳이 길이 아니라 밭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동차를 전진 후진시키며 빼내려 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동차는 점점 더 밭 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나와 자동차를 밀어보았지만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혹시 어디에서 자동차라도 오지 않나 해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밤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더군다나 모두가 제각기 가족 모임을 갖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동차가 나타날 리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식구들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체온을 유지시키려 애를 썼지만 온몸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칼바람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이들을 가운데에 놓고 계속 몸을 마사지해 주었지만 이제는 힘이 다하고 몸도 굳어져 손가락을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얼어들어오는 몸을 느끼며 선배 부부는 하나님 우리 식구 여기에서 이렇게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추위 속에 의식까지 몽롱해질 무렵 선배는 저 멀리에서 자그마한 불빛 두 개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손에는 제각기 손전등과 눈삽이 들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한 시간 동안 눈을 치우고 각진 언덕을 깎아내리고 하더니 모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한 사람이 차 안으로 들어가 엔진을 켜고 자동차를 간신히 그 눈밭에서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선배는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패스란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사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이 근처에 산다고만 하고는 훌쩍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선배와 가족은 그들의 도움으로 하마터면 얼어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동생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성탄절날 아침 선배의 가족은 동생네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온 식구가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정말 뜻깊은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선배가 그 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혹시 이 근처에 미스터 패시란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런 이름은 없다고 하면서 왜 그 사람을 찾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지난밤에 있었던 드라마틱한 일을 말씀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목사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아,
그 패시란이란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겠네요 하더랍니다. 선배는 너무나 반가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그 패시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영어의 패시던일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 식대로 읽으면 pass it on이 되지만 미국식으로는 패시란으로 발음하지요. 이어서 그 목사님은 선배가 그들의 이름을 물었을 때 패시런이라 한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해준 그대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이때 선배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패시던의 의미 설명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미국인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품성, 특히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좋은 점을 깊이 깨달아 알고는 가까운 미국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만을, 내 가족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배려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패시라니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2: 저희 작은 딸 지원이가 상당히 뭐 착하고 말 잘 듣는 애였습니다. 근데 뭐 애들이 가끔 잘못하는 일이 있고 하면 제가 이제 불러서 훈계를 하는데 평소에는 지원아 이렇게 지원아 부르다가 걔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정지원 이름 석자를 다 부릅니다. 우리 딸이 눈치가 빨라서 긴장하고 저한테 이렇게 오죠. 그럼 제가 이제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혼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지원이가 아빠를 꽤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아빠 아빠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는 저한테 정아빠 그러더라고요. 저를 호출했어요. 갔더니 지 생각에 아빠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저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대변합니다. 정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개 하면 그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딱 그분의 성격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두 이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름을 바꾸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쯤 됐을 때 한국에서 영화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My Way. 그런데 믿는 분들 가운데 가끔 이 노래를 눈 감고 은혜 받으며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명곡 아닙니다. 이건 명곡 아니에요. My Way 명곡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God's Way가 필요한데 근데 이 곡은 실상 지금부터 한 3,700년 정도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곡이고 이 노래 원래 오리지널 가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오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의 노래였고 야곱의 인생 My Way였습니다. 그러나 My Way를 고집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놔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 과정들을 보아오는데 오늘 상당히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25절 26절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야곱이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야복 나루를 건너 그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을 가르치시기 위해 당신의 사자를 보내 지난주에 강조 말씀드렸죠. 싸움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늘어짐으로 야곱이 야곱의 모습으로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허벅지가 나갔습니다. 아, 내가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이시구나. 26절에 그러기에 야곱이 이르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I will not let you go.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가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에서와의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에서를 만나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야곱은 복이라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복은 야곱의 야곱됨을 제거하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습니다. 예, 27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우리가 알듯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야곱이 된 겁니다. 그 야곱의 의미 가운데는 사기치는 사람, 남의 등 쳐먹는 사람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게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빚으시긴 했지만 아직도 야곱의 야곱됨.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 직전에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 대접해드리고 눈이 침침한 이 이삭, 에서의 에서인 줄 알고 근데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던 모양이죠.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거기서 아니 창세기 앞에 보시면 이삭이 묻습니다.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19절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생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감사하게도 야곱이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제 이름이 에서 아니고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20장 36절에 보시면 에서가 투덜거립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지난 20년의 삶은 이렇게 에서를 등쳐먹은 결과 라반과의 싸움이 지속됐습니다. 자기 삼촌, 자기 장인이기도 한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과의 싸움. 이제는 에서와의 씨름이 길을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너가면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합니다. 여기 야복나루, 야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묶어서 정리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기 꾀와 교활함과 욕심으로 점철됐던 그의 인생 정리해 주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름값을 해왔던 야곱 그의 인생 정리하시며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출발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 28절에 이름을 계명 바꾸어 주시죠. 그가 이르기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동사가 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 장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장면입니다. 야곱의 본 이름을 제대로 밝히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순간 야곱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우리 인생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까지 하시면서도 이름을 밝히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물론 야곱의 인격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승리이며 승리의 하나님이 곧 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시기 위해 열두 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구성하시기 위해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하기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의 보좌로 바꾸시며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만 살지 못하게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십.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두 개의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긋난 허벅지 관절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참된 기도가 때로는 어긋난 허벅지 관절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 그렇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야곱에 대한 집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알고 난 후에는 야곱은 참된 기도를 집요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상황을 인식하고 난 후에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상황인 것을 믿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구나를 인식하며 믿을 때에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하기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 야곱의 인생의 짤막한 요약입니다.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는 것이 곧 승리이며 그것이 곧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 허벅지 관절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우리 약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도록 만들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마이 웨이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야곱의 그 모습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허벅지 관절을 때로는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소위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빛이라 부르면서도 그 빛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그리 갈망하지는 않는 우리 때로 우리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드시고 소위 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다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의 원천이라 부르면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다 하면서도 주님 주시는 부보다는 세상에 붙어있는 내 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고백하며 우리도 영생을 누린다 하면서도 오늘의 삶에 급급해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즐기지 못하는 더 추한 것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려고 때로는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십니다. 소위 내 힘, 내 능력 발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내 건강과 내 재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존하게 하시기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고치시려고 주께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러나 그 뒤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사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인간적인 교활함과 욕심이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야 애서를 대면할 수 있었듯이,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야 나의 인생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존 플레블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어긋난 허벅지를 어긋나게 하시며 우리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야곱인 것을 인정해야만 새 이름 이스라엘이 주어집니다. 복을 간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십니다. 복을 간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십니다. 어떻게요? 이름을 물어보시며, 이름을 물어보시며. 야곱은 20년 만에 과거에 했던 거짓말 자기 이름 에서라는 사실을 번복하며 교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기꾼 야곱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 전체, 인격 전체를 대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어온 거 아닙니다. 정답을 토설하게 만들려고. 복을 가로채기 위해 에서라고 했던 거짓말, 그렇게 그의 인생이 크게 꼬이기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그의 시작된 그의 마이웨이 인생을 주께서 되돌리시고 고치시기 위해 야곱의 자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내 영적 이름이 무엇이냐고 계속 물어오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불만입니다라고 자백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고백, 자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고집입니다. 자백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게으름입니다. 자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앞으로 멋있게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듯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시며 그에게 생수를 건네주시기 위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하기 싫은 대화 내용 한 가지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남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걸 그냥 그 얘기를 질문을 그 얘기를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질문과 동일한 성격의 질문입니다.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나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며 도려내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뒤흔드셔서 내 이름이 야곱인 것을 욕심인 것을 불만족인 것을 게으름인 것을 죄를 추구하는 마음인 것을 토설하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경을 다 했거니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야곱을 제거해 나가며 이스라엘이 점점 차고 넘치는 그 행로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이 야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인생을 사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되며 여기서 왜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저 같은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희생이었으며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 결과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키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벽에다가 눈금 거놓고 한 두 달 지나고 또 재보고 또 조금 올라가면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원이가 얘가 좀 특별한 애예요. 상당히 통찰력이 뛰어난 애 같아요. 하루는 또 이 정아빠를 딱 불러대더니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키가 안 크는 거야? 그 제가 지원아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키가 위로 크는 게 아니고 전후 좌우로 큰단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원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는 속으로 커가는 거야. 제가 꽤 명답을 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속으로 커갑니다.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우리 속에 인격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예수 믿고 살아왔으면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주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5년,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죠. 자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이렇게 10년 만에 만나면 옛날에 리버트에서 공부하던 학생, 목사님들이 아 교수님 10년 지났는데 그대로시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시네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거짓말인 거 아는데 그냥 괜찮아요. 기분이. 근데 한번 제가 인천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 짐을 베이지 클레인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막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는데 리버티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으네요. 근데 그러더니 그런데 교수님 많이 그러고는 이제 말도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실수한 거지. 많이. 그들이 하기야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예의는 좀 없는데 그래도 솔직한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같이 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고 주님 흔적이 더 많아지신 것 같는데요. 아부할란 이렇게 아부를 해야죠. 예수님 흔적이 더 많아지셨네요. 우리 다 야곱입니다. 야곱보다 더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 속에 내재케 하시며 우리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의 흔적을 더 많이 만들어 내시기 위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두 이름 이야기 우리에게도 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 주 앞에 점검받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욕심과 게으름과 세상을 향한 열망, 고집, 불만, 시기. 이미 우리가 주 앞에 여러분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가 바치라고 뒤에서 등 뒤밀었나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기에 알았기에 다 바치겠노라. 한 번 더 다짐하십시다. 무엇이든 내 목덜미를 붙잡고 주 앞에 다 바치기를 방해하는 그것, 그게 제 이름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삶,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입니다. 노래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허벅지 관절 어긋나게 하시면서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삶 속에 봉착하고 있는 그 문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의 환경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내 속에 있음을, 제가 야곱됨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필요하시면 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라도 주 앞에 제대로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신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주님께 다 바쳐 드리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니 그 영광에 감사하게 하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판단력과 결단과 인격과 행동으로 저희 삶 주 앞에 바쳐드리는 영광 속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저희 죄를 대신 하나하나 다 짊어지시고 저희의 야곱된 모습들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으나 영광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능력 가운데 부활하셔서 저희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득가득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 허벅지 관절 어긋나게까지 하신, 아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긋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공감케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저희들, 저희 인생 주 앞에 바쳐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의 심령 심령들 위해, 가정가정 위해, 은혜와 영광교회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전례 없는 경제고립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대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상하 수도 등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AI 활용 해킹에 미 당국이 경고를 내놨습니다. 특히 노후 산업용 제어장치가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의 아칸의 소장 제재를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도 제재 철회와 국제형사재판소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에도 미국 청정에너지 시장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에 모더나 주가는 하루 만에 177% 폭등했습니다. 미 국채 바이백 확대 여파로 달러화는 3개월 만에 최저, 금값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 하락이 달러 약세와 금값 상승을 동시에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7월 기존 주택 계약 지수는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연말까지 미국 500여 개 도시와 타운으로 드론 배송을 확대합니다. 2013년 드론 배송 계획을 발표한 지 13년 만에 본격적인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 혐의를 받는 코미 전 FBI 국장의 소설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소설 내용과 이른바 8647 게시물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군 기관지 성조지의 편집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발행인이 항의성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편집 자율권을 폐지한 데 반발한 겁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검찰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에 대해 그가 쓴 소설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19일 미 NBC 뉴스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코미 전 국장의 신작 범죄소설 FDR 드라이브의 내용이 그의 혐의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작년 5월 인스타그램에 해변을 걷다가 멋진 조개배열을 발견했다며 조개 껍데기들이 숫자 8647 모양으로 놓인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를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요식업계에서 86은 치워버린다는 뜻의 속어로 쓰이는데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입니다. 즉 8647이 47대 대통령을 제거하라는 위협을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정적들이 살해당하는 극우 성향 미디어계 인사를 추적하는 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코미 전 국장의 소설은 조개 껍데기 사진이 올라오고서 며칠 후에 출간됐습니다. 검찰은 코미는 악당이 온라인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파해 팔로워들이 자신의 정적을 살해하도록 성공적으로 설득하는 소설을 출간했다며 삶이 예술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당시 논란이 일자 조개 껍데기 사진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했고 이후 자신이 우연히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을 뿐 직접 배열하지 않았으며 폭력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미 전 국장이 사진 게재 직전 아내로부터 86의 의미가 담긴 이미지를 받은 점, 사진 삭제 며칠 후 이 소동이 책 판매에 도움이 될지를 두고 출판 대리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8647 또는 비슷한 숫자가 적힌 20만 개 이상의 상품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정부가 구매자나 판매자를 처벌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8647 문구가 포함된 모든 발언이 동일한 건 아니라며 주변 정황을 지적하면서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에 나섰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갈등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성사된다면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을 공산이 큽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간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의 대폭 축소를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어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 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마지막 회담은 2019년 6월 판문점 만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 뒤 하지만 이미 그가 그 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다. 만약 멍청한 대통령이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괜찮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똑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한발 핵 위협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대북 전략 없이 성사 자체에만 집착하는 정상 외교는 결국 북한의 입지만 강화해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UPI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부회장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전략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스웰 부회장은 최근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카드를 북한에 먼저 내어주었지만 정작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전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한층 고도화한 데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 성사만을 목표로 삼아 연합훈련이나 제재 같은 핵심 협상 카드를 먼저 포기한다면 북한에게 억제력 약화와 주도권 확보라는 선물만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스웰 부회장은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회담을 추진하기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나 군비 통제 등 명확한 정치적 목표부터 세워야 하며 연합훈련과 군사적 대비태세 그리고 제재와 상호주의 원칙을 타협할 수 없는 협상의 기본 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의 진짜 가치는 회담장 밖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안보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산유국들이 경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원유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 직접 대규모 유조선 선단을 꾸려나가자 유조선 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 걸프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위해 페르시아만 바깥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유조선 수유가 급증한 겁니다. 이에 최근 유조선 가격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산유국들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유조선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곧장 투입이 가능한 중고 유조선 가격과 용선 비용이 한꺼번에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란은 무력을 동원해 상선들이 자유롭게

0: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현립고등학교 20대 남성 교사에 대해 징계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28일 근무 도중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통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사의 이상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돌발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과 몸 컨디션 악화를 호소하면서 등교하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봤습니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현립고교의 20대 임시직 남성교사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교사 3명을 면직 처분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34년 전 조난한 등반가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발레주 경찰은 지난 7월 드리프트 빙하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를 대조해 분석한 결과 1992년 실종된 39세 그리고 41세 벨기에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92년 9월 해발 4017m 바이스미스 봉우리 정상을 향해 등반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올해 늦봄부터 유럽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온 현상에 이례적으로 빨리 녹고 있습니다. 쥐리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링팀 글라모스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 알프스에 쌓인 눈과 빙하가 평년보다 2개월 가까이 빠른 지난 6월 29일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스위스 남부 론 빙하의 경우 올 여름 폭염으로 한 달 새 4m가 사라졌다고 글라모스는 전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C 너즈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에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보다 이란에 합의할 기회를 더 많이 준 사람은 없다.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이자 고립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공항 또는 정부기관이 이란에 어떠한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걸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밀수와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란과 제3국 간 거래의 방식을 거론하며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장 표적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하면서 이란의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경제 정치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중국에 대한 2차 제재와 같은 단호한 징벌을 결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그렇지 않아도 악재 둘러싸인 미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을 이란에 대한 경제적 D-Day로 선언하고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고 격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려있으며 이런 역사적인 조치들은 그들과 그들이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할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다.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건 물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란의 자금 조달과 제재 우회 통로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이미 경제난에 처한 이란을 더욱 압박해 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무역 자금을 비공식으로 소화하는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먼저 대이란 경제 압박 작전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적 교역,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엔 이란 국적자가 수만 명 정도로 거주하는 것은 물론 이란과 연관된 자금이 상당한 규모로 투자돼 있고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층위와 형태의 네트워크가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압박이 성공한다면 이란의 대외 무역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의 또 다른 제재 우회로인 튀르키 역시 이번 미국의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중재국 등을 통해 물밑에서 이란과 합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란의 자금줄과 제재 우회 통로를 차단하는 최대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반년 가까이 이어진 이란에 대한 군사적 수단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익숙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말로니는 뉴욕타임스에 경제 압박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회복력이 이란 정권보다 커야 하는데 그것이 좋은 승부수인지는 불확실하다며 이란 경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춰 체질이 개편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문제대학원의 이란 전문가 발리 나스르 교수도 이란은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세계 경제와 트럼프를 바짝 죄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쪽에 기대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하자 국제형사재판소가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는 이스라엘과 러시아 관련 사건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유엔도 사법부 독립과 국제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칸의 도모코 소장을 제재한 데 대해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CC는 19일 성명에서 판사와 검사,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런 조치는 법치주의를 해친다며 사법 주체가 법률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위협에 처하는 건 국제 법질서 자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 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에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르즈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공동성명에서 ICC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려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커 티르크 UN 인권 최고 대표는 미국의 제재가 철회돼야 한다며 각국의 보복 표적이 된 재판소 관계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의 톰 베레드선 외무장관은 아칸의 소장을 만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칸의 소장은 이미 2023년 3월 전쟁 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가 러시아 당국에 지명 수배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날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아칸의 소장과 압둘라의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베냐민 네티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삼아 ICC 인사들을 줄줄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세이의 법률가는 네티냐후 체포영장 청구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할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로마 규정 조항에 따라 네티냐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습니다. 네트냐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검사장은 작년 2월 미국 제재 목록에 오른 뒤 텅 비 의혹이 불거져 지난달 해임됐습니다. ICC는 아칸의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미국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높은 국채금리로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 1,700억 달러까지 늘었고 부채 한도인 41조 1,000억 달러에도 근접하면서 재정 악화와 정치권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전날 기준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등이 보유한 부채는 32조 2660억 달러, 정부기관 간의 부채는 7조 7820억 달러입니다. 미 국가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로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더 불었습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19조 9,5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도 되지 않아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로이터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중 현재까지 늘어난 부채는 총 11조 6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8조 4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코비드-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소 사회보장, 의료비 증가 등이 부채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 1,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자 비용은 현재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입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이자 비용이 높고 이에 따른 추가 차입이 다시 부채를 키워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법정 부채 한도는 41조 1000억 달러로 현재 국가 부채는 이 한도에도 근접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정치권에서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피터슨 이사장은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이사장은 40조 달러라는 큰 숫자를 넘은 것이 워싱턴의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면서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 전역에서 일상생활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5: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풀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4: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5: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4: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5: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9: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뉴욕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한때 비가 강해질 수 있어 외출하실 때는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동안엔 비교적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다소 개면서 구름이 조금 끼는 정도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 소식은 줄어들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온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뉴욕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은 흐린 날씨 속에 오후부터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같은 강한 폭풍 가능성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흐린 하늘이 계속되면서 한낮에도 개운하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워싱턴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오늘은 오후 시간대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워싱턴 수도권은 강한 폭풍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적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트 엑세스 장관이 이끄는 미 국방부가 군 기관지인 성조지의 편집 독립성을 박탈한 가운데 이곳 발행인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맥스 D 레더러 주니어 성조지 발행인은 지난 1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 및 성조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9월 말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조지에서 수십 년간 일한 레더러 발행인은 나의 리더십에 관한 철학과 성조지의 가치 및 사명에 대한 이해가 국방부 순뇌부의 방향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오랜 기간 보장된 성조지의 편집 자율권을 박탈한 데 반발해 직을 던진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남북전쟁 시기 창간된 성조지는 주로 해외 파병 미군 장병들에게 군 관련 소식을 전하는 미군 기관지입니다. 국방부가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고 이곳 직원들은 국방부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서도 성조지는 오랫동안 자율적인 편집 체계를 갖추고 편집권 독립의 틀을 유지해왔습니다. 성조지는 최근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의 장기 배치 기간 장병들의 열악한 복무 여건 문제와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 상황을 보도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성조지가 국가 안보 위해 같은 일부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뉴스 관리나 검열 없이 독립적인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성조지의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의회 지침에 따라 수십 년 전에 생겼습니다. 1994년부터는 문구 수정조차 없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월 사기를 저해하는 워크 선동물을 싣지 못하도록 컨텐츠의 초점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AP통신은 성조지에서 일어난 이러한 움직임은 국방부 관련 언론 통제를 통제하려는 헤그세스 장관의 노력 강화라는 배경 속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 약국에 다녀오겠다며 숙소를 나선 뒤 11일째 실종됐습니다. 실종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족들에게 돈과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수상한 메시지까지 전송돼 가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납치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 맨해튼에 거주해온 60대 여성이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거주하는 63세 알리사 굿스는 라스베가스 여행 도중 실종돼 가족들이 애타게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뉴워크 출신으로 5명의 손주를 둔 굿즈는 평소 건강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아무런 연락 없이 장기간 사라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굿즈는 라스베거스 여행 중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8일 굿즈는 지인에게 CBS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으며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함께 머물던 지인이 굿즈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실종 이틀 뒤인 지난 10일 라스베거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 동안 굿즈의 행방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은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실종 이후 굿즈의 휴대전화를 통해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누군가 굿즈인 것처럼 가장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돈과 비트코인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굿즈가 직접 보낸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굿즈의 아들은 최근 의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통화 내용의 일부를 녹음했으며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을 알리사라고 밝힌 뒤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전화 속 목소리가 굿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누군가가 굿즈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굿즈의 여동생 미엘스톤은 사라진 언니가 몸값을 요구할 목적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족에게는 요구에 응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문자 메시지와 의문의 전화 녹음 등 확보한 정보를 모두 라스베거스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종 11일째로 접어들면서 가족들의 절박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된 굿즈의 여동생은 언니가 현재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수사당국은 모든 실종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찾는 일인 만큼 실제 자신의 가족을 찾는 일처럼 절실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 Any person, every person is a priority. Treat my sister like she's your sister, like she's your mother, like she's your friend.
1: 실종된 굿즈의 사촌인 앨리스 휘테거 역시 굿즈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며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라스베거스 경찰은 굿즈가 현재도 실종 상태로 등록돼 있으며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굿즈의 가족들은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하면서도 굿즈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굿즈의 가족은 실종 당시 상황이나 현재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라스베거스 경찰 전화 702-828-2907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Radio 이화입니다.
3: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됩니다. 지난 17일 SNS를 통한 축소 지시로 시작된 이 논란은 이후 며칠간 북한과 한국의 반응이 이어지며 후속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석인 기자입니다.
4: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점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불과 석 달 전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모범 사례로 치켜세웠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국군 1만 8천 명이 참여해 10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직후 예정대로 시작됐지만 이후 일정이 8월 27일에서 2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심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한국 국방부도 미국 측 요청에 따른 조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훈련을 침략전쟁 예행 연습이라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미 간 소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훈련 규모가 줄어도 도발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냉랭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양국 정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혀 동맹국에도 당혹감을 안겼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시사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있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사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rying to keep college students from voting. Don't let it.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생 투표 차단 시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과거 1971년 미국에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수정헌법 제26조가 초당적 지지 속에 제정되었는데요.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청년 세대가 국가에 도덕적 용기와 높고 이상적인 정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캠퍼스 내 비정당적 투표 등록 및 참여 지원 활동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을 제재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의 민주주의 교육 사명과 유권자의 권리를 둘러싼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Through a range of measures, the administration has sought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students to vote and for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assist student voters.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는 한편, 대학들이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지원하는 것 역시 어렵게 만들려 해왔습니다. Through a range of measures, 여기서 a range of는 다양한이라는 뜻이고, measure는 조치, 대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 range of measures는 다양한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as sought to, seek to의 완료형이죠. seek to는 무엇 무엇 하려고 시도하다, 노력하다 라는 의미이니까 has sought to make는 무엇 무엇 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ssist student voters. assist는 돕다, 지원하다 라는 뜻이니까 assist student voters는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연방 규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투표 접근성을 낮추고 대학이 본연의 민주주의 지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Helping students vote should not require nerves of steel. 학생들의 투표를 돕는 일이 목숨을 걸 만큼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Nerves of steel.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말 그대로 강철 같은 신경, 즉 어떤 위협이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담력, 배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He has nerves of steel. 그는 정말 배짱이 두둑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Should not require.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즉, helping students vote should not require nerves of steel. 학생들의 투표를 돕는 일이 그렇게 큰 용기와 각오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연방 근로장학금의 투표 독려 활동 사용을 금지하고 예산관리국이 비정당적 투표 등록 활동조차 로비로 재분류하려는 규제안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이 법적 행정적 제재를 두려워해 정당한 투표조차 주저하게 만든 상황을 비판적으로 꼬집고 있네요.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must not be neutral on the issues of democracy and civic participation. 미국의 대학들은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Must not be neutral. Be neutral on. Neutral은 중립적인이라는 뜻이죠. Be neutral on something은 무엇 무엇에 대해 중립을 지키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논쟁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때 We must remain neutral on this issue 라고 말할 수 있고요. Civic participation. Civic은 시민의, 공공의 라는 뜻이고 Participation은 참여를 뜻해서 시민적 참여, 공공활동 참여를 의미합니다. 기사는 건국 초기
토머스 제퍼슨이 강조했듯 교육과 민주주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대학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학생들을 의식 있는 시민으로 키워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Instead of shying away from this legitimate activity, colleges should redouble their efforts to reach young people, educate them, and assist them as they navigate the registration and voting process. 대학들은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 등록과 투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Shy away from, 두려워하거나 우려해서 무언가를 피하다, 꺼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려운 과제를 피하게 하지 말라고 할 때 Don't shy away from challenges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egitimate activity, legitimate는 정당한, 합법적인 이라는 뜻으로 legitimate activity 라고 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Redouble one's efforts. Redouble은 double에 re가 붙어서 배로 늘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double efforts는 노력을 배가하다, 더욱 배가하여 노력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vigate, 배나 비행기를 운항한다, 길을 찾아가다 라는 뜻 외에도 complex한 절차나 과정을 헤쳐나가다, 잘 찾아가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기사는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와 대학의 교육적 사명이 맞물린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자신이 근무하는 Bard College의 신입생 투표 등록 부스 운영 사례를 들며 대학이 행정부의 압박에 위축되어 정당한 시민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2022년 미국 중간선거 당시 대학생 투표율은 31.3%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요? 투표율을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민주적 권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지적.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권리는 정치적 파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각 주별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이나 투표 안내 등 구체적인 선거 절차와 정보는 공식 유권자 지원 포털인 vote.org 또는 해당 지역의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전례 없는 경제고립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대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상하 수도 등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AI 활용 해킹에 미 당국이 경고를 내놨습니다. 특히 노후 산업용 제어 장치가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의 아칸의 소장 제재를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도 제재 철회와 국제형사재판소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에도 미국 청정에너지 시장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에 모더나 주가는 하루 만에 177% 폭등했습니다. 미 국채 바이백 확대 여파로 달러화는 3개월 만에 최저, 금값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 하락이 달러 약세와 금값 상승을 동시에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7월 기존 주택 계약 지수는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연말까지 미국 500여 개 도시와 타운으로 드론 배송을 확대합니다. 2013년 드론 배송 계획을 발표한 지 13년 만에 본격적인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 혐의를 받는 코미 전 FBI 국장의 소설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소설 내용과 이른바 8647 게시물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군 기관지 성조지의 편집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발행인이 항의성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편집 자율권을 폐지한 데 반발한 겁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의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핵심 기반 시설들이 인공지능을 앞세운 외국 해커들의 공격에 노출됐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9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은 이날 해커들이 상수도 처리 시설과 발전소, 화학 공장을 사이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커들은 기반 시설에서 각종 설비와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데 이용되는 지멘스의 S7 시리즈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를 노리고 있다는 게 인프라 보안국의 설명입니다. AI로 생성한 공격용 스크립트를 이용해 지멘스 컨트롤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해커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컨트롤러 가운데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보안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장치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들이 컨트롤러 침투에 성공할 경우 산업시설의 공정을 중단시키거나 장비를 파손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인프라보안국의 경고입니다. 특히 상수도 시설은 사이버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반 시설로 꼽힙니다. 교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노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공할 경우 정수 과정이나 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보안국은 기반시설 운영자들에게 불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SUV 차량이 가스관을 들이받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쇼핑센터가 긴급 대피했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 양방향이 한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운전자는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SUV 차량이 가스관을 들이받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19일 오전 11시쯤 버크센터 파크웨이 인근 옥스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회색 SUV 차량이 가스관 주변에 설치된 차단봉 위로 올라가 차량 앞부분이 들린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직후 가스 누출이 발생하면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구조 차량이 현장에 대거 출동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구조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에서 강한 가스 냄새가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누출에 따른 안전 우려로 인근 페어빌 초등학교와 버크센터 쇼핑센터도 긴급 대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쯤 가스관은 차단돼 누출 위험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의 안전 확보와 수습 작업을 위해 옥스로드는 이후에도 계속 폐쇄됐습니다. SUV 운전자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과속이나 운전 부주의 등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장 주변의 가스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이 없는지 점검한 뒤 도로를 다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을 대표하는 브로드웨이 할인 공연 행사인 NYC 브로드웨이 파크가 다음 달 열립니다. 올 가을 행사에는 시카고와 라이온킹, 위키드를 비롯해 모두 25개 브로드웨이 작품이 참여하는데요. 관객들은 지정된 공연과 좌석에 대해 티켓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뉴욕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과 연극을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NYC 브로드웨이 위크가 오는 9월 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25개 작품이 참여하며 티켓은 지난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2-for-1, 즉 티켓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입니다. 올 가을 행사에는 장기간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브로드웨이 작품부터 새롭게 무대에 오른 공연까지 다양한 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참여 작품은 앤 줄리엣과 알라딘, 북 오브 몰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시카고, 위대한 개츠비,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라이온킹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을 비롯해 로키 호러쇼 등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 창작 뮤지컬로 시작해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어쩌면 해피엔딩, 메이비 해피엔딩이 포함돼 한인 관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는 NYC 투어리즘 컨벤션스와 브로드웨이 리그가 함께 진행하는 대표적인 공연 할인 행사입니다. 지난 2011년 겨울 브로드웨이 위크가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브로드웨이 위크 행사를 통해 300만 장 이상의 티켓이 판매됐으며 2억 2,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을 찾는 관객들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작품별로 장르와 토니상 수상 여부, 공연 종료를 앞둔 작품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은 참여 작품의 모든 공연과 좌석에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며 공연별로 지정된 회차와 좌석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예매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 공연 정보와 할인 티켓 예매는 NYC 브로드웨이 위크 공식 안내 페이지 www.nyctourism.com/broadway-wee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화입니다.

한국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째 소식입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 WCO가 오는 9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워싱턴 DC의 에피파니 교회에서 한국의 정상급 테너 존 노를 초청해서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무대 표현력 그리고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성으로 잘 알려진 존 노는 팬텀 싱어 시즌 3에서 결성됐던 4인조 크로스오버 그룹 라비던스의 멤버로 출연해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김준용 지휘자의 지휘로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 대중적인 크로스오버 음악을 비롯해서 관현악 작품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 수익금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쉐어링 러브 캠페인에 전달돼 워싱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티켓과 자세한 공연 정보는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thewco.org 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즈 보로청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플러싱 코로나 메도우파크에서 라이드 퀸즈 바이크 투어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2,000명이 참가할 수 있고 자신의 실력과 취향에 따라 12마일과 25마일 두 가지 코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마일 코스는 센트럴 퀸즈를 중심으로 돌아보고 25마일 코스는 퀸즈 북동부 지역까지 넓게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라이딩을 마친 뒤에는 출발지인 공원 에서 다양한 후속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사전 온라인 신청은 필수입니다. 또 개인 자전거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퀸즈 보로청 웹사이트 라이드 퀸즈를 검색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어와 컴퓨터 실력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15주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가을

있어 조기 등록을 권장합니다. 신청이나 문의는 917-887-917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국제시장의 장기물 금리를 진정시킨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조치가 달러화와 금값을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9일 뉴욕 외환시장의 유로, 엔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8% 내린 98.8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주요 10개국 통화가 일제히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는 한때 1% 오른 달러당 158.05엔까지 강세를 보이며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값은 19일 오후 6시 30분 기준 3.6% 오른 온스당 4,490달러 안팎을 나타내며 5월 29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10에서 20년물과 20에서 30년물 국채 구간의 유동성 지원 바이백 규모를 1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3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 기록한 2007년 이후 최고치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금리 하락은 달러와 금에 상반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미 국채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 해외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이는 달러 수요 약화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자를 주지 않는 안전자산인 금은 시중 금리가 낮아질수록 달러가 약세를 보일수록 매력이 커집니다. 이날 은값도 4.8% 오르며 금과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0: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주지사 후보로 선출된 반면 공화당 강세 지역인 와이오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주와 아이오밍주의 주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 두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한 바이런 도널즈 연방 하원 의원은 18일 치러진 플로리다주 주지사 후보 공화당 경선에서 4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 제이 콜린스 현 부지사를 꺾었습니다. 흑인인 도널즈 후보는 11월 중간선거 본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 최초의 흑인 플로리다 주지사가 됩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데이비드 졸리 전 연방 하원 의원이 61% 득표율로 가볍게 본선 무대에 올라 도널즈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졸리 전 의원은 원래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트럼프 집권 1기 때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플로리다주 민주당이 주지사 후보로 전직 공화당원을 택한 것은 2022년 찰리 크리스트 전 주지사에 이어 두 번 연속입니다. AP통신은 도널즈 후보와 졸리 후보의 본선 대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고향인 플로리다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민주당이 플로리다를 전국적인 정치 격전지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달리 아이오밍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은 맥건 데겐펠더 교육감이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29.7% 득표율에 그치며 패배했습니다. 공화당은 대신 극우가 아닌 주류 보수 성향의 에릭 바를로 주 상원 의원을 주지사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아이오밍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민주당 경선에서는 단독 출마한 케네스 캐스너가 주지사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년 잔여 임기를 수행할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 의원 후보를 뽑는 보궐선거의 공화당 경선 에서는 지난해 초 루비오 장관의 공석을 이어받은 애슐리 무디 후보가 79.6%의 득표율로 너끈히 후보 자리를 꿰찼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극좌 진영인 민주사회주의자 후보 앤지 닉슨 주 하원의원이 육군 참전용사이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나섰던 알렉산더 빈드먼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고작 97만 5천 달러의 정치 자금을 모은 닉슨 후보는 풀뿌리 선거 운동을 펼친 끝에 1,63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빈드먼 후보를 꺾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플로리다주 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성비위, 데이트 폭력 등 의혹으로 인해서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코리 밀스 의원이 라리언 엘라이자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정당과 관계없이 상위 4인이 본선에 진출하는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경선에서는 현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댄 셜리번과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전 연방 하원의원이 무난히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거래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7월 기존 주택 계약 체결 지수가 71.2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수는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2.2% 각각 내렸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유는 보고서에서 올 여름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계약 체결이 위축되고 있다며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어서 매물도 시장에 오래 머물고 있고 호가에 응하는 매수자도 거의 없다. 다만 지역시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7월 마지막 주에 연 6.66%로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집을 파는 사람은 새로운 집을 살 때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팔지 못하게 되며 매수자들도 높은 집값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이 K-뷰티 산업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형 사모펀드의 유통 플랫폼 투자부터 미국 대형 유통망과의 협업, 뉴욕증시 상장지수 펀드 신청까지 K-뷰티를 향한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다각도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석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K-뷰티를 향한 해외 자본의 관심이 개별 브랜드를 넘어 유통, 투자, 인프라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계 사모펀드 CBC 캐피탈 파트너스가 K-뷰티 유통 플랫폼 실리콘2에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CBC가 설립한 투자기구 스타링크 인베스먼트가 실리콘2 지분 9.23%를 인수했는데 여기에는 1년간 매도를 제한하는 보호예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기 차익보다 중장기 성장에 투자를 본격화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실리콘2 주가는 장중 한때 10% 넘게 급등했다가 전 거래일보다 4.2%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CBC는 2015년 유럽 최대 뷰티 편집샵 더글라스를 인수했고 국내에서도 파마 리서치와 스타 비전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K-뷰티 관련 국내 투자입니다. 이번 주 CJ 올리브영은 2028년까지 북미 매출 12조 원을 목표로 내걸며 현지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라겐 곤약 젤리 브랜드 미미타임은 한국식 뷰티 스낵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 새로 진출했는데 뷰티와 식품이 맞물리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기존 대형 브랜드들의 실적도 눈에 띕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북미와 유럽 매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K-뷰티 브랜드가 미국 대형 유통망인 얼타뷰티, 세포라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지 매장 입점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본시장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자산운용사 기네스 애틴슨은 지난달 뉴욕 증권거래소에 K-뷰티 전용 상장 지수펀드 출시를 신청했습니다. 승인되면 미국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고르지 않고도 펀드 하나로 K-뷰티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해외 자본이 브랜드 하나하나가 아니라 유통, 물류, 자본시장 전 영역에서 K-뷰티 산업 자체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뉴욕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혼잡 통행료 제도를 둘러싸고 효과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내 차량 통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대기질 개선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오염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뉴욕시 보건당국은 최근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대기 오염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통행료 부과 전으로 의미 있는 대기질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맨해튼 혼잡 통행료 구역 내 차량 통행량은 약 11% 감소했으나 당초 주요 명분으로 제시됐던 대기질 개선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곽 지역의 대기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사우스 브롱크스 유나이트와 연구진이 분석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사우스 브롱크스 일대의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인근 측정소에서는 통행료 부담을 피하려는 대형 트럭과 차량들이 우회하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우회도로 형성 및 외곽 지역 교통량 증가 가능성은 제도 도입 당시 연방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적자를 해소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전체 광역권 차원에서는 대기 오염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되는 등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5: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퓨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뉴욕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한때 비가 강해질 수 있어 외출하실 때는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동안엔 비교적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다소 개면서 구름이 조금 끼는 정도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 소식은 줄어들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온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뉴욕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은 흐린 날씨 속에 오후부터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같은 강한 폭풍 가능성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흐린 하늘이 계속되면서 한낮에도 개운하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워싱턴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오늘은 오후 시간대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워싱턴 수도권은 강한 폭풍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아마존이 드론 배송 서비스 지역을 올 연말까지 미국 500여 개 도시 및 타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네브래스카주 파필리언과 플로리다주 러스킨 등 11곳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뉴욕주 시라큐스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등 미국 내 500여 도시와 타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하나의 배송 허브에서 7.5마일 반경 내 여러 타운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고객은 드론 배송 한 건당 $4.99를 부담합니다. 프라임 회원은 $2.99를 내야 합니다. 50달러어치 이상 주문하면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이번 배송망 확대는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2013년 무인 드론인 옥토콥터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서비스가 4, 5년 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지 13년 만입니다. 배송망 확대를 위해 아마존은 지역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의회 청문회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아마존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드론 운항을 위한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초기 드론은 착륙한 뒤 패키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MK30 모델은 지상 몇 피트 위에서 정지 비행하면서 패키지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경찰국이 범죄 수사와 차량 추적 등에 활용해온 차량 번호 자동인식 카메라 사용을 19일 일시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오남용이 확인돼 내린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독립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경찰국이 플로크 차량 번호 자동인식 카메라의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플로크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 이른바 ALPR, 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 기술을 활용합니다. 린치버그 경찰은 그동안 이 기술을 수사 과정에서 활용해 도난 차량을 찾고 실종자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며 폭력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린치버그와 인근 지역의 다른 법 집행기관들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용 중단 결정이 카메라의 특정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킨 에드워즈 린치버그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일시 중단은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범죄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과 치안 방식을 계속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치버그 경찰은 앞으로 시당국과 함께 독립적인 제3자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경찰의 자동번호판 인식 시스템 관련 정책과 절차, 경찰관 교육, 실제 운영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일시 중단은 린치버그뿐 아니라 버지니아주 여러 지역에서 플로크 카메라와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공공안전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경찰은 기술 자체의 활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운영 과정과 기준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3자 검토 결과가 향후 린치버그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사용 재개 여부와 지역사회 내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뜻밖의 붐을 맞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9일 보도했습니다. 고유가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등하면서 청정 에너지 개발이 오히려 더 활기를 띠는 겁니다. 시장 조사 업체 S&P 글로벌 에너지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청정 에너지 증설량은 사상 최대인 45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튀르키예의 연간 전력 수요 평균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4년보다 약 25% 높습니다. 태양광이 30% 안팎, 풍력이 50% 가까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내년에도 역대 최대 증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S&P 글로벌 에너지는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붐을 불러온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스 가격이 올랐고 미 전역에 구축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 소비량을 대폭 끌어올린 데다 청정에너지의 세액 공제 일몰을 앞두고 개발업체들의 투자 러시가 맞물렸다는 분석입니다. 정책적 악재 여파는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화석연료 기조를 내세우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무력화하고자 태양광 프로젝트 취소 등을 강행했지만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삭감하자 개발업체들이 혜택 일몰 시한전에 착공을 서두르면서 오히려 개발이 단기간에 더 활성화하는 효과가 일어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짚었습니다. 이전 수준의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7월 4일까지 프로젝트 착공을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완공해야 합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그린 자두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 금토 일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잔.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중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육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국민의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1: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0: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1: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0: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2: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다음 소식입니다.
6: 미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COVID-19 백신에 쓰인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발된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에 나타난 최대 34개의 신생 항원을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된 인티스메란 오토진입니다. 두 회사는 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은 고위험 환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백신 인티스메란과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로다를 함께 투여한 환자군이 키트로다 단독 치료군에 비해 암이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이 유의미하게 연장됐습니다. 또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위험을 낮추는 부차적인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 조직과 혈액 표본을 분석해 종양에 나타난 고유한 돌연 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표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환자별로 설계됩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환자 개개인의 종양 특성에 맞춰 치료법을 설계하는 정밀 면역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 환자의 재발을 막고 생존을 연장할 수 있는 새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2024년에도 이 치료제로 FDA에 가속 승인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스티븐 호지 모더나 사장은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처럼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나온다면 가속 심사를 신청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는 2027년 시판 승인을 목표로 규제 당국과 신청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날 임상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 주가는 전날 대비 177% 폭등한 174.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3개월 평균에 약 18배에 달했습니다. 이날 상승률은 최근 25년간 S&P 500 지수 편입 종목을 통틀어 하루 최대 상승률입니다. 모더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도 1.5% 추가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COVID-19 백신 이후 침체했던 모더나가 2,400억 달러 규모의 항암제 시장에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흑색종을 넘어 폐암과 방광암, 신장암, 췌장암, 위암 등 총 6개 암종에 걸쳐 진행 중인 9건의 후속 임상 전반의 성공 가능성까지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크 주가도 12.6% 오른 152.20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한 이력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공적 부조, 이른바 퍼블릭 차지 심사 기준을 확대하면서 오는 9월 18일부터 스냅과 메디케이드, 주거지원 등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영주권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이용에 또다시 한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공적 부조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주권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기존 규정에서 는 현금성 생계 지원이나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시설 입원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 혜택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SNAP, 이른바 푸드 스탬프를 비롯해서 메디케이드와 일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혜택을 이용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 심사관은 복지 수혜 여부만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과 직업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영어 능력과 취업 가능성 등 경제적 자립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언제 복지 혜택을 받았느냐입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받은 스탬이나 메디케이드 등 대부분의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새로운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HS는 9월 18일 이전 가구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뒤에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적 부조는 새 규정에 따라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존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었던 현금 성 지원이나 정부 비용의 장기 요양시설 입원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규정 변화로 이민사회에서는 복지 혜택을 아예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이민자보호국은 필요한 공공서비스나 복지 혜택을 무조건 중단하지 말고 개인의 이민 신분과 신청 계획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신분 조정 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복지 혜택의 종류와 수혜 시점, 본인의 이민 신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 가려증, 호흡기 질환이 왜 오래가는지 그리고 왜 통합의학적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기는 다 낫는데 가래 기침이 몇 달째 갑니다. 약을 먹어도 기침 가래는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치료하고 기도를 열어주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을 끈 뒤에 집을 보십시오. 벽은 타 있고 구조는 손상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주 환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보수 공사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똑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생긴 염증을 잡혔지만 기관지 점막은 손상되어 있고 가래를 배출하는 섬모의 기능을 떨어져 있으며 폐의 미세순환과 회복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가래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의학적 관리입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손상된 호흡기 점막을 회복시키고 가래 배출 기능을 정상화하며 폐와 기관지의 미세순환과 기능 회복을 도와 호흡기 기능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현대의학은 불을 끄는 치료이고 통합의학은 집을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 단계가 함께 가야 비로소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가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빠는 현장에서 숨졌고 아들은 아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 퀴즈는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무의식적 편견을 설명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제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도 정답을 맞힌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아주 금방 맞춰주셨습니다. 또 여학생만 있는 강의실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여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사회가 만들어놓은 이미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의사는 남자, 과학자는 남자, 기업의 총수는 남자, 총장도 남자, 지도자도 남자라는 그런 너무 많은 이미지를 보고 자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편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미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일까요? 제 삶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1년 용산구 후암동에 아들을 염원하던 여인에게 다섯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딸이 있었던 집인데 간절하게 아들을 하나도 바랐던 여인, 바로 저희 어머니신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딸입니다. 이 소리에 너무 속상하셔서 저를 안아보지도 않고 밀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고 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후에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54개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집안의 지원을 참 많이 받으면서 편하게 공부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부터 박사를 거의 끝날 때까지 부모님한테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여자는 대학 나와서 결혼 잘하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어느 집 딸이 박사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죽었다더라. 어머니는 참 선하신 분이셨고 또 전형적인 현모양처셨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셨죠. 저를 막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하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도 시대의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숨겨야 했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침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시 많은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사를 시작하면서 일입니다.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공부를 정말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절박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요, 이후에 제 평생의 멘토가 되신 분이셨는데 제 얘기를 듣자마자 오히려 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석자생에게는 없던 여러 장학금을 또 알아봐 주셨고요. 추천서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로 외국인 학생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박사 때 일입니다.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강의 조교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 전공은 학부는 없고 석사, 박사만 있는 그런 인문사회 계열이라 외국인 학생이 강의 조교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학과장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의 조교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말이죠. 교수님은 40~50명 되는 석사생을 박사생이 그것도 외국인이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면서 거의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 둘을 데리고 공부를 하려던 저한테는 학비에 더해서 아이들을 베이비시터한테 맡겨야 될 돈이 필요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냥 선뜻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저 보조로만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서 아침 일찍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편도로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을 챙기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업을 위해서는 복도에 불부터 켜고 들어가서 1시간 전에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돕고 토론을 또 이끌었습니다. 저를 입증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어쩌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자 교수님은 저한테 석사 수업을 온전히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강의 조교 자리로 채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수님이 조교 자리를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잡을 원하면 윤금처럼 해라.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그때 얻은 것은 그냥 조교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조건보다 의지가 먼저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부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육아였습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면서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애들을 돌보고 또 밤에는 과제를 하고 새벽에는 논문을 썼습니다. 하루 3~4시간 자는 것 저한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한테 별명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종, 두 번째는 만성피로였습니다. 늘 눈이 충혈돼 있었고 늘 피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늦어졌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학과 건물 안에는 화장실이 그 안에 조그만 휴게실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 간이 침대와 작은 램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웠는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얘기하는 소리, 손 닦는 소리 정말 뒤척이기도 했는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건물이 깜깜한 거예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고 저는 건물에 갇혔습니다. 핸드폰도 삐삐도 없던 시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 생각에 무서운 거는 뒤로 하고 너무너무 아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야 저는 건물을 빠져나와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는 그 휴게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눕자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데비스트한테 맡긴 딸을 빨리 데리러 가야지 생각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데비스트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보이질 않아요. 저쪽 구석에 있는 장난감 테이블 앞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싸준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면서요. 엄마하고 달려오는 딸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좋은 엄마고 싶었는데 수없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딸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엄마, 또 전문성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당당한 녀석의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 저는 학교에서 보직을 맡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꾸는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교육은 정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간다에서 만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성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간단한 컴퓨터 교육을 배운 뒤에 자신이 살던 작은 마을에서만 팔던 곡물을 이웃마을로 또 저 넓은 시장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생계만 이어지던 가정에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돈으로 닭을 샀습니다. 닭이 늘어났습니다. 그 닭을 팔아서 염소를 샀습니다. 또 염소가 늘어났습니다. 염소를 팔아서 소를 샀습니다. 여기까지는요, 흔한 성공담이려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지 개인의 성공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2014년 세계 여성의 날, 유엔은 이런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평등은 모두의 진보다. 저는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의 발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교육받을 때 가정이 변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지역사회가 변합니다.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조직이 변합니다.

0: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할 확률이 높고 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기술의 수준만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키워주는가, 또 가장 소외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가, 저는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도 그랬습니다. 저를 믿어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지켜준 가족이 또 있었습니다. 함께해준 동료와 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교육은 그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사회적 제도는 그 가능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차별받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기술만 발전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자신의 성별 때문에, 가난 때문에, 태어난 환경 때문에 가능성을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가장 소외된 한 사람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 딸이었던 저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또 소를 팔아서 딸을 대학에 보낸 우간다 여성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 여성은 소 한 마리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샀습니다. 아니, 한 세대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박수 소리를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평등은 여성만의 진보가 아닙니다. 가정의 진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진보입니다. 국가의 진보입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의 진보입니다. 여성의 평등은 모두의 진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6: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혹은 고질적인 습관, 나쁜 습관 다 가지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0: 제가 참여했던 어떤 대기업의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하시니까 그분의 나쁜 습관이 나왔는데 그분 면접 내내 코웃이셨어요. 네, 코웃이셨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기 나쁜 습관을 다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지쳐 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된 분들은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고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 비율을 연구해 봤는데 10명 중에 3분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꼬으세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나가서도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십니다. 10명 중에 2분은 들어오시자마자 턱을 긁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1분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십니다. 이게 이분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11월 늦은 오후에 면접위원 3분을 어두운 암흑 속에 빠뜨려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는 없애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한 스트레스를 피하실 방법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한일 비교문화 심리학회에서 일본은 전형적인 외로운 사회,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롭다는 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큰 거고요. 괴롭다는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민망한데 후자가 스트레스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런데 어찌됐던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는 그게 나쁜 습관은 대부분의 문화에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연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습관의 관련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그 미국 남가주 대학 USC라고 하죠. 이 남가주 대학의 웬디 우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 대학생 실험 참가자들한테 자기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열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습관의 강도라는 게 또 있겠죠. 어떤 습관은 정말 웬만하면 늘 나와요. 근데 어떤 습관은 그렇게까지 강한 습관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쁜 습관과 그 사람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 습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총 4주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첫 2주 동안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시험 때는 되게 재밌게도 바둑 채널도 재밌고요. 네네. 낚시 채널도 익사이팅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뇌가 자꾸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험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초반 2주는 그러니까 첫 2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후반 2주는 4주 동안 실험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성적은 예, 8주 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이 두 종류의 2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후반전 스트레스가 적은 이런 경우에 그 습관을 다 행동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시험 때 나쁜 습관, 특히 다리 꼬고 또 상대방만 끊고 그다음에 경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아무데나 침뱉거나 쓰레기 버리는 모든 종류의 나쁜 습관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긍정적인 습관도 그때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습관을 발현하는 순간들이에요. 이 연구자들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수준의 직구준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르니 아예 진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보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른손 쓰시는 분은 평생,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묶어놓고 왼손만 쓰게 한 거예요. 왼손만. 글씨도 왼손으로 써야 되고요. 예. 컴퓨터도 왼손으로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왼손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겠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꿔보자.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의 습관 중에 무엇이 좋은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믿고 있는 저희들만의 신념,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주목하는 사실이 있죠. 성격보다 상황이다. 기질보다 상황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황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1990년대의 한 실험이니까 고정관념을 사용한 실험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 구식 고정관념이지만 수학시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때 누가 더 수학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예, 이게 고정관념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고정관념이지만.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유럽 출신 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혹은 아시아계 출신 미국인, 자기의 인종이 유럽 계열 혹은 아시아 계열. 보통 수학은 누가 더 잘한다고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아 계열이죠. 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재밌는 고정관념을 상황적으로 유발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저희는 무슨 실험적 조치를 해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 점수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상황을 설계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럴 때는 내 좋은 습관 중에 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부터 잊지 않고 꼭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모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한 또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습관을 못 만들까? 네. 첫 번째 상황은 제가 그때 새로 나온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저의 자아의 의지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 의지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순간을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바로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검증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맞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육하 원칙이 들어가지 않는 건 습관을 못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8시 알람이 울리면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고 탈모제를 바른다. If, then, when.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걸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면 우리 뇌는 그걸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조치들을 취하면 나의 뇌를 좋은 상황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이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했던 실험이었다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도 있죠. 살짝 기분 좀 그런 날.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괴롭진 않지만 좀 그런 날. 세상에 날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if, then, when을 기초한 습관을 시작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말고 살짝 받는 날, 살짝 우울한 날, 약간 침울한 날은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는 날일까요? 바로 기분이 좋은 날은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회사의 영양제를 한번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 딸이 바라던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그 대학에 붙고 잔치를 하고 집안 잔치죠. 그냥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즐기는 2주 동안 한 번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 왜? 저는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고 기쁜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2주 후에 저의 첫째 딸이, 둘째, 대입에 성공한 둘째 딸 말고 첫째 딸이 알바하다가 살짝 속상한 일이 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단히 큰 비극은 아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제 또래에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불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가서 이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정도, 이런 건 3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완화된 수준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죠. 제가 그제서야 새로 2주 전에 구입한 영양제를 돌리면서 먹기 시작하죠. 이걸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날도 쓸모가 있다. 아주 힘들고 지친 날에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실행해보는 날이지만, 아주 비극적인 날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날이지만, 약간 안 좋은 날의 쓸모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서 당신이 평상시에 기록해놨던, 생각해놨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날이 당신을 위해 10년, 20년 쌓이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요, 나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대단한 의지력이나 엄청난 결심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결과들은 오히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조정래 작가님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무명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원고지 30매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꾸역꾸역 계속 써지시더래요. 그리고 그 조정래 작가님은 긴 시간 동안 매일 30매의 원고를 쓰시면서 드디어 태백산매, 한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게 되셨죠. 저는 이걸 따라해봤어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원고지 3매 정도 쓸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지 3매를 매일매일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날 시작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수다를 아내와 떨고 난 다음에 이 3매를 쓰기 시작한 거를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째 하고 있죠.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30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10분의 1의 3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저 역시도 이 3매를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 그걸 쌓아가면서 딱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웬만한 글들을 쓸 수 있는 그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그래도 뭐가 있지? 그걸 한번 꺼내보시는 날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타고난 기질 못지않게, 내가 갈고 닦은 기량 못지않게 의외로 상황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then, when,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행동을 해보자 라고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 날 한번 시작해 보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면 기꺼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적당하게 자책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책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이건 바보 같은 자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먼저 한번 부르시죠. 경희라, 너는 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야? 혹은 경희라, 너는 왜 너에게 맞는 상황적 단서를 아직도 기록해 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기자의 입장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화법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시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훨씬 더 실패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집에서는 절대 논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오후 2시부터는 바보가 돼. 저는 연구실에서 오전에만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신문 칼럼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저는요, 연구실에서는 죽어도 칼럼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일요일 저녁 6시 제 아내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엔 그러면 신문사에 보낼 칼럼이 잘 써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적 단서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고 안 되는 것도 자책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좋은 기록이 된다. 라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가 한번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얼마 전에 저 모교 고등학교, 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금 막 힘들 때니까 너가 선배니까 와서 애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의 그런 응원의 메시지 강연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옳다구나 됐다. 이제 봉투를 쓸 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14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140만 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만 원짜리로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은행을 돌아다녔죠. 신한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우리 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국민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농협서원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세요. 설날에는 만 원짜리가 신권이 있는데 5만 원짜리밖에 지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140명한테 5만 원짜리 신권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랬더니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다니면서 이쪽 은행에서 10만 원, 저쪽 은행에서 10만 원 이렇게 신권을 바꿔가면서 이제 140만 원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룹을 끌고서 이제 간 거죠. 와, 시골 이제 애들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갔더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거의 30년이 다 지났어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무슨 고조선시대 할머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제가 가서 얘들아, 너에겐 꿈과 희망을 가져라. 좌절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해봤죠. 그 친구들한테 귀에 들어가겠어요? 저도 세상 그런 거 싫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돈 봉투를 딱 꺼냈습니다. 선배가 돈을 주러 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때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권 만 원짜리 세뱃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배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그때 진짜로 5만 원 걸릴게. 그때는 은혜가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비닐 공짜에 공약을 하고서 이렇게 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첫사랑 이야기, 고등학교 때 친구랑 떡볶이 먹었던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별거 아닌 얘기였는데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자, 봐봐.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나는 너를 우연히 만나러 왔고, 네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고, 너도 내가 올 줄을 모르고 기다렸어.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만났잖아. 이 지구라는 아주 큰 별에서. 우린 스치듯 이렇게 만났지만, 이 작은 우연의 조각이 너 안에 잠들어 있을 거야. 나도 너를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연이 잠들어 있을 거야. 여러분하고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제가 잊어버리고 저 여러분도 저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만났고요. 그리고 이 만남의 조각이 어딘가에는 잠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내가 오늘 줬던 만 원이 기분이 좋았다면 그럼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줘.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상냥하게 대해줘. 그리고 너한테, 너 자신한테 다정하게 대해줘. 그게 너한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막 펑펑펑 우니까 저도 막 펑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운다고 또 애들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애들을 붙잡고 이제 울다가 왔어요. 제가 지금 약간 울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전병의 일종이에요. 저희 집에는 저보다 더 잘 우시는 한 분이 계세요. 노을이 예뻐도 울고 꽃이 예뻐도 울고 어떤 아이가 귀여워도 울고 막 훌쩍훌쩍 울시면서 걸어다니는 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저는 독서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이 독서라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우연히 어떤 책을 만나서 그 책의 어떤 한 구절이 우연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걔를 만나야겠다, 또 그 사람하고 어떤 연애를 하겠다, 결혼하겠다, 친구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서점을 가셔서, 도서관을 가셔서 우연히 어떤 사람인 것처럼 툭 걸리는 그냥 표지가 예뻤을 뿐이에요. 그 책이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그 책이 만약 내 시선 닿는 곳에 놓여 있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듯이 그냥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셨을 때 그 책의 어떤 구절이 정지용이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당신은 내 마음에 꼭 맞느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나한테 맞아요. 그 당신은 내 마음에 꼭 맞느니 같은 어떤 구절이 나한테 확 바뀔 거예요. 열 권을 만나도 못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열심히 나갔거든요.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열 번의 소개팅을 나가도 한 명도 내 마음에 맞는 일을 못 만났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캠퍼스에서 어떤 인간을 만나서 그 인간하고 20년까지 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연치 않게 어떤 일을 만날 거예요. 어떤 구절을 만나실 거예요. 그 구절을 붙들고 사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러 왔어요. 책은요. 남이 내가 읽어라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누가 책을 읽으면 좋아. 책 읽는 거 좋은 줄 몰라서 안 읽어요?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거 그 운동해야 되고 그런 거 좋은 줄 몰라서 안 합니까? 힘들어서 안 하고 오래 하기 힘들어서 안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못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책 읽어보는 거 참 좋아요. 독서를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집에서 드라마를 좀 보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분명히 독서한다고 얘기했는데 집에서 드라마를 본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이 페이지가 안 넘어갔어. 어제랑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어. 그러면 와서 검열을 해요. 그 페이지인 것 같은데. 어제 그 페이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나 원래 책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를 하니까 내가 책이 싫어지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됐느냐. 식탁에서 이제 드라마를 볼 때도 책을 이렇게 손에 쥐고 봐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 독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좋아해야 하는 거고 운명적으로 어느 순간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서 얘기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저 여자는 뭐, 책 안 읽어? 빨리 읽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읽고 싶을 때 읽고 안 읽고 싶을 때 안 읽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읽고 싶을 때 책을 읽었던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 있는 어떤 연탄집 새빵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참 궁금했어요. 왜 내 이름은 남이네지? 나는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시덥지 않은 소리하고 있다. 와서 밥이나 먹어라. 너는 내 딸이지.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밥을 먹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나는 엄마 딸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너가 누군지는 나도 모르고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하얀 토끼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빨리 가서 시를 써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어디론가 막 뛰어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아, 늦었어. 시 쓸 시간이야. 막 하시면서 막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로 어디를 가셨냐면요. 늦었군. 벌써 시간이 다 되다니. 하면서 막 가시면 어디로 가셨냐. 학교로 가셨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도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학교 놀러도 가고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죠. 학교에 가면 누굴 만납니까?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학생이다. 학생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부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했어요.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습니다. 왜? 계속하니까요.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졌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잘 가고 대학교도 서울대를 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미네야,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밥을 많이 먹으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딘가 취직하러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의 친애하는 김성애 여사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저를 취직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은 취직시켜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일 때는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학생이 아니게 된 다음부터는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나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단단한 내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면요. 제가 어떻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느냐. 노동을 하고 이 노동이 어떤 돈으로 환산이 되고요.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직에서 내가 없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부품 같은 한 일부구나. 내가 사라져도 그 사람이 사라졌어. 이 조직은 이제 망했어. 라고 울부짖을 사람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근원적인 문제로 가는 거죠. 나는 왜 남이네지? 나는 누구야? 나는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는 참 사치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김치에다가 밥 하나만 놓고 먹어도 이거는 우리 엄마가 준 김치고 이거는 내가 한 밥이야 라고 하면 그 밥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밥이어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 쌀을 한 톱까지 다 먹어야지. 이 김치는 얌전하게 먹고 꾹꾹 눌러서 내일 또 먹어야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자꾸 내 의미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것 같아요. 너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야. 너는 수많은 노동력 중에 하나야. 네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굴러가.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세상이 다 말하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 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말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래,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래요. 그래, 인간의 정의는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 정의는 사전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남이네는 누구지? 남이네는 뭐야? 남이네는 여기 왜 있어? 라고 하는 정의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맘에 꼭 맞는 어떤 구절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헤르만 헤세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길을 따라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힘들었던가. 게다가 이름이 멋있잖아요. 해로 시작해서 다시 해인데 너무 멋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러면 위안이 돼요. 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나는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못 듣고 있어. 그게 위안이 돼요.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몰랐대요.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의 또 다른 책, 이런 좋은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책을 보면 또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황야의 일이라고 많이들 안 읽으시는 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실제 너의 자아란 별들이 빛나는 작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안에 통일된 완전한 너는 없어. 네 안에는 수많은 너가 있어. 어느 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세요. 한 사나이는 그 사나이가 미워졌대요. 한 사나이는 한 사나이가 가여웠대요. 자, 내 마음속에는 나를 미워하는 나도 있고 나를 가여워하는 나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나도 있고 나를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나도 있어요. 나를 부추기는 나, 나를 채찍질하는 나, 나를 보듬는 나도 있어요. 이 많은 나가 다 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작은 문장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들 외에는 사실 그렇게 뭔가 디테일한 줄거리라든 게 그런 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 문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이가 되었고 저는 그 문장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책을 읽는 건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대학교 때 게임을 좀 했는데요. 그 인터넷 PC 게임을 좀 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신다, 그렇죠? 우리 같이 늙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게임을 하면요. 처음부터 모든 게임의 판이 다 보이진 않습니다. 클릭을 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싸움도 좀 하고 하면은 급죽 부분이 환하게 불이 들어와요. 요즘도 그런 게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NPC라고 하는 그 구역을 설명해준 어떤 NPC의 이야기를 듣고 클릭해서 퀘스트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 맵이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 가서 거기서 퀘스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이쪽 NPC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뭔가를 하면 이쪽 맵이 열려요. 이런 작은 맵들과 퀘스트들이 모여서 나는 쭉 저 머나먼 빌런 혹은 저 머나먼 어떤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비슷해요. 이게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읽어요. 이 책 안에 어떤 것이 딱 읽으면 그 주변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한 걸음 가세요. 거기에 있는 문장을 하나 나의 지도 삼아서 이쪽 지도를 익히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을 읽어요. 그러면 책이 놓이면 그 주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걸음 더 가세요. 한 걸음 더 가서 조금씩 조금씩 갈 수 있어요. 뭘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으냐면 오지의 마법사를 향해 가는 도로시를 생각하시면서 가면 정말 좋아요. 그 멋진 노래가 있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자, 우리는 이 길이 점점 올라가는 길이 될 거예요. 내가 저기에 뭔가 멋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책을 타고 길을 밝히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삶을 사는데 저한테는 어떤 게 가장 절실했냐면 인생에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절실했어요. 어떤 전공을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할까? 혹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인생의 지도가 있어서 그 인생의 지도가 미네야 이쪽으로 가 이게 좋은 길이야 라고 알려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때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는 빨리 바뀌고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많은 변화와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아주 연약한 자아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지도는 사실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일종의 지도, 작은 지도들, 작은 한 스텝, 한 스텝이고 그거를 걸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지도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영상으로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꿈속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꿈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느껴져요. 누가 쫓아오고 있어. 지금 이게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소불빵이 나타났어. 이 빵을 먹으면 나 감기에 걸릴 거야. 약간 몇 가지 징크스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다른 사람 말소리는 잘 안 들려요. 책은 분명히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요. 내 목소리 들려요. 제가 좋아하는 구조 중에 김추엽 소설가의 작은 단편 SF 소설인데 거기서 안나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여러 번 읽었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이렇게 읽으면요. 그건 분명히 안나라는 작중인물의 한 이야기고 김추엽이라는 나랑 다른 사람이 쓴 말이지만 내 말로 들려요. 내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꿈속의 내 목소리처럼 내 말로 들립니다. 근데 유튜브 얘기하면 안 되는지, 이제 뭐 너튜브 아니면 뭐 다른 영상물에서 보면 그 영상물에 입혀진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요. 그것이 내 목소리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하얀 종이에 검은 문자로 돼서 사실은 이게 멀어 보이지만 그걸 내 말로 내 목소리로 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일부로 들어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게다가 다시 돈 얘기를 할게요. 책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문화 소비재입니다. 저는요, 저는 뭐 다낭, 푸켓, 일본 그런 여행 바라지 않고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은 나 혼자만 집에 있는 시간 그런 여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기 어머님들 너무너무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딱 숫자를 정해놓고 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번만 엄마를 부른다. 엄마를 부를 때는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엄마 한 번만 불러준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오케이를 해줬어요. 1년에 한 번 애기 아빠가 애들 둘을 데리고 36시간 동안 여행을 가줍니다. 1.5일을 그 지금 와 다 들어오잖아. 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진짜 뭐 럭셔리한 뭐 5성급 호텔 필요 없어. 나를 혼자 두세요. 자, 그런 건데 아침에 나가요. 애들 둘을 데리고. 다음 날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녕 잘 가. 문 딱 닫고 저는 바로 통닭을 시켜요. 통닭을 시키고 맥주나 이제 콜라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통닭을 나눠서 조금씩 식어가는 그 통닭을 즐겁게 먹습니다. 먹으면서 뭘 하느냐? 그날을 위해 준비했던 세 권의 책을 읽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딱 그 책을 세 권을 준비해놨던 서로 종류가 다른 게 좋아요. 하나는 소설책, 하나는 에세이책, 하나는 조금 읽고 싶었던 학술서, 대중학술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골고루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36시간 후에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보잖아요. 제 얼굴이 펴 있어요. 피부 관리실 갔던 것처럼 확 펴 있어요. 왜? 나는 세 곳에 여행을 했거든요. 만나고 싶었던 세 사람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거든요. 나한테 아주 좋은 글귀들을 읊어줬거든요. 그 중에 몇 개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감사하게 매년 그렇게 해줍니다. 올해는 바빠서 못 갔는데 저는 제가 지금 힘들어질 때 올 겨울에는 다시 한번 부탁할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제가 힘들어질 때 그 36시간의 충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 어머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한테 한번 요청해보세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책 읽는 거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요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높고 훌륭하고 멋있는 것만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브런치에서 친구 만나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내듯이 가끔 안부 전화하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워야 오래 하니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을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이제 말복도 지난주에 지나고 또 이제 슬슬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현재 워싱턴 이런 이 방송국에 있는 페어팩스 지역에 지금 온도가 79도입니다. 70대 또 대로 내려갔네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도 80대 초반, 70대 후반대로 기온이 조금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직 한낮 더위는 여전하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한 걸음씩 가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워싱턴 DMV 지역에도 곧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지요. 그 전에 남은 여름 마음껏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의 발견으로 바라본 그 마음가짐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작은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 예상치 못한 걸림돌 앞에는 우리는 종종 아, 왜 안 되는 걸까? 나만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살짝 약간 기분이 언짢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또 지나가는 건 지나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그냥 할 수 없는 것으로 흘려보내니까요. 마음이 또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어쩌면 이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원하시는 것들이 되지 않았다면요. 아, 또 어떤 길이 나에게 열릴까라고 잘 될 거야 라고 마음을 좀 다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인 나태주 선생님 시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참 좋은 시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이쁘게 했나 싶어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어쩌면 우리 하루하루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성공들과 작은 기쁨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좀 유명하신 분들을 말을 좀 전해드리는데요. 월트 디즈니도 이런 말을 또 했죠. 우리가 그것을 꿈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말이 응원의 선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에디슨의 용기,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 시인의 따뜻한 시선을 마음에 품고 활기차게 오늘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해금 선율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악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이 해금이란 악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요. 해금 소리에 매료가 되어서
해금을 좀 배웠거든요. 정말 열심히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웠는데 이 미국에 돌아와서는 이 워싱턴 지역에 해금을 하시는 선생님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금을 집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또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려서 좀 아쉬운데요. 이 해금 소리가 저는 마치 그 자연의 바람이 사각사각 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금이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 중 하나로 두 줄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리는 정말 너무나도 사람의 목소리처럼 떨리기도 하고요. 휘어지는 느낌도 있고 또 때로는 흐느끼듯 애절하게 울리기도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해금을 두고 웃을 때도 울고 울 때도 웃는 악기라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요, 우리 시대도 최고의 해금 연주자로 꼽히는 정순현 선생님의 연주인데요. 전통 국악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을 넘나들면서 해금이라는 악기를 대중에게 또 가장 친숙하게 알린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곡은요, 제목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곡은 제목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들을 노래하듯 그려낸 그런 곡인데요. 네, 이 곡을 한번 들으시면서 노래의 말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들이 떠오르셨습니까? 네, 해금 특유의 서정적이고 애잔한 음색이 마치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아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정순현 선생님의 해금 선율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들려드렸습니다.

실제로 통계로서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8,600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2015년대는 3,15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0년 사이에 2.7배로 늘어난 거죠. 1990년 첫 조사 당시에는 459명에 불과했으니까 35년 사이 거의 19배가 넘은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 조사한 거였는데요. 근데 이게 한국뿐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분석한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100세 이상 인구가 2024년에 약 10만 1천 명으로 추산이 되었고요. 1950년대는 약 2,300명에 불과했는데 70여 년 만에 40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인데요. 2054년에는 약 42만 2천 명으로 지금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를 보면 변화의 규모가 더 큰데요. UN 인구 전망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는 2024년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를 약 72만 2천 명으로 추산을 했고요. 현재 가장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네요. 중국과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도 10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2054년에는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가 거의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장수하는 나라로 좀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었고요.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 100세 이상 인구가 9만 9,763명, 거의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 불과 153명이었다고 하네요. 60년 만에 600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남성 중에 어느 성이 더 오래 살까요? 네. 100세 이상 가운데 약 88%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참 여성분들은 자녀도 출산하고 몸도 연약한 것 같은데 남성에 비해서 생명은 훨씬 긴 것 같죠? 왜 이렇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 먹고 또그 에너지를 축적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배경으로 뽑는 그 주요한 것을 보면은 의료 기술과 생활 환경의 발전이라는 것이 좀 주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심장병이나 암, 감염병 같은 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치료 기술과 의약품이 발전을 하면서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영양과 위생 수준도 좋아졌지요.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1995년에 약 65세에서 2024년엔 73.3세까지 올랐고요. 2054년에는 약 77.4세가 될 것으로 유엔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사를 보면 장수에는 의료 기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접 오래 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가장 많은 59.7%가 소식 등 절제된 식생활을 꼽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44.5%,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32.1%,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이 25.8%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술과 담배였는데요. 100세 이상 가운데 86.9%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또 술도 마신 적이 없다고 하네요. 네, 이네분 가운데 세 분이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장수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지요. 그리고 또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생활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따로 사는 자녀나 친척, 이웃 등을 한달 평균 12.7회 만났고 전화 연락도 평균 8.7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를 하는 것이 단순히 잘 먹고 운동하고 병원에 잘 다니는 것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을 만나고 이웃과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세 시대에 생명만 길게 연장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소식만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해요. 100세 이상 고령자의 90%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수명을 늘리느냐 보다도 어쩌면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기간, 이른바 건강 수명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참 부담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흔해지면서 60대에 은퇴해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과 의료비, 장기 요양뿐 아니라 몇 살까지 일을 할 것인지, 노후 자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혼자 남았을 때 누가 돌볼 것인지까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정말 하고 준비를 잘 해야겠지요. 결국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장수의 시대가 아니라 긴 노후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수 있을까? 이것도 좋지만 늘어난 20년, 30년을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지요.

네, 세상 소식, 세상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세계 주요 뉴스를 따질 때 이러한 전쟁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반도 이야기가 정말 많은 세계 곳곳에서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은 오히려 군사훈련을 줄이면서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마음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이 북한의 손을 내밀 때인가 아니면 오히려 억지력을 더 강화해야 할 때인가 하는 논란이 나오고 있지요. 이 북한의 핵 능력 보면 상황이 결코 예전 같지가 않고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했죠. 북한이 57개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국제사의 추정치도 실제 조립된 핵탄두는 대략 60기 안팎으로 보고 있고 한국에서는 핵물질과 생산 능력까지 고려하면 80개에서 120개 정도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 또 한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숫자가 좀 틀리죠. 네, 북한은 핵물질 생산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최근 분석에서는 북한이 현재 약 60에서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추가 생산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의 방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네, 지시를 했고 실제로 지금 축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훈련이 실시되고 있죠. 북한이 훈련을 또 적대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면서 올해 안에 다시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결국 군사적 압박보다는 자신의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활용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 부분 여기에 또 맞닿아서 거의 지지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충돌을 막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접근이죠. 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에는 또 호응을 하면서 같은 거의 지지를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러한 접근에는 여러 가지 지금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압박만 계속 한다고 하면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우선 핵과 미사일 시험을 멈추게 하고 핵물질 생산을 동결을 한 뒤 단계적으로 핵 능력을 줄여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전쟁 위험을 낮추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논리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를 늘리는데 이쪽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남한에서 먼저 억지력을 낮춰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움직이기 위한 그런 훈련이죠.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고 드론과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축소를 하면 한미연합군의 준비태세와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훈련 축소의 외교적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에 군사적 준비태세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한국 우리 군 임무 기간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군 환경이 개선된 것은 참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훈련에 있어서는 예전 같지가 않고 실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지금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과연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지요. 여러 가지 지금 변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줄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해 왔지요. 북한은 이번 연합훈련 축소에도 이것만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핵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는데 왜 한미가 먼저 훈련을 줄여야 하는가? 대화를 위한 선의의 조치가 북한에는 오히려 핵을 보유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2018년과 2019년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나 만났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 결렬이 됐고 이후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훨씬 커졌지요. 지금은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까지 강화가 되어서 김정은이 과거보다 협상을 서두를 이유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참 이 북한 정권은 굉장히 전략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이 핵 무기를 가지고 정말 이용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할 수가 없겠지요. 정권과 생명줄인데 이것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이번 상황을 보면서 대화가 좋으냐, 강경책이 좋으냐라고 그런 문제만으로 좀 보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대화가 필요하죠.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영원히 대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원한다는 것과 또 억지력을 먼저 약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 아닐까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줄인다면 한미 역시 훈련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로 한 단계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계속 늘려가는데 한국과 미국만 먼저 군사적 대비태세를 줄인다면 그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평화정책인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화 외교의 성패도 김정은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받아내야 하느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북한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낮출 수 있다면 대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늘어나고 한미연합훈련과 억지력만 약화가 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 북한 쪽으로 움직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정상회담이 열릴까 보다 북한이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 질문을 좀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요? 네. 저는 양쪽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가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0조 달러라고 하면 숫자가 너무 커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감이 오십니까? 40조 달러라고 하면 공이 무려 13개가 붙는 돈인데요. 미국 인구를 약 3억 4천만 명 정도로 잡고 단순히 나눠보면 미국인 한 사람당 약 11만 8천 달러, 4인 가족이라면 약 47만 달러에 해당하는 빚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부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청구서를 보내서 47만 달러를 내라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국가 부채는 개인의 신용카드 빚과는 성격이 좀 다르고 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투자자와 금융기관, 외국 정부 등에 빌린 돈과 정부 내부 계정의 부채를 모두 합친 것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진 나라가 빚이 좀 많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문제는 빚의 액수도 액수지만 그 빚에 붙는 이자가 문제라는 거죠. 정부도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늘어나고 최근 몇 년 동안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미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 연간 이자 지출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1조 달러 하면은 웬만한 나라 아주 좀 규모가 작은 나라의 1년 예산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1달러를 걷어도 그 돈을 모두 국방이나 교육, 도로 건설,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돈을 과거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데 먼저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좀 걱정부터 앞서지요. 혹시 이런 상황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또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는 금리입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면 시장에 자금을 놓고 민간과 경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장기 금리를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결국 모기지나 자동차 대출, 각 기업 대출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세금과 정부 지출인데요. 이자로 나가는 돈이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하겠지요. 세금을 더 걷든지 정부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또 빚을 내야 하겠지요.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국방비 같은 큰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나면서 사실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부양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지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갔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당장 파산까지 뭐 그런 뜻은 아니지요. 미국은 이 달러라는 세계 핵심 기축통화를 발행을 하고 있고 또 미국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빚을 늘려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특히 지금처럼 또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고 이자 비용까지 커지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정부가 경제 위기나 전쟁 같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현 정부나 또 어느 한 대통령이나 과거의 어떤 한 대통령이나 한 정당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렵다는 것이 공화당 정부에서도 부채는 늘었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늘었습니다. 감세를 하면서 지출을 유지하면 빚이 늘고 세금을 그대로 두면서 지출을 늘려도 빚은 늘어나게 되니까요. 결국 우리가 이 정치가들이 풀어야 할 문제 단순하지만 굉장히 또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부 서비스와 혜택은 많은데 그 비용을 지금 세금으로 부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빚을 내서 미래 세대에게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 이것이 정부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부는 계속 뭐 빚을 많이 내면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그런 정책들을 하지요. 그러면 그 돈을 원하는 국민들은 또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 그렇지만 그 빚을 어떻게 또 미래의 우리 세대들에게 다 넘기겠습니까? 결국 돈을 쓰면은 쓴 만큼 다시 그것이 누군가 우리 자녀들이 또 내어야 하는 그 부담으로 오는데 선택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빚에 붙는 이자가 커질수록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과 모기지 금리,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40조 달러 국가 부채는 단순히 숫자, 기록으로 지금 남겨져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무엇에 돈을 쓰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말 꼼꼼히 좀 생각해서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워싱턴 DC와 북버지니아에 발생한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좀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DC 경찰관들의 대규모 초과 근무 수당 사기 혐의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DC 경찰관 6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서 약 44만 달러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랏돈이 새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아직 혐의 단계이긴 하지만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경찰관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허위로 받아갔다면 돈보다 더 크게 잃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이겠지요. 특히 DC는 치안 문제로 경찰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요구를 하려면 그만큼 내부의 부정에 대해서도 훨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워싱턴 DC 그리고 우리 DMV 지역에서 미국 전체에서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 경찰관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혹 이렇게 정말 또 무리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은 북버지니아 그레이트풀스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인데요. 산청로 인근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19세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용의자가 피해 여성의 직장 동료로 알려졌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그레이트풀스는 북버지니아에서도 비교적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지요. 그래서 이런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건의 사건을 가지고 지역 전체가 위험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전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개인 안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지 않은 산책로나 공원에서는 가능하면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는 기본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저도 산책을 너무 좋아해서요. 집 뒤 그 산책로를 많이 걷는데 혼자서 걷기도 하는데 더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또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총격 사건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DC 북동부에서 13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12세 소년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어린 청소년이지만 용의자는 그보다 어린 12살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이 12살짜리 아이의 손에 어떻게 총이 들어갔는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의 의견이 지금 반반으로 나누고 있지요. 총기 소유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도 있고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어린아이가 총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환경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을 사용한 아이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총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제대로 보관이 되었는지, 주변의 어른들이 위험 신호를 놓친 것은 없는지까지 살펴봐야 하겠지요. 피해자도 아이이고 용의자도 아이인 이 사건이 정말 결국 두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가 상처를 입게 되는 비극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게 범죄가 발생한 뒤 범인을 잡는 것만큼이나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신뢰와 책임, 예방의 장치를 제대로 갖추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사건, 총기 사건 정말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네, 워싱턴 DC와 북버지니아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오늘 좀 덥고 습한 가운데 저녁 무렵에는 7시 무렵 정도의 소나기와 천둥, 번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기온이 낮게 시작을 했죠. 70대 초반까지 내려갔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네, 지금 85도에서 88도 안팎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지만 습도가 또 다소 높아서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오후가 되면서 또 곳곳에 따라서는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잠깐씩 오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7시 이후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워싱턴 DC 오늘 강수 확률 80%까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또 천둥, 번개가 이어지다가 늦은 밤부터 점차 잦아들겠다는 예보도 나오고 있고요. 내일 금요일은 기온이 80도대 초반으로 내려가면서 더위는 오늘보다 더 누그러질 것 같고요. 또 내일부터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천둥, 번개가 예상돼서 이번 주말 야외 계획하신 분들 날씨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네, 이동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월요일 되면은 다시 햇볕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오후와 저녁에는 갑자기 강한 비와 천둥, 번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1부 순서는 인사를 드리면서 2부에서 또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코디네이터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 초대손님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유지아가 부릅니다. 사랑하기.

0: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1: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0: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2: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0: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2: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3: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주택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인복지센터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코디네이터 윤하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하영이라고 합니다.
0: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인복지센터가 주택 상담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복지센터의 주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복지센터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 HUD가 지정한 공식 주택 상담과 교육기관입니다. 버지니아 주택국의 지원을 받아 모든 주택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1 주택 상담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저렴한 렌트 프로그램에 대해 자격이 되시는지 봐드리고 신청 작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첫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마켓에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시는 가족들께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또한 62세 이상 시니어 집 소유주분들은 집에 쌓인 자산 가치, 즉 홈 에쿼티를 활용해서 현재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없애거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버스 모기지라고 불리며 그 중에서도 HECM, HECM은 홈 에쿼티 컨버전 모기지의 약자로 연방주택청 FHA가 보증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며 HECM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는 개개인이 현 재정 상황에서 렌트, 구매, 리버스 모기지 등 어떤 주택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정한 무료 주택 상담 교육기관이니 주저마시고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저렴한 렌트에서 주택 구입까지 이렇게 다양한 주택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렌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최근 몇 년 동안 렌트비가 많이 올라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 정부 렌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자격 조건이라든지 신청 방법이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께서 소득에 맞는 저렴한 정부 아파트를 찾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아파트 목록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도 함께 도와드리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부 렌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1: 많은 프로그램 이름이 있지만 거주자가 어떻게 렌트비를 내는지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연소득이 최소 얼마가 돼야 한다는 소득 조건 없이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신청한 후 몇 년의 대기기간 후 입주하면 가족 소득의 30에서 35%를 렌트비로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1,000불 소득이시면 300불 정도의 렌트비를 내시게 되고 2,000불 소득이시면 600불 정도의 렌트비를 내시게 됩니다. 개인이나 가족 소득의 30% 정도가 렌트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거나 줄면 관리하는 아파트나 카운티에 통보하여 렌트비 조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좋은 정부 렌트 프로그램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까?
1: 네,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연령이 신청할 수 있는 가족 정부 아파트들도 있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신 시니어 아파트, 즉 노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는 만 62세 이상, 커플인 경우 한 분만 62세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하고 연세가 안 되셨어도 장애 판정을 받으셨으면 신청할 수 있는 시니어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아파트는 마켓 렌트가 오르는 것에 상관없이 내 소득의 30% 정도만 지속적으로 내면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청자 수에 비해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신청 후 입주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내다보고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은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몇 년 후 저렴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그때 가서 필요하지 않다면 다음 대기자에게 기회가 가게 하시면 됩니다.
0: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파트에 자격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면 가능하고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소득이 58,150불, 2인은 66,450불, 3인은 74,750불, 4인은 83,850불 이하일 경우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혹 지역 중간소득의 30%선인 1명 34,900불, 2명 39,900불, 3명 44,900불, 4명 49,850불을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한 아파트들도 있으니 신청하기 전 소득 상한선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소득은 소셜연금, 월급을 포함한 매달 받으시는 모든 소득인데요. 페이스탑과 W2를 받으시는 분들은 세전 총소득이 연소득이시고 자영업자는 총소득에서 비즈니스 경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시니어분들은 계속 일을 하셔도 소셜연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말씀드린 이 상한선을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선은 매해 세금 보고 시즌이 지나면 지역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몇천 불씩 올라갑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집을 소유한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집 소유자나 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집 소유자나 자산 10만 불 이상을 소유한 분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소득의 30%를 내는 정부 보조주택 프로그램에 자격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규정을 체크해서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아무래도 규정이 좀 바뀌기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집 소유자도 아직은 신청을 할 수 있군요. 그러면 이러한 소득의 30%를 내는 정부 보조 주택 아파트들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1: 대기자 명단, 즉 웨이팅 리스트가 열린 곳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웨이팅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은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 후 입주하실 때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신청자를 받고 1년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 답장을 한 사람들만 웨이팅 리스트에 남겨놓는 아파트들이 있는 반면 카운티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들은 일주일 동안만 온라인으로 신청자를 받고 추첨을 통해 뽑힌 사람들만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신 후 이사를 하셔서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해당 아파트나 카운티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갱신편지나 차례가 됐다는 통보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죠. 주소 변경이나 우편물 확인을 놓쳐서 몇 년을 기다린 후에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런 안타까운 경우는 좀 겪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렌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유형의 렌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소득의 30%만 렌트비로 내는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에서 정해놓은 고정 렌트비를 매달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원베드룸은 보통 1,300에서 1,600불 사이, 투베드룸은 1,700불에서 2,000불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 연소득이 있고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론 넘지 않아야 할 소득 상한선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연령이 신청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고 55세 또는 62세로 연령 제한이 있는 시니어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보통 대기 시간은 몇 개월에서 1년, 길어도 2년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의 30%만 내는 정부 아파트보다는 대기 기간이 훨씬 짧은 편입니다.
0: 네, 보통 시니어 아파트 하면은 대기 시간이 몇 년씩 걸리는 곳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렌트비를 내는 시니어 아파트도 있군요.
1: 네, 많이 모르시지만 이런 종류의 시니어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하셔야 하는 시니어 분들은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최소 연소득이 되시면 먼저 월 1,300불에서 1,600불 정도의 렌트비가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소득의 30%만 내는 아파트 입주 순서가 오면 그곳으로 옮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간혹 이 두 종류의 프로그램이 섞여 있는 아파트들도 있으니 신청하실 때 어느 종류의 렌트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렌트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있네요. 본인에게 맞고 또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의 아파트를 선택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렌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렌트비 상승으로 가정의 월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월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에난데일 사무실 주택상담사 박인국 선생님께 문의 주시면 가족 소득에 따라 신청 가능한 렌트 정보를 안내해 드리실 것입니다.
0: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받으시길 원하시면은 주택상담사 박인국 선생님께 직접 네, 복지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구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과 이자율이 높아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 네, 각 카운티마다 Affordable Dwelling Unit, ADU라고 불리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 유닛들을 카운티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해 판매하거나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이란 카운티 내에 이 유닛들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께 현재 주택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 네, 카운티에서 관리하는 주택들은 대출 어떤 집입니까? 그리고 거래 가격도 궁금하거든요.
1: 이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집들은 주로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로 거래되는 가격은 약 10만 불에서 30만 불 사이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대략 시가로 20만 불에서 60만 불하는 주택을 그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1: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집들은 카운티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정확한 시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비슷한 주택의 시세를 봤을 때 그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0: 네. 내 집 마련 모두가 꿈꾸는 거죠. 그런데 이 형편이 또 여의치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꿈꾸시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0: 낮아지니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죠.
1: 네, 정말 이렇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0: 첫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의 주택 소유권과 융자의 성함이 오를 분들은 영주권 혹은 미국 시민권의 신분이셔야 하며 그 외 가족들은 합법적 신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은 지난 3년간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으셔야 합니다. 집값에 따른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재정 자격이 되셔야 하며 가족 수에 따른 최대 소득 제한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 네, 여러 좀 조건들이 있군요.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소득 상한선이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0: 네, 지역 중간 소득의 70%를 넘지 않아야 첫 주택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십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인 가족의 경우 81,400불, 2인은 93,000불, 3인 104,600불, 4인 116,250불 상한선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선을 넘는 가족들은 WDU라는 조금 더 높은 소득층을 위한 구매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박인국 선생님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 같은 주택이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좀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지역 중간 소득의 70% 선을 넘지 않는 가족을 위한 첫 주택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앞서서 과거 3년 동안 주택 소유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3년 이전에 집을 소유했던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0: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주택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려면 평생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지난 3년간만 소유를 안 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신청자가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난 3년 안에 집을 소유하셨어도 이 프로그램으로 주택을 구매할 시점에만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시면 됩니다.
1: 네, 그건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요건이 있는데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으로 집을 사려고 할 때 절차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얘기도 들려오던데요.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1, 2만 불 깎아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시세의 절반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만큼 이 프로그램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카운티에서 정해놓은 규정과 절차 등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집을 사시려면 크게 4단계의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1시간짜리 페어팩스 카운티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들으시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6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는 주택 구매자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집을 구매하실 때 아셔야 하는 융자 및 크레딧 관리, 부동산 중개인, 홈 인스펙션, 클로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복지센터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토요일에 오리엔테이션과 구매자 교육을 함께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첫 주택 구입자 오리엔테이션과 집 소유자 교육에 참석을 하면 총 4단계의 절차 중에 1단계와 2단계를 마칠 수 있는 거군요. 다음번 오리엔테이션과 또 주택 구매자 교육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0: 다음 교육은 9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요.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저희 복지센터 소식지와 신문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지가 됩니다. 정부 프로그램으로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마켓에서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미리미리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수업 참석자들로부터 주택 구매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한인분들께서 이 무료 교육을 통해 더 탄탄히 재정 준비를 하시고 구매 절차를 밟으며 체크할 사항에 대해 미리 익히셔서 더 이득이 되는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그 자격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0: 교육을 마친 후에는 융자 사전 승인서를 융자 회사에서 받으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일반 마켓 구매에서도

0: 셀러에게 오퍼를 넣기 전에 융자 승인서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첫 주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과 자산 정보, 증빙 서류와 함께 융자 신청을 하시고 카운티 양식의 융자 승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페어팩스 카운티의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세요. 카운티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첫 주택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파스포트라고 불리는 인증서를 받게 되십니다. 보통 교육부터 인증서를 받기까지 한두 달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셔서 인증서를 받아 놓으셔야 매매 주택이 나왔을 때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는 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시는 집을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집을 뭐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살고 싶잖아요. 네, 이 인증서를 받고 어떻게 집을 찾아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집은 일반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카운티 웹사이트 매매 명단에 올라와 있는 주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웹사이트에 매매 주택이 나오면 주택 주소와 매매 가격, 세부 사항을 살펴볼 수 있고 가족의 패스포트 인증서에 나온 최대 구매가를 넘지 않는 주택이면 웹사이트에서 인증서의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넣고 간단히 해당 주택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수에 비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한 집에 여러 명의 경쟁자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컴퓨터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1: 네. 와, 이게 경쟁자가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컴퓨터로 추첨을 통해서 네,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군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좀 노래 한 곡 듣고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어떤 노래를 같이 들을까요?
0: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검정치마라고 있습니다. 검정치마의 Everything을 듣는 건 어떨까요?
1: 네. 검정치마, 저는 이 아티스트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떤 노래일까요? 왜 좋아하시나요?
0: 그냥 저는 가사가 되게 좋고 네. 또 노래 자체가 많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사실 오늘 여기로 오는 길에도 듣고 왔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윤하영 코디네이터님이 좋아하시는 검정치마의 Everything. 저는 이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또 곱고 이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새로운 노래를 알게 돼서 참 좋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검정치마가 부릅니다.

0: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0: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0: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1: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2: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3: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4: You see, paid family leave?
5: That prevents child abuse.
3: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4: Prevents child abuse, too.
6: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5: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2: we prevent child abuse
4: from ever happening.
6: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7: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주택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한인복지센터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코디네이터이신 윤하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보대로 집을 드디어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셨어요. 정말 축하할 일인데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집을 팔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팔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팔 수 있을까요?
1: 네, 첫 주택은 어느 때라도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중저소득 가족에게 안정된 처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주택이 투자나 자산 증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먼저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는 30년의 통제 기간이 있습니다. 주택은 어느 때라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구입한 지 30년 안에 팔기를 원할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지정해 주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된 제한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은 본인이 갖게 됩니다. 구입한 지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주택은 카운티의 통제를 벗어나 완전한 내 소유가 되어 렌트를 주거나 일반 시가로 매매가 가능해지지만 판매에 따른 이익금은 카운티와 반반 분할하시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첫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또 궁금하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됩니까?
1: 페어팩스 카운티 주택국 사무실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반 사이에 번호 703-246-5087로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저희 복지센터를 연락 주셔도 됩니다.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이 많이 복잡하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어려워 마시고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애난데일 사무실 번호 703-354-6345로 연락 주시면 저희 주택 상담사 박인국 선생님께서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으실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정말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는 가족들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원하시지만 또 서류 작성이 굉장히 좀 어려우시거든요. 이 서류 작성도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많은 분들께서 복잡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기 위한 융자 신청이나 카운티 신청 서류 작성 등 모든 구매 절차를 밟으시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분명하고 노력하는 누군가는 이 주택들을 저렴하게 구매합니다. 저희 한인 가족분들께서도 일반 마켓 주택 구매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기회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정부 지원이 되는 렌트 프로그램과 페어팩스 카운티의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주택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버지니아 주택국의 무료 주택 구매자 교육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안내와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시니어 집 소유주들을 위한 주택 상담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예전보다 더 오랜 기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니어들께서는 모든 주택 옵션을 정확히 안내받고 비교한 후 중요한 주택 결정을 하시도록 이 또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상담입니다. 62세 이상 시니어 집 소유주께서 집에 쌓여있는 순자산, 즉 에쿼티를 이용해 현재 모기지 잔액을 완납시켜 월납 부금을 없애거나 여윳돈을 빌려 쓰는 리버스 모기지의 한 종류인 해금 상담입니다. 리버스 모기지 하면 집을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소유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거주하고 싶은 만큼 거주하시거나 평생 사시다가 이사를 나가거나 사망하시면 집을 팔고 그동안 쌓인 융자 잔액을 갚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소유금은 소유주나 상속인이 갖고 가시게 되죠.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먼저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만약 20년, 30년 후에 빌려 쓴 계약과 쌓인 이자가 그 당시 집값보다 낮다면 팔고 난 후 이익금은 집 소유주나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50만 불 집이 평균 4% 주택 가격 인상률로 20년 후 1밀리언이 된다면 리버스 모기지로 쓴 금액과 이자가 70만 불 잔액이다라고 가정하면 판매 후 30만 불 수익금은 소유주나 상속인이 갖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만약 갚을 용자 잔액이 1.3밀리언이 된다고 하면 집값인 1밀리언까지만 갚고 나머지는 연방주택청 FHA에서 보험으로 납부됩니다. 이 연방주택청 보증에 대한 보험료는 집 소유주가 내시게 되지만 훗날 집을 팔 때 용자 잔액이 그 당시 집값보다 더 많아도 집값까지만 갚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급되도록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망이 되어집니다.
0: 네, 이렇게 안전망까지 되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는 동안은 쓴 금액에 대한 융자 페이먼트를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또한 자격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입니까?
1: 물론 집에 쌓인 충분한 에쿼티가 있으셔야 하고요. 소유주가 62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주 거주지로 사용하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2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컨디션은 표준을 유지하고 재산세, 집보험, HOA는 밀리지 않게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은 카운티마다 부동산 세금 면제 혜택도 있으니 소득과 자산 자격이 되는 시니어분들은 카운티에 매해 신청해서 부동산 세금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또 어르신들은 여유 자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꺼내 쓸 수 있을까요?
1: 수령 방법은 여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달이 같은 액수를 받는 방법이 있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고 빌릴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을 초반에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다른 수령 방법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해큼이라는 리버스 모기지의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은 조금 염려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장점은 첫째, 사망시까지 매월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 수령으로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둘째, 집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평생 본인 집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없이 거주 보장이 됩니다. 셋째는 연방주택청 FHA의 보증으로 추후 론 빚이 집값보다 더 높아도 차용인이나 상속자가 낼 빚이 없습니다. 넷째, 공동 차용인일 경우 배우자 사망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다 등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해금은 FHA 보험료가 포함되어 초기 대출 비용이 조금 높습니다. 둘째, 물론 에쿼티가 줄어 상속인에게 남겨줄 재산이 줄거나 없을 수 있고요. 셋째, 수령을 잘 계획하지 않으시면 추후 더 연로했을 때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넷째, 차용인이 모두 사망 시 남겨진 가족이 거주할 주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이 있겠습니다.
0: 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저는 보기에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해금에 대한 장단점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해가 훨씬 쉬워졌고요. 주택에 대한 옵션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만 알아도 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니어 아파트는 프로그램에 따라 집 소유와 자산에 대한 제한이 생겨서 집 소유주나 은행의 잔고가 어느 정도 이상 있을 경우 자격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 옵션도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집 모기지가 남아있거나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힘든 분들은 평생 일군 자산으로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마지막 옵션으로 해금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개인 상담을 통해 현재 에쿼티와 연세에 따라 어떻게 얼마 정도의 여유 자금을 쓰실 수 있는지 상세히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복지센터로 연락 주세요.
0: 네, 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주택, 예, 주택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하도록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한인복지센터의 주택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정보들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네, 우리 윤하영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선생님, 제가 또 복지센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유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1: 네네.
0: 네, 그러면 제가 복지센터의 프로그램과 이벤트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주최하는 제42회 건강검진의 날 행사가 9월 5일과 9월 26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9월 5일 행사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성정 바오로 천주교회에서, 9월 26일 행사는 메릴랜드 펠로우십 교회에서 각각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무보험자 선착순 55명을 대상으로 무료 비공복 바이오메트릭 건강검진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자세한 일정과 사전 등록 안내는 복지센터 웹사이트 네, www.kcscgw.org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의도 또 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원봉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703-354-6345, 703-354-6345, 미숙 헤어 또는 에스더 김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세미나 안내도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한미의사회와 협력을 해서 네, 8월 20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목요일 오후 5시 건강 세미나 시리즈 제8탄을 개최를 하고요. 네, 황지연 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백신 접종, 올바른 약 복용법 등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는 Q&A 시간도 마련이 됩니다. 네, 이 세미나 비대면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 사전 등록이 필수이고요. 네, 703-354-6345 네, 에스더 김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니까요. 오늘 등록하셔도 오후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치 팀이 있는데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 내일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메이슨 디스트릭트 공원에서 공원 시범 지도 설치 세러모니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공원 지도의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이 되고요. 지도 완성을 기념해서 파트너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10분간의 가이드 워크 프로그램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이 또한 703-354-634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8월 27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임진옥 박사와 함께 관계의 악순환을 끊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세미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경청과 공감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통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 꼭 하셔야 하고요. 참가비가 있습니다. 20달러이고요. 그렇지만 또 간단한 다가와 강의 자료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또한 같은 번호입니다. 703-354-6345 남재희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이원진 박사의 건강한 자녀 훈육과 대화법 강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위한 반가운 검진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이노바 암검진센터와 협력을 해서 다음 주입니다. 금요일 8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복지센터 에난데일 오피스 파킹랏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노바의 암검진버스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자격 대상은 40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내 메모그램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 네, 가슴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미숙해어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의사회와 협력을 해서 9월 17일 다음 달 목요일 오후 5시 네, 에난데일 오피스에서 건강 세미나, 당뇨, 발 통증, 통풍, 타파, 발 건강 백세 클래스를 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윤준현 발 전문의를 초청해서 혈관질환, 신경통, 당뇨, 합병증 및 통풍 및 다양한 발통증의 원인을 알아보고 올바른 치료와 일상 속 관리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대면도 하실 수 있고 물론 또 비대면 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사전 등록 필수입니다. 네, 같은 번호예요. 703-354-6345 우리 에스더 김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렸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한인복지센터 애난데일 사무실 703-354-6345 대표 번호고요. 그리고 메릴랜드 게이러스버그,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그리고 콜롬비아 오피스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들 궁금하신 것들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요. 자세하게 담당자분들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네, 이상 화목한 가정과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바가 부르는

네,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송 마치시면 점심 맛있게 드셔야지요. 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식사하신 후에 주변 산책도 한번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고 건강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께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3: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 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 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조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전례 없는 경제 고립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대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상하 수도 등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AI 활용 해킹에 미 당국이 경고를 내놨습니다. 특히 노후 산업용 제어 장치가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의 아칸의 소장 제재를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도 제재 철회와 국제형사재판소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에도 미국 청정에너지 시장이 뜻밖의 호황을 맛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에 모더나 주가는 하루 만에 177% 폭등했습니다. 미 국채 바이백 확대 여파로 달러화는 3개월 만에 최저, 금값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 하락이 달러 약세와 금값 상승을 동시에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7월 기존 주택 계약 지수는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연말까지 미국 500여 개 도시와 타운으로 드론 배송을 확대합니다. 2013년 드론 배송 계획을 발표한 지 13년 만에 본격적인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 혐의를 받는 코미 전 FBI 국장의 소설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소설 내용과 이른바 8647 게시물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군 기관지 성조지의 편집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발행인이 항의성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편집 자율권을 폐지한 데 반발한 겁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입장 발표 이튿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무력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압박하며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간 단축 지시로 2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 자위해방패 연습 종료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미국이 여전히 적대적인 대북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 간 훌륭한 관계와 무관하게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라며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발표가 나온 다음 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 부장이 언급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옮긴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여건 조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도발을 감행한 건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연합훈련 축소에 관한 김 부장의 냉소적인 입장 발표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확언하면서 신속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한 이력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공적 부조, 이른바 퍼블릭 차지 심사 기준을 확대하면서 오는 9월 18일부터 스냅과 메디케이드, 주거지원 등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영주권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이용에 또다시 한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공적 부조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주권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금성 생계 지원이나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시설 입원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 혜택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SNAP, 이른바 푸드 스탬프를 비롯해서 메디케이드와 일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혜택을 이용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 심사관은 복지 수혜 여부만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과 직업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영어 능력과 취업 가능성 등 경제적 자립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언제 복지 혜택을 받았느냐입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받은 스탬이나 메디케이드 등 대부분의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새로운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9월 18일 이전 가구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뒤에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적 부조는 새 규정에 따라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존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었던 현금성 지원이나 정부비용의 장기 요양시설 입원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규정 변화로 이민사회에서는 복지 혜택을 아예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이민자보호국은 필요한 공공서비스나 복지 혜택을 무조건 중단하지 말고 개인의 이민 신분과 신청 계획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신분 조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복지 혜택의 종류와 수혜 시점, 본인의 이민 신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민주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물밑 소통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 의원 등 연방 상원의원 4명은 이날 워시 의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통화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답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통령과 연준 의장의 비공식 접촉은 백악관이 통화 정책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워시 의장이 올해 5월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에 한번 간단히 워시 의장과 통화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공개한 워시 의장의 월간 일정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나 만남에 관한 기록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 여부를 묻는 반 홀렌 의원의 질문에도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임자인 제롬 파월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분단위로 남겼고 2019년과 2025년 세 차례 걸친 대통령 접견 당시에도 즉시 이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대통령과 연준 간 소통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과 연준 의장은 1980년대 이후 대체로 재무부 장관을 통해 소통해 왔습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 약국에 다녀오겠다며 숙소를 나선 뒤 11일째 실종됐습니다. 실종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족들에게 돈과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수상한 메시지까지 전송돼 가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납치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 맨해튼에 거주해온 60대 여성이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거주하는 63세 알리사 굿스는 라스베가스 여행 도중 실종돼 가족들이 애타게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뉴워크 출신으로 5명의 손주를 둔 굿즈는 평소 건강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아무런 연락 없이 장기간 사라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굿즈는 라스베거스 여행 중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8일 굿즈는 지인에게 CVS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으며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함께 머물던 지인이 굿즈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실종 이틀 뒤인 지난 10일 라스베거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 동안 굿즈의 행방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은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실종 이후 굿즈의 휴대전화를 통해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누군가 굿즈인 것처럼 가장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돈과 비트코인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굿즈가 직접 보낸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굿즈의 아들은 최근 의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통화 내용의 일부를 녹음했으며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을 알리사라고 밝힌 뒤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전화 속 목소리가 굿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누군가가 굿즈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굿즈의 여동생 미엘스톤은 사라진 언니가 몸값을 요구할 목적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족에게는 요구에 응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문자 메시지와 의문의 전화 녹음 등 확보한 정보를 모두 라스베거스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종 11일째로 접어들면서 가족들의 절박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된 굿즈의 여동생은 언니가 현재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수사당국은 모든 실종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찾는 일인 만큼 실제 자신의 가족을 찾는 일처럼 절실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3: Any person, every person is a priority. Treat my sister like she's your sister, like she's your mother, like she's your friend.
2: 실종된 굿즈의 사촌인 앨리스 휘태거 역시 굿즈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며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굿즈가 현재도 실종 상태로 등록돼 있으며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굿즈의 가족들은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하면서도 굿즈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굿즈의 가족은 실종 당시 상황이나 현재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라스베거스 경찰 전화 702-828-2907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Radio 이화예입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

0: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 99, 시험료 수박 금토 일 한정 개당 3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잔, 찰옥수수 10개당 7불 99, 냉동 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 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 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다음 소식입니다.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거래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7월 기존 주택 계약 체결 지수가 71.2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수는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2.2% 각각 내렸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유는 보고서에서 올 여름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계약 체결이 위축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어서 매물도 시장에 오래 머물고 있고 호가에 응하는 매수자도 거의 없다. 다만 지역시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7월 마지막 주에 연 6.66%로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집을 파는 사람은 새로운 집을 살 때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팔지 못하게 되며 매수자들도 높은 집값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하자 국제형사재판소가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는 이스라엘과 러시아 관련 사건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유엔도 사법부 독립과 국제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판을 가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3: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한 데 대해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CC는 19일 성명에서 판사와 검사,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런 조치는 법치주의를 해친다며 사법 주체가 법률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위협에 처하는 건 국제 법질서 자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 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에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르즈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공동성명에서 ICC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려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커 티르크 UN 인권 최고 대표는 미국의 제재가 철회돼야 한다며 각국의 보복 표적이 된 재판소 관계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의 톰 베레드선 외무장관은 아카네 소장을 만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네 소장은 이미 2023년 3월 전쟁 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가 러시아 당국에 지명 수배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날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의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베냐민 네티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삼아 ICC 인사들을 줄줄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세예 법률가는 네티냐후 체포영장 청구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할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로마 규정 조항에 따라 네팅야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습니다. 네튼야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검사장은 작년 2월 미국 제재 목록에 오른 뒤 텅 비 의혹이 불거져 지난달 해임됐습니다. ICC는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미국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2: 뉴욕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혼잡통행료 제도를 둘러싸고 효과성 논란이

0: 커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내 차량 통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대기질 개선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오염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1: 뉴욕시 보건당국은 최근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대기오염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통행료 부과 전으로 의미 있는 대기질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맨해튼 혼잡통행료 구역 내 차량 통행량은 약 11% 감소했으나 당초 주요 명분으로 제시됐던 대기질 개선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곽 지역의 대기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사우스 브롱크스 유나이트와 연구진이 분석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사우스 브롱크스 일대의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인근 측정소에서는 통행료 부담을 피하려는 대형 트럭과 차량들이 우회하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우회도로 형성 및 외곽 지역 교통량 증가 가능성은 제도 도입 당시 연방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적자를 해소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전체 광역권 차원에서는 대기 오염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되는 등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미 연방검찰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에 대해 그가 쓴 소설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19일 미 NBC 뉴스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코미 전 국장의 신작 범죄소설 FDR 드라이브의 내용이 그의 혐의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작년 5월 인스타그램에 해변을 걷다가 멋진 조개배열을 발견했다며 조개 껍데기들이 숫자 8647 모양으로 놓인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를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요식업계에서 86은 치워버린다는 뜻의 속어로 쓰이는데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입니다. 즉 8647이 47대 대통령을 제거하라는 위협을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정적들이 살해당하는 극우 성향 미디어계 인사를 추적하는 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코미 전 국장의 소설은 조개 껍데기 사진이 올라오고서 며칠 후에 출간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산유국들이 경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원유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 직접 대규모 유조선 선단을 꾸려나가자 유조선 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 걸프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위해 페르시아만 바깥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유조선 수유가 급증한 겁니다. 이에 최근 유조선 가격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산유국들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유조선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곧장 투입이 가능한 중고 유조선 가격과 용선 비용이 한꺼번에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란은 무력을 동원해 상선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 막았는데요. 이후 자국의 통제를 벗어나 해협을 지나려는 상선들을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조선을 대거 확보해 모험을 감수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원유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는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원유를 실어 호르무즈 해협 바깥 지역으로 실어 날라주는 셔틀 유조선 체계를 구축해 원유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몰래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현립고등학교 20대 남성 교사에 대해 징계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28일 근무 도중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통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사의 이상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돌발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과 몸 컨디션 악화를 호소하면서 등교하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봤습니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현립고교의 20대 임시직 남성 교사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교사 3명을 면직 처분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34년 전 조난한 등반가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발레주 경찰은 지난 7월 드리프트 빙하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를 대조해 분석한 결과 1992년 실종된 39세 그리고 41세 벨기에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92년 9월 해발 4017m 바이스미스 봉우리 정상을 향해 등반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올해 늦봄부터 유럽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온현상에 이례적으로 빨리 녹고 있습니다. 쥐리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링팀 글라모스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 알프스에 쌓인 눈과 빙하가 평년보다 2개월 가까이 빠른 지난 6월 29일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스위스 남부 론 빙하의 경우 올 여름 폭염으로 한 달 새 4m가 사라졌다고 글라모스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뉴욕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한때 비가 강해질 수 있어 외출하실 때는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동안엔 비교적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다소 개면서 구름이 조금 끼는 정도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 소식은 줄어들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온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뉴욕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은 흐린 날씨 속에 오후부터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같은 강한 폭풍 가능성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흐린 하늘이 계속되면서 한낮에도 개운하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워싱턴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오늘은 오후 시간대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워싱턴 수도권은 강한 폭풍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성사된다면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을 공산이 큽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간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의 대폭 축소를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어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 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마지막 회담은 2019년 6월 판문점 만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 뒤 하지만 이미 그가 그 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다. 만약 멍청한 대통령이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괜찮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똑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한발 핵 위협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대북 전략 없이 성사 자체에만 집착하는 정상 외교는 결국 북한의 입지만 강화해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UPI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부회장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전략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스웰 부회장은 최근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카드를 북한에 먼저 내어주었지만 정작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전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한층 고도화한 데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 성사만을 목표로 삼아 연합훈련이나 제재 같은 핵심 협상 카드를 먼저 포기한다면 북한에게 억제력 약화와 주도권 확보라는 선물만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스웰 부회장은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회담을 추진하기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나 군비 통제 등 명확한 정치적 목표부터 세워야 하며 연합훈련과 군사적 대비태세 그리고 제재와 상호주의 원칙을 타협할 수 없는 협상의 기본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의 진짜 가치는 회담장 밖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안보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K-Radio입니다.
1: 피텍세스 장관이 이끄는 미 국방부가 군 기관지인 성조지의 편집 독립성을 박탈한 가운데 이곳 발행인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맥스디 레더러 주니어 성조지 발행인은 지난 1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 및 성조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9월 말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조지에서 수십 년간 일한 레더러 발행인은 나의 리더십에 관한 철학과 성조지의 가치 및 사명에 대한 이해가 국방부 수뇌부의 방향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오랜 기간 보장된 성조지의 편집 자율권을 박탈한 데 반발해 직을 던진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남북전쟁 시기 창간된 성조지는 주로 해외 파병 미군 장병들에게 군 관련 소식을 전하는 미군 기관지입니다. 국방부가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고 이곳 직원들은 국방부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서도 성조지는 오랫동안 자율적인 편집 체계를 갖추고 편집권 독립의 틀을 유지해왔습니다. 성조지는 최근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의 장기 배치 기간 장병들의 열악한 복무 여건 문제와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 상황을 보도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성조지가 국가안보 위해 같은 일부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뉴스 관리나 검열 없이 독립적인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성조지의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의회 지침에 따라 수십 년 전에 생겼습니다. 1994년부터는 문구 수정조차 없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월 사기를 저해하는 워크 선동물을 싣지 못하도록 컨텐츠의 초점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AP통신은 성조지에서 일어난 이러한 움직임은 국방부 관련 언론 통제를 통제하려는 헤그세스 장관의 노력 강화라는 배경 속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자본이 K-뷰티 산업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형 사모펀드의 유통 플랫폼 투자부터 미국 대형 유통망과의 협업, 뉴욕증시 상장지수 펀드 신청까지 K-뷰티를 향한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다각도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석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 K-뷰티를 향한 해외 자본의 관심이 개별 브랜드를 넘어 유통 투자 인프라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계 사모펀드 CBC 캐피탈 파트너스가 K-뷰티 유통 플랫폼 실리콘2에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CBC가 설립한 투자기구 스타링크 인베스먼트가 실리콘2 지분 9.23%를 인수했는데 여기에는 1년간 매도를 제한하는 보호 예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기 차익보다 중장기 성장에 투자를 본격화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실리콘2 주가는 장중 한때 10% 넘게 급등했다가 전 거래일보다 4.2%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CBC는 2015년 유럽 최대 뷰티 편집샵 더글라스를 인수했고 국내에서도 파마 리서치와 스타 비전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K-뷰티 관련 국내 투자입니다. 이번 주 CJ 올리브 영은 2028년까지 북미 매출 12조 원을 목표로 내걸며 현지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라겐 곤약 젤리 브랜드 미미타임은 한국식 뷰티 스낵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 새로 진출했는데 뷰티와 식품이 맞물리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기존 대형 브랜드들의 실적도 눈에 띕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북미와 유럽 매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K-뷰티 브랜드가 미국 대형 유통망인 얼타뷰티, 세포라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지 매장 입점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본시장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자산운용사 기네스 애틴슨은 지난달 뉴욕 증권거래소에 K-뷰티 전용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신청했습니다. 승인되면 미국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고르지 않고도 펀드 하나로 K-뷰티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해외 자본이 브랜드 하나하나가 아니라 유통, 물류, 자본시장 전 영역에서 K-뷰티 산업 자체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뉴욕을 대표하는 브로드웨이 할인 공연 행사인 NYC 브로드웨이 파크가 다음 달 열립니다. 올 가을 행사에는 시카고와 라이온킹, 위키드를 비롯해 모두 25개 브로드웨이 작품이 참여하는데요. 관객들은 지정된 공연과 좌석에 대해 티켓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뉴욕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과 연극을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NYC 브로드웨이 위크가 오는 9월 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25개 작품이 참여하며 티켓은 지난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2-for-1, 즉 티켓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입니다. 올 가을 행사에는 장기간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브로드웨이 작품부터 새롭게 무대에 오른 공연까지 다양한 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참여 작품은 앤 줄리엣과 알라딘, 북 오브 몰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시카고, 위대한 개츠비,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라이온킹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을 비롯해 로키 호러쇼 등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 창작 뮤지컬로 시작해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어쩌면 해피엔딩, 메이비 해피엔딩이 포함돼 한인 관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는 NYC 투어리즘 컨벤션스와 브로드웨이 리그가 함께 진행하는 대표적인 공연 할인 행사입니다. 지난 2011년 겨울 브로드웨이 위크가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브로드웨이 위크 행사를 통해 300만 장 이상의 티켓이 판매됐으며 2억 2,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을 찾는 관객들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작품별로 장르와 토니상 수상 여부, 공연 종료를 앞둔 작품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은 참여 작품의 모든 공연과 좌석에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며 공연별로 지정된 회차와 좌석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예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 공연 정보와 할인 티켓 예매는 NYC 브로드웨이 위크 공식 안내 페이지 www.nyctourism.com/broadway-wee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화입니다.
1: 미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COVID-19 백신에 쓰인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발된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에 나타난 최대 34개의 신생 항원을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된 인티스메란 오토진입니다. 두 회사는 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은 고위험 환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백신 인티스메란과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를 함께 투여한 환자군이 키트로다 단독 치료군에 비해 암이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이 유의미하게 연장됐습니다. 또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위험을 낮추는 부차적인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 조직과 혈액 표본을 분석해 종양에 나타난 고유한 돌연 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표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환자별로 설계됩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환자 개개인의 종양 특성에 맞춰 치료법을 설계하는 정밀 면역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 환자의 재발을 막고 생존을 연장할 수 있는 새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2024년에도 이 치료제로 FDA에 가속 승인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스티븐 호지 모더나 사장은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처럼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나온다면 가속 심사를 신청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는 2027년 시판 승인을 목표로 규제 당국과 신청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날 임상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 주가는 전날 대비 177% 폭등한 174.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3개월 평균에 약 18배에 달했습니다. 이날 상승률은 최근 25년간 S&P 500 지수 편입 종목을 통틀어 하루 최대 상승률입니다. 모더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도 1.5% 추가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COVID-19 백신 이후 침체했던 모더나가 2,400억 달러 규모의 항암제 시장에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주지사 후보로 선출된 반면 공화당 강세 지역인 와이오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주와 아이오밍주의 주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 2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한 바이런 도널즈 연방 하원 의원은 18일 치러진 플로리다주 주지사 후보 공화당 경선에서 4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 제이 콜린스 현 부지사를 꺾었습니다. 흑인인 도널즈 후보는 11월 중간선거 본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 최초의 흑인 플로리다 주지사가 됩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데이비드 졸리 전 연방 하원 의원이 61% 득표율로 가볍게 본선 무대에 올라 도널즈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졸리 전 의원은 원래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트럼프 집권 1기 때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플로리다주 민주당이 주지사 후보로 전직 공화당원을 택한 것은 2022년 찰리 크리스트 전 주지사에 이어 두 번 연속입니다. AP통신은 도널즈 후보와 졸리 후보의 본선 대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고향인 플로리다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민주당이 플로리다를 전국적인 정치 격전지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달리 아이오밍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은 맥건 데겐펠더 교육감이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29.7% 득표율에 그치며 패배했습니다. 공화당은 대신 극우가 아닌 주류 보수 성향의 에릭 바를로 주 상원 의원을 주지사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아이오밍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민주당 경선에서는 단독 출마한 케네스 캐스너가 주지사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마코로비오 국무장관은 2년 잔여 임기를 수행할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 의원 후보를 뽑는 보궐선거의 공화당 경선 에서는 지난해 초 루비오 장관의 공석을 이어받은 애슐리 무디 후보가 79.6%의 득표율로 너끈히 후보 자리를 꿰찼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극좌 진영인 민주사회주의자 후보 엔지닉슨 주 하원의원이 육군 참전용사이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나섰던 알렉산더 빈드먼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고작 97만 5천 달러의 정치 자금을 모은 닉슨 후보는 풀뿌리 선거 운동을 펼친 끝에 1,63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빈드먼 후보를 꺾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플로리다주 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성비위, 데이트폭력 등 의혹으로 인해서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코리 밀스 의원이 라리언 엘라이자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정당과 관계없이 상위 4인이 본선에 진출하는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경선에서는 현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댄 셜리번과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전 연방 하원의원이 무난히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프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프호프 제공입니다.

20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요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쇳똥부리가 별빛을 따라 길을 찾듯 별빛을 따라 여행을 하고 돌아온 몽골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1: 아, 오랜만입니다. 네. 자, 밤하늘의 빼곡한 별들을 이번에도 보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나눌 우주 이야기도 별들이 빼곡하게 있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여기 이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우리 은하의 중심부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일단 제가 몽골에 가서 봤던 은하수에서도 특히 이제 궁수 자리 쪽을 보면 네. 유독 은하수가 선명하고 두껍게 보여요. 이제 그 이유는 그쪽 방향에 별이 가장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 모여 있는 은하수 중심부이기 때문인데요. 방금 보신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도 똑같이 은하수 중심부. 우리가 은하 중심에 그 펑퍼짐하게 네. 별들이 뚱뚱하게 모여있다고 해서 팽대부라고 부르거든요.
1: 팽대부.
2: 네, 영어로는 약간 불룩한 배 같다고 해서 벌지라고 불러요.
1: 아, 벌지.
2: 네, 예. 그래서 벌지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우주망원경 유클리드로 촬영을 한 거죠.
1: 네.
2: 그래서 저 안에 보시면 진짜 사진을 확대하면 계속 별이 나와요.
1: 그러니까 저게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간인가요? 저 면적이?
2: 저게 예. 그 픽셀로 따지면 27,000 픽셀 곱하기 27,000 픽셀인데 밤하늘에서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하면 네. 그 면적이 보름달 20개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1: 아, 보름달 20개를 채울 수 있는 면적이에요?
2: 저기다가 쭉 보름달을 오. 놓으면 네. 보름달이 딱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작지 않은 면적이거든요.
1: 네.
2: 근데 그 조금 커다란 면적 속에 네. 들여다보면 네.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별이 저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지금 모래알갱이 같은 게 다 태양 같은 별이라는 거잖아요.
2: 네. 저 사진 한 장에만 지금 점이 별이 네. 6천만 개 찍혀 있습니다.
1: 아, 저 안에 별이 6천만 개가 있어요?
2: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별이 많아요. 저 안에. 저 사진 한 장에.
1: 그리고 지금 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간격도 엄청나겠죠, 사실은?
2: 그쵸. 다 수광년씩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걸 멀리서 보니까 바글바글 보이는 거고
1: 예.
2: 또 특히나 은하 중심부는 우리도 서울 중심부로 가면 예. 막 명동처럼 사람 미어 터지듯이 저기도 약간 은하계의 명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죠.
1: 별 밀도가 높은 데군요.
2: 맞습니다.
1: 예. 자, 근데 말이죠. 이번 관측에서, 그러니까 저 엄청나게 많은 별들의 무리 중에서, 이제, 테르잔 5라고 하는 구상성단에 천문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구상성단이라는 게, 약간 구 형태의 그 별의 집단.
2: 맞습니다.
1: 이죠?
2: 그러니까, 예. 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영어로도 글로뷸러 클러스터이고, 그러니까 글로브, 네. 공 모양으로 별들이 모여있다라고 해서,
1: 네.
2: 구상성단, 별의 형태로, 별, 그, 구의 형태로 네. 별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별로 만든 주먹밥이에요.
1: 별로 만든 주먹밥인데, 네. 밥알이 몇 개 정도 있나요?
2: 보통 이제 네.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1: 네.
2: 그 안에 뭐 수십만 개까지 별들이 그 안에 이제 바글바글 모여있게 되죠.
1: 저 항상 궁금했던 게, 우주에 그런 성단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러면 그 약간 행정구역 지도처럼
2: 네.
1: 경계가 칼같이 이 별은 요 성단, 저 별은 요 성단, 이게 구분이 되나요?
2: 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예, 예. 만약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 네.
2: 행성이면 어디까지가 행성 표면이고 어디부터 우주 공간인지 명확하게 딱딱한 고체 표면이 있으니까 그쵸. 비교적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1: 예.
2: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별들이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성단의 경계를 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1: 네.
2: 근데 성단의 사이즈는 우리가 재고 또 측정을 해야겠죠.
1: 그러니까.
2: 그래서 다양한 정의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 천문학에서 어떤 기준을 이제 많이 쓰냐면
1: 네.
2: 특히 이제 은하나 성단의 사이즈를 잴 때 저 같은 그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걸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네. 절반 광도 반경 half light radius 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성단이 있어요. 펑퍼짐하게 빛이 퍼져 있겠죠. 그러면은 최대한 널찍하게 반지름을 그려놓고 그 반지름 안에 반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총 빛의 세기를 재는 거예요.
1: 예.
2: 그 다음에 조금 더 반경을 줄일 수 있겠죠.
1: 네.
2: 그러면 범위가 좁아질수록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전체 빛의 세기는 줄어들 거예요.
1: 그렇겠죠.
2: 그러면 예. 얼마나 줄였을 때 아까 큼직하게 쟀을 때 들어왔던 총 빛의 세기의 절반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정의할 수 있어요.
1: 네.
2: 너무 크게 잡으면 절반보다 많은 빛이 들어올 거고
1: 네.
2: 너무 좁게 잡으면 절반보다 적은 빛이 들어오겠죠.
1: 네네.
2: 그래서 딱 절반에 해당하는 빛의 세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반경
1: 네.
2: 그거를 천문학에서는 half light radius라고 하거든요.
1: 네.
2: 또는 그 유효 반경이라 그래서
1: 네.
2: effective radius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물리량을 설정해서
1: 네.
2: 그걸 가지고 이제 성단의 어떤 대략적인 사이즈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1: 네.
2: 똑같은 성단, 그러니까 전체 밝기가 똑같다더라도 별들의 밀집도에 따라서 그 반경은 달라질 수
1: 그렇겠지,
2: 있어요.
1: 그렇지, 그렇지.
2: 만약에 대부분의 별들이
1: 네.
2: 완전 중심에 다 몰려있다. 그러면 그 절반 밝기 반경은 더 쪼그라들겠죠. 반대로 별들이 펑퍼짐하게 더 넓게 퍼져있다.
1: 네.
2: 골고루 살고 있다.
1: 네.
2: 라고 하면 절반 반경은 좀 더 넓게 설정이 될 거예요.
1: 2차원과 3차원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그 반경을 설정할 때도 3차원 개념인가요?
2: 아, 이거는 이제 예. 우리가 사진상에서 하다 보니까 투영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3차원은 아니고 2차원상에서 빛의 밀집도를 좀 대변하는 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2: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어떤 그 생각들을 해볼 수 있냐면
1: 네.
2: 이제 우리가 멤버십을 찾아야 되거든요.
1: 멤버십이요?
2: 그러니까
1: 예.
2: 이 별이
1: 네.
2: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1: 네네.
2: 성단이 하나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거예요. 너 어느 조직이야 이거잖아.
2: 네.
1: 예.
2: 근데 얘가 예. 이 성단이랑 상관없는 떠돌이 예. 별인지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1: 나왔는지.
2: 애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1: 예.
2: 그래서 우리가 그 별들의
1: 예.
2: 출신 성분을 다 확인합니다.
1: 아, 비슷한 애들끼리 또 묶는 게 있군요.
2: 그렇죠.
1: 아.
2: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 네.
2: 하나는 역학적인 유사성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성단도 어쨌든 떼거지로 같이 움직이고 있겠죠.
1: 네.
2: 그럼 이 별도 이 성단 나머지 별들과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 얘가 멤버일 것 같다라고
1: 네.
2: 확인할 수 있고
1: 예.
2: 만약에 거의 가까이 놓여 있는데
1: 네.
2: 이 성단 나머지 별들하고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우연히 그냥 같은 방향에 겹쳐진
1: 그렇지.
2: 별인가 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1: 네.
2: 화학 성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1: 아.
2: 대부분의 성단은
1: 네.
2: 다 오래전 존재했던 하나의 커다란 가스 구름이
1: 네.
2: 한꺼번에 수축해서 그때 당시에 화학 조성을 골고루 나눠 가져서 태어난 동갑내기 별일 확률이 높거든요.
1: 같이 태어난.
2: 맞아요.
1: 예.
2: 그러면 이 성단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별들은 다 화학적인 조성이 비슷해요.
1: 그렇겠죠.
2: 그래서 그 화학적으로 비슷한 애를 만약에 여기서 발견하면
1: 네.
2: 게다가 운동하는 상태도 비슷하다.
1: 네.
2: 그러면 아 얘는 같은 친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 생각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게 꼼꼼히 그걸 구분을 짓는 것 같은데요. 성단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생겼습니다.
2: 네.
1: 그럼 저 구상성단에서 왜 테르잔5라는 구상성단에 주목을 하는 건가요?
2: 이 테르잔5가
1: 네.
2: 되게 재미있는 게요. 이 성단은 이제 일찍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성단의 일반적인 특성
1: 네.
2: 대부분의 성단의 멤버 별들은 다
1: 동갑내기다.
2: 동갑내기다.
1: 아, 네.
2: 근데 테르잔5는 그렇지 않았어요.
1: 어?
2: 이 안에서
1: 네.
2: 조금 다른 화학 조성을 갖고 있는 별들이 크게 두 그룹 정도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1: 그래요?
2: 그러니까 조금 옛날 옛적에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알아야 하냐면 우주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오염됩니다.
1: 네.
2: 더 많은 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1: 네.
2: 그 별들이 원래 없던 더 무거운 찌꺼기들을 우주에 뿌려버리고 그럼 그 오염된 토양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별들이 태어나니까 더 나중에 태어난 어린 별들은 원래 살았던 선대별하고 비교했을 때 더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상태로 태어나요.
1: 그게 그건가요? 초기 우주에선 수소 헬륨 위주인데
2: 맞아요.
1: 나중에 뭐 철까지 가는 그거 말씀하시죠?
2: 정확하게
1: 건가요?
2: 맞습니다.
1: 예.
2: 그래서 우리가 철 같은 애들
1: 네.
2: 금속 함량을 보면
1: 네.
2: 금속 함량이 너무 적으면 아 얘는 엄청 옛날에 태어난 엄청 조상별.
1: 그렇지.
2: 금속 함량이 되게 많으면
1: 네.
2: 얘는 뒤늦게 태어난 때 묻은 별
1: 예.
2: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예.
2: 근데 테르잔 5 이 은하 중심 벌지에 살고 있는
1: 네.
2: 이 구상성단의 별들을 일찍이 분석을 해보니까 좀 깨끗한 별들 한 세대가 있고 또 때 묻은 별들 한 세대가 있고 크게 두 세대가 있는 것처럼
1: 같은 성단 안에 세 대 차가 나고 있다.
2: 맞아요.
1: 두 무리로.
2: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애들을 네. 그 다중 종족이라고 부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종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 파퓰레이션, 다중 세대, 다중 종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 근데 인간은 한 세대가 30년인데 별들은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인가요?
2: 보통 이제 네. 별들은 태양 같은 별만 해도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되니까요.
1: 예, 예, 예.
2: 이제 이 테르잔 5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한 50억 살 먹은 첫 번째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어린 세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100억 살, 120억 살 가까이 나이를 먹은 이제 오래된 세대가 있고
1: 네.
2: 옛날에 이제 이 정도 두 개 정도 세대가 있다라고 봤던 거죠.
1: 아, 옛날에 두 개 정도 세대가 있다 정도 알고 있었다.
2: 네, 맞습니다.
1: 근데 테르잔 5 자체가 굉장히 늦게 발견된 성단이라면서요?
2: 아,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네. 1968년도에 발견됐어요.
1: 68년도에?
2: 네. 그러니까 오.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늦은 거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네. 성단은 이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리고 꽤 규모가 있는 성단은 옛날에도 거의 뭐 18세기 이때부터라도 망원경으로 대충 보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구상 성단은 다 뭐 19세기는 커녕 18세기쯤부터 네. 망원경으로 우주 여기저기를 볼 때부터 네.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1: 예.
2: 근데 이 테르잔 5 같은 경우에는 1968년이니까 20세기 중반 넘어서 발견
1: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2: 된 거예요.
1: 예.
2: 왜냐하면 예. 얘가 있는 위치 때문이에요.
1: 우리나라 중심부 있죠.
2: 우리나라 중심부 예. 배경에 별이 너무 많잖아요.
1: 아, 그래서 속가내기가 힘들어요.
2: 맞아요. 속가내기가 어려워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까만 하늘에 네. 보통 이제 구상 성단은 대부분은 우리가 은하 주변에 헤일로라고 하는 위아래 텅 비어 있는 암흑 물질들밖에 없는 그런 텅 빈 공간에 많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러면은 딱 사진 찍으면 아무것도 없는 까만 배경에 주먹밥 하나가 똥 떠 있어요. 그럼 이거 보면 확실히 성단인 그렇죠. 거 알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은하 중심부 벌지에 살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아...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게 성단인지 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에 와서
1: 네.
2: 이 별들 멤버십을 솎아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고 나서야 아 이거 독립된 성단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1: 그럴 수 있겠네요.
2: 되는 거죠.
1: 예. 그리고 테르잔 5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또 질량이 상당하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예. 이 테르잔 5는 우리 태양 질량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00만 배를 넘어요. 이 정도면 사실 꽤나 무거운 성단에 속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어떻게 이런 큼직한 성단이 안정적으로 우리 은하 공간에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1: 네.
2: 또 테르잔 5가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펄사라고 하는 독특한 별이 되게 많습니다.
1: 펄사?
2: 네.
1: 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까먹었네.
2: 다시 약간 리마인드를 네. 드리면
1: 예.
2: 펄사는 간단하게 펄스 시그널, 심장박동처럼 펄스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 별, 펄스 스타예요.
1: 예, 예.
2: 그래서 펄사라고 부르는데
1: 네.
2: 펄사는 이제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 무거운 별들이 중성자별로 붕괴합니다.
1: 예.
2: 그럼 별이 붕괴하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더 빠르게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 별들 중에 혼자 있지 않고
1: 네.
2: 옆에 짝꿍을 두고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1: 예.
2: 그러면 짝꿍의 물질을 빼앗아 먹으면서 위아래로 강한 에너지를 토해냅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방출되는 에너지의 흐름이
1: 네.
2: 그 죽어서 빠르게 돌고 있는 별의 자전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1: 예.
2: 기울어진 팽이처럼.
1: 예.
2: 그럼 이 방향이 우연히 지구를 향하면 지구에서 이 빛이 밝게 보이고 다시 빠르게 벗어나면 다시 어둡게 보이고 근데 이게 일정한 주기로 돌고 있다 보니까
1: 네.
2: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그렇지. 어두워졌다가 이게 펄스 시그널처럼 보이는 거예요.
1: 죽은 별이라는 팽이를 그 에너지가 이렇게 채찍질하듯이
2: 예, 예. 근데 그중에서 네. 진짜 빠르게 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 네.
2: 이런 애들을 밀리초 펄사라고 불러요.
1: 아, 밀리초
2: 네.
1: 단위.
2: 왜냐면 이 한 번 펄스 그 주기가 밀리초 스케일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 예.
2: 별인데
1: 예.
2: 밀리초 주기로 돌고 있는 거예요.
1: 네네.
2: 엄청 빠르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2: 1초에 수백 번 자전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1: 네.
2: 이런 애들은 되게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1: 네.
2: 근데 아까 설명드린 이 테르잔 5 같은 경우에는 이 밀리초 펄사가 거의 4, 50개까지 발견됐습니다.
1: 많이 발견된
2: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독특한 환경이 가능할까?
1: 왜 그랬을까요?
2: 이제 예.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여긴 무겁죠.
1: 네.
2: 그리고 되게 별의 밀도가 높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만약에 별이 죽어도 중성자 별이 돼도 혼자 살지 않고 옆에 다른 짝꿍을 둘 확률이 높을 거예요.
1: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2: 맞아요. 예. 훨씬 더 밀도가 바글바글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 테르젠5에서는 확률적으로 네. 이 밀리초 펄사 같은 좀 극단적인 별이 더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1: 네.

0: 네. 또 그 별이 남긴 먼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먼지 구름들도 그 벌지에 살고 있는 은하 중심부에 살고 있는 별을 관측할 때 진짜 네. 방해가 많이 돼요.
1: 아, 먼지가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걸러내야 확실하게 그 성단에 살고 있는 별의 밝기와 색깔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1: 주범이었네. 그동안 못 알아낸 주범이었어, 우주먼지가.
0: 먼지가 네. 되게 안 좋은.
1: 또 뭐 감추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예. 네, 네, 이해했어요. 예.
0: 근데 이제 이번에 제임스 웹으로 관측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 예. 제임스 웹은 적외선으로 우주를 봐요. 네. 그래서 먼지에 가려져서 가시광 영역을 벗어나서 네. 적외선 영역으로 완전 숨어버린 별들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1: 먼지는 방해 요인이 안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약간 좀 거칠게 말하면 네. 먼지를 꿰뚫고 그 너머에 숨어있던 별들까지 약간 투시해서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제임스 웹으로 이 트레전5에 살고 있는 별들의 정확한 멤버십을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별의 색깔과 밝기를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네. 이 별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고 어떤 별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 네.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었어요.
1: 예.
0: 실제 그림을 보면 네. 이번에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네. 총 4세대까지 나왔어요.
1: 아, 원래 2세대 정도 알고 있었는데.
0: 고작 2세대 정도 투박하게 알고 있었는데.
1: 그럼 4가지 갈래가 나왔나요?
0: 맞습니다.
1: 그래프에서?
0: 네.
1: 와.
0: 그래서 이번에 추정한 네. 그 각각의 나이가 어떻게 좀 분포하냐면, 예. 총 4가지 세대가 있는데, 예. 제일 오래된 세대는 125억 살 정도 됐어요.
1: 125억 살이면 엄청 오래된 거네요? 우주 나이가 138억.
0: 맞아요.
1: 맞죠.
0: 그러면은 예. 정말 우주와 거의 형동생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이제 엄청 오래된 별들인 거고
1: 예, 예, 예.
0: 그 다음에 좀 한참 동안 별이 없다가 예. 나중에 47억 년 전에 한 번 또 별이 태어납니다.
1: 세대차 엄청나네.
0: 그렇죠. 조금 예. 이제 늦은 동생이 태어난 거죠.
1: 네.
0: 그리고 38억 년 전에 네. 또 한 번 태어났고 가장 최근에 이제 25억 년 전에 한 번 더 별 탄생이 있었던 걸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야, 네 세대가 그 트레전5라는 구성성단 안에 있었다는 건데
0: 네.
1: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나요?
0: 이제 보통 네. 우리가 고전적으로 네. 이런 다중 종족을 품고 있는 커다란 성단을 발견하면 보통은 어떤 케이스가 많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하랑 네. 그러니까 여러 별들이 섞여 있는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에 살고 있는 주먹밥 하나, 성단이 있어요.
1: 네.
0: 은하랑 성단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1: 은하랑 성단이요?
0: 네. 물론 크기도 큰 차이가 있겠지만 네. 별의 개수도 다를 거고.
1: 네. 은하랑 성단이요?
0: 네.
1: 잠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크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네. 뭐가 다르죠?
0: 바로 네. 보통은 네. 성단 하나에는 세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1: 예.
0: 한꺼번에 보통, 태어난 동갑내기 별들인 네, 거니까
1: 예.
0: 그냥 그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는 기숙사인 거예요.
1: 예.
0: 근데 은하는 네. 성단이 여러 개인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여러 세대의 별들이 은하에 섞여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성단, 보통의 성단은 학급 동창회 느낌이고,
0: 맞아요.
1: 은하는 총동문회 느낌이고,
0: 그렇죠. 전국 학교 다 모아놓은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러면,
1: 예.
0: 테르잔5 같이 네. 여러 개의 세대가 모여있는 성단이라는 건 대체 뭘까? 이 외형을 보면, 생김새를 보면 분명히 주먹밥이에요.
1: 다른 성단들이 합쳐졌나?
0: 다른 성단들이 합쳐졌나?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 예, 예.
0: 원래 은하였다.
1: 아, 원래 은하였다? 그게 네. 말이 됩니까?
0: 원래 은하였는데 예. 좀 작은 은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애들을 우리 은하 주변에 돌고 있는 외소 은하,
1: 외소 은하
0: 또는 이제 주변을 떠돈다고 해서 위성 은하라고
1: 예.
0: 부르거든요.
1: 예.
0: 이 외소 은하들 중에 일부가 우리 은하의 강력한 중력에 붙잡혀서
1: 네.
0: 잡아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1: 네.
0: 이 조그만한 꼬꼬마 은하들은 으스러지고 해체되고 파괴돼요.
1: 네.
0: 그러면 그 가장자리에 밀도가 낮았던 영역은 다 이제 흩어졌을 거고 이왕이면 중심부 정도만 살아남았겠죠. 빼곡 그 밀도가 높았던 동그란 중심부만 살아남는 거예요.
1: 어쨌든 외소 은하지만 은하의 특성을 가졌다면 서로 다른 세대가 어우러져 있을 테니까
0: 네.
1: 그게 지금 테르잔5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네.
0: 살아남은 씨앗은 외형은 주먹밥처럼 보이겠지만 네. 성단처럼 보이겠지만 네. 사실은 은하죠. 은하였던 거죠.
1: 은하죠.
0: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1: 네.
0: 그 제가 존경하는 그 연세대학교의 이영우 교수님이 또 사실
1: 예.
0: 이 다중 종족의 대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그냥 덩치 큰 성단 정도라고 생각했던 오메가 센타우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단이 있는데 얘가 사실은 은하의 조각이었다. 왜소 은하의 조각이었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발표하신 분이었어요.
1: 발표하셨군요.
0: 네. 그래서

0: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천문학계에서도 네. 성단들 중에 상당수가 네. 네. 원래 평범한 성단이 아니라 이런 부서진 외소 은하의 파편이었구나. 다 다중 종족을 품고 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이제 다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테르잔 5도 네. 그 정도 일,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서진 외소 은하 조각일 네.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해 볼 그러니까 수.
1: 어쨌든 우리 은하 바깥에서 온 애들이지 않을까?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인 거죠.
0: 예, 그런데 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렇게 다중 종족을 품고 있는 조그만한 성단이 있으면
1: 일감은 그거예요.
0: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다 외부에서 날아온 조각들인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 테르잔 5는 은하 중심부에 너무 가까워요.
1: 우리 은하 중심부에 너무 가깝다. 왜 문제인가요, 그게?
0: 왜냐하면. 예. 만약에 외부에서 날아온 손님이라면
1: 아, 가생이 있을 텐데
0: 가생이 있을 거고 예, 예. 그리고 해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태양계에서도 네. 행성들은 예쁘게 궤도를 돌지만 납작하게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들 해성 같은 친구들은 막 크게 기울어져 있고 막 엄청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고 별로 이렇게 역학적으로 안정된 궤도를 돌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연구한 테르잔 5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을 뿐더러 네. 되게 안정적으로 예쁜 궤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날아온 손님이라기보다는
1: 애초에 우리 은하 출신이다.
0: 그렇죠. 애초에 여기서 살고 있는 애였다고 봐야 하는 거죠.
1: 외부에서 오지 않고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여러 세대가.
0: 이제 이게 가정종족. 너무 중요한데 네. 바로 이것은 이 테르잔 5는 우리 은하 중심부 벌지라고 하는 그 똥똥한 영역을 네. 만든 벽돌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벽돌?
0: 네. 천문학에서 이제 이런 그 무언가 큰 그 구조가 있으면 네. 그 구조를 만드는 데 쓰였던 어떤 조각을 빌딩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벌지를 만들 때 쓰였던 다양한 빌딩 블록 중에 하나가 네. 이런 테르잔 5로 아직 살아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질 때도 되게 커다란 가스 구름이 수축하면서 곳곳에 별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밀도가 높은 중심부에서 더 많은 별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성단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은하계 전체를 만드는 과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세대의 별들이 여기 섞여 있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렇게 은하 중심부의 벌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중간중간 분화된 조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쪼개진 조각들 중에 일부가 예. 지금 보면 성단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1: 아, 테르잔 5가 그 벽돌 하나라고요?
0: 맞아요.
1: 그런 게 엄청 많겠네요.
0: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대부분은 예. 지금은 예. 다 우리 은하 벌지를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이런 그 테르잔 5 같은 친구를 찾기는 어렵겠죠. 아.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네. 태양계 천문학에서도 네. 우리가 계속 소행성 연구하고 해성 연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소행성들은 사실 오래전 네. 지구 같은 행성을 만들다가 남은 애들인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은 조각들이 있었겠죠. 예. 걔네가 뭉쳐서 지구도 만들고 화성도 만들고 했어요. 근데 다 만들고 나서 다 안 쓰이고 남은 찌꺼기가 조금 부스러기들. 있는 거예요. 예. 그 부스러기들을 연구하면 지구를 만들 때 쓰였던 그렇죠. 재료가 네.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르잔 5도 네. 우리 은하 벌지의 약간 소행성 같은 느낌인 거예요.
1: 아, 어쨌든 우리 은하의 그 뭐랄까요? 우리 은하의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는 거죠.
0: 그렇죠. 우리 은하가 네.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네. 성분을 추억을 네. 고스란히 품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약간 화석 같은 느낌.
1: 화석이네,
0: 거죠.
1: 화석.
0: 맞습니다.
1: 네. 약간 우리 은하를 연구하는 뭔가 고고학이 있다면
0: 네.
1: 아주 중요한 화석 역할을 테르잔 5가 할 수도 있다.
0: 네.
1: 이게 이번 관측의 중요한 점인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가 네. 어떻게 해서 지금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되었는지 네. 이제 그 건설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약간 뭐 초기 우주?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뭐 형성된 곳이 좀 더 초기라고 본다면 초기 우주 우리가 이 시간에 초기 우주에 대한 힌트를 얻을 때는 좀 되게 멀리 봐야 좀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작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도 그런 힌트나 블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0: 저는 너무 정확한 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테르잔 5 연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점은 우주의 기원, 우주의 아주 옛날 옛적 과거에 대한 힌트는 먼 우주에도 물론 깔려 있지만 코앞의 우주에도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기원을 알기 위해서 그냥 바로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이나 화성에서도 그런 단서를 알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주는 정말 멀든 가깝든 자신의 기나긴 그 여정에 대한 힌트를 여기저기 숨겨놓고 있는 그러네요. 정말 거대한 보물창고와도 같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낸시 그레이스 로먼 망원경 같은 게 올라가면 또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겠죠.
0: 맞습니다.
1: 예, 기대가 됩니다. 원진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3번째 페이지. 무조건 과학고 나왔을 것 같지만 의외로 외고 중국어과를 졸업한 문이과 통합형 지식인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보안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3: 자, 오늘은 곽지식 작가와 함께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반도체가 K반도체 턱 밑까지 추격했다, 이런 기사들을 요즘 많이 보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따라왔고 또 K반도체는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곽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이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고 하는 이 기업이더라고요. 지난 7월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무려 466%나 폭등하면서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잘 못 들어봤던 회사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진 겁니까, 이 회사는?
4: 이게 뭐 주식시장에 상장도 안 되고 했으니까 전에도 잘 못 들어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이제 상장됐으니까. 예, 그런데 상장되자마자 이렇게 됐다. 어떤 회사냐. 반도체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요즘에 우리나라가 돈을 엄청 잘 벌어가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죠. 이 회사가 주 종목이 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돈을 벌고
3: 있거든요. HBM 이런 게 메모리 반도체.
4: 그렇죠. 예,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경제 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 개발을 했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까? 이거를 정말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90년대 이후로 정말 별의별 걸 다 한국에, 한국식에 뭐 그런 걸 많이 배워간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 정말 부럽다라고 할 만한 게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었어요. 근데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되게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3: 앞서 있어서.
4: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두 군데가 메모리 반도체 주력 제품인 DRAM을 공급하는 물량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70%가 한국 회사 두 군데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진짜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 석유를 한국이 다 옥죄고 있다. 세계 7위를 깔고 앉아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산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이 뭐 옛날부터 뭐 인삼 날 때 옆에서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나던 것도 아니고.
3: 아니죠.
4: 뭐 한국 사람이 하는데 중국 사람은 왜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 다 그런
3: 생각할 법하죠. 예.
4: 중국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만 뽑아도 5천만 원 뽑을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잘된 산업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후발 주자로 해가지고 딴 나라들을 따라잡은 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한번 해보자.
3: 할 수 있다.
4: 라고 중국이 도전을 했어요. 진작부터 도전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3: 언제부터?
4: 우리나라가 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것만 봐도 뭐 2000년대 후반 이럴 때부터도 도전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 본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인데 1980년대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거는 전 세계 경제로 봤을 때 정말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3: 네.
4: 그때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던 우리 의외로 이 이야기를 마리오 편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어, 맞아요, 맞아요. 네.
4: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던 일본 반도체 회사가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3: 맞아, 맞아.
4: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네.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이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3: 네.
4: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 한국에 비하면 2000년대 후반에 중국 경제라는 거는
3: 우리 훨씬 출발점이
4: 그때 이미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던 때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되면 그거를 사줄 중국 전자업체들은 깔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3: 네.
4: 우리가 전폭적으로 해보면 못할 게 뭐 있겠느냐라고 투자를 엄청 했는데
3: 네.
4: 한번 크게 말아먹습니다.
3: 아, 그래요?
4: 그래서 그때 네. 당시에 아, 역시 이거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한국이 갑인 사업이다.
3: 위축됐구나.
4: 그런 적이 한 20년간 그게 갈 정도가 됐는데 아니, 한국에서 메모리로 계속 잘하는 거예요. 한국의 메모리 계속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해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3: 이건 이제 타산이 안 맞는다.
4: 또 한다. 우리가 한번 망했지만 또 한다.
3: 네.
4: 중국인의 정신.
3: 짜요, 짜요.
4: 참을성 하면 중국인 아니냐라고 해서 또 덤벼들었어요.
3: 예, 예, 예.
4: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뛰어들었느냐.
3: 네.
4: 중국의 그 양자강, 양쓰강 좀 위쪽, 약간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보면 허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3: 허페이.
4: 예, 이제 옛날부터 보면 이제 합비라고 한자식으로
3: 합비.
4: 우리나라식으로 읽던 도시인데요.
3: 삼국지에 나오죠.
4: 예, 삼국지에 보면 여기가 이제 손권이 이제 조조를 공격을 하려고 맨날 공격을 하는 도시인데 그 이제 장료라고 하는
3: 예.
4: 예, 조조 편에서 되게 잘 싸우는 장수가 잘 막아내가지고 손권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우리나라의 판소리인 적벽가를 보면 적벽대전을 하는 장면이 판소리를 묘사해 있지
3: 그렇죠,
4: 않습니까?
3: 그렇죠. 예.
4: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이깁니까? 집니까?
3: 조조가 지죠.
4: 완전 대패를 네,
3: 그렇죠.
4: 하잖아요.
3: 예, 예.
4: 근데 조조가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 이제 조조가 망하면서 이제 조조가 이제 퇴장하는 게 삼국지의 결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약간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3: 아, 그렇죠.
4: 조조가 크게 패배하는데 조조가 안 망하거든요. 견제하거든요.
3: 그 정신이구나.
4: 왜 근데 그렇긴 하네요.
3: 그 정신이구나.
4: 근데 그렇네요 진짜.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3: 예.
4: 그래서 이 적벽대전에서 이긴
3: 예.
4: 송권 이 오나라 쪽 세력이 조조를 치러 합비를 계속 건드리는데 장료 이런 사람들이 멋지게 막아냅니다.
3: 예, 예, 예.
4: 그래서 합비에 가면 지금도 장료 동상도 있고 막 그래요.
3: 예, 예, 예.
4: 그런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데
3: 예, 예, 예.
4: 이 도시가 원래 LCD 공장이 크게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산업과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3: 네.
4: 이 LCD 공장 이 회사도 이야기할 거 많은 회사예요. 우리나라 LCD가 한번 정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꽤 큰 LCD 회사가 한번 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유산을 사간 중국 회사가 그 기술을 좀 쪽쪽 빨아먹으면서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의 LCD 시장을 석권하는 거대 기업이 됐거든요.
3: 네.
4: 합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LCD라는 것도 아주 정밀하게 작은 그런 전자제품의 소재들을 미세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3: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반도체하고 기술적으로 닮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인력과 기술과 산업기반이 갖춰져 있다면 우리가 반도체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중국에서 반도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중국의 반도체 사업 이 메모리 반도체 빼고도 이미 거대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반도체가 있는데 그럼 남들 하던 거 또 한다고 해봐야 별로 뭐 무의미한 거 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비 사람들이 한번 했다가 중국에서 거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예. 돈을 막 밀어넣으면서 일 버려가지고 공장 차리고 막 회사 세우고 막 진행했어요.
3: 네.
4: 안 됐어요 이것도.
3: 안 됐어?
4: 안 됐어요.
3: 된 줄 알았는데.
4: 계속 적자 나고
3: 예.
4: 제품을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제 가격 시세 대비 도저히 그 가격을 뭐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율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량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돈을 100만 원 들여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100만 원치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절반이 물량으로 떨어지면 제품은 50만 원치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3: 네.
4: 그러면 가격을 두 배 먹고 팔아야지 본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하다
3: 그렇죠,
4: 보니까
3: 그렇죠.
4: 예. 계속 죽을 썼어요.
3: 적벽대전 위나라 꼴이네요. 네,
4: 그래서 그 정도면 사실은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만. 우리 이걸 가지고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좀 약간 옛날 글 같은 거 찾아보면 조롱도 좀 많이 했어요.
3: 그래요.
4: 중국 반도체 절대 안 된다. 절대 격차가 안 좁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최근 1, 2년 사이에 근데 독하지 어떻게 보면
3: 그렇지.
4: 그 긴 시간 동안 포기를 안 하고 적자를 감내하면서
3: 네.
4: 다들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 하는데 밀어붙였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악착같이. 얼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동안.
3: 국가적으로 좀 밀어준 건가요?
4: 네, 국가적으로도 있고, 근데 예. 국가적으로 당연히 있죠. 국가적으로도 예, 있고, 예, 예. 이 합비와 그 근처에 있는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에도 많이 이야기했겠죠. 아, 이거 사방에서 욕 많이 하지만, 진짜 믿어주십시오.
3: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 우리의 합비에, 우리가 장묘입니다. 우리가 진짜 최후의 오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는 조조입니다.
3: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예.
4: 이렇게 하면서. 예, 예, 예. 진짜로 버텼거든요. 예. 근데 금년, 작년 사이에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흑자로 돌아서면서 매출이 흑자로 조금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이익이 팍팍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성과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 방향으로 성장만 쭉 하면 흑자가 난다는 건 가치 있는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4: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네. 앞으로 이 합비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다가 쓰기 시작하면 네. 아니, 세계 전자제품 만드는 공장도 중국에 다 있는데
3: 그렇지.
4: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세계 시장을 뭐 한 독식까지는 몰라도 네. 중국에만 공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독식까지는 몰라도 한 반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꿈 속에서 지금 확 이렇게 열기가
3: 창신 메모리도 그러면 합비에
4: 합비에 있죠.
3: 합비에 있죠.
4: 네, 합비에 있죠.
3: 그렇습니다. 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4: 아, 진짜 대단해. 제가 감탄 한 번만 하고요. 네. 진짜 어떻게 이런 엄청난 뚝심으로 버텼지? 진짜 장려 정신인가요, 진짜? 화타 정신인가? 통증을 견뎌라.
3: 아, 진짜 감탄만 하시는구나.
4: 네,
3: 진짜 감탄 구간이었습니다. 네. 예. CXMT. 이렇게 진행자 멘트를 끊으면서 할 정도의 가치였나요?
4: 그 정도의 감탄이 네. 필요한 내용이죠.
3: 감탄만 하고 좀 오늘 끝나.
4: 대단해.
3: 네, 감탄이 네, 나오네요. 대단한, 예. 네. 특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제 애플에서 CXMT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아이폰이나 맥북 등에 사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의 구매 승인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4: 네.
3: 이 정도면 CXMT가 진짜 이제는 뭐 중국 내수용 업체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도약했다 볼 수도 있겠네요.
4: 네,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종목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반도체 편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크게 반도체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기억을 하는 용도고 그 밖에 모든 판단 계산을 하는 걸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사실 되게 좀 뭐랄까요 엉뚱한 구분이에요. 기업용 반도체가 있고 그 외에 모든 게 있다라는 그런 구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독일 사람들이 술에는 맥주가 있고 비맥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죠.
3: 그런 느낌.
4: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사용하는데 예. 왜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다양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틈새 시장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별의별 독특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이한 반도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부터 먼저 시작을 안 하고
3: 아, 예.
4: 우리나라가 왜 80년대에 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었을까를
3: 아.
4: 생각을 해보면
3: 네.
4: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기타 등등 그 외 모든 거잖아요.
3: 네.
4: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그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제품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놓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수요 어떤 다양한 특징을 놓고 나는 이래서 좋다 나는 저래서 좋다 이거 전용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커질 텐데 이런 용도로는 이런 반도체를 사서 쓰십시오. 진짜로 그런 시장이 커졌네. 어, 많이 팔리네. 뭐 이런 되게 복잡한 싸움을 해야 되는
3: 아,
4: 시장이거든요.
3: 예, 예.
4: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네네네, 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냥 기억을 한다. 기억을 하면 그거를 정해진 속도로 잘 다시 알려준다. 그게 그냥 기능의 끝이에요.
3: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4: 네, 예, 그래서 예. 세계 어느 나라 반도체든지 가격이 싸냐 용량이 크냐 그것만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3: 예, 예.
4: 바꿔 키워도 그냥 그대로 바꿔 키울 수 있어요.
3: 네.
4: 그래서 사실은 이런 DDR, 뭐 LPDDR 이런 규격을 딱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규격을 만들었으니까 요 규격대로 어느 회사든지 만들면 세계 어느 제품에도 요거를 그냥 딴 회사 제품으로 갈아 끼셔도 된다고.
3: 된다.
4: 네, 그래서 그런 규격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처음 시작할 때도 아, 요쪽으로 하면 좀 가망성이 있겠다. 일본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3: 네.
4: 아 이거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써오시라고 갈아 네. 끼워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일본 반도체보다 이거 20원 싸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면서 좀 끼워서 썼는데 우리가 뭐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단가를 좀 더 싸게 유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편의를 봐준다거나 하면 조금씩 밀어가지고 세계 어디에라도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범용으로 누구나 똑같은 거를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쟁을 해서 끼어들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출한 거거든요.
3: 메모리 반도체.
4: CXMT에 사람들이 투자를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것도 그리고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3: 아.
4: 만약에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기능을 가진 어떤 특이한 그런 반도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였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중국에 새로 등장한 업체에서 그대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애플 같은 회사가 믿고 그대로 쓰기가 쉽지 않겠죠.
3: 아, 예.
4: 검증하기도 되게 어려울
3: 그렇죠,
4: 거고.
3: 그렇죠.
4: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용량 더 그대로 나와? 속도 그대로 나와? 분량 아니네? 그럼 그냥 빼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끼워도 그냥 계속 같이 동작하는
3: 예,
4: 거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대체하기가 애초부터 수월한 품목이었어요. 그런데 싼 단가로 들어가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기대되다 보니까
3: 예,
4: 이게 뭐 애플이 되게 상징적인 것이고 세계의 수많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요거를 이제 좀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3: 하겠네요.
4: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근래에 참 기현상이 벌어진 게
3: 어떤.
4: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CXMT 같은 데서는 애플 같은 이런 거대한 회사에 브랜드가 되게 좋은 회사에 얼마나 좀 팔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좀 무리를 해서라도 팔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3: 일단 뭐 문을 뚫어야 되니까.
4: 네. 예. 아 우리는 애플에도 납품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하면 거래도 잘 될 것 같잖아요.
3: 네.
4: 그런데 이게 거래가 성사가 되냐 마냐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 쪽에서 튕기는 게 아니라 CXMT 쪽에서 튕긴다는 이야기도 요즘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더 오래 거래를 할 것 같은 더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직한 중국의 대형 전자회사들이
3: 예.
4: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 예.
4: 우리가 값도 잘 우리가 한국 회사들만큼 값 쳐줄게. 한국 회사 바로 한국 회사보다 더 가까운 데서 너희들이 납품하고 같은 중국 회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똑같은 값 쳐줄게라고 하면 네. 얼씨구나 하고
3: 뭐 내수 시장만으로
4: 네, 얼씨구나 하고 네. 중국 회사에 팔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줬다라고
3: 네.
4: 하면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CXMT가
3: 조바심 나는 건 애플이다.
4: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3: 네.
4: 네, CXMT가 상황이 중국인의 기대를 많이 받는
3: 올라오네요.
4: 상황으로 가고 근데 이게
3: 네.
4: 하나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3: 알겠습니다.
4: 하나만요.
3: 예, 예.
4: 제발.
3: 오늘따라 눈빛이 왜 이렇게 그렁그렁해. 예, 예.
4: 메모리 시장은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같은 용량이면
3: 예.
4: 가격 싸움을 하는 시장이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격을 얼마나 낮춘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가 그냥 기술력인 시장이에요. 그죠? 딴 회사는 100만 원 들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10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20개 만들 수 있다. 우리 회사는 20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3: 단가가,
4: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 자체가 그냥 기술인
3: 그렇죠.
4: 그런 판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거든요.
3: 예.
4: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가끔 벌어질 때가 있다면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한번 진짜 낮춰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도저히 못 맞추는 회사는 망할 거 아니에요.
3: 나가는 거죠.
4: 예. 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서로 좀 간을 근데 가격을 낮추면 돈 못 보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3: 네.
4: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격을 낮출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서로서로 네. 서로 장사가 잘 되면
3: 그냥 시장 지배하려고
4: 예, 네, 뭐 높은 가격으로 그냥 다 같이 벌어서 그냥 돈 많이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찌저찌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면 싸움이 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버티냐 해보자라고 해서 가격 낮추기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3: 예.
4: 2009년도에 이게 가격 낮추기 경쟁이 한번 불타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지금부터 17년 전에 D램 메모리 반도체가
3: 예.
4: 크게 이거를 이때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치킨 게임이 크게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 중국에서?
4: 아, 전 세계에서.
3: 전 세계에서.
4: 치킨 게임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3: 둘 다 치는 거죠.
4: 아, 영화 같은 데 보면 저기 뭐죠? 이유 없는 반항 뭐 이런 데 나오죠.
3: 절벽으로.
4: 자동차 타고 절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차를 멈추면 지는 거죠.
3: 예.
4: 근데 이기겠다고 계속 차를 밟고 가다가는
3: 죽는
4: 절벽에
3: 거죠.
4: 떨어져가지고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잖아요.
3: 예.
4: 누구 하나는 겁먹고 포기를 해야지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3: 예.
4: 근데 대신에 겁먹고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 거죠.
3: 예.
4: 그런 싸움이 가격 낮추기 출혈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판에서 벌어졌다라고 해가지고 2009년에 2006년부터 이게 이어졌어요. 한
3: 예.
4: 3년 했는데
3: 예.
4: 이거를 제1차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1차 D램 치킨 게임, 제1차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3: 예.
4: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 네.
4: 2006년 초 한창 가격 좋을 때
3: 네.
4: 기준이 되는 그때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평균 $6.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 뭐 한 만 원 뭐 이 정도 가격이죠, 그죠? 그런데
3: 네.
4: 이 만 원짜리 반도체가 2009년에 가격이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3: 어디까지 낮아지냐? 2달러.
4: 0.5달러까지 나왔어요.
3: 0.5달러까지. 미쳤네.
4: 그래서
3: 맵시킨 게임이네.
4: 몇백 원 단위로 만 원에 팔던 반도체를 몇백 원 단위로 짤짤해 하면서 파는 세상이
3: 진짜
4: 찾아옵니다.
3: 진짜 가치 축제잖아 이거는.
4: 네, 그러니까 뭐 온갖 반도체 회사들이 다 적자를 보고 그래서 스웨덴도 물론 있습니다만 독일의 유럽의 기술 강국이라고 하면 독일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독일에도 전통을 자랑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말아먹습니다. 결국은 손 털고 독일 회사 망합니다.
3: 예.
4: 회사 하나 망하니까 예. 이제는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적어지는 시대가 왔죠. 그렇죠. 예. 가격이 다시 훅 올라가면서 예. 남아있는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꿀 빠는 이런 세상이 온 거죠.
3: 예. 예.
4: 참고로 이때 독일 회사가 망하니까 그 망한 회사 유산들이 팔릴 거 아니에요. 빚잔치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쪼개져서 팔리거든요.
3: 예.
4: 그 독일 회사의 잔해를 사간 회사가 이 중국 회사.
3: 그래.
4: 중국 회사.
3: 장신.
4: 네, 중국 회사입니다. 그걸 그때도 쫙 빨아먹은 거예요.
3: 그래, 독일 기술이 있다 그랬어.
4: 아, 왜? 독일, 아유, 회사, 뭐, 이거, 망한 회사 기술인데, 아, 이걸로 뭐 되겠어라고 해서, 뭐, 그렇게 가격이 잘 안 쳐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3: 예.
4: 야, 요즘 메모리 시장이 대혈투인데, 저기 들어와가지고 다 적자 본다는데,
3: 네.
4: 저 사업 뭐 전망도 뭐 그렇게 밝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 잘 되는 회사도 아니고, 망한 회사 기술 사고 뭘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술 그대로 배워가지고, 회사 차리면 독일 회사보다 더 잘하겠냐? 그 망한 회사 기술 사갖고 따라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할 텐데.
3: 근데 잘했죠.
4: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도 중국 회사에서는 하여튼 기술은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이거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이 얘기 말고 끝내도 돼, 제발. 하나만 진짜.
3: 아 그래요?
4: 하나만.
3: 오, 그래요?
4: 하나만.
3: 아, 가시죠.
4: 네. 네.
3: 그래서 그렇게 뭐 끝나길 바라는 사람처럼
4: 제가. 그렇게 그때 진짜 제가 정확하게 본 건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3: 네.
4: 제가 그때 뉴스 본 것 중에 진짜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기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냐면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장사를 했는데 네. 매출이 5,900억 원인데 5,900억 원 맞을 거야 5,900억 원인데 손실이 5,900억 원이다라는 숫자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와가지고 그냥 꽁으로 나눠줬다라고 하면 손실 100만 원이잖아요.
3: 그렇죠.
4: 내 인건비 생각 안 하면
3: 네.
4: 그런 일이 반도체 회사에서 대만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3: 엘차 치킨
4: 게임 때.
3: 예.
4: 근데 그때 우리나라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3: 네.
4: 그 회사는 이 시기에도 이 시기에도 흑자를 자주 봤어요.
3: 아.
4: 그게 놀랍지 진짜. 진짜 엄청난 메모리 명가지 진짜.
3: 2위는요?
4: 예? 2위는 그때도 좀 적자 보고 좀 힘들고 그랬었어요.
3: 예?
4: 그랬어요.
3: 예.
4: 그래갖고 한번 정리해야 돼. 다시 돈을 훅 벌었거든?
3: 예.
4: 근데 2012년도에, 예. 지었지 하다 보니까.
3: 1차가 있으면 2차도 있다는 거잖아.
4: 2차가 있으니까 1차 있을 거 아니에요.
3: 예.
4: 2012년도에,
3: 예. 네.
4: 제 2차 반도체 치킨 게임, 제 2차 DRAM 치킨 게임, 제 2차.
3: 아, 몇 차 뒤에는 왕자의 난 이런 단어가 말이지. 치킨 게임이
4: 제 2차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이 예. 2012년에 벌어집니다. 이때는 1차만큼 혹독하진 않았는데요.
3: 네.
4: 그때도 3달러 하던 반도체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집니다.
3: 야.
4: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때 일본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망합니다.
3: 예, 한 번씩 네. 이렇게 속가내나 보다 이렇게.
4: 그렇죠.
3: 예.
4: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지금 벌써 한 15년쯤 지났죠, 그죠?
3: 네.
4: 그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황금기가 찾아온 거고.
3: 굴지의 회사네.
4: 그때 착실히 여기저기서 기술을 가져오고 사오고 해가지고 망한다 딴 데 다 망하는데 야 일본에서도 망하고 독일에서도 망하는데 우리 중국이 뭘 어떻게 한다고 거기다 돈을 그렇게 써붙냐 더군다나 이거를 처음부터 잘 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한번 거하게 망해 먹어가지고 사기 스캔들까지 났는데
3: 예.
4: 그런데도 장려 정신으로 합비해서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3: 네.
4: 그 중국 무서워요 이런 거 보면 자 그런데
3: 예, 장류 정신입니다.
4: 자 그런데 예, 예. 자 그런데 그래서
3: 네.
4: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뭐냐 이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뭐냐
3: 예.
4: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회사들은 이게 모든 분야가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완전 독점적이면 좀 이유가 다른데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거의 독점이니까 값을 막 올리고 싶을 것 같잖아요.
3: 네.
4: 아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다 거의 독점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메모리 반도체 평소보다 100배 받자 1000배 받자 이렇게 해도 딴 데서 사올 데가 없는데 비싼 돈 주고 사가야 될 것 같잖아요.
3: 네.
4: 근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오히려 간당간당하게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려고 덤비지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저 값을 어떻게 맞추나. 저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값에 팔아가지고 다 손가락 빨아먹고 그냥 울면서 장사하나. 아예 진출할 생각도 안 하고.
3: 가격을
4: 하거든요.
3: 너무 높이면 그게 약간 빈틈 공략 포인트가 그렇죠. 되는 거죠.
4: 그래서 네. 그걸로 장기간 꿀을 빠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딱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남들이 덤빌 수 없게 그걸 딱 그렇게 해와서 견제를 해왔었는데 네. 최근에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AI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수요가 너무 올라온 거예요.
3: AI.
4: 네,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낮추고 싶어도 네. 메모리 반도체를 달라는 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재미뽑기 해가지고 가격 결정해서 팔 수는 네. 없죠. 그렇게 팔아도 그럼 다시 재판매하면서 네.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큰 돈을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번 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뭐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온 그런 장점일 수 있는데
3: 있지만
4: 그게 이런 CXMT 같은 이 중국 반도체 도전자들에게 틈을 열어준 거예요. 저값이면 우리도 팔 수 있다.
3: 원조 할매만두가 갑자기 비싸졌네.
4: 저 가격이면 우리가 원조 할배만두라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다.
3: 쌍가페세.
4: 실제로 네. CXMT가 어떻게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쥐구멍에 있다가 지금 볕이 들었냐라는 이유를 얘기할 때 이거 요즘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AI 열풍 때문에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은 CXMT 기술로 지금 CXMT 기술도 많이 따라왔기도 하지만 CXMT 수준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작년부터 여러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언급해 볼 만하겠죠.
3: 오늘 뭐 반도체 강의지만 약간 경제하고 이런 느낌도 나고요. 네. 중국 반도체와 또 중국 산업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 곽지식 작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곽지식 작가가 소개해 준 중국의 반도체 첨단 도시 허페이, 합비는 뭐 삼국지 장료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포공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로 판관포청천의 실존인물 포증의 고향이기 때문인데요. 왠지 좀 개작두가 어울릴 것 같은 이 도시가 지금은 중국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대표적인 첨단 산업 도시가 되어서 또 우리나라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남다른 느낌이 듭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포청천 편도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번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연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임명제청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회 청년회는 전용기 의원을 노동엔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가 임박하면서 당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봅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전대 이후의 상황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아, 정치 평론계의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 승부사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강소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두 분도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지난주 못 뵈가지고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을. 아, 예, 더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 이분이 이제 대법관 후보 서면으로 재청을 하면서 이게 또 엄청나게 여권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네요. 파장이 큰 상황인데 김민석 대표가 이제 첫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조희대 씨라고 언급을 했고 물러나라 이 현수막을 전국에 걸어라 하면서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3: 네, 사실 이제 조희대 그 대법원장은 네. 12월 4일 날 예. 아침에 출근길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죠.
1: 아.
3: 그러니까 12.3 불법적인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 네. 우리 국회가 우리 한동훈 의원님과 함께 어땠습니까? 계엄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1: 네. 예.
3: 시간이 8시간이나 지나가지고
1: 맞아요.
3: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란 분이 출근길에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예.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최고 수법 그 수장으로서 저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1: 예.
3: 저는 사실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정적으로.
1: 예.
3: 그래서 이미 국민적인 신뢰를 저는 잃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1: 예.
3: 탄핵은 법적 근거가 있어 있어서 확실히 관통을 시켜서 인용까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1: 예.
3: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관을 재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3: 그러면 그냥 본인의 신념에 맞게 대법원장으로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분을 재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3: 7개월 동안 그 작업을 안 했잖아요.
1: 예.
3: 그러다가 또 한 명의 대법관이 퇴임을 하자 마치 1+1 이번에는 너 하나 이번에는 나 하나 이제 됐지. 이거는 완전히 법관이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예.
3: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7개월의 공백 기간 속에서도 법원 행정처장이 그 추천되었던 네 분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본인은 대법원장이 시킨 게 아니래요.
1: 예.
3: 그런데 대법원장이 시킨 게 아닌 것도 문제예요. 네가 뭔데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습니다.
1: 예, 윤석 대변인.
6: 아이, 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1: 말하세요.
6: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작년 12월 4일 아침에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건 국민들이 뭐 내란 공범이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는 저는 그건 좀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아무리 그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공범이라는 얘기는 좀 과하다 생각하고 아마도
1: 심정적으로 그렇다.
6: 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거기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과하다. 아마도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그 대선 직전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실 걸로는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1: 예.
6: 적어도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다느니 뭐 예를 들어 이번 서면 재청건 관련해서도 할 일을 안 했다니 그렇게 보는 건 정말 심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 추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을 지금 재청한 거잖아요. 그 바깥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했다느니 뭐 대통령 보고 알아서 하라니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하고는 다르잖아. 아무것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7개월 동안 계속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그 네 분에게 전화를 했다?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전화하면 안 되는 건지 뭐 사적인 전화인지 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세요.
3: 아니 예. 포기하라는 식으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6: 포기하라는 식으로?
3: 네.
6: 네 명에게 다?
3: 네. 그래서 네 명이 포기하면은 이거 다시 이제 하는 거니까.
1: 물러날 거냐 안 물러날 거냐. 네.
3: 그거예요.
6: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1: 했고. 자, 강 변호사님.
4: 네, 일단, 재청이 늦은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재청이 늦은 게. 우리나라 예. 구조상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쳐내야 될 사건이 3천 건은 되는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고,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서, 이제 국회에서 또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행간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이. 재청을 본인이 소신대로 하면 되죠.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1: 예.
4: 근데 그럼 왜 끌다가 이제 했느냐.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사건이나 한덕수 그렇죠. 사건이나 예. 앞두고 있는데 대법관 임명이 지연이 되면 이 사건들이 미뤄지는 그런 상황까지 좀 많이 시간을 일부러 끌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1: 예.
4: 대법원장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네 분의 추천된 분 중에 이제 김민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에서는 예.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 여성이고 네. 예, 상징성이 있다. 첫 대법관.
4: 네, 네.
1: 이재명 정부에서.
4: 그러한데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이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된다 이 사람은.
1: 남편이도 헌법재판관이기도 하고 뭐 예. 이런 사유를 직접 명시적으로 거론 안 했습니다.
4: 예, 근데 예. 명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건 예. 이제 이건 제 순수한 제 개인 의견이고 추론입니다만은
1: 예. 예.
4: 오용준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될 때에도 논란이 됐던 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다가 아내인 김민기 부장판사가 예전에 뭐 드루킹 사건에서 이런 판결을 했고 김만배 씨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선고하는데 재판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너무 편향된 사람 아니냐 오용준 재판관이
1: 예.
4: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예. 역으로 돌려보면 그 김민기 부장판사 이제 아내분이 김민기 부장판사가 오히려 더 이제 편향의 어떤 원래 편향된 사람이 김민기 부장판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1: 예.
4: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들 결국 마지막 최종 판단자는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대법관으로 김민기 씨가 들어간 김민기 부장판사 들어가는 건 나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들어가면 유죄 판결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오해를 사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 뭐 청와대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미뤄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1: 근데 이제 말이 좀 다른 네. 것도 이제 법안행정처장이 이제 국회 법사위 나와서 했던 얘기는
4: 네.
1: 협의해갖고 청와대 만나달라고 요청 많이 했는데 청와대에서 안 만나줬다. 아, 또 법안행정처장 그분도 대법관이잖아요.
4: 그렇죠.
1: 그분 입장은 아 우리는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청와대 시간 안 내줬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니까 그러면은 누가 말이 맞?
3: 그 부분은요. 예.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는 게
1: 예.
3: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민정수석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해야 돼요. 왜냐.
1: 예.
3: 지금까지 재청을 할 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재청을 했거든요.
1: 아, 예.
3: 그 전에는 다 물밑에서 조율이 됐기 때문에 가서 재청을 하는 거지 조율이 안 됐는데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얼굴 맞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그 정확한 해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 네. 짧게 어제 서 변호사님도
5: 네. 어제 저 그 법사위 보면서 김용민 있잖아요.
1: 네.
5: 진짜 이분이 저 너무 황당한 게
1: 네.
5: 노경필 처장 보고
1: 네.
5: 아니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 재청권이 몇 차기한테 들어갔느냐 모른다 했더니
1: 예.
5: 자기 유신 때 들어갔대 유신 때 유신. 7차기 연할 때
1: 예.
5: 유신헌법에
1: 예.
5: 대통령이 대법관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넣은 독소다 이렇게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 맞나? 이거요
1: 예.
5: 옛날에 재헌헌법부터 1, 2차 어떻게 했냐면 이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을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5차 때 민주당 정권 4.19 끝나고 민주당 정권 그게 5차예요. 그때 들어간 겁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들어간 거예요.
1: 예.
5: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해서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을 지켜주는 거예요.
1: 예.
5: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왜 대법원장이 재청해야 되느냐. 이 재청권은 임명권과 동등한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무조건 누구 해? 그러면 이 대법원장 재청권이 형이어야 되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대법관 임명은 상권이 합치돼요.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 임명하고 근데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잘못된 거죠. 저는 조기대 대법원장 행위 적법하다 이렇게 봅니다.
1: 대법원장의 재청 그리고 네.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 세 개가 동등한 거죠.
5: 그렇죠.
1: 동등한 수준이다. 윤석 대변인.
6: 신림동 1타 강사다운 서정욱 변호사의 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가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상권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합의해서 재청 동의 임명 과정을 밝게 하는 것이 맞겠죠.
1: 예.
6: 근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지금처럼
1: 예.
6: 어떻게 조율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면 재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만나줘서 서면으로 재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고
1: 예.
6: 민주당은 서면 재청이라는 관례 어긋난 일을 하는 것부터가 정치 행위이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됐다는 사실을 망각한 뭐 약간 민주당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출될 권력이 가장 위고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추잖아요.
1: 예.
6: 아마 그 논리에서 지금 이 갈등을 자꾸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양쪽 다 똑같다는 논리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관행상, 관행적인 생각 이걸 고려해 볼 때 아니 대통령은 뭐 이런 인사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나. 선관위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관련이 없이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문제 생기니까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1: 예.
6: 비슷한 겁니다. 이걸 자꾸 크게 하면 대통령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1: 그럼 이제 수순이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상황 순서로 가게 되는
3: 그렇죠.
1: 거죠?
3: 그렇죠. 근데 이제 대법관은 네.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1: 네.
3: 그러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1: 그러니까 장관양 다게?
3: 네. 국무위원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렇고
1: 예.
3: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상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문제였지 다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임명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예.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 그건 예. 맞는 말이지만
1: 예.
3: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이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사실 그게 문제여서 2017년도에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개헌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1: 예.
3: 근데 개헌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것이고
1: 네.
3: 제가 오늘도 논문 두 편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네. 문제는 아니고
1: 네.
3: 유럽이든 선진국이든 다 이런 문제를 겪었어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권한을 다 빼버렸어요.
1: 예.
3: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바로 상원했다가 그 추천을 하면 상원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고
1: 예.
3: 또 영국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회에서 이게 해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87년 헌법을 개헌을 할 때도 대법원장에게 이 재청권을 준 것도 내부적으로는 그때 당시 법에 무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법원장이 재청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1: 예.
3: 외부적으로는 상권 분립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1: 예.
3: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와서는 이제 누구 잘못이냐 따지는 것보다
1: 예.
3: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또 많은 대법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2명까지 할 수 있는 네. 거 아니에요?
3: 그래서 저는 좀 합의를 좀 보는 상황으로 좀 매끄럽게
1: 그래요.
3: 가는 것이 낫다.
1: 누가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품어서
4: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협의 과정이니까
1: 네.
4: 그 이제 협의 끝에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 이랬을 네. 때 이제 우세한 이론은
1: 네.
4: 어쨌든 임명 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1: 네.
4: 그렇다면 협의가 안 될 때는 뭐 재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
1: 네.
4: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
1: 네.
4: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1: 예, 예.
4: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1: 한 번도 없었잖아요. 대통령 임명
4: 없었죠.
1: 거부한 적 없었어요.
4: 네네 없었죠. 근데
1: 네.
4: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견해가 갈리는데
1: 예.
4: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대통령이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선출된 권력이고
1: 예.
4: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니 대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뜻을 대신한다고 판단을 하고 대통령의 의사가
1: 예.
4: 그래서 한 양보를 해오던 것이 관례인데. 그냥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 요지예요.
1: 예.
4: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런 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방치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이제 손봉기 지금
1: 부장판사
4: 대구 분이시잖아요.
1: 대구,
4: 제가 늘 이제 법정에서 뵙던 분이고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네 명의 추천된 분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뒤처져 있던 분이에요.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낮다고 봤는데 이제 추천이 되면서 이제 재청이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역에서도. 아. 그러면서 근데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럴 거면 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 아. 그러면서 어떤 얘기 나오면 이러면 손봉기 부장판사가 네.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예요. 절차를 세련되게 해야지 이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민주당에서 또 막 또 때릴 거 아닙니까? 손봉기 부장판사 국회 또 불러가지고 청문회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6: 그분은 죄가 없는데 사실은
4: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네. 좀 그 대법원장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견해가
7: 아니,
4: 법적에서
7: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1+1로 흥정하려고 네. 그런 거예요.
4: 그러니까요. 네. 그 법적에서 반응도 안 좋다는 거예요. 예. 네.
7: 아니 어쨌든 간에 본인이 처음에 노태학 그 대법관 그 퇴임한 다음에 네. 바로 한 명을 재청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청 자체를 안 한 거죠.
6: 그럼 이 힘겨루기의 끝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0: 예. 이게 그게 공식 제청이 아니잖아요. 예.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합니다. 따라서 이게 그 서면으로 인사혁신처로 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구두 제청은 그날 제청이 행위가 아니고 그냥 협의죠. 협의.
1: 아니, 조금 비트시는데.
2: 아, 비트셨어요.
1: 예, 예, 예. 아니, 당연히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해야죠. 그런데 예.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손봉기 부장판사에 관해서 우리가 제청할게요라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3: 근데 예. 사실 지금 법원 내에서도 그럼 손봉기 판사가 과연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 대법관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법관 구성 중에서 검찰 출신 한 명, 변호사 출신 한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도대체 현직 판사들만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대법원장보다 더 기수가 낮은 사람만 시키냐. 해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인사 코드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것이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게 혁신적인 후보자를 선택한 건 아니라고 봐요.
2: 그런데 네 명 추천한 분 다 판사 아니에요?
3: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2: 인사 추천위원회를 그럼 욕을 하셔야지.
3: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김민기 판사라든지 박순영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성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상징 이 여성도 지금 14명 중에서 11명이 남성, 3명이 예. 여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배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손봉기 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2: 알겠습니다. 예, 이거 또 답이 없는 논쟁이어서 일단 그 대통령과 국회 또 이제 대법원 이게 지금 힘겨루기 아직까지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네. 어떻게 끝이 어떨지는 플래카드를 쓰라고 했잖아요. 전북에 네?
3: 그건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할 겁니다.
2: 아니 근데 그거가
1: 뭐예요?
2: 당대표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전국에 걸어라고 홍보위원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오늘.
1: 네. 규탄은 할 수 있어요. 규탄은 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제 말씀이지만 네, 민주당이 지금 내용이 심했고 전당대회에서 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이제 규탄할 대상이 있으면
2: 외부의 대상에
1: 외부의 적이
2: 대해서.
1: 있으면 뭉치는 건 당연히 인지상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당원들도 네. 있었고 네.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당원 도 있어요. 네. 근데 탄핵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네.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청 지연하기는 헌법 위반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결국 제청을 했고 늦게나마. 네. 근데 이 상황에서 6개월, 5개월 늦은 것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네. 임기가 크게 많이 남지 않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인가? 네.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예. 법조인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우려되는 건 남은 22분 임기 내 22분의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아. 계속해서 씨름을 하면서 예. 결국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은 나중에 대통령의 판단을 하는 대법관들을 가두리 양식을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딪히면. 이거는 좀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예. 이거는 시작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세가 좀 있어서 내년 6월이면 이제 정년 퇴임하잖아요. 이제 대법원장 새로 뽑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코드에 맞는 분이 누군가가 대법원장이 되겠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20명 2명 2명 된다고 하면 네. 20명이 남은 거 아니에요?
3: 점진적으로
2: 30년까지 그럼 그 20명 임명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뭐 서면이고 뭐 그냥 촥 갈 거 아닙니까? 제청 확 해가지고 임명 동의 촥 해가지고 대통령 임명하고 근데 과연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겠냐? 방금 전에 왜 판사만 맞냐?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출신 얼마 없다고 하는데 지금 손봉기 이분만 해도 예를 들어 비서울대 출신이에요? 나름 그래도 지역에 사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성향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저는.
4: 그래서 어제 이제 당대표 후보자들 네. 세 분 이제 청와대에서 만찬했잖아요.
3: 그랬죠.
4: 장면 보셨죠?
3: 네.
4: 어떻게 보셨어요? 장면이 이제 향후 6회로 단합이 된 것 같습니까?
3: 전 단합됐다고 보고. 아직 왜 웃으세요?
4: 아니, 저 사진 나오고 있어요. 저 사진 지금 이제 세 분의 후보 대통령 그리고 네. 정무수석 그리고 대통령 실장 원내 대표까지 해서 총 7분이군요. 네. 예.
3: 근데 일단 저는 그 중점적으로 봤던 게 그렇죠? 5시간을 같이
4: 그렇죠,
3: 있었더라고요.
4: 그렇죠, 5시간 한 자리에서
3: 아시겠지만 네. 이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4: 그렇지
3: 2시간 안에 끝납니다.

0: 우리 이제 다시 좀 정리하고 네, 좀 가서 잘까요? 뭐 그러니까 아니, 뭐, 집에 갈까요?
1: 더 이상 얘기해봤자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갈 거예요. 근데 5시간이나 있었다는 것은 네. 그래도 비교적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공감대 형성이 잘 됐고
0: 티키타카가 됐다?
1: 네. 그리고 제가 그 다녀오신 저 일곱 분에게는 못 물어봤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하루 종일 탐문을 해보니까
0: 하셨구나.
1: 확실히 네.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나머지 참석자들이 상당히 말을 조심하더라. 아끼더라. 그나마 송영길 의원이 네. 부동산 문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2: 송영길 의원은 네. 좀 아주 그냥.
1: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예. 예, 그거예요. 포인트는. 어쨌든 승자의 포용. 예.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예. 전당대회 기간 중에서 과했던 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2: 사과했죠.
1: 예,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도 우리가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 아닙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비교적 성공적으로 화합의 모습을 갖췄다. 아.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지지자들이 예. 일주일 동안만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일주일 참으면
2: 2주일 후는 괜찮아요?
1: 일주일 참으면 한 달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도 정청래 의원보다도 정청래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을 향해서 만찬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것을 좀 우리 구성원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3: 참 좋아요. 예.
0: 뭐가 좋아요?
3: 송영길 의원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집에 가려고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나 예.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신청계 신임 최고위원 세 분은 왜 김어준 방송에 나갔을까요?
1: 부르니까.
3: 안 갔어야죠. 지금 그 민주당에서 김어준 방송에 대항하는 자체 TV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2: 민주당 TV 새벽 방송.
3: 그렇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단합됐다고 하는데 그 한 분도 아니고 세 명이 같이 출연을 해서 뭐 무슨 얘기 했겠어요? 뻔하죠.
2: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늘 아침 저도 방송 봤는데 굉장히 들었습니다. 좋은 분위기 방송을 했고 근데 네. 이제 오프닝 멘트 김원주 씨가 아 원래는 그 최민희 의원과 박선원 의원 두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미아 의원께도 요청을 했는데 서미아 의원도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안 네. 오셨고요. 그래갖고 이성윤 의원과 한민수 의원 네. 이제 모셨는데 그분들은 왔다. 한민수 의원은 나 원래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취소하고 왔다. 하면 세 분이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얘기했단 말이죠. 서 변호사.
4: 네, 저는 이거 어제 만찬 보고요. 지금 네.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고요.
2: 아, 누가요?
4: 지금
2: 분노해요?
4: 수혜 때문에.
2: 왜? 왜? 왜?
4: 아니, 수혜가요.
2: 아, 수혜.
4: 지금 통영하고 엄청난 수혜가 나가 지금 거기 난리예요.
2: 그렇지, 그렇지.
4: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 안 하고 피눈물 흘리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지역별로 종로에서 뭐 육회 가져오고 어디 금산에서 인삼 가져오고 어디 고흥에서 뭐 유자 가져오고 네. 지금 이럴 때입니까? 대통령이 한번 수혜했냐 가봤어요? 옛날에 정청래 대표가 호남 수혜하니까 되자마자 그 살더라고 복구원장 가가지고
2: 예, 예, 예.
4: 수혜도 이게 호남 수혜와 영남 수혜가 다릅니까? 표가 없다고 김민석 대표 부산에 가서 제가 발언 모두 발언 몇십 분 한 거 예. 수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조의대 욕하는 게 절반 예. 나머지 절반이에요. 예. 제가 다 읽어봤어요. 와, 그리고 누가 한 명 갔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1: 아, 그 아이도 당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사가 거제도 갔어요.
4: 부산에 제가 이거 모두 발언 김민수 다 했더니 수혜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5: 네, 부산장에 수혜 현장에 갔잖아.
4: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2: 계속해보세요.
1: 안 갔다면서요.
4: 아니, 제대로 대통령은 네. 아예 안 갔고. 그 다음에 부산 현장 최고 발언이 조의대 예. 비판한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모두 발언을 다 읽어보니 예, 예.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럴 때는 좀 자중하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지진 막 이게 위로한다 해가지고 그때도 욕이 많이도 못써요. 우리나라 위로하기 전에 인도네시아부터 하느냐? 그래서 또 올렸잖아요. 정말 예. 이렇게 좀 국민이 이렇게 힘들 때는 예. 자중하는 모습. 이게 뭐냐고 전국에서 다 모아가 이렇게 웃으면서 저기 쇼할 때입니까? 그럼 화합은 어차피 안 돼요.
2: 예, 강 변호사님.
5: 그 날마다 술을 드시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해 보셨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폭탄주 돌리는 분한테는 지적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갈등상이 커지면 예. 국민 전 영역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까지는 국민들이 꼭 참았어요.
2: 예.
5: 근데 전당대회 끝났는데도 계속 티격태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 못하고 마비됩니다. 그러면 예.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빨리 융합하는 모습 보여야죠. 그래야 예. 동력을 다시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다 싫으시겠지만 일어서야 되죠.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금 뭐 물러나라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예. 예.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에서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 오겠습니다.

0: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부사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오늘 이제 김인석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을 청년 몫으로 노동계에는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요 지명에 대해 최민희 의원이 조금 전에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말하는 게 김민석 대표 돕는 길이라 생각해서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는 최고 지명은 대표의 전속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명단을 공개했는데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잠시 당황했다. 당원 제26조 4에 따르면 지명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안 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그럼 이거를 내일 또 오전에 뭡니까 최고위원회 할 때 또 발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1: 아니 뭐 이미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0: 아니, 했네.
1: 뭐 예. 새삼스럽게 최고위원회에서 하실 문제는 아니고
0: 예.
1: 본인이 우리 CBS에 나오셔가지고도 전화 예. 인터뷰로
0: 박성태 앵커
1: 네, 최고위원회에서 일어난 어떤 뭐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 직접 공개하진 않겠다.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하기 전에 사전 회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기하셔도 충분히 된다.
0: 예.
1: 그런데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이 최고위원 지명직을 발표를 할 때 예.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신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위원을 원래 청년 트랙을 따로 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서 본인 사무총장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0: 예.
1: 저희 당이 곧 있으면 청년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0: 예.
1: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을 또 이렇게 경선으로 뽑는다?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유권자도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가지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당규에 보면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대표가 선임을 할 때는 예. 최고위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0: 그래요?
1: 그 부분은 최민희 최고위원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
0: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얘기는 청년위원장 선거 말씀하신 대로 곧 있으니까 청년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청년위원장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 하면서 요지는 결정을 재고해달라. 강 변호사님.
2: 지금 전당대회에서 개파 갈등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쳐가지고.
0: 벌써 진 표정이야, 이미.
2: 네, 저희 다 지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마무리돼서 다시 한번 이제 정치를 제대로 이제 진짜 정치를 하겠군.
0: 예.
2: 이제 끝. 지금까지는 봐줬다. 약간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0: 벼르고 있는데.
2: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이제.
0: 재고해주세요!
2: 다시 선거판을 만들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이 최고위원 자리 하나 가지고 또.
0: 대리전.
2: 대리전 하는 거 아니에요?
0: 신청과 친석 대리전.
2: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저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럴 거면 차제에. 뭐. 그 처음에 그 전준희에서 청년 최고 이야기 나올 때 친청계에서 반대했잖아요.
0: 네,
2: 청년 최고 한 자리 하는 거에 대해서.
0: 네,
2: 그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청년들 지지를 이끌어내지 그랬어요. 청년들 지지가 그렇게 걱정되면은
0: 네.
2: 그때 당시에 그걸로 하자고 적극적으로 했었어야죠.
0: 네.
2: 그거 없애고 한 자리가 5위 자리가 그냥 선출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0: 예.
2: 일반 선출직으로.
0: 근데
2: 뭐 이제 와서 뭐 청년을 위한다 그러면 전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0: 네. 벌써 피곤해지셨는데 서 변호사는 안 피곤하신 것 같아요.
3: 아, 근데 그 네. 당규를 보면요.
0: 또 분노하고 벌써 왜
3: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0: 있어요.
3: 아니 당원을 해석할 때요.
0: 예, 말씀하세요.
3: 저는 지명을 하니까 이제 정권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0: 예, 예.
3: 근데 그다음에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최고의 의결할 때
0: 예.
3: 미리 좀 상의해서 다 양해를 구하면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4: 그런데 똑같네.
3: 일방적으로 지명했다가
0: 예.
3: 만약에 친 김민석께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0: 예.
3: 그러면 이게 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3: 법리로 보면
0: 예.
3: 따라서 이게 저는 법의 의무적으로는 없지만
0: 사실상
3: 이게 같은 또 최고위원이니까 사전에 좀 협의해서 이런 사람 하려는데
0: 예.
3: 잘 좀 의결해 주세요.
0: 예.
3: 이렇게 하는 게 협치 아닙니까? 저는 이거 최민희 지적이 맞다 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당이 뭐 지금 당이 깨지는 소리가 벌써 듣기네. 이 정도면 이게 재고하라는 거는 전쟁입니다. 재고하라고 하잖아요.
0: 굉장히 해맑은 웃음으로.
4: 예. 대법관 재청 문제랑 이렇게 빗대보면 뭐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최고위원들의 재청 없이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최고위원회에 그냥 붙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수의 힘으로 동의를 받아 임명하겠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1: 아니.
4: 그럼 대법원장이 훨씬 낫네요.
1: 아니 그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그 동의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아니,
4: 어쨌든 좋아요.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간에 대척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걸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서로 협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0: 예, 예.
4: 그 과정에 있어서 제도가 정비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밖에서 볼 때는 누가 옳으냐 가지고 힘겨루게 한다고 보잖아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1: 근데 저는 그거
4: 대법원장 보고 왜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도
1: 대법원장
4: 그러는데.
1: 얘기 좀 별개고.
4: 아 어떻게 별개 똑같은
1: 아니,
4: 얘기지.
1: 당대표의 그 고유한 인사권에 대해서
0: 지명을
1: 옆에서 뭘 왈가왈부를 해요. 그거는 물론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추천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0: 예.
1: 근데 당 대표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걸 예.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저는
3: 받아도 만약에 지금 부결되면 또 욕할 거 아니에요.
1: 부결이 왜 돼요?
3: 왜 저쪽에 세 명이고 아직은 이쪽이 두 명 지명 안 했으니 두 명은 표결권이 없잖아요.
0: 표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1: 필요 없다니까요.
3: 아, 최고위원이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당연히
1: 아니,
3: 대통령, 근데 당대표가 마음대로 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최고의 의결하는데 이쪽이 3명이고, 네. 저쪽이 2명에다가 김민석이 한 표면 3대 3이잖아.
0: 예.
3: 그럼 네. 한병도가 네. 예를 들어 이쪽으로 돌아서면 부결되면 또 왜 인사권 침해하느냐고 또 난리가 아니냐고.
1: 민주당 역사에 네. 선출된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는데
0: 예.
1: 뭐 2대 3이네 3대 3 이런 거 한 적도 없고요.
0: 예.
1: 그냥 임명하면은 다 대표의 그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해가지고 그대로 예. 갔던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예. 당규상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0: 예.
1: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하여튼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0: 예. 강서민 대변인 되게 좀 약간 분노는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요걸 굉장히 좀 화가 나실 것 같아서
1: 아, 당대표의 고난인데 인사권인데
4: 아, 그 최민희 누나한테 화를 내셔요. 왜 여기다 그러시냐고 일타 강사인데
1: 신청된 것 같아.
0: 근데 민주당 TV를 만들자. 김민석 당대표가 아. SNS로 아 그러니까 이제 홍보위원장한테 뭐 이렇게 연락해서 지시할 수도 있는데 SNS로 지시했단 말이죠. 이제 그 민주당 TV 새벽을 방송하고 앞으로 민주당 지금 나가고 있네요.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요청합니다. 아, 당의 브랜드 컨셉부터 시작해서 또 민주당 TV 출신 TF 협력해서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 얘기 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김남준 홍보위원장은 본인 또 그 뭡니까 SNS로 대답해요.
1: 네.
0: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네. 댓글을 달았군. 네. 댓글이 아니라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1: 네. 네.
0: 일단 민주당 TV 새벽 방송
2: 네.
0: 잘 될까요?
2: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0: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2: 뭐 강성필이라든가,
0: 그렇지.
2: 강수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맹활약해도 쉽지 않다.
0: 그러니까
4: 아침에 제가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0: 어떻게
4: 겸손은 쉽다. 강성필의 뉴스 농장 이런 거 하라.
0: 아, 뉴스 농장.
2: 아, 농장.
0: 괜찮다.
1: 공장의 대형의 농장.
0: 뉴스 농장.
4: 그러니까.
1: 네. 겸손이 힘들다니 우리는 겸손이
4: 열광했어요.
0: 네. 야 네. 좋다. 네. 겸손은
4: 그런
0: 쉽다.
4: 그런 걸 해야지. 네.
2: 근데 그래. 이제 그게 그래서 왜 제가 그 이제 힘들다고 말씀드리냐면 아까는 약간 농담처럼 제가 한 건데 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메시지가 정제돼야 되잖아요.
0: 그렇지.
2: 요즘 유튜브에서 잘 되려면은 사람 휘어 감아야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썸네일도 아주 자극적으로 막.
0: 강수현 변호사 얼굴 크게 만들고.
2: 그럼요.
0: 옆에 서다우 변호사 얼굴 크게 만들고.
4: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
2: 네, 그런 네.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근데 그래도 뭐 국무회의 생중계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도 챙겨보니까 무슨 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무슨 뭐 구독자 늘리자고 얘기한 건 아닌데
0: 네.
2: 저는 근데 그걸 떠나서 목표점을
0: 네.
2: 흥행이나 이런 거를 염두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하는 시간대에 방송할 거 아니에요.
0: 7시를 예상한다 많은데.
2: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원해요.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요. 그날 하루의 의제 설정.
0: 그날 하루.
2: 제가 이제 한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0: 예.
2: 제가 출연하는 시사 채널들이요.
0: 예.
2: 오전에 김원준의 뉴스 공장에서 다뤘던 걸 다 해요. 꼭지로.
0: 아,
2: 대부분.
0: 예.
2: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논조하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럼 이제 문매를 맞아요. 아. 채팅창에서.
0: 아.
2: 그런 분이 불과 1년 전에 그랬어요.
0: 예.
2: 근데 이제는.
0: 아니,
2: 그건 이제 그때 일이고, 이제는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감시심사가
0: 예.
2: 그날 하루에 의제 설정이 되도록 여당이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겠다.
0: 예.
2: 민주당 TV가 그 역할을 해주면 뭐 김어준 씨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0: 예.
2: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설정하는 의제도 있고
0: 아.
2: 민주당이 설정하는 의제도 있고
0: 아하.
2: 국민들이 좀 두루 알게끔 이전에는 한 채널이었으니까
0: 아.
2: 그런 의미에서 좀 성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예. 예. 출연 제거하면 나가시겠어요?
2: 가야죠.
0: 가야죠. 가야죠.
1: 아니,
0: 뉴스 동장
1: 강수영 변호사는 그 출연이 아니라
0: 네.
1: 거기서 진행을 맡아야 돼요. 아~ 당적도 없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수요를 해가지고 스타성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그래. 제가 이제 당에 건의도 할 거지만 예. 아셔야 될 게 이 예.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홍보는 예. 무조건 돈입니다.
0: 아
1: 이거 돈 짜게 주고 이렇게 아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0: 출연료 무조건 더 많이 예. 줘야 된다.
1: 그래야지 좋은
0: 씨보다 많이 줘야 된다.
1: 좋은 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 김호준 방송처럼 예. 뭐 점심에는 주식 전문가도 부르고 뭐 부동산 전문가도 부르고 예. 또 뭐 일타 강사 또 손영욱 변호사 한번 또 불러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들어보고
0: 적과의 네. 농장.
1: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게 다채롭게 해야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당 의원들도 예. 이 민주당 TV에 나가면 예. 어이, 후원금도 쌓이고 예. 어, 내 인지도도 올라가고 아이 뭐 괜찮네. 어. 그래야지 이게
0: 나가고 싶은
1: 거지.
0: 채널이 돼야 된다. 네.
1: 안 그러면 아. 다시 김호준 갑니다.
4: 그렇지.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제 안 오면?
0: 적과의 농장.
3: 아이, 저는 국민의힘도 안 나가는데 나갈 리가 없죠. 국민의힘도 안 나가는데.
0: 예, 아, 아무튼 두 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네. 아무튼,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아마 론칭을 열심히 할 텐데.
2: 아니, 우리 앵커님께서 아시잖아요. 예. 이 방송에서도 예, 국회의원 예. 모시고 방송하면.
0: 예, 조회수가 안 나온다.
2: 또 떨어지잖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좀 됩니다. 아, 예.
0: 2부에 이제 이소영 의원이 나오실 텐데. 이소영 아, 그래? 의원님 같은 분은 잘 나옵니다.
2: 아, 혼자요. 예, 예, 예.
0: 그래도. 또
1: 뭐 밖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아 훌륭합니다. 민주당의 아, 80년대 선도주자. 어. 이소영 화이팅.
2: 예, 저랑 동갑입니다.
0: 아,
2: 예.
0: 그렇구나. 자, 오케이. 자, 이슈를 넘어가서. 아, 밖에서 이소영 의원이 듣고 계신다는데요. 예, 아, 예, 아이고 세상에.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부동산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용산공원 얘기인데 또 이것도 또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지금 이제 경제수석이 하준경 경제수석이 요 강성필 대변인 자리에 앉아서 저희 방송에서 예. 용산공원에
1: 네,
0: 그 어린이 공원 자리도 좋은데 청년들 쓴 그 해서 만들어서 좀 좋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게 이게 뉴스가 많이 퍼졌어요. 네.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4: 제가 오늘 용산의 지역구인 권영세 의원 방송을 들었고, 제 앞순서 출연하셔서 같은 예, 곳에 쭉 들어봤더니, 역시,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용산 어린이공원에 뭐,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0: 사람이 별로 없다.
4: 근데 말씀하시던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휴장이고, 거기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이 얘기잖아요. 장관, 국토부 장관님 말씀은, 방사청 부지나, 거기, 장교 숙소, 뭐, 이 부분은 어차피 건물로 있고 녹지가 아니니, 거기에다 진짜,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봐도.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이 논리부터 세워야 돼요. 자, 일단 용산공원 특별법이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거기에 의하면 용산공원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바뀌면 안 되고 예. 부지도 매각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방사청 부지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의 그 용산 녹지 축을 뭐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또 공원용 부지로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녹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녹지가 형성은 안 돼 있는데 공원 부지로 다시 묶였다는 거예요. 그걸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 구사했던 논리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여기 건물 있으니까 어차피 녹지 아니니까 그냥 하자는 얘기는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논리 어떤 생각들 그거하고 배치되는 거니까 그 경과는 설명을 해주셔야 뭔가 그래도 알아는 들을 텐데 너무 어리둥절해요.
1: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굳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4: 정책이 아니라 녹지로 그러니까, 들어왔잖아요. 공원 용지로.
1: 네, 그래, 결론은 말씀하셨던 그 특별법도 지금 당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발의가.
4: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고요. 제 얘기는.
1: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아니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용산 부지가 90만 평이나 있고 예? 그중에서 한 10% 정도 뭐 말씀하셨던 부지 한 8만 평 정도를 예? 한 1만 가구를 청년 임대 주택으로 하겠다. 예? 자꾸 오세훈 시장은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데 아니 지금 세대가 일단 죽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 임대 주택으로 예.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왜 반대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4: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대해서, 노무현 예. 대통령이 좋아하실까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신 얘기하면서.
1: 뭐 그런 건 좀 감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4: 제 얘기는 논리가 좀 없잖아요.
1: 무슨 논리가 20년 없어요.
4: 20년 전에 통과됐던 그 뭐 2007년 7월에 네. 통과됐던 그 법을 네. 바꾸자는 얘기인데 네. 바꿀 필요성은 인정한다니까요. 네. 네. 그러면 그 법을 만들었던 정치의 주체들이 네.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설명이 없이 법 바꾸면 돼요. 법 준비하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논리를 손바닥 바꾸듯이 바꾸는 그 경과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1: 아니,
4: 예.
1: 논리를 뭘 손바닥으로 바꿔요. 네. 지금 공급이 필요하니까 지금 공급을 알겠어요. 하기 위해서 보지를 하겠다는데.
0: 예. 네. 서민호사님도 말씀.
3: 아, 저는 근데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봐요. 보존해야 된다고요.
0: 아, 보존해야 된다.
3: 왜냐하면 이 뉴욕이 예. 왜 명품 도시입니까? 센트럴파크라는 게 공원이 있잖아요.
0: 예, 예.
3: 도시 딱 중앙에 예.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이 있는 게 명품 도시예요.
0: 예.
3: 지금 뭐 만 가구 청년들 임대주택 처음에는 그 정도 하죠. 이게 야금야금 잠식돼요. 나중에 가면 이게 완전히 그로 다 차버립니다.
0: 예.
3: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공급이 급해도 시장이 맡기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많아요. 시장이 맡기면 돼요.
0: 어디에요?
3: 많다니까 이윤 보장해주고
0: 많아요?
3: 규제 풀면
0: 오.
3: 재개발 재건축 눈에 띄는 사람들 시행사들 많아요. 정부가 자꾸 이 어느 땅을 뭐 태능이든 어디 정부가 공급을 하지 말고
0: 예.
3: 시장이 맡기되 규제를 풀면 알아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늘어납니다.
0: 예. 가부여사님
2: 이미 다 많이 드러났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0: 예.
2: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꺼번에 시행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디를 가 있어요 또. 그럼 또 전세난 월세난이 또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0: 예.
2: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새롭게 짓는 것도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 땅이 없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 뭐 각자 지역구에 다 하고 막 그러시던데
0: 예.
2: 글쎄요.
0: 그래요.
1: 근데 국민의힘이 또 그 말씀하시려면 도시정비법 이거 동의부터 해줘야 돼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일 도와주려면 이 정비사 3년 단축한 법이고요. 공공주택법 이것도 2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우려면은 민주당과 함께 이 법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4: 예. 예. 제가 들어보니 설득의 기술이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원한 건 뭐냐면 논리 경과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제가 지적한 것은 20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상황을 바꿔버리겠다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면 그 법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용도 다를 거고 용산공원특별법이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는 녹지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라든지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그냥
1: 왜 녹지를...
4: 국회 과반이라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얘기만 아니, 하냐는 거예요.
1: 그게 아니라 전체 90만 평에서 10%도 안 되는 땅에다가
0: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건데 무슨 센트럴파크, 뭐 르센부르크파크 뭐 이런 데하고 훼손 안 하고도 남은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를 그렇게 훼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더 이상의 논리를 필요로 한 건지 공급하라고 해서 공급하겠다는데 공급을 안 하면 뭐라고 하고 공급을 예.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0: 알겠습니다. 한 3분 남아서 국민의힘 얘기 하나도 못 해가지고 지금 비단거파 4명 징계 수위 논의를 하는데 오늘은 결정 안 되었고 내일 오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4: 그래요.
0: 징계하면 또 전문가인 서조호 변호사님.
3: 자. 저는 징계 반대론도 안 돼.
0: 그러니까 이제 연락해봐요. 당내 소식, 당내 소식. 그래서 내일 오전에.
3: 아마 이게 그 저는 중징계가 다 2년 다운권 정지.
0: 다운권 정지 2년? 4명 다?
3: 거의 4명 다.
0: 오.
3: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그 윤리위원들끼리 좀 의견이 있겠죠.
0: 예.
3: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0: 예.
3: 내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구성이 5명밖에 안 돼 있으니까
0: 예.
3: 아마 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계속 밀린다. 지금 징계에 대해서 당에서는 뭐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0: 예, 예.
3: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조경태 의원은 좀 문제가 많지만 나머지는 이제 조금 선처가 필요하다 봐요.
2: 근데 잠깐만요. 윤리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건 어디서 들으시는 거예요? 2년으로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건. 그분 징계해야 돼요.
3: 아니, 그런 소문이 많다는 거예요.
2: 윤리위원회는
3: 되는 거 아니고.
1: 또 징계를 해.
4: 아니, 5명이면 사람이 적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것도 이제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5명 사이에도 좀 중징계하자.
4: 증거가 없는 거야.
3: 중징계하자.
4: 증거도 없고.
0: 예.
4: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징계 의결할 수 있고 그 수위가 높을 수 있는데 이거 장제욱 지도부에서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거다.
0: 예.
4: 그걸 아셔야 한다. 과속하고 있다는 걸. 그거의 하나의 증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근데 이제 내부는 징계를 하는 이진숙 의원은 징계 안 하고 있다. 이걸 또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3: 그거는 이제 당원 주권이 그 당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강원도는 오히려 이진숙 요즘 상당히 지지율이 뜨고 있어요.
0: 아, 그 이진숙 대통령을 본다는 서정호 변호사님 발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3: 아, 요즘 이게 이거. 아니. 보수층에 트로이카가 뜨는데요.
0: 트로이카?
3: 그게 한국자? 중간에 장동혁, 네. 오른쪽에 이진숙, 왼쪽으로 안철수.
0: 안철수?
3: 안철수가 새로 뜨고 있습니다. 한동훈 공개하면서 이제 트로이카
4: 등. 서정호 변호사 아주 잘 되는데 막판에 또 이러시는.
0: 제가 참. 박태훈 변호사님, 자. 아니, 왜 충격 받으셨어요?
2: 인기 있으면 징계 안 해야 돼요? 그 당원들이 띄워주면은 징계 안 하는 겁니까? 독립된 기구고 징계서 있으면 징계하는 거지. 그거 뭐 인기 있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어딨어요. 정치 기구도 아니고.
0: 한 명도 없는 대표가 국회의원 하시면 안 될 뿐이다.
1: 그러니까 제가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국회 윤리위를 좀 정상화시켜가지고 네. 저는 저런 분들은 네. 제명시켜야 됩니다.
2: 그럼요.
1: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에게도 김민석 당대표가 그 제안을 했는데 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명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하고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정강정책하고 다르잖아요. 신념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해요. 음모론자예요.
0: 네.
1: 제명시켜야 됩니다.
0: 예.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박성태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진수 의원 같은 분에게 끌려다니면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진수 의원 관련한 이슈는 또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네 분 뵈니까 좋고 또 방송도 할 얘기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2: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3: You see, paid family leave,
4: that prevents child abuse.
2: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3: prevents child abuse, too.
5: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4: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 we prevent child abuse
3: from ever happening.
5: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6: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7: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늘 이렇죠. 내가 어딜 다녀오고 나면 꼭 떨어집니다. 그뿐인가요? 사고 나면 세일 시작하고요. 옆 차선이 차가 잘 빠지는 것 같아 기껏 끼어들기 해서 들어갔더니 얼라리요, 이번엔 여기가 밀리네. 인기 있는 영화라 금세 OTT에 올라올 것 같지 않아서 영화관 가서 기껏 봤더니 허허, 바로 OTT에 올라와 버리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내 인생은 늘 엇박자. 하지만 음악에서는요, 엇박자가 주는 매력 상당합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반박자 늦거나 빠를 때 그루브가 만들어지고요. 내 인생은 엇박자 인생이어야 하며 신세 한탄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은 그루브 있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살짝 바꿔 생각하니까 뭔가 근사하지 않나요?

0: 오늘 같은 날은 그러고 있는 인생으로 생각하기에는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청둥 번개치면 좀 무섭긴 하지만 또 무엇을 하기엔 다소 번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뭐 그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비가 오면 괜히 마음도 차분해지고 지나간 생각들도 하나 둘 떠오르고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을 비 때문에 못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요? 글쎄요. 비가 내리고 해가 진 후 그 다음에 그 공기가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비가 와서 또 낭패해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죠. 특히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또 그동안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그참에 비 핑계대고 쉬실 수도 있으니까 좀 쉬어가라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차례 비가 오더니 계속 올 것 같더니 뭐 다시 또 살짝 개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구름이 막 밀려가면서 먹구름이 또 끼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바람이 좀 세서 빨리 올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하루 24시간 중 2시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테일러 소장님 모시고 인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Are you okay?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리하시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날씨 이야기.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34년 전 조난당한 등반가 두 명의 시신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스위스 발레주 경찰은 트리프트 빙하에서 발견이 된 유해의 DNA를 대조 분석한 결과 1992년 실종이 된 39살과 41살 벨기에 국적자로 이들은 1992년 9월 해발 4017m 바이스미스 봉우리 정상을 향해 등반하던 중 실종이 됐는데요. 알프스 빙하는 올해 늦봄부터 유럽 전역에 계속되는 고온 현상에 이례적으로 빨리 녹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위스 알프스에 쌓인 눈과 빙하가 평년보다 2개월 가까이 빠른 지난 6월 말부터 전부 녹아내렸는데요. 스위스 남부 론 빙하의 경우 올여름 폭염으로 한 달 사이 4m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로 강과 습지의 수온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연구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올챙이일수록 오히려 더 차가운 물을 찾아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감염 정도가 심할수록 그 경향은 더 뚜렷했는데 물이 뜨거워지는 세상에서 차가운 곳을 찾는 이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난달 2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라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유럽 기민 개구리 올챙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온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감염 정도가 높은 개체일수록 차가운 환경을 더 강하게 선호했는데 연구진은 낮은 온도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라나 바이러스는 증식할 수 있는 온도 범위 안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식과 질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이 스스로 덜 뜨거운 곳으로 가면 병이 덜 심해진다는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셈인데요. 이 라나 바이러스는 양서류뿐만 아니라 어류, 파충류 등 다양한 변온 동물을 감염시키는 병원체로 감염이 심하면 출혈이나 부종을 일으키고 집단 폐사로 이어진다고 하니 이 차가운 물찾기는 단순한 습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에 가깝다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구리들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기후 위기로 하천과 습지의 평균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감염이 된 올챙이가 찾아갈 수 있는 차가운 피난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같은 웅덩이 안에서 그늘진 곳이나 지하수가 섞여드는 지점 등 미세하게 더 차가운 구간을 찾아가는 정도로 버틸 수 있을진 몰라도 지구 가열화가 계속되면 그 정도 이동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더 높은 고도, 더 북쪽 혹은 더 깊은 물로 서식지 자체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양서류가 온도에 맞는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나 농경지 등으로 서식지가 단절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실제 병이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며 감염 이후 실제 발병 여부는 온도를 포함한 여러 환경적 스트레스에 좌우된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면 열 스트레스나 짝짓기 할 때 스트레스가 심해져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연구가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양서류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단순히 물이 더워진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고요. 각 종이 오랜 시간 적응해온 온도의 안정적인 범위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개구리는 뜨거워진 물을 피해 갈 곳을 잃고 또 어떤 개구리는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추위와 더위 사이에서 면역력을 갉아먹히고 있는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세상에서 차가운 곳을 찾아 헤매는 개구리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할 곳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기후 위기와 양서류 연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확실히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어제보다는 또 다른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카나마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지만은 폭우로 인해 국지적인 홍수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90도, 섭씨 32도로 오늘도 무덥습니다. 오후 8시 이후 밤이 되면서 비는 그치겠고 부분적으로 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 젖은 노면과 시야 감소에 주의하시고요. 습도는 밤사이 점차 낮아지고 기온은 6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금요일 대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선선해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최고 기온이 70도 후반에 머물겠고요.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낮 시간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산을 챙기세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오후 9시 이후에는 비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아침부터 구름이 많고 습도가 높은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는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천둥 소리가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8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오후에 잠깐 햇볕이 비치더라도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리겠지만 토요일에 비해 건조하고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습도가 높겠지만 찬 기단이 지나가면서 오후에는 습도가 점차 낮아질 것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건조한 기단이 유입되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으로 8월 하순에 적합한 기온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Are you okay? 한 주 동안 Are you okay? I'm fine. Are you okay? 서로의 자그마한 관심이 정말 훈훈한 우리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테일러 소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Are you okay?
0: I'm fine. And you? Are you okay?
1: I'm great. Thank you.
0: 늘 이러면 월매나 좋아요.
1: 그러게요.
0: 자, 날씨가 아직도 좀 덥기는 합니다. 지난주는 정말 더웠죠.
1: 진짜 더웠어요.
0: 네네. 특히 더울 땐 짜증도 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뭐, 내 자식과 내 남편, 내 아내도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1: 그럼요.
0: 말을 하기 전에는.
1: 네네, 맞아요. 예, 예.
0: 그런데 대부분이, 믿거라, 알겠지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서 몰라주면은 서운해하고 섭섭해요.
1: 네, 마치 저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 있는 것만 그런 식으로, 그죠?
0: 네네.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놀랄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워싱턴 가정상담소를 찾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글쎄 우리 한인분들이 워싱턴 가정상담소를 찾을 때 주로 어떤 이슈를 갖고 많이 상담을 의뢰하시나요?
1: 네, 아무래도 뭐 저희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거는 그 자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상담 문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0: 저도 진짜 상담하고 싶어요. 오죽하면 챗GPT하고 제가 상담을 했겠어요.
1: 아, 요즘 챗GPT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0: 네네. 근데 아무래도 감정이 없다 보니까.
1: 아, 그럼요. 조심하셔야 돼요.
0: 그리고 한계가 네. 있고 말씀하신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 아니, 얘네들이 석 달 전에 한 걸 기억하고 있더라니까요.
1: 맞아요. 데이터로 다 모으고 있죠.
0: 오, 너 그때도 그러더니 너 아직도 그거 해결 안 됐냐고 물어보는데, 헐, 깜짝 놀랐어요.
1: 네. 그리고 챗GPT에는요, 그 네. 펑션 중에 시커펀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챗GPT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0: 아.
1: 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0: 글쎄 말이에요. 그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는 뭐 정말 간단한 거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는 물어보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사실은 워싱턴 가정 상담소였어요. 누가 저한테 이제 레코멘드를 해줘서 그냥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한 번을 시작했는데, 어? 괜찮은데? 그래서 두 번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섹션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삶이 조금은 달라졌고,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좀 달라진 면이 있어요.
1: 그러셨구나.
0: 네네. 사실은 우리 자녀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녀도 자녀지만
1: 아, 성은경
0: 씨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 나 성은경인데 아니 내가 뭐 잘 그런데 그래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전문가를 철저하게 리스펙을 하고 믿고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부터 상담을 꼭 받으라.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뭔가 고민이 있다면 먼저 자신부터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죠?
1: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0: 네.
1: 권면이신 것 같아요. 경험이셨고.
0: 네네네. 네. 상대분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먼저 자녀들과의 프로블럼, 자녀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담이 가장 많이 오나요?
1: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요. 이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1세대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또 특별히 이제 학교, 저희 이제 학업에 대한 그런 프레셔가 좀 많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학업에 대한 중요성 또 완벽주의 같은 네. 그런 성향들이 이제 2세,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 3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그 가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사실은 부모는 한국 사람이고 자녀들은 미국인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오는 또 갭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배려 차이가 나는 네. 거죠.
0: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먼저 대처를 해야 되는지.
1: 저희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뭐 특별히 가치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이 밸류 뭐 이런 걸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뭐 주장이 다 맞다. 물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는 거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의 그 가치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이라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 그 가치나 주장이나 생각을 먼저 이렇게 강요하시기보다는 좀 먼저 들어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열린 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소장님이 너무 팩트를 지적해 주신 게 제가 순간 이제 뜨끔했는데 참아주는 게 기다려주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1: 맞아요.
0: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자녀들은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먼저 얘기하기를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실수할까 봐.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1: 그렇죠.
0: 야,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1: 그렇죠. 어? 너를 위해서.
0: 맞아요.
1: 야, 이게 얼마나 힘든데.
0: 맞아.
1: 내가 살아보니 다 알아. 맞아. 이런 거.
0: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도 너처럼 했어. 근데 뒤늦게 후회를 해. 그 얘기를 애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1: 이해 못 하죠. 들리지도 않죠, 사실은.
0: 예. 그러면 이제 애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1: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몰라준다는 얘기가 아마도 넘버원인 것 같아요. 청소년 어린이들 생각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은 자기 가치나 개념 이런 것들이 서는 나이라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진짜 몰라준다. 이게 진짜 넘버원인 것 같아요.
0: 근데 그런 기분을 그래도 좀 덜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주고 그렇죠. 예, 들어주고
1: 그렇죠.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0: 정신과 상담하시는 분들이 왜 보험도 잘 안 되고 비싼 줄 아세요?
1: 그 왜 그럴까요?
0: 남의 얘기 듣는 게 쉽지 않아.
1: 맞아요. 쉽지 않아요.
0: 더군다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더 들어주기가 힘들어. 빨리 내 거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네.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케어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게 해주고 싶고.
0: 맞아요.
1: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0: 네네.
1: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방법, 페어런팅 자체, 스타일 자체를 네. 좀 어렵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악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잘 들어주고 기다려줘라.
1: 네.
0: 그것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연습을 해야겠네요.
1: 그럼요. 페어런팅 정말 자기 성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0: 자녀를 탓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는 거. 아, 그거 너무 어려운데. 방법이 있습니까?
1: 글쎄요. 상담소에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0: 알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성격과 취향이 다르듯이 아마 방법도 그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를 텐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1: 네, 703-761-2225번입니다.
0: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테일러 소장님이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7: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8: You see, paid family leave?
9: That prevents child abuse.
7: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8: Prevents child abuse, too.
10: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9: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6: we prevent child abuse
8: from ever happening.
10: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1: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매일 입는 브레이지어로 유방암 위험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브레이지어가 실제 임상시험에서 유방 병변을 구별하는데 유망한 결과를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브레이지어가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유방 병변을 구별하는데 유망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브레이지어는 유방 표면의 온도와 조직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유방에 종양이 생기면 혈관과 혈류의 변화가 나타나 주변 조직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치는 열화상 기술로 이런 변화를 포착함과 동시에 전극을 이용해 유방 조직의 전기적 특성도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먼저 15명을 대상으로 진단 모델을 만든 뒤 유방 병변이 있는 여성과 병변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유방의 온도 변화를 분석한 모델은 병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적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장치가 기존 유방 촬영술을 대체하기보다는 정기검사 사이에 유방 상태를 확인하거나 고위험군을 보조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지어 형태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검사 장비를 찾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유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보험회사들이 참 좋아라겠네요. 이 비싼 돈 들여 1년에 한 번씩 공짜로 휴주지 말고 이 브레이자 그 배포하면 좋겠는데 이 그나저나 이것은 언제 나온대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으나 뒤에 이 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와 공개 화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를 향해 쥐새끼,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왔으며 그는 트럼프를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화해할 예정이라는 것인데 트럼프는 전 개인 변호사인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뉴욕의 친 트럼프 성향 방송국인 WABC에서 방영이 될 이 대화는 코언이 트럼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록 증언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잠시 만났으며 이를 계기로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들에게 협조했던 것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한때 코어는 검사들이 트럼프의 더러운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돕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강요당했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그들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적절하게 유도신문을 했다고도 비난했는데요. 코어는 지난 1월 검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은 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를 만났고 여름이 되자 백악관에 묵시적인 승인을 받은 가운데 코어는 WABC에서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코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황금 시간대로 특히 트럼프 출연이 독점 방송이라며 시간과 배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명을 받으며 헤어졌던 두 오랜 친구가 마주 앉는다.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트럼프한테 맞대응하다 돈줄이 다 끊긴 게로구먼. 이래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축도 없대는 거요. 꼬랑지 확실히 내린 거 보니 돈이 급하긴 애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네. 주주주주주.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불법 이주민 5천 명이 귀환을 거부하고 임시 거처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월경지로 모로코와 육상 국경을 맞댄 세우타는 지난달 말 이틀 동안 7만 2천 명가량이 불법 월경에 치안과 도시기능 유지에 비상이 걸린 바 있습니다. 세우타 인구가 8만 3천 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우타로 밀려든 7만 2천 명 가운데 대부분은 유럽 본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출발지인 모로코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다만 5천 명가량이 귀환을 거부한 채 세우타 곳곳에 임으로 만든 임시 거처에 머물면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하고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우타 주민 다수는 자신들과 이주민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당국이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도시를 무리지어 배회하는 젊은 이주민들은 상당수 주민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한 주민은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며 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민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통제 불능이라고 울먹였습니다. 반면 세우타 지역사회 한 활동가는 매일 이주민 수백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 내 주차장과 운동장, 승마시설 등에 이주민 1,5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적십사사 매일 이주민 4,000명에게 식량과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긴급자금 650만 유로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귀환을 거부한 5,000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환을 거부한 이주민 다수는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원하는 모로코 청년들로 유럽 본토로 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우타를 떠날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스페인 정부가 자신들이 유럽 본토행을 포기하고 귀환하기를 기대하며 열악한 임시 거처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우타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현재 교착 상태가 조만간 해소되지 않으면 이주민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특히 여성 이주민들은 성폭력 등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 있는 미 쓱낸다고 말이오. 너네 땅에 들어와 놓고 무엇이가 저렇게 당당하대요. 뭐 어차피 지네 나라 가서도 별 볼 일 없이 죽거나 뭐 여기서 욕먹어 죽거나 엎어치나 맺치나 같으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이 심산 아니냐고요. 참 지도 이민자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동정이 안 가. 중국 해양경비대는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의 섬들을 자율 로봇이나 드론이 방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계획은 병사 대신 기계들의 편대가 방어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유인 방어 체계는 무인 항공기 및 무인 수상 함대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현재 주변 해역의 복잡한 상황과 저비용 무인 플랫폼 집결 방어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무인 시스템 방어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상, 공중, 수중 드론과 섬과 암초에 이루어진 고정 거점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방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무인 전투기가 해상 전투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마구라 V5 해상 공격 드론을 그 예로 들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마구라 V5와 같은 무인 수상함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으로 러시아 함대를 집중 공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기존의 대형 유인 함정이 무인 함정의 집중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에 따르면 무인 대응은 몇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단계인 관측은 드론이 넓은 공역을 훑으며 접근하는 위협을 탐지합니다. 무인 수상 차량은 저고도 사각지대를 탐색하고 수중 차량은 해당 지역의 얕은 해협과 암초 경사면을 감시합니다. 이어 섬이나 암초의 가장 바깥쪽 고리에서는 정찰 및 공격용 무인 항공기와 고속 수상 드론이 위협 대상에게 미사일이나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중간 방어선에서는 무인 수상함과 드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을 사용해 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또한 내부 방어선에 도달하는 모든 위협은 근접 방어용 무인 수상함, 자폭 드론 및 무인 수중 차량으로 파괴한다고 하네요. 아니 왜 인구도 많은데 옛날처럼 인해 전술로 가시지 사람 뒀다 무엇에 쓰려고 자꾸 로봇이나 드론에 의지하고 있디야. 사람이 천지빛깔인디.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심판 등에 대한 성접대 논란 등과 관련해 중국축구협회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축구협회는 2012년 1월 한국축구협회가 한국심판교류에 참석한 중국협회 소속 직원 3명을 부적절하게 접대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는데요. 협회는 공고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자국 내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하면서 협회는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해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 보도를 이용해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2012년 한국교류 활동에 갔던 중국협회 관계자 3명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개쪽이려. 홍명보 하나 잡자고 그냥 나라 전체가 난리네 난리여. 조만간 초가삼과 다 태워먹었어. 영국 왕실이 2024년 2월 찰스 3세 국왕의 암투병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이를 함구하고 있기가 쉽지 않았다고 카밀라 왕비가 회상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카밀라 왕비는 메기스 암재단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 인터뷰에서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공개하기 전 공개석상에서 거의 입 밖으로 낼 뻔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으며 다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꽤 어려웠다며 거의 말할 뻔했지만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찰스 3세는 2024년 1월 입원을 해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2월에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찰스 3세는 이후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아왔으며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낸 영상 메시지에서는 암 치료 일정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다소 호전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찰스 3세는 암 진단 초기에 공개 석상에 나서는 대외 업무를 중단했다가 2024년 4월 말 복귀했으며 외국 순방을 비롯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정통적으로 국왕의 건강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해 왔기에 찰스 3세가 암투병 중임을 발표했을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암 진단에 관해 문의하는 남성이 12%나 늘었다면서 사람들이 조기 진단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3세의 맏며느리인 케이트 미틀런, 왕세자빈도 비슷한 시기에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후 항암 치료를 종료하고 암 완화 상태라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아니, 암 걸려 죽어도 현찬을 다이아나비는 먼저 보내놓고 호의호식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엄마 같은 여자와 알콩달콩 살아도 현찬을 틴디. 아니, 웬 암? 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리셨대요. 참, 어때요? 막상 살아보니 별 볼 일 없지요. 우두두두두두두두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한 금광에서 붕괴사고로 최소 1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가 난 금광은 카메룬과 국경지대에 있는 잠보의 광산으로 수색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광산에서는 불법 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는다고 보도했으며 일부 현지 매체는 시신 107구가 수습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검찰은 성명에서 광부들이 작업하고 있던 여러 지하 갱도가 붕괴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가의 관리, 통제를 벗어난 불법 채굴 현장이 많고 작업 방식도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흔해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도 카메룬 국경 인근 대은바리 금광에서 비슷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해 수십 명이 숨졌으며 2월에는 북동부 고르디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명이 숨졌다고 하네요. 돈 벌레다 지레 치어 죽겠네. 이 돈이 무식한디 참. 있어도 화근 없어도 화근 아이고 그 적당히가 참 어렵지요.

홍수철의 돈 때문에 1부 끝곡으로 들려드렸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또 사연, 또 오늘 2부에서는 특별히 깜짝 초대석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여기는 여러분의 편안한 방송 K-Radio의 저 송은경에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자, 우리 제니퍼님이 신청해 주신 곡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설레이는 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미소 짓기 좋은 날이 될지어다. 저도 목요일 좋아해요.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주말이고요. 박구윤이 부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주신 복별님, 주님과 같이 모두 사랑하시길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남의 것이 커 보이는 욕심을 접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지만 그 근본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평안이 있으면 모두 그렇게 보이고 또 내가 불편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마음이 하여와 같이 넓은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작은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함이 아름다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은데 미안합니다 하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정답인 것 같네요. 저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에릭 클립턴의 Wonderful Tonight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요 곡 듣고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두 분이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실지 궁금하시죠? 남성분 두 분이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깜짝 초대석. 와, 정말 정말 웰컴입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것도 강원도 철원에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우리 주부님들 아마 이 시간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용묵 사장님, CWMB팜의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0: 강원도에서 오신 분 치고는 어유, 얼굴이 훤하신데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어떻게 편하게 오셨습니까?
1: 아, 비행기 타고 열심히 지금 우리 저 메릴랜드에 네네. 모든 우리 고객님들 고객님들한테 네네네. 여주를 좀 알리고 싶고 아~ 약으로부터 해방하시라고
0: 예예예.
1: 그래서 찾아뵀습니다.
0: 아, 웰컴 웰컴. 자,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와, 뭐 인물이 거의 뭐 아이돌급이신데요. 보고바이오의 부사장님이신 박준탁 부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저 방송 경력이 지금 한 세 번째래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네네. 저도 저기 어저께 저 아침에 와서 네네네. 저희 롯데플라자 센터빌에 있는 곳에서 셋업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저희 여주 사장님과 똑같이 저희 산삼이라는 특이한 아이템을 갖고 우리 버지니아 주민들을 갖다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서 그걸 갖다 알려드리고자 네. 이렇게 왔습니다.
0: 잘 오셨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우리 부사장님도 웰컴이십니다. 네. 특히 이번에 8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특히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특별전. 지금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철원의 지난 여주 엑기스는 물론이고 지금 산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삼하고 삼삼 바이오라는 요 뒤에 바이오자가 더 붙는데 뭐가 다른 거죠?
2: 예, 일단 이 산삼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리시려고 하면 제일 편하신 이제 인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인삼이란 게 저기 세 번을 찌고 말리면은 네. 홍삼이 되고 홍삼을 갖다 여섯 번 더 찌면 흑삼이 되고 네. 예, 똑같은 시지만 그 저희는 이제 천종산삼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을 갖다 유전자 배양을 해가지고 아. 그 인삼이나 흑삼이나 모든 게 인삼 베이스에 있는 것들은 6년에서 몇 년을 갖다 못 쓰는 걸 갖다 이제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네. 산삼은 아시다시피 150년 이상된 산삼을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와우. 이 함량이라든가 물론 오셔서 확인하셔야지 함량과 맛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죠. 롯데플라자에.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아까 바이오라는 말씀을 갖다 해주셨듯이 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퍼멘테이션 한 다음에 나노로 저 절개를 했기 때문에 흡수율 자체를 갖다 거의 100%에 완벽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야, 얘기만 들어도 뭔가 솔깃한데 또 이 삼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여름 끝빠지고 그리고 이제 가을 시작하면 바로 환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몸보신들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양제를 거의 안 드시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바이타민C 하나는 먹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양제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오시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김용묵 사장님?
1: 아, 저희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미국에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진출을 하게 됐어요.

0: 체크하시면 당뇨 수치 4, 50 떨어지시고요.
1: 그 소갈증 때문에 예. 계속 물을 먹으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탕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 예. 또 그 사탕이 당뇨에 안 좋잖아요. 안 좋죠.
0: 그런데 여지를 잡으면 바로 결과치가 딱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여지를 잡수시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55% 제거되고 좋은 콜레스테롤 네. 18% 새로 생기기 때문에 네. 고지혈증 탁월하고 혈압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아하. 즉 얘기해서 여준은 췌장을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에 네. 여준을 잡수고 나면 효과가 탁월하게 나오고 약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여주를 잡수고 소주를 잡수면 술 안 취합니다. 여주는 간을 해독시켜줘서 네. 알코올성 간을 해독시켜줍니다. 그래서 여주는 탁월합니다.
1: 주부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거 먹고 계속 많이 드시면 어떡해.
0: 그래서 제가 여기 달려온 겁니다. 예, 예. 제가 처음 왔고요. 네. 뉴욕은 저희 여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좋은 반응하고 네. 또 좋은 결과 가지고 저에게 상당히 많은 선물을 많이 주시는 교민들이 많이 있는데
1: 예, 예. 고맙다고. 예. 아.
0: 그런데 여기는 제가 처음 왔고 아, 예. 그래서 우리 교민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이렇게 또, 와주신 예.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0: 요 그것만 갖고는 너무 부족하죠. 예, 예. 제가 직접 달려와서 고객님들하고 또 우리 교민들하고 네네네. 또 한국의 정서는 어떤 것인지 이런 또 농도 같이 하시면서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사실 그 특산품을 하시게 된 계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이미 네.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예. 강원도 특산품 그래도 갖고 오셨잖아요. 요즘 네. 뭐 액기스는 당연한 거고 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0: 강원도 일단은 강원도라 그러면은 우리 팔도 그러니까 한국의 팔도가 있는데 네. 팔도 중에 건강식품에 관련된 거는 강원도가 가장 으뜸입니다. 지금 얘기해서 뭐 저쪽에 뭐 청송사과, 네, 네, 네. 뭐 또 저쪽 밑에 뭐 경남 쪽에 가면 감, 예, 뭐 이런 예, 예. 것들이 있듯이. 네. 강원도에는 청정 지역이면서도 건강식품에서는 팔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하, 되고요. 예. 즉 얘기해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 특히 겨울이 뚜렷한 것 같아요.
0: 예, 더더욱이도 뚜렷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 하면은 한국에서도 강원도산을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서 우리 지금 샌더빌에 가시면은 더덕도 있고요.
1: 더덕 저 더덕 예. 너무 좋아합니다.
0: 그 생더덕 가지고 네. 무침 구이 더덕도 있고요.
1: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해소 기침 네. 있으시고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뭐 더덕 이상이 없죠.
0: 그렇죠. 예, 예. 또 강원도 정선에서 있는 빈대떡도 가지고 있고요.
1: 아, 빈대떡에 막걸리 막걸리 한 잔.
0: 또 강원도 정선에 팥죽도 있습니다.
1: 팥죽 저희 어머님도 팥죽 좋아하시는데
0: 옛날 어르신네들 먹었던 그 팥죽의 그 추억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1: 있는 그 맛 그대로입니까?
0: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에 뭐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요즘 와. 각광 받고 있는 생들기름.
1: 아, 그거 예. 못 구해요. 여기서도.
0: 예. 예. 아주 듬뿍 가져왔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충분히 담으셔도 좋은 효과 나타나실 겁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김용목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예.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애정이 많이 가고 특히 여주 액기스에 더 뭐 많이 가시겠지만 예. 그래도 요거는 꼭 구입하셔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건 참기름 들기름이죠.
1: 참기름 들기름.
0: 그런데 네. 미국 내에서 참기름 들기름은 한국의 참기름 들기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향부터 달라요.
1: 향도 비슷하지 않나요?
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게 보통 여기 보면 중국산 참기름 들기름이 많은데.
1: 아이, 무지개 하러 그걸. 네. 맞아요.
0: 그런데 한국의 토지라고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향하고 맛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생들기름은 네네. LA 가시면은 네. 드시려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습제, 화장용으로 쓰시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몰랐어요. 몰랐어요.
0: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오,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그런 그 생들기름도 한번 보시고 맛도 보시고 특히 거기에 또 우리 빈대떡.
1: 네네네.
0: 진짜 맛있습니다.
1: 직접

0: 붙여줍니까? 아니면은?
1: 어, 시식은 하시고. 네네. 그 두 장 딱 들어가 있는 패키지에. 네. 어, 가격도 아주 뭐 착하지만. 네. 맛이 다릅니다. 아,
0: 가격도 착해야 되지만 사실은 맛이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은 믿고 먹어봐라.
1: 네.
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박준탁 부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천종산삼. 그 특산품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건강 제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예, 건강 제품이 맞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식품으로 인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이 미국에서 천종산삼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 손길이 안 닿고 자연적으로 채취하는 건데 네. 미국이랑 한국의 산삼은 학명 자체가 틀립니다. 미국의 산삼은 파낙스 킹키플로이드라고 하고 네. 한국의 산삼을 갖다가 파낙스 진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0: 사촌?
2: 뭐 사촌인데 이제 못생긴 사촌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드셔봤자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할 텐데 저희는 그 구매하는 여력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네. 아주 비싼 산삼을 갖다가 저희들이 특수 배양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아들에서 네네. 잘생긴 자식이 나듯이 아니 그치. 반대구나. 잘생긴 아버지에서 자기 자식이 나오듯이 네네. 좋은 산삼을 갖다가 150년 이상 된 산삼을 갖다가 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금 한번 드셔보시는 산민감성이라고 하는데 네. 드셔보시는 분은 뭐 한번 마트 도시는 동안에도 그 건강이나 그런 게 다 느껴지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더 특히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네. 그걸 갖다 발효 후에 그걸 갖다 나노로 잘라놨기 때문에 아. 흡수율 결국은 돈 주고 비싸게 사 먹는데 흡수율이 내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나머지 배변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2: 그래서 그걸 갖다 최대한 높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 산삼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 특별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 이제 김용웅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외에도 산만 가면 심심하잖아요. 또 바다에서 나오는 또 게장도 있으니까 오시면은 뭐 저 입이 심심하지 않고 가슴은 뜨겁고 그다음에 몸은 아주 불끈불끈해서 가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개봉박도 안 지으면 끝날 지금 잔고가 몇 개 안 남아서 금방 끝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보냄팩도 받아가시고 네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품절 임박이군요. 예,
2: 우리 저기 바이어가 마켓들인데 자주 올 수 있게 와서 이제 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0: 예, 이번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셔서 또 보시고 직접 체험하시고 느껴보시면은 아마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 시간이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뭐 긴 얘기 필요 없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1: 그렇죠.
0: 직접 오셔서 먹어보시고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김용목 사장님을 보면 건강함을 느끼겠고요. 우리 또 박준탁 부사장님을 보면은 어쩜 저렇게 잘생기셨는지 산삼 먹으면 저렇게 됩니까?
1: 그럼요. 그 정도 먹어야
0: 한번 먹어서 되나요?
2: 우리 이제 앵커님이 거짓말이 아니시다는 걸 꼭 확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맛도 있다는 걸 갖다 확인해 드시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0: 자, 오늘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라랜드 끝나자마자 오늘은 전부 다 센터빌 롯데마트로 집합 전부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CWMB팜 대표이신 김용목 사장님 또 보고바이오의 박준탁 부사장님 먼 길 오신다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버지니아
1: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 저희도 방송이 초짜라서 좀 엉켰네요.
0: 괜찮습니다.
2: 버지니아 주민들과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꼭 좀 와주세요.
0: 네. 자, 우리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이제 여주를 가지고 제가 직접 농사짓고 가공하고 그래서 이렇게 판촉하러 왔는데 제발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약으로부터 해방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챙길 수 있는 가장 덕목입니다.
0: 야, 약으로부터 해방하라. 그 말이 제일 와닿는데요. 자, 우리 보고바이오 박준탁 부사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2: 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해서 두서없지 않은 걸 잘 들어줘서 반갑고요. 저 얼굴 보러 다들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오시면은 그 비싼 이제 천종산삼 엑스트랙트를 갖다가 맛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좋은 경험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를 갖다 이제 이렇게 불러주신 해외 라디오 저희 방송국한테 감사드리고 저번에 LA에서는 저기 임영웅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MC분까지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저희를 갖다 이렇게 저희 바이어인 마케두리에서 강원도 특별전을 갖다 같이 하시니까 꼭 좀 그분님께서 금방금방 오시면은 좋은 경험이나 좋은 선물들 다 득템해서 가실 것 같습니다.
0: 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빨리 가시는 게 좋겠네요. 저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나요?
2: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기대하겠습니다.
0: 아, 저 좀 이따 갑니다. 네. 자, 개봉 박두 롯데 플라자 센터빌 지점입니다. 롯데마트한테 너무 감사해야 되겠죠, 먼저.
1: 예, 맞습니다. 네.
2: 라라랜드에도 감사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CWNB 팜의 김용묵 대표님과 보고바이어의 박준탁 부사장님이셨습니다. 꼭 오셔서 두 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좀 이따 봐요.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4: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3: 703-354-1950 703-354-1950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7: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8: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7: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8: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7: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8: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9: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0: 한 모금 아니잖아.
9: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0: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9: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1: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뉴저지에 살고 있는 김윤오입니다. 자꾸 읽어도 좋은 인생의 지혜 함께 공유하고 싶어 보냅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섹시함은 옷 맵시에서 나타납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송창식의 우리는 실청해 주셨습니다. 엊그제 생일을 보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오, 좀 일찍 보내주시지. 늦게나마 생일 축하 축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윤호님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윤호님 아내 되시는 분 늦게나마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또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전화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죠? 전화 받으셨구나. 아이고.
1: 아, 나한테 할 줄은 몰랐는데.
0: 전화번호를 모르면 모를까. 아유, 어떻게 전화를 안 드릴 수 있겠어요. 우! 네, 정말 매일 거의 매일 예, 듣고 계시고 항상 카톡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연미님 생일이십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와,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나요? 여보세요? 헬로? 아이고, 전화를 민망해서 끊으셨나?

0: 네, 우리 연미님 진심으로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1: 네네, 전화가 꺼졌어요.
0: 아유, 그랬구나. 예예. 예. 아유, 오늘 네네네. 생일이시라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1: 고맙습니다.
0: 예, 전화로도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1: 작년에는 못했어요. 그쵸? 작년에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0: 아, 그랬구나.
1: 네, 작년엔 못했던 것 같고. 아마도 재작년 정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
0: 그래요, 맞아요. 제가 네네. 이제부터는 꼭 기억을 해서 기억을 했다가 서프라이즈 해드릴게요.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해피 벌스데이 영미님 이랬는데 영미가 아니라 아유. 연미. 하늘에 나는 연, 그 연미입니다. 제가 발음이 현찮나?
1: 아니, 아니, 저기 영이 많은 것 같아요, 영이.
0: 그렇지, 아무래도. 저희 또, 또 영미, 영숙, 뭐, 네네. 영희, 네네. 참 그런 게 많았는데. 어쨌든, 오늘 네네. 울엄니가 날 낳으신 날이랍니다. 하셨어요. 새벽에 또 재방송도 들으시되는데 요새 뭐 아침잠이 없으실 나이가 되셨나? 어찌게. 건강하시죠?
1: 아니. 네네. 아예 못 들어서 그걸 또 숙제를 했지요.
0: 그러셨구나.
1: 너무 꼭 들어야 되니까. 누군데, 우리 성명. 꼭 들어야 돼요.
0: 그러셨구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남편분 네. 지금 간병하시느라고 또 병원에 투석 다니시고 네네. 많이 어떻게 좋아지셨죠?
1: 예, 많이 그래도 사람이 됐죠. 그전에는 쩍쩍이었는데. 네, 지금은 살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네. 보기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0: 지난번에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 네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거기... 탕크루즈 닮으셨던데.
1: 아, 고맙습니다.
0: 진짜로.
1: 너무... 우리 남편 날아가는 것 같아요.
0: 아, 옆에서 듣고 계시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기 뭐야, 딴 방에 있는데 못 들어요. 약 먹고 지금 주무세요.
0: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는 있으세요?
1: 그냥 뭐 남편이 그래도 케이크 사가지고 왔어요. 미리 어저께 밤에. 그래서 그냥 케이크 잘라 먹고
0: 네.
1: 예, 그냥 그게 최고죠. 뭐 남편이 살아 있어서 감사하니까.
0: 그리고 기억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1: 그렇죠. 예. 안 그랬으면 뭐 혼자서 또 그랬을 텐데.
0: 자,
1: 예.
0: 혼자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항상 우리 연민님 옆에는 라라리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 진추하와 아비가 부르는 Once Upon a Night 들려드릴게요.
1: 네.
0: 혹시
1: 네,
0: 이 곡을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1: 제가 어렸을 때 그분들이 70년대생 그 노래 부르셨잖아요.
0: 네네네.
1: 76년도. 예예. 예. 그랬는데 어렸을 때 아마도 엄마 때문에 그 노래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세대도 아닌데도 그 노래를 기억하는 건 아마도 엄마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오마님께서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깝고 예 그래서 그냥 또 그 엄마의 딸이니까 엄마도 기리면서 엄마 아직 살아계시지만 아무튼 네네네. 예전에 엄마는 아니라서 그 네.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그 네. 노래를 예. 신청했습니다.
0: 그래요. 저도 이 노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뭐 진추와 안 좋아한 남자가 그때 당시 없었을걸요.
1: 없었을걸요. 예.
0: 맞습니다. 진추와의 Once Upon a Night 들려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연미님에게도 역시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와, 오늘 목요일인데요. 한 분도 아직도 안 보내셨어요. 정답. 이야, 이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런 적이 또 처음이네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노래 한 곡 한 곡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는 아닙니다. 예, 가수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노래의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노래 잘 들어보시면 공통점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는 라라라 퀴즈.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50불 이상 드시면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0: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수희의 곡입니다.
1: 기대고 싶은.
0: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2016년 8월 20일 목요일 나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1: Q&A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B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4: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에 저항의 스타로 떠오른 민주당 인사들이 트럼프 이계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신 기자의 미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와 노동, 언론단체들이 법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국채 바이백 규모를 크게 확대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워시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물밑 소통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 과정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원을 투입해 미 최초의 메모리 전문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반발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훈련 중단을 압박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장례식장이 유족의 아버지 시신을 다른 시신과 혼동해 잘못 화장했다는 의혹으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인 직장인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을 잃을까봐 이직을 못하는 잡록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앤 아룬델 카운티 국립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과 관련한 학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엠허스트 카운티가 전자담배 판매점과 의료용 대마 판매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이란의 자금과 거래 통로를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사실상 국제사회를 향한 강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보다 이란에 합의할 기회를 더 많이 준 사람은 없다며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이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의 금융기관, 기업, 공항 또는 정부기관이 이란에 어떠한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밀수와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 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란과 제3국의 거래 방식을 거론하면서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립 작전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경제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른바 경제 디데이는 전례 없는 국가 부채와 이자 비용 급증이라는 미국 자체의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더 큰 패배와 이란 국민의 적대감만 불러올 뿐이라며 미국의 경제 테러리즘은 세계 경제와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고립작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나라로는 우선 중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하면서 이란의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경제, 정치적인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중국에 대한 2차 제재와 같은 단호한 증거를 결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그렇지 않아도 악재에 둘러싸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을 이란에 대한 경제 디데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고 격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려있으며 이런 역사적인 조치들은 그들과 그들이 전 세계 테러를 확산할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란의 자금 조달과 제재 우회 통로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브루킹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말로니는 뉴욕타임스에 경제 압박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회복력이 이란 정권보다 커야 하는데 그것이 좋은 승부수인지는 불확실하다며 이란 경제는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에 맞춰 체질이 개편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문제대학원 이란 전문가 알리 나스르 교수도 이란은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세계 경제와 트럼프를 바짝 쬐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에 저항의 스타로 떠오른 민주당 인사들이 트럼프 2기에 치러지는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정치정보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폴리티코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알렉산더 빈드먼 전 육군 중령이 당내 급진 좌파 진영인 민주사회주의자 엔지 닉슨 주 하원의원에게 충격패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담당국장이었던 빈드먼 전 중령은 2019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이어진 의회의 탄핵 조사 및 심판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모아 경선을 치른 빈드먼 전 중령의 패배는 민주당 지지층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폴리티코의 분석입니다. 민주당 전략가인 데이비드 엑셀로드는 폴리티코에 빈드먼은 영웅이지만 기억은 희미해지고 대부분 사람은 생활비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습니다. 빈드먼 전 중령뿐 아니라 트럼프 저항 투사의 정치적 무덤은 매주 늘고 있습니다. 2021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 과정에서 하원 소추위원을 맡은 다이애나 디게트 의원은 중간선거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 계열 멜라트 키로스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또 다른 소추위원 에릭 스월웰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나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 표결 직전에 선거운동을 접고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탄핵 심판에서 하원의 수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댄 골드먼 의원 역시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1년 16의회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에 표창을 받기도 한 의회 경찰관인 해리 던은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저항운동 자금 지원자인 억만장자 톰 스테이어, 2021년 탄핵소추 때 하원 감독위 및 정보위에서 활동한 나자 크리슈 나무르티 의원, 트럼프 탄핵을 추진한 슈리 타네다르 및 알 그린 의원 등도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줄줄이 낙마한 후보들의 공통점은 현 사법 시스템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제도주의자라며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이런 제도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오히려 그 제도를 맹비난한 후보들의 메시지에 더 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에 지쳐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 트럼프 성향 공화당 단체인 링컨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인 마이크 마드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일부 후보들이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대체로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그저 지쳐있다. 트럼프와 관련된 갈등과 피로감, 반 트럼프 모델은 물론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마가 지지 모델도 더 이상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피로감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0일 국채 바이백 규모가 회당 4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그 일환은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현재 국채금리가 근본적인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산트 장관의 발언은 전날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발표한 후에 나왔습니다. 재무부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에서 20년물과 20에서 30년물 등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바이백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 재무부는 국채 바이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무부 발표 이후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급락했지만 이날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렸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이날 발선트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날 국채금리 반등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잡음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에 더욱 집중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40조 달러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성장을 통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무역 상대국들에 보내는 메시지는 글로벌 성장이 이 산더미 같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덧붙였습니다. 이날 장기채 금리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AI 기업들의 대규모 회자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높은 금리의 장기채 대신 5년물 등 중기채 발행 확대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이들이 현재의 높은 조달금리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가 최고 재무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면 이른바 밸리 채권, 가령 5년물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로 큰 폭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며 AI 인프라 구축이 단기적으로는 자금 확보 경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소 목중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키스 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핫한 뉴스와 실전 영어를 함께 알려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리 왕자와 메건 무엇이 달라졌나?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내와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갈 세상을 그려볼 수 없다 라며 왕실과의 깊은 갈등을 드러냈던 해리 왕자 부부가 조만간 두 자녀와 함께 영국에 완전히 재정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실 내부조차 놀라게 한 이번 귀한 배경과 현지 반응을 담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15 months ago, Prince Harry said he could not see a world in which I would be bringing my wife and children back to the UK. 15개월 전 해리 왕자는 아내와 아이들을 영국으로 다시 데려갈 수 있는다 말했습니다. World in 직역하면 무언무엇한 세상을 보다 이지만 실제로는 무언무엇하는 상황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를 말할 때 I can't see a world where that happens. 그런 일이 일어나는 미래는 상상도 안 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would be bringing 여기서 would는 가정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I would be bringing my wife and children back. 그러니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다 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가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실과의 결별 이후 미국으로 떠났던 해리 부부가 당시 영국 내 반발과 미디어의 집요한 취재 속에서 느꼈던 깊은 고민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y want their children to imbibe the tradition, culture, history, heritage of their father's country. 그들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지닌 전통과 문화, 역사와 유산을 충분히 배우고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Imbibe,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마시다, 흡수하다 라는 뜻이지만 문화나 지식, 사상을 마치 스펀지처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받아들이다 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게 하고 싶다면 We want our kids to imbibe diverse cultures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문장에서 받아들이고 배운다는 의미의 단어로 우리는 흔히 learn을 생각하는데요. learn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고 understand는 이해하는 차원이고 embrace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자녀 아치와 리리벳에게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국 시민으로서의 역사적 뿌리를 내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로서의 마음이 이번 귀환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The most significant of those may be the chance to further repair Harry'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who was diagnosed with cancer.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해리가 관계를 더욱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he most significant of those. Significant은 중요한, 의미 있는 또는 중대한이란 의미라서 The most significant of those 라고 하면 그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Repair relationship. 갈등이나 상처가 난 관계를 회복하다, 개선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further가 붙었으니 further repair, 더욱 회복하다, 추가로 더 개선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과 서먹해진 관계를 다잡을 때 I'm trying to repair my relationship with him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해리 왕자가 자서전 출간과 다큐멘터리 공개 등으로 아버지 찰스 3세와 극심한 유혈 언론전을 벌였었는데요. 아버지의 투병 소식 이후 아버지를 만나 차를 나누는 등 관계 회복에 물꼬를 튼 것이 이번 영국 정착 결심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oth William and Harry have to be carrying the trauma from their childhood. And that will complicate their reactions to anything. 윌리엄과 해리 모두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두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Carry trauma. Carry는 들고 가다 또는 운반하다 라는 뜻이니까 carry trauma는 과거의 정신적 상처나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다 라는 의미이고요. Complicate reactions. Complicate는 복잡하게 만들다. Reaction은 반응이란 뜻이니까 Complicate reactions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을 훨씬 더 복잡하고 얼티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리 왕자와 아버지인 찰스 3세와의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의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습니다.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비극적 사망 등 어린 시절 공유한 트라우마가 오히려 두 형제의 화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난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기사는 언급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는 6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언론전 끝에 다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는 해리 왕자 가족의 복잡한 상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선사하고 투병 중인 아버지 찰스 3세 곁을 지키겠다는 인간적인 결단이 있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형 윌리엄 왕세자와의 풀리지 않은 앙금, 경찰 경호 지원을 둘러싼 법적 갈등, 그리고 타블로이드 매체들의 여전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해리 부부의 귀환이 최근 젊은 층과의 소통에 애를 먹고 있는 영국 왕실에 의외의 새로운 반전과 긍정적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차가운 냉대 속에서 떠났던 그들이 고국에서 완벽한 화해와 안식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 들어 곳에 따라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오늘 밤에도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약한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로 대체로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도심에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 워싱턴 DC 프리덤 250 그랑프리가 열립니다. 행사는 8월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 내셔널몰과 펜실베니아 에비뉴 일대에서 열립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명소를 배경으로 경주용 자동차들이 달리는 흔치 않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오후 1시에는 메인 레이스가 예정되어 있으며 토요일에도 오후 3시와 4시에 전시 레이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료 티켓은 이미 신청이 마감됐지만 티켓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셔널몰 7가에서 12가 사이에는 무료 팬존이 마련돼서 티켓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스크린과 무대, 먹거리 등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가족과 함께 경주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평소와 조금 다른 나들이를 원하신다면 상징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자동차 경주 워싱턴 DC 프리덤 250 그랑프리를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맨하튼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과 연극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기 다음 달 8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위키드, 라이온킹, 알라딘, 시카고를 비롯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어쩌면 해피엔딩 등 브로드웨이 주요 공연 25편이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티켓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는 1 플러스 1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예매할 때 프로모션 코드 241BWSHOW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부 공연은 평소 고가인 오케스트라 프리미엄 좌석도 약 135달러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좌석 업그레이드 할인에는 UPBWSHOW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로드웨이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연 목록과 예매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미주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9일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 문휘창 총장 일행이 뉴욕 총영사관 관저를 방문해서 김상호 총영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는 지난 5월 뉴욕 한인회와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8월 말 뉴욕 한인회관에서 미주 글로벌 센터를 설치하고 가을 학기부터 학위와 비학위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인사회와 조선족 커뮤니티, 차세대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 그리고 미주류 사회로 K-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한인 동포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미주 글로벌 센터 설립이 미주 한인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교육 콘텐츠를 미 사회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2: 모기지는?
1: 헌모기지도 뱅크업헉 헌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업헉 헌모기지.
3: 뱅크업 헌모기지.
4: 뱅크업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반발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훈련 중단을 압박하며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3: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입장 발표 이튿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무력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압박하며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간 단축 지시로 2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 자위의 방패 연습 종료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평화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미국이 여전히 적대적인 대북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 간 훌륭한 관계와 무관하게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라며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발표가 나온 다음 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 부장이 언급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옮긴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여건 조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도발을 감행한 건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연합훈련 축소에 관한 김 부장의 냉소적인 입장 발표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확언하면서 신속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신 기자의 미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와 노동, 언론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미 국제교육자협회, 전미교원연맹, 전미자동차노조 등 8개 단체는 지난 1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 DHS와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예비적 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의 체류 자격 유지 기간, 즉 DS를 제도를 없애는 겁니다. 현재 F1 유학생과 J1 교환 방문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는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이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4년을 넘어 학업을 계속하려면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신 기자의 I비자는 한 번에 최대 240일로 제한되며 중국 본토 여권을 소지한 기자는 90일로 더 짧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처럼 4년 이상 걸리는 학위 과정이나 전공 변경, 학업 연장, OPT 등을 계획하는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이 실제 미 대학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안길 뿐이라며 미 대학의 국제 학생 유치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장기간 유지되는 학생 신분과 비자 제도의 악용을 막고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2024-2025학년도 미국 내 국제 학생은 약 117만 8천 명이며 한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4만 2,293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9월 15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F1이나 J1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이 새 규정 시행과 동시에 무조건 4년 제한을 다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현재 체류 신분과 I-20 또는 DS-2019의 종료일, 향후 출입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시행 중단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오는 9월 15일로 예정된 새 규정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연방 하원들이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 과정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한 여성에게 아이스 요원이 총을 겨눈 사건을 둘러싸고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기관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19일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활동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핵심에는 지난 10일 버지니아주 베일리스 크로스로드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라우던 카운티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캐롤라이나 몰리나는 아이스 요원들과 마주친 상황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마스크를 쓴 아이스 요원이 몰리나에게 다가가 총을 겨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5: Yeah, you recorded us. You almost ran us over.
6: I didn't almost.
5: You almost ran us over. Stop playing.
4: 민주당 소속 수아스 수브라마니암 하원 의원, 돈 바이오 하원 의원은 몰리나와 함께 19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브라마니암 의원은 아이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7: We are opening this investigation. Because enough is enough when it comes to ICE brutality. And we are opening this investigation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FBI and DOJ, which report to him now, will not do so. They are not holding ICE brutality accountable, and they are not protecting American citizens like Ms. Molina in our community.
4: 두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아이스의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당시 아이스 요원들이 법 집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몰리나가 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몰리나가 자신의 차량을 무기처럼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몰리나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조사는 하원법사위원회와 감독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브라마니암 의원과 바이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과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아이스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몰리나의 사건이 아이스 의원들의 불필요한 상황 악화와 무력 사용,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설명 역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당시 아이스 의원들의 대응이 정당했는지, 무력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몰리나와 차량이 실제로 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했는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관계기관에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메릴랜드주 앤 아룬델 카운티 국립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학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학부모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인 가운데 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확인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도록 정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메릴랜드주 앤 아룬델 카운티 국립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과 관련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LGBTQ 플러스 학생 환경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마크 바델 교육감은 19일 교육청 공동체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책의 기밀유지 조항을 개정하고 연방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정책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정책의 핵심은 학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기록 전체를 열람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베델 교육감은 학부모의 연방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정책이나 지침, 관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기록에 포함된 자녀의 성정체성, 트랜스젠더 여부, 성적 지향, 선호 이름이나 프로나운과 관련한 정보 역시 학부모의 교육 기록 열람권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정책에 명시했습니다. 이번 정책 개정은 학부모와 교육청, 연방정부 사이에서 성 정체성 정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보수 성향 법률단체 아메리칸 퍼스트 리걸은 지난 7월 8일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를 상대로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교생 자녀를 둔 두 학부모를 대리한 이 단체는 학교가 부모의 통보나 동의 없이 학생의 사회적 성별 정체성 전환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교직원들에게 학생의 성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학부모 측은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학교가 자녀를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관련 학교 문서에도 해당 이름을 사용했지만 자신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연방정부도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청에 대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7일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와 법무부 민권국은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청이 학생의 성정체성을 기밀 의료정보로 분류해 부모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집행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 담당 차관보 하미 딜러는 당시 학부모에게 정보를 숨기는 학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라며 연방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법 적용을 우회하거나 왜곡하는 학교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당국은 연방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나 서신을 직접 받지는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연방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정책에는 연방정부의 교육지원금을 받는 학교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전체 교육기록을 열람 검토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기록이 학생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담은 각종 기록과 문서, 파일 등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의 새 학년도는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학부모의 교육기록 접근권이 보다 명확해졌지만 학생의 성 정체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와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신교입니다.
0: 직장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인 직장인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회사 보험이 있어도 매달 개인 부담이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천 달러가 넘습니다. 보험을 잃을까봐 이직도 못하는 잡룩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석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인기업에 근무하는 정모 씨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850달러 넘게 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을 둔 박모 씨는 매달 1,100달러 넘게 부담합니다. 이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보험료가 함께 올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습니다. 60대 초반 김모 씨는 건강보험이 꼭 필요해 65세 메디케어 연령이 될 때까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조사에 따르면 가족 건강보험의 평균 연간 보험료는 약 26,000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연 6천 달러가 넘습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진료비나 처방약 비용을 제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51%는 앞으로 1년간 의료비 부담을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원하지 않은 직장을 계속 다니는 잠락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헬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장 보험을 받는 근로자의 24%가 이직하지 못한다고 답해 전체로는 약 2,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2021년 16%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업들도 보험 부담을 줄이려 직원을 파트타임이나 독립계약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근로자들의 보험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 국채금리 재상승과 유통건물 월마트 실적에 따른 미 소비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2% 내린 52,759.2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7% 내린 7,641.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 내린 26,067.1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0: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운동이나 독서처럼 딱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드라마 정주행하기나 카페 신메뉴 도장깨기 또 아이돌 직캠 무한반복처럼 나만의 소소한 취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취미를 이야기하면 꼭 얼마나 잘하세요? 그걸로 돈도 벌 수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취미인데 꼭 실력까지 레전드여야 하나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면 이미 충분한 거죠. 찌개질을 시작했다가 정체불명의 끈을 만들어도 괜찮고요. 홈베이킹의 결과물이 살짝 사고현장처럼 보여도 맛있게 먹었다면 완전 성공입니다. 취미는 잘하는 일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편애하는 시간이니까요. 또 취미는 요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려주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 듣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는 작은 행동들까지 충분히 취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취미 때문에 생긴 유쾌한 이야기부터요. 그리고 요즘 뜨는 취미 트렌드까지 완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에는 우렁이와 취미 이야기를 제대로 과몰입해 주실 스페셜 게스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등장하실지 그리고 또 어떤 찐 취미를 공개하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만큼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것 앞에서 우리 모두 당당해져 볼까요? 여러분의 취향은, 여러분의 취미는 존재만으로 이미 폼이 미쳤으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취미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마음껏 과몰입해도 괜찮은 이곳, 우렁이의 K-Play D&B입니다.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게스트 폼체크 시작합니다. Let's 야호! 취미 이야기를 우렁이 혼자만 하면은 살짝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만의 취향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빠져있을 때 가장 솔직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분의 취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까지 완전 야무지게 발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DMB 장원영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DMB 장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DMB 장원영님. 오, 닉네임이 DMB 장원영이어서 여자분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굵직한 남자분이 나와주셨네요.
1: 네, 제가 되게
0: 네네네
1: 완전 럭키비키 하거든요.
0: 아, 럭키비키 하시군요. 네, DMB 장원영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희 오늘 토크쇼는요, 정답을 잘 말해야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우리 DMB 장원영님의 취향을 조금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이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약간 사소하고 독특한 것도 전부 환영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취미가 나올수록 저희는 오히려 완전 땡큐거든요. 첫 질문은 일단 가볍게 시작해볼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DMV 장원영님은 어디 사는 누구, 뭘 하시는 분인지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은 이제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는 취미도 살짝 스포해주세요.
1: 저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이고요.
0: 네. 30대 남성인데 장원영. 네. 네.
1: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관련돼서 사이언스. 일하고 있습니다.
0: 오, 약간 근데 자기소개만 들었을 땐 약간 우리 DMB 장원영님이 좀 어떤 취향을 가지신 분인지 살짝 감이 안 오네요. 약간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지만 우리 아직은 시청자분들한테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니까요. 우리 잠시 후에는 그 DMB 장원영님께서 어떠한 취미에 빠지게 된 계기부터 또 아무도 못 말리는 이제 과몰입 순간까지 이제 제대로 하나씩 파헤쳐 볼 건데, 일단 우리 오늘 스페셜 게스트 DMB 장원영님의 기본 폼 체크 아주 완벽하게 완료했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코너 게스트 폼 체크는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우렁이와 그리고 또 DMB 장원영님의 본격적인 취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래 하나 듣고 오실게요.

0: 방금 우리 게스트 폼 체크를 통해 DMV 장원영님을 살짝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이 어떤 취미에 과몰입하고 계신지 만나볼 시간입니다. 취미 덕분에 하루가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너무 빠져서 지갑이 가벼워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고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할 말도 많아지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코너 과몰입 사연 시작합니다. 렛츠 야호! 그리고 우리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톡에 이제 K라디오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 스레드, K-Play DMB, 그리고 K-Radio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방송 들으시는 방법은 K-Radio US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 누르시고 DMB 누르시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뜨개질을 좋아하는 29세 여성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제 취미가 무료주문 제작소가 됐어요. 입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렁님. 저는 퇴근 후 뜨개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직장인입니다. 처음에는 목도리 하나를 완성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는데 지금은 모자와 가방은 물론이고 작은 인형까지 만들 정도로 완전 빠지게 됐어요. 문제는 제가 만든 작품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와, 야, 나도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라고 부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색깔과 크기까지 주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다음 주까지 가능하냐고 마감 날짜까지 물어봤어요. 이게 실값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하나를 완성하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거절하면 괜히 인색해 보일까봐 계속 만들어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뜨개질인데 요즘은 퇴근 후에도 일을 하는 기분이에요.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 만들어주겠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사연자님의 사연 지금 읽어봤는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취미가 아니라 갑자기 무료 제작 업체 대표님이 되신 건데요. 이거 재료비도 많이 들고 시간과 정성까지 필요한 일인데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절대 인색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요즘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것만 천천히 만들고 있어 라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아서 시작한 취미가 약간 의무가 되는 순간 재미가 이제 또 사라지거든요. 그 DMB 장원영님은 주변에서 이제 취미와 관련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1: 제가 만약에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되면 뜨개질 정도는 가족 아니면 연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부탁이 들어오면은
0: 네.
1: 제 개인적인 시간부터 해서 뭐 돈하고 에너지까지 소비해야 되니까 이게 저는 딱 그 정도 선을 딱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쵸. 아무래도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내가 취미로 시작한 건데 주변에서 부탁 하나 두 개 들어주다 보면은 그 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이 저 DMV 장원영 저 사람 야박하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내 취미를 누군가한테 부탁받는 순간은
1: 취미가 아니죠.
0: 그거는 이제 무료 이제 수공업 공장이 되잖아요.
1: 공사.
0: 그치 그치 네. 맞지 맞지.
1: 그게,
0: 그렇죠.
1: 선물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취미잖아요. 근데
0: 맞아,
1: 제 취미가
0: 맞아.
1: 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0: 그렇지.
1: 취미가 되게 좀 어려울
0: 그렇지.
1: 것 같아요.
0: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까지는 그게 취미의 연장선인데.
1: 그렇죠.
0: 주문을 받는 순간 이제 일이 돼 버리니까.
1: 선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좀 기분 좋게 되면 저도 되게 행복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투머치가 돼 버리면은
0: 맞습니다.
1: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님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드시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요. 이제 러닝에 푹 빠진 24세 남성 청취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살짝 얘기를 들은 게 우리 장원

0: 몇 미터를 뭐 어떻게 달렸는지 속도는 어떻게 빠른지 계속 비교하게 되고 제 기록이 느린 날에는 운동을 하고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1: 어우, 저러면 안 되는데. 네.
0: 쉬는 날에도 기록이 뒤처질까봐 억지로 달렸고 결국 무릎까지 아파졌습니다.
1: 아이고.
0: 좋아서 시작한 러닝이 숙제처럼 느껴져 한동안 운동화를 보기도 싫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기록 없이 달려봤습니다.
1: 저기는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은 힘들다면서요. 그 기록을 안 재고 달리는 게.
0: 스트라바라는 앱이 있는데 이제 보통 달릴 때 거기 네. 저장을 하거든요. 아. 살짝 오운환이나 출석 체크하듯이.
1: 오.
0: 네. 계속 읽어볼게요.
1: 네.
0: 속도도 거리도 확인하지 않고 예쁜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한 번씩 멈추면서 구경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달리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운동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1: 마지막 문장이 저는 약간 마음에 꽂히는데요.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즐거웠던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취미는 이게 경쟁이 아닌데 사실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좀 순위를 만들게 되잖아요. 가끔은 이제 기록을 끄고 결과보다는 이제 그 순간에 기분에 집중하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0: 네, 맞습니다.
1: 혹시 러닝 하시면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0: 저는 러닝을 좋아하는 게
1: 네.
0: 일단 DMB 같은 경우는
1: 네.
0: 러닝 할 수 있는 코스들이 되게 많아요. 뭐 네이셔널 몰 그리고 뭐 아메리카나 그리고
1: 아하.
0: 블룸 파크 그리고 버크 레이크 뭐 그레이폴 이렇게 뭐 아침에 달리면
1: 네네.
0: 공기가 되게 상쾌해요. 그리고 그 냄새도 되게 좋고.
1: 네네. 아, 그 아침 젖은 살짝 이슬 맞은 흙냄새 이런 거 저도 왜냐면 러닝을 조금 좋아했었거든요, 사실은.
0: 네, 아침에 딱 달리면은 상쾌함이 딱 코로 딱 들어오는데
1: 네네.
0: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건강해지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좀 잡생각이나 이런 것들 좀 내려둘 수 있고 좀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약간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숫자보다는 내 취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나를 조금 리프레쉬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취미를 갖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우리 사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숫자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이제 급박해지고 조급해지고 이분 부상이 있어도 나가신다잖아요, 사실은. 정말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0: 그렇죠, 그렇죠. 저도
1: 네.
0: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작년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또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5km씩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조금씩 늘려가면서 몸도 이제 무릎도 허벅지 뭐 근육이 생기면서
1: 네.
0: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기록도 신경 쓰게 됐는데 또
1: 이제 거기서부터가 약간 기록 정신병의 네, 시작인 거죠.
0: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회도 등록을 하게 되고
1: 되게 본격적으로 하셨네.
0: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내려놨어요. 정말 이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게
1: 네.
0: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고
1: 맞지요.
0: 좀 그러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오로지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1: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
0: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리니까 속도도 처음에는 이제 제일 빠를 때는 4km 정도의 페이스를 달리다가 5km, 6km, 7km, 8km까지도 속도를 내렸는데 정말 여유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네, 오늘 사연들을 만나다 보니 취미에는 정해진 모양도 정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혼자 즐겨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해도 좋고 잘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운지
0: 맞습니다.
1: 즐겁지 아니한지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죠?
0: 맞습니다.
1: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결과나 실력을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했어요. 혹시 DM의 장원영님, 이 네 분을 위한 신청곡 있으실까요?
1: 네, 사실은 저도 네? 취미 활동할 때만큼은 네. 정말 어릴 때로 돌아가거나 좀 더 젊었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0: 정말 아직 30대밖에 안 네. 되시지 않았나요?
1: 10대, 20대 막
0: 오케이.
1: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순간 취미 활동을 할 때
0: 네?
1: 지금 현재 상황을 잠시나마 내려두고 있고 정말 순수한 그리고 좀 재미있는 좀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가져온 곡이 해피데이 체리필터입니다.
0: 네. 사연 보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두 번째 코너 과몰입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DMV 장원영님이 이 네 분을 위해서 준비한 이제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과몰입 사연을 통해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취미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모두들 취미에 빠지는 방식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정말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DMB 장원영님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을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도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이번에는 시선을 DMB 장원영님께 완전 집중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 DMB 장원영님의 취미 질문 타임 시작합니다. Let's Yahoo!

0: 먼저 우리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하나 가볼게요. 그 DMB 장원영님이 혹시 요즘 가장 푹 빠져있는 취미는 어떤 거예요?
1: 저는 이번 연도는 러닝을 계속해왔고요.
0: 러닝?
1: 그리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피클볼도 요즘 푹 빠져서 치고 있습니다.
0: 어? 저랑 취미가 비슷하신데요? 저도 피클볼에 요즘 단단히 꽂혀가지고 피클볼 진짜 자주 치거든요.
1: 저도 피클볼 딱 채잡고 공 넘길 때마다 되게 설레고
0: 그쵸.
1: 그리고 넘 탁 스매싱 한 번 딱 때리면은
0: 맞으면 또 이 쾌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
1: 맞습니다.
0: 아 저는 요즘에 또 그 피클볼 딩크샷 영상 진짜 많이 보거든요.
1: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0: 저도요. 저희 이제 공통적인 취미가 하나 있네요. 나중에 저희 같이 기회가 되면은 피클볼 같이 치는 걸로.
1: 알겠습니다.
0: 혹시 근데 그러면 피클볼 같은 취미는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 있으세요? 아니면 뭐 처음부터 그 취미가 또 잘 맞았는지 아니면 뭐 하다보다 빠진 건지.
1: 취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먼저 좀 건강한 취미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요즘은 이게 좋다더라라고 얘기를 들었던 게 러닝하고 피클볼.
0: 혹시 약간 생각하시는 게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약간 이런 거?
1: 네. 아, 되게 스포츠 정신 이런 것도 있잖아요.
0: 아 스포츠맨십. 네.
1: 네네네. 그러면서 되게 좀 일단 건강한 취미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또 소셜하면서도 사람들하고 또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DMB에서 빤스런이라는 크루에 있는데
0: 네네.
1: 거기서 이제 처음 러닝을 배웠거든요.
0: 빤스런이요?
1: 어, 네, 빤스런이요.
0: 빤스런 입고 뛰시나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이제 버지니아에서 앞에 VANS에서 빤스런이에요.
0: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뛰는 그 러닝 크루가 있는 거죠?
1: 어, 네네네.
0: 이름이 되게 귀엽다, 빤스런.
1: 네, 저희 이제 캐릭터도 있는데 빤스 캐릭터거든요.
0: 어, 귀엽다. 네,
1: 그렇게 해서 빤스가 뛰고 있는 모습이 캐릭터예요.
0: 어, 너무 귀엽다. 네. 그러면 혹시 약간 지금 취미들이 거의 운동 스포츠 관련된 부류들인데 이런 스포츠 관련된 부류의 취미들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뭐 힘들거나 좀 귀찮은 날에도 하세요? 뭐 그렇게 만드는 포인트 있으면 하나 알려주실래요?
1: 너무 재밌어요 일단.
0: 첫 번째 재밌다.
1: 네.
0: 그냥 무지성 재밌다.
1: 취미는 네네. 재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그래서
0: 취미는. 그쵸,
1: 사실은 네. 제가 취미 부자이긴 한데 취미가 다섯 개가 있어요.
0: 뭐가 있으실까요?
1: 아까 말했던 러닝, 피클볼.
0: 러닝, 피클볼.
1: 그리고 주짓수.
0: 주짓수.
1: 무에타이.
0: 무에타이.
1: 그리고 락클라이밍.
0: 락클라이밍.
1: 네.
0: 아니 요즘 뭐 주짓수가 유행인가요?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게스트 중에서 그 약사분 한 분 계시거든요.
1: 네.
0: 그분도 주짓수 유도 피클볼 좋아하시던데 요즘에 뭔가 약간 유행하는 취미인가 이게?
1: 저는 일단 남자다 보니까
0: 네네.
1: 격투기도 좋아하고 이런데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0: 아 그래서 시도를 네. 이제 약간 해보고 계시구나.
1: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벤트가 있어서 도장에서 찾아와서 이제 시범하고 이제 보여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연락이 돼서 이제 배우게 됐죠.
0: 이름은 닉네임은 지금 장원영이신데 거의 지금 뭐 스포츠계의 장원영 약간 이런 거시네요.
1: 아니요. 취미. 제가 스케줄이 다섯 네. 개를 다 하려면은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좋아하면서 또
0: 아, 럭키 미키잖아.
1: 네, 네.
0: 그래서 장원영이시구나. 어. 네. 근데 약간 취미를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약간 시간이나 비용이 예상보다 좀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 약간 그럼 장원영님도 그 나 이거 생각보다 진심이네라고 느꼈던 약간 그런 과몰입 순간 있어요?
1: 아
0: 너무 많아?
1: 러닝이요.
0: 러닝 왜? 러닝에 돈 쓸 게 있나?
1: 러닝이 처음에
0: 네.
1: 하게 됐던 계기가
0: 네네
1: 돈 안 들고
0: 음흠.
1: 달리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한두 달은 괜찮았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0: 장비빨, 약간.
1: 그쵸.
0: 장비에 근데 러닝은 그냥 대충 옷 입고 그 운동화 신고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착각인가요? 혹시?
1: 맞는데, 일단 신발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카본화 약간 이런 건가?
1: 카본화는
0: 되게, 고수용이라면서요, 그거.
1: 되게 좋은 건데 고수용이라서 일반 입문자들이나 한 중수 정도 분들은 카보나까지는 괜찮고 저는 이제 조금 이지하고 롱런 하는 쪽으로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처음에 신발을 네네. 하나를 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0: 왜 더 잘 뛰어져요?
1: 퍼포먼스도 오르고 신발 말이 좀 심하더라고요.
0: 실례지만 무슨 신발인지.
1: 처음에 샀던 거는 나이키 보메로 18을 샀었고.
0: 자, 러닝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이분의 꿀팁 대방출 지금 시작되니까요. 혹시 그 우리 K라디오 단톡방에 지금 그 러닝 하시는 분들 메모지 딱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말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식스 되게 좋아합니다.
0: 아식스. 네, 아식스래요, 여러분. 아식스.
1: 네, 아식스에서도, 슈퍼 블라스트 3, 그리고 노바 블라스트 5 되게 육각형으로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스피드도 조금 낼 수도 있고, 네. 롱런도 할 수 있고, 이지런도 할 수 있고, 리커버리도 할 수 있고, 좀 만능 신발인 것 같아요.
0: 여러분 잘 들으셨죠?
1: 네. 그리고 속도를 조금 기록을 좀 내고 싶다. 그러면은,
0: 네네.
1: 제가 아디 프로 4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카보나예요.
0: 카본화. 네. 근데 카본화는 제가 알기로는 좀 어느 정도 러닝 고수가 아니면은 쉽게 부상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그쵸.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던 신발들을 신으면서 좀 열심히 훈련하고
0: 네네.
1: 이제 적응해가면서 그리고 카본화는 뭐 매일매일 신는 것도 아니고 대회나 그리고 기록 단축을 위해서
0: 기록 단축을
1: 한 번씩 신는 거예요.
0: 아 맨날 신는 게 아니구나. 그게.
1: 맨날 못 신죠. 그리고 카본화가 거의 많이 신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조금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네. 아니지만 10번 신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0: 약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왜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칼 10번 쓰면 부서지고 막 이러잖아요. 뭔지
1: 그런
0: 아세요?
1: 느낌이죠.
0: RPG 게임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설 무기인데 10번밖에 못 써. 10번 다 쓰면 부서져.
1: 카보나가 그런 느낌입니다.
0: 카보나가 약간 전설 무기인데 신화급이라서 10번 쓰면 없어지는 그런 거구나.
1: 카보나가 되게
0: 드래곤볼 같다. 드래곤볼도 다 모으고 나서 소원 빌면 없어지잖아요.
1: 정확하시네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쵸?
1: 맞습니다. 카보나를 딱 신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0: 오바나 휘파람을 불어라.
1: 발에
0: 네. 죄송해요. 네. 네.
1: 발에 그 양말만 신는 기분.
0: 아, 양말을 신고 지면을 밟는 느낌?
1: 네, 근데 앞으로 쫙쫙 벗어나가게 뭔가 스프링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0: 근데 그거 잘못하면 무릎 도관이.
1: 그쵸.
0: 나가겠는데요?
1: 조심해야죠. 그래서 또 아이템 필요한 게 무릎 보호대가 필요합니다.
0: 약간 진짜 드래곤볼이다. 여러분, 집 나간 도관이는 다시 여러분의 품에 안겨주지 않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구매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아이템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0: 오케이. 그럼 나는 러닝에 최대 얼마까지 써봤다?
1: 러닝이요? 잠시만요.
0: 일단은 계산한다.
1: 제가 가민을 구매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0: 그게 뭐예요?
1: 스마트워치인데 네. 좀 운동
0: 운동 러닝, 전용 러닝 전용
1: 자전거 네. 뭐 등산 전용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원래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거를 구매를 했는데 보통 한번 충전하면은 2주 정도 가고 더 좋은 모델들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민 그리고
0: 두 달이나 가 그게 충전하면 네. 대박이다.
1: 그렇죠.
0: 아니 뭐 자동차예요? 자동차도 그렇게 안 되겠다. 자동차 배터리 같네. 네.
1: 시계에게 스마트워치계 자동차.
0: 약간 스마트워치계 에르메스 약간 이런 느낌인가?
1: 그 정도는 아닌데.
0: 그래도 약간 구찌 정도는 된다.
1: 저는 저번에 한번 길 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손에 가민 워치를 딱 찬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그 사람 그냥 그것만으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저 애플 워치라고
0: 그게 얼마예요?
1: 저는 중고로 구매해서 200불대 구매했다고.
0: 그러니까 정가가 얼마예요? 정가가?
1: 400불, 500불로 스타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400, 500불 스타팅.
1: 네, 그리고 좀 좋은 걸로 사게 되면 한 1000불 정도 하는 것 같고.
0: 정말요?
1: 저는 아니에요.
0: 꽤 많이 쓰시네요?
1: 저는 200불대 이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했으니까 아주 잘 샀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0: 아주 잘 사셨네. 그러면 혹시 그 취미를 약간 혼자 그런 뭐 이 취미들이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즐기시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좀 약간 함께할 때 조금 더 신나는 편이세요?
1: 어 그렇죠. 이제 러닝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어 뭐 오늘 밥 뭐 먹을까 뭐 그런 것도 하고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리고 어디가 좋다더라 뭐 그런 것도 대화 되게 많이 하고 사실은 또 어 하이스쿨 트랙에서 많이 뛸 때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럴 때는 좀 뭐 기록에 대해서 대화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한 주 어떻게 지냈는가 그리고 또 그냥 음악 들으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달리시는
0: 아,
1: 분들도
0: 있고 난 나와 싸운다
1: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기록 단축을 위해서 이제 인터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인터벌 너무 싫어요. 인터벌 너무 힘들어요. 인터벌 하고 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짐에 가면은 짐 가서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을 전 좀 길게 해요. 보통 인터벌은 원래 10분에서 15분에 끝내라고 있는 게 인터벌이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30분 정도 인터벌을 뛰고
1: 30분이요?
0: 나면, 네, 30분이요.
1: 30분 동안 인터벌을 어떻게 하세요?
0: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이제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1: 아.
0: 그러면은 다리가 그 무릎 관절이 진짜 풀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살은 이제 한 달 만에 8kg가 빠지더라고요. 아, 인터벌.
1: 네, 보통 그리고 그렇게 하이스쿨에서 뛰고 주말이나 아니면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했던
0: 네.
1: 뭐 내셔널몰이라든지 뭐 주변에 파크 되게 많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다니면서 이제 경치 구경하면 시간 금방 갑니다.
0: 그리고 또 여기는 약간 뛸만한 코스트랙이 많잖아요. 또
1: 진짜 많아요.
0: 버지니아 자체도 그렇고 예. DC도 그렇고. 그러면 혹시 약간 그렇게 취미를 잘 즐기시다가 약간 최근에 가장 좀 행복했거나 약간 뿌듯했던 순간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어 다들 아시다시피 DMB 이제 봄에는 벚꽃이 되게 많이 펴요.
0: 그쵸 여러분 여기는 벚꽃이 아름다운 곳이죠.
1: 네 저희 이제 벚꽃이 이제 필랑 말랑 할 시기 때
0: 네.
1: 이제 저희 크루 방장님하고 같이 한번 뛰었던 적이 있는데. 벚꽃이 탁 만개한 거예요, 그날 밤에. 뛰는데, 벚꽃 냄새가, 벚꽃 향이.
0: 확 나요?
1: 예. 팡팡 터지면서.
0: 체리 블러썸.
1: 네. 예, 그리고 제가 태어나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집이 있는 벚꽃은 처음 봤었어요.
0: 아, 그렇게 뚱뚱한 벚꽃을 처음 봤다?
1: 네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벚꽃 향이 확 올라오면서. 그때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
0: 좋습니다.
1: 그리고, 여행 갈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그.
0: 뛰어줘요, 한 번씩?
1: 네. 한번 뛰면은
0: 되게 좋은 저거다.
1: 자연스럽게 관광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그러면은 아직 시작하시진 않았는데 나중에 언젠가 꼭 도전해 보고 싶은 취미도 있어요? 약간 있다면 어떤 취미예요? 도전해 보고 싶은 취미.
1: 도전해 보고 싶은 취미.
0: 아니면 지금 약간 저거 좀 봤을 때 까리뽕 삼았네 하는 그런 취미가 있어요?
1: 승마요.
0: 저랑 비슷하시네요, 되게.
1: 아, 그래요?
0: 저 요즘에 인스타 스토리에 맨날 이렇게 말 타는 영상만 엄청 올려댔거든요, 저도.
1: 저도 지금 한 2, 3주 안에 승마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0: 승마.
1: 취미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조금.
0: 좋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이제 슬슬 이번 코너도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뭐 취미를 아직 찾지 못했거나 약간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 분들께 우리 DMB 장원영님이 추천하고 싶은 취미 아니면은 취미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에게 내 취미를 못 찾겠어요 저 취미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실래요?
1: 저는 그냥 다 트라이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저도 러닝 얼떨결에 그냥 나가서 네. 달리게 됐는데 제가 너무 허접해서 좀 실력 좀 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에 계속하게 됐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피클볼 또한 이제 저는 피클볼 규칙도 몰랐고
0: 네.
1: 장소도 몰랐는데 한 개씩 다 배우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0: 좋다.
1: 그리고 뭐 주짓수, 무에타이도 이제 당연히 이제 나가니까 되게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반겨주세요.
0: 그러니까 약간 취미로서 지금 우리 원영님이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나쁜 트라이는 없다.
1: 그냥 다
0: 모든 게 굿 트라이다.
1: 네, 해보고 이거 나랑 안 맞잖아? 그러면 다른 거 해도 되고 뭐
0: 좋습니다.
1: 그러다가 이거 나랑 잘 맞네? 완전
0: 완전 내 거잖아? 이거 네. 완전 럭키 미키잖아? 네. 네, 좋습니다.
1: 오히려 좋아.
0: 네, 오히려 좋아.
1: 네.
0: 근데 DMB 장원 형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있는 사람만이까진 좀 특별한 에너지가 확실히 느껴졌는데요. 취미를 대하는 방식에도 이제 DMB 장원 형님만의 매력이 완전 조금 제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가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DMB 장원 형님의 취향을 한층 더 가까이 알아본 취미 질문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그 다음 트렌드 번역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DMB 장원영님과 취미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향을 완전 풀충전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정보력까지 야무지게 충전해볼 시간입니다. 연예계는 잠깐만 한눈 팔아도 신곡이 나오고 새로운 그룹이 데뷔하고 기대작이 공개되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대화할 때 혼자 로딩 걸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꼭 알아두면 좋은 소식만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코너 K-업데이트 시작합니다. Let's 야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녀시대 티파니 영이 오늘 오후 6시 첫 번째 솔로 정규앨범 Edge of Calm을 공개합니다. 솔로 데뷔 10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정규앨범인데요. 티파니 영은 앨범의 기획부터 스타일링 그리고 비주얼 디렉팅까지 직접 참여하여 자신만의 색깔을 완전 진하게 담았다고 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차분한 자신감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하니 화려한 무대 위 티파니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공개됩니다. 기대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저의 가장 최애 그룹이죠.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새 미니 앨범 디스 앤 댓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데뷔하면서 통상 9번째 정상을 기록했습니다. 첫 진입 앨범부터 9작품 연속 1위라는 기록인데요. 빌보드에 따르면 그룹 가운데 1위 앨범 수로 비틀즈에 이어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매번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는 스트레이 키즈, 글로벌 폼이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9일 가요계에 정식 출사표를 던진 신인 걸그룹 Our Birthday 소식입니다. 조혜진, 베이비, 아치라야, 유, 국초록, 키라라, 신혜원으로 구성된 7인조 그룹인데요. 첫 번째 싱글 앨범인 Our Birthday를 발매하며 공식 데뷔했습니다. 팀 이름에는 매일을 생일처럼 자유롭고 짜릿하게 즐기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에너지가 완전 확실하죠? 과연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데뷔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엔하이픈이 내일인 8월 21일 미니 8집 The Sin List로 컴백합니다. 지난 앨범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금기를 깨고 도망치는 연인들의 서사를 계속해서 보여줄 예정인데요. 음악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앨범 전체에 하나의 세계관을 연결하는 엔하이픈 특유의 스타일이 이번에도 이어집니다. 이제 정말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엔진분들의 기대감도 완전 최고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쇼폰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 곡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키키의 팝 오브 팝 오브입니다. 시원하고 경쾌한 분위기에 따라 하기도 쉬운 포인트 안무가 더해진 곡인데요. 제목처럼 답답했던 기분을 팝 하고 떠뜨려버리고 싶을 때 듣기 좋은 서머송입니다. SNS를 보다가 이 노래가 들린다면 이게 무슨 노래지? 하지 마시고 바로 아는 척 하셔도 좋습니다. Put your loving hand out. 네, 오늘 업데이트만 제대로 챙기셨어도 이번 주 연예계 대화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새 음악부터 신인 그룹, 드라마까지 완전 알차게 훑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소식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K-업데이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렁이의 K-Play DMB 양호. 자, 여러분 아직 텐션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는 우리 DMV 장원영님과 각자의 취향과 요즘 빠져있는 취미에 관해 얘기를 봤는데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DMV 장원영님의 매력도, 청취자분들과 함께 즐긴 재미있는 코너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어려운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가볍게 웃고 떠들고 제대로 완전 과몰입해볼게요. 듣다가 공감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속으로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어? 이거 완전 내 이야기잖아? 하면서 함께 즐겨드세요. DMV 장원영님도 다시 한번 달릴 준비 되셨나요?
1: 네, let's go!
0: 그러면은 제가 하나, 둘, 셋, let's 하면은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DMV 장원영님과 함께 텐션 예쁘게 끌어올려서 계속 출발해볼게요. 자, let's!
1: 야호!

0: 그거 맥가난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DMV 장원영님이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 알아봤잖아요? 이번엔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요즘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맞아요. 그 시간이에요. SNS를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취미 부자, 취미 유목민, 뭐, 장비병, 덕업일치처럼 분명히 한국말이야. 분명히 한국말인데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렁이 혼자 번역하지 않고 DMB 장원영님과 하나씩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영님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Let's get it started.
0: 오케이. 여섯 번째 코너 트렌드 번역기 시작합니다. Let's
1: 야호.
0: 첫 번째 단어는 취미 부자라는 단어인데요. 그 DMB 장원영님? 우리 이 단어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죠?
1: 네, 취미 부자는 즐기고 있는 취미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취미 부자인 것 같기도 하고.
0: 그쵸. 취미 부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네. 뭐 운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베이킹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진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취미 부자는요. 네. 취미 용품을 사느라 통장은 살짝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0: 이 말을 활용을 하시려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러닝이랑 드로잉까지 시작해서 완전 취미 부자 됐어요 라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취미 부자.
0: 그 다음 단어 바로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 단어는 취미 유목민입니다. 하나의 취미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취미를 계속 찾아다닌 사람을 뜻하는데요.
0: 이거 원영님 아니에요?
1: 저예요? 저는 취미 부자하고 취미 유목민 그 사이인 것 같아요.
0: 아, 그 사이 어떤 것? 무언가?
1: 예, 일단 제가 새로운 거를 좀 계속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계속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취미 유목민을 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네, 여러분 두 번째 단어 이제 우리가 취미 유목민 이제 뭐 금방 그만둔다고 해서 무조건 끈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
1: 네, 이게 취향 차이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잘 맞는 취미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마다 장비부터 전부 구입하시면은 이제 본인보다 본인의 지갑이 먼저 지치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1: 맞습니다.
0: 세 번째 단어는요. 네. 장비병인데요.
1: 전에, 장비병이요?
0: 네, 전에 먼저 말했죠. 장비병입니다. 실력보다 장비를 먼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이제 좀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에요. 실력보다 장비 먼저 준비하는 사람. 템빨이라고 부르죠, 우리?
1: 아,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뭐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러닝화랑 이제 스마트워치부터 사고 사진 배우기도 전에 비싼 렌즈부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1: 러닝을 시작하기 전부터요? 시작 후가
0: 그렇지,
1: 아니고요?
0: 그렇지, 그렇지.
1: 장비병.
0: 맞습니다.
1: 저는 장비병이 그러면 아니네요.
0: 다행히 그렇죠.
1: 네.
0: 자, 좋은 장비가 이제 취미를 시작할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구입한 장비가 방 안에 전시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1: 아, 알겠습니다. 이게 그 실력은 아직 레벨 1인데 장비만 벌써 만 렙 그런 상태.
0: 맞아요. 예, 딱 그런, 그거예요. 예,
1: 환경을 먼저 세팅을
0: 환경을
1: 해놓고
0: 세팅을 하고 나는 시작을 하겠다. 예. 난 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건데
1: 되게 부러운데요.
0: 그래서 돈이 많은 거니까. 근데 이제 지갑이 얇아지면 문제죠. 자, 네 번째 단어 바로 가주시죠.
1: 네 번째 단어는 이제 거의 일상어가 된 덕질입니다.
0: 아, 저 이거 좀 잘해요.
1: 그쵸.
0: 좋아하시는 가수 있어요?
1: 저요? 저 빅뱅 좋아합니다.
0: 빅뱅 좋아해요?
1: 네. 이번에 9월 11일 콘서트도 네,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보통 뭐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뭐 캐릭터, 스포츠 팀, 뭐 특정 분야에 깊이 빠져 있는 콘텐츠와 상품을 즐기는 활동을 덕질이라고 많이 하는데,
0: 네네네.
1: 우렁님은 좀 어떤 덕질을 많이 하세요?
0: 저는요, 아시겠지만 저는 스트레이키즈 원툴이에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자, 그러면은 덕질이라고 처음 시작하는 거를 이제 덕질에 관한 건데요.
1: 네.
0: 덕질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제 입덕이라고 부르고요.
1: 입덕이요.
0: 네, 잠시 쉬어가는 덕질. 아, 덕질하다. 나 요즘 통장이 너무 텅장됐어. 휴덕이라고 해요, 그거를.
1: 오, 휴덕.
0: 그리고 덕질을 완전 그만두는 거를 탈덕이라고 합니다.
1: 나가는 거죠?
0: 맞아요. 근데 이제 휴덕을 선언했던 분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좋아하는 게 내가 나 이제 좋아하는 거 안 해! 하고 끊는다고 해서 계획대로 종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리고 보통 한국 남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네네. 군대 한 번씩 가잖아요.
0: 그때 휴덕인 거지, 이제.
1: 네, 휴덕하고 보통 그럴 때 또 잠깐.
0: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1: 다른 그룹으로 갈 때도 있나요?
0: 갔다, 아, 그거는 배신이에요.
1: 그건 배신이에요?
0: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1: 그거 탈덕 아니에요, 그러면?
0: 휴덕은 있을지언정 탈덕은 없다.
1: 오. 휴덕은 있지만
0: 오직 입덕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1: 네.
0: 입덕과 재입덕밖에 없어요.
1: 아, 입덕과 재입덕이요?
0: 네. 자, 이제 비슷한 결로 다섯 번째 단어는 덕업일치입니다. 이 DMB 장원현님, 덕업일치 무슨 뜻이죠?
1: 덕업일치는 좋아해서 취미로 즐겨하던 분야가 자기 자신의 직업이 된 경우를 뜻하는데요.
0: 덕업일치 약간 사자성어 같네.
1: 어, 그러니까요.
0: 들어보신 적 있어요?
1: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덕업일치. 덕업일치. 네, 진짜.
0: 약간 이거 그거네요. 막 그 페이커가 네. 게임 좋아했잖아요.
1: 어, 네.
0: 게임 하다가 프로게이머 된 경우를 이제 덕업일치. 어,
1: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의 황제가 된 것처럼.
0: 맞아요. 약간 덕업일치네. 이 사람들 다 덕업일치하고 있었네.
1: 어, 예를 들어서.
0: 네.
1: 어, 빅뱅이나 뭐 리센드가 있어요.
0: 네.
1: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매니저, 로드 매니저가 됐어요.
0: 덕업일치지 그러면은.
1: 오케이.
0: 오케이.
1: 그런 케이스구나.
0: 우리 제대로 잘 배워봤네요. 그죠?
1: 네.
0: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근데 약간 근데 저는 직업으로 삼는 점은 좀 멋진데
1: 네.
0: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조금 뭔지 알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과 일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네네.
0: 그런 의미에서 여섯 번째 단어 설명해 주시죠.
1: 여섯 번째 단어는 취존입니다. 취한 존중을 줄임말로 나와 다른 사람의 취향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의미입니다.
0: 맞아. 이게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취미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 누군가가 그런 걸 왜 좋아해요?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마다 이제 취향은 다르니까 취존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가 저는 취미가 돌멩이 모으는 거예요.
1: 돌멩이요?
0: 예를 들어서
1: 돌멩이 왜 모아요?
0: 그래 저렇게 말하면은 저기요 취향이 다르니까 존중해 주실래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1: 되게 무겁고 아 네. 그쵸 취향
0: 저렇게
1: 존중해야죠.
0: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DMB 장원영님처럼 편협한 사고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네 편협하고 그 약간 일방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좋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 단어는요 여러분 다꾸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를 줄인 말인데요. 뭔지 아세요?
1: 다이어리를 꾸며요?
0: 네, 전 다이어리 꾸미기 하거든요.
1: 그러면은 이제 다이어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를 해서
0: 맞아요.
1: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0: 마스킹 테이프,
1: 키링을
0: 맞아요
1: 그런 거를
0: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 비슷한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표정이 지금 아리송하신 DMB 장원영님이 소개해 주실래요?
1: 어 여기 한번 보니까 폴라로이드 사진을 꾸미면 폴꾸. 오, 네. 포토카드를 넘는 탑로더를 꾸미면 탑꾸라고 해요.
0: 혹시 포토카드 뭔지 아세요?
1: 포토카드는 뭔지 알죠? 이제 포토카드잖아요.
0: 아니요, 아이돌 앨범 사면은
1: 네네네,
0: 포카.
1: 네, 맞아요.
0: 알죠?
1: 네, 저번에 K마켓 가니까 이제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저도
0: 그거.
1: 빅뱅 봉을 살 뻔했었습니다. 아, 너무 비싸가지고.
0: 아... 꾸미기 계열 취미에 이제 근데 한번 빠지시잖아요?
1: 네.
0: 스티커 하나 사러갔다 장바구니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1: 오. 많이. 네. 저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가
0: 네, 같아요. 네, 집에 스티커가 이만큼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자, 여덟 번째 단어 소개해주세요.
1: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어는 제가 좋아하는 오은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운동 완료를 줄인 표현으로 운동 마친 뒤 인증사진과 함께 SNS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0: 맞아. 근데 이거 꼭 헬스장에서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산책이나 홈트레이닝처럼 자기가 계획했던 운동을 끝냈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오운원이라고 올리실 수 있어요.
1: 그쵸. 이제 사실은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운원 이런 거.
1: 그쵸. 이제 스토리나 이런 데다가 그냥 오운원 하면서 이제 나 오늘 운동했다.
0: 맞아요.
1: 네. 알차게 보냈다. 살짝 이런 뜻이죠.
0: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는 하비테크예요. 취미를 뜻하는 허비와 재테크를 합친 말인데요.
1: 무슨 말인... 이게...
0: 하비테크.
1: 하비테크요?
0: 하비가 취미잖아요. 네네네. 하비. 테크, 재테크. 약간 한정판 운동화나 이제 피규어나 레고, 음반 이런 거 좋아서 수집한 취미용품이 그 가치가 시간이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1: 아...
0: 그래서 취미생활과 재테크를 함께한다. 요런 뜻이고요.
1: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0: 알겠죠?
1: 네, 제가 옛날에는 운동화에 한 조금 미쳤어가지고 졸던이나 뭐 이지라든지 그런 신발 되게 모으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0: 아, 그랬어요?
1: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 개 사면은 가격이 금방 오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되게 하향세거든요.
0: 맞아요. 요즘은 신발 재테크가 옛날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뭐 다만 모든 취미용품의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니니까 뭐 수익만 보고 구입한다기보다는 뭐 이거 비슷한 걸로 이제 포켓몬 카드 있죠 요즘에?
1: 그쵸.
0: 100만 불짜리 포켓몬 카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제가 사실은 어제 들었는데 100만 불짜리 포켓몬 카드를 구입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0: 오 마이 굿니스.
1: 깜짝 놀랐습니다.
0: 진짜 놀랐다.
1: 근데 이제 취미니까 이것도 사실은 또 재테크잖아요.
0: 그렇죠. 맞죠. 맞죠. 뭐 근데 그래도 이게 무조건 취미용품 가격 수익만 바라보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오래 즐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맞습니다. 저는 신발 사실은 신으려고 사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DMB 장원님은 오늘 혹시 소개한 표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거나 좀 본인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단어 있어요?
1: 저는 오운원 되게 좋아하고요. 오운런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새로 배운 것 중에는 보자. 와, 닭구?
0: 닭구.
1: 한번 네. 해보고 싶네요.
0: 네. 오늘 TMP 장원영님과 함께 취미 부자부터 취미 유목민, 그리고 장비병, 덕업일치, 취준, 닭구, 오난, 하비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SNS에서 이런 단어 만나도 이제 검색 안 해보시고 알아보시겠죠?
1: 맨날 구글에다가 이제 이게 뭔지 검색해봤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즐기든 함께 즐기든 오래 하든 새로운 취미를 자주 봤거든. 본인이 행복하면 충분히 멋진 취미니까요. 이제 오늘 DMB 장원영님과 함께한 26세 젠지 DJ 우렁이와 함께한 트렌드 번역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저희 코너가 또 있잖아요. 잊지 마시고 이따 신조어 퀴즈 코너까지 야무지게 한번 우리 원영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바로 다음 코너로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게요.

앞에서 우리 DMB 장원영님께 이제 조금 이것저것 우리 취향을 차근차근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정해진 답도 우리 순서도 잠깐만 내려놓겠습니다.

0: 말 나온 김에 시작합니다. Let's
1: 야호
0: 야호 조금 더 야호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뭐 우리 말 나온 김에 지금 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까요? DMB 장원영님이 어렸을 때 네. 가장 좋아했던 놀이나 이제 취미가 뭐였는지.
1: 저는 사실 탁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0: 그래서 피클볼을.
1: 맞아요. 이제 탁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탁구를 했었는데, 뭐 계속 성인 때까지 했죠.
0: 오래 하셨네요, 되게. 네.
1: 그래서 되게 나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아저씨더라고 할 정도까지 했었어요.
0: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우리 이제 그룹 저기 라디오 단체방에 라디오 카톡방에 DMV 장원영? DMV 장원영이라고 하셔서 여자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장원영이신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제가 되게 럭키비키해서
0: 저분이 럭키비키하시고 스케줄이 장원영만큼 많으시대요.
1: 그래서 좀 마인드도 되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좋아. 살짝 이 마인드가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0: 그러니까 약간 흰티 입었다가 커피 쏟으면은 흰 티셔츠가 타이다이 셔츠 됐네. 오히려 좋아.
1: 그러면은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그 옷만 입고
0: 턱받침 대신
1: 뭐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0: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저분이 럭키비키가 아니라 좀 이상하신 분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저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혹시 그 약간 우리가 지금 어린 시절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어린 시절 취향이랑 지금 취미랑 약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그러면은 약간 그 탁구 요즘도 가끔 치세요?
1: 아니요, 전혀요.
0: 저 왜 안 쳐요? 네,
1: 그런 환경이 제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제가 피클볼을 찾았잖아요.
0: 아, 약간 비슷한?
1: 네.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제 탁구를 교회에서 쳤었어요. 이제 탁구대가 있으면은 퍼블릭 코트는 아닌데 퍼블릭처럼 이제 사람들 와서 같이 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또 성장하면서 하게 됐는데 피클볼이 딱 그렇더라고요.
0: 피클볼은 근데 확실히 약간 프리게임 하기도 좋고.
1: 네네네. 그냥 채만 있으면은.
0: 맞아. 채랑 공만 있으면.
1: 공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나가면은.
0: 다 있어.
1: 네, 사람들이 이미 치고 있으니까.
0: 껴서 하면 되니까. 네,
1: 그리고 연령대도 되게 폭이 넓어가지고, 좀 어린 사람들부터 해서 좀.
0: 좋다.
1: 뭐, 시니어까지도 되게 열심히, 심지어 저보다 훨씬 잘 치세요. 어른들이.
0: 맞아. 근데 이렇게 확실히 근데 약간, 이게, 취미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지금 어릴 때 취미는 탁구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거기에 흥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제 그 흥미가 그 비슷한 결의 피클볼이 나랑 더 잘 맞는다. 네. 를 아니까 피클볼로 바꿔간 거고, 그죠?
1: 새로운 거를 또 배우는 그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0: 맞아, 맞아. 그래도 이게 막 뭐든지 해봤기 때문에 나랑 맞는다, 맞지 않는다,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취미도 사실 경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 이번에는 그러면은 다른 질문. 이번에는 약간 상상만 해도 살짝 기분이 좀 좋아지는 질문이거든요.
1: 뭐죠?
0: 만약에 해야 할 일도 없고 오늘 연락도 오지 않는, 회사에서 연락 안 오는 완전 자유로운 하루가 생겼어요. 24시간이야.
1: 24시간밖에 없어요? 좀 더 주면 안 돼요?
0: 오케이, 24시간 30초.
1: 아, 일단 24시간.
0: 더 이상 애누리 없어요.
1: 24시간.
0: 24시간 30초가 생기면은 이제 원영님은 그날 어떤 취미를 하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1: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을 할 것 같아요.
0: 일단 장소 비용 전혀 제한 없습니다.
1: 비용도 제한이 없어요?
0: 네, 비용도 제한이 없어요.
1: 예, 암트랙 타고 버스나 암트랙 타고 뉴욕 가서 이제 거기 루즈벨트 아일랜드에서 러닝 한번 딱 시작하면서 하루 시작할 것 같아요.
0: 오, 좋다. 네. 저는 사실 뭐 하고 싶냐면요. 저는 여기 버지니아에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는 곳인데.
1: 스카이다이빙이요?
0: 네.
1: 스카이다이빙이요?
0: 네, 스카이다이빙이요.
1: 그 높은 곳 좋아하세요?
0: 네.
1: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곳 가면 되게 그냥 심장

0: 그냥
1: 저도 무서워해요. 그냥. 저도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운데 그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무섭거든요.
0: 네.
1: 그냥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0: 기분이 좋아요?
1: 안도감이 들어요.
0: 안도감이요?
1: 그 큰 공포와 불안 앞에서 오는 그 안도감을 느끼는 게 제 취미예요.
0: 그러면은 뛰어야지만 이제 처음에는 공포감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달리 뛰기 전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뛰고 나서는 뛸 때는 정말 무섭고 뭐 두렵고 뭐 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뛰고 나서는 그 안도감이 생긴다는 거죠?
1: 네, 그걸 좋아해요.
0: 알겠습니다. 취한 정중 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매운 거 잘 써먹으시네요?
0: 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러면은 번지점프는
1: 해봤어요. 그거.
0: 아니, 몇 시쯤에 하실 거예요?
1: 몇 시쯤에 하냐고요?
0: 네네네. 오늘 이제 얘 바꿔서 24시간 주어진다면은 시간만 딱.
1: 아, 근데 전 사실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야간 번지 아세요?
0: 야간 번지요?
1: 밤에 하는 번지.
0: 같은 장소에서?
1: 그러니까 밤에 하는 번지 점프가 있어요. 빌딩 숲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제 야간 번지라는 게 한국에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거 아니면 전 줄 없는 번지.
0: 줄 없는 번지요?
1: 그 줄 없는 번지가 있어요, 한국에.
0: 네.
1: 그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0: 네.
1: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그러면은 한국을 일단 가셔야겠네요.
1: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네, 너무 가고.
0: 되게 신선한 충격인 것 같아요.
1: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0: 네. 일단 저 계속 해볼게요.
1: 네.
0: 네, 아까 전에 이제 러닝을 아침에 일찍 가는 거예요.
1: 네네.
0: 하고 나서 뭐 아마 호텔 끊어놨을 거니까 이제 샤워하고. 그리고 브런치 먹고. 그리고
1: 좋다.
0: 네, 저 또 취미 중에 저 한 쇼핑 하거든요.
1: 아, 쇼핑도 좀 하세요?
0: 쇼핑 되게 좋아합니다.
1: 저도 쇼핑 좋아합니다.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0: 네, 일단 뉴욕 가면은 뭐 옷이나 신발 이런 거 사는 거에 100불 이하면은 택스를 안 내잖아요.
1: 근데 잠깐만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취미가 아니라
0: 네.
1: 약간 좀 원영님의 좀 다른 부캐 이런 느낌인데요?
0: 취미인데요.
1: 이분 취미 부자네.
0: 쇼핑 되게 좋아합니다.
1: 쇼핑. 네. 오케이.
0: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제가 뉴욕을 갔기 때문에
1: 네네.
0: 뉴욕에서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1: 아, 간 김에 난 모든 걸 다 해내겠다.
0: 그렇죠. 24시간밖에 없는데. 24시간 30초. 네.
1: 아, 24시간 30초밖에.
0: 네. 그러니까 안에 다 처리. 우렁님도 이제 한국 가시면은 그 24시간 안에 다 번지 점프 두탕 뛰시고.
1: 그렇죠.
0: 네, 네, 네. 해야 되니까 바쁠 겁니다. 일단 쇼핑 싹 이제 제한이 없으니까
1: 쇼핑 한번 싹 조지고
0: 네.
1: 옷 좀 하고
0: 네네네.
1: 맛있는 것도 좀 먹어주고
0: 이제 제가 러닝 때 입었던 옷 싹 바꾸고 그리고 네. 오늘 하루 또 입을 옷 다시 그대로 갈아입고
1: 오케이.
0: 네.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요.
1: 지금 입가에 미소가 굉장히 많이 번져 있으신데 그 약간 그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지금처럼 취미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혼자 할 때랑 누군가와 취미를 같이 할 때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 24시간 중에 네, 24시간 중에
0: 네.
1: 원영님은 이제 그게 혼자만의 속도로 즐길 때 더 편해요? 아니면은 누군가 꼭 함께 하는 게 편해요?
0: 저는 제 속도를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1: 아, 감사까지예요?
0: 네. 좀 되게 제 피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1: 계획이 없으시구나.
0: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 좀 되게 유두리 있게 행동을 좀 하는 편인데 좀 랜덤해요.
1: 좀 랜덤하시구나.
0: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가고 싶네요. 근데 없으면은 저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1: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취미 때문에 생긴 좀 웃긴 습관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이게 본인도 모르게 본인 취미 이야기를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뭐 관련 용품 보면은 그냥 못 지나친다거나 이런 거. 이런 에피소드 좀 있으실까요?
0: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1: 네.
0: 생각이 한 번씩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1: 그래도 갖고 싶어요?
0: 갖고 싶으면 사는 것 같아요. 한 며칠 있다가 아니면은 뭐 한 달 있다가
1: 계속 생각이 납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찾아서라도?
0: 그러면 좋죠. 그거는 좋죠.
1: 그건 좋아요?
0: 네, 그거는 이제
1: 약간 이득?
0: 그쵸 그쵸. 되게
1: 이득?
0: 그 와중에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1: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0: 저 ESTP입니다.
1: ESTP. 네. 저 INTP거든요.
0: 어, TPTP.
1: TPTP.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약간, 이거는,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장원영 님이, 저랑 같이 만약에 취미를 딱 하나 체험할 수 있다면은, 뭘 골라주실래요?
0: 우렁님하고 취미를 하나, 저 사격도 괜찮을 것 같고.
1: 어, 저 사격 좀 해요.
0: 어, 진짜요?
1: 피우피우.
0: 어, 다음에 한번 레인지 한번 같이 가야겠네요.
1: 피우피우.
0: 어, 사격 괜찮을 것 같고.
1: 사격 재밌겠다.
0: 네. 그리고 그림 한번 같이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1: 네, 좋습니다. 이런 거는 또 말로 끝내지 말고 나중에 저희 함께 도전해봐도 진짜 재밌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제가 이제 원영님께 취미 하나를 추천해드린다면은.
0: 제 취미요?
1: 네.
0: 우렁님이요?
1: 네.
0: 어, 한번 들어보죠.
1: 다이어리 꾸미기와 탑로더 꾸미기. 다꾸랑 탑구. 아까 다꾸.
0: 네, 다, 네, 다꾸, 다꾸.
1: 탑로더 꾸미기, 이제 그, 빅뱅을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0: 어,
1: 제가.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빅뱅 포토카드 가져다가 이제. 네네네. 같이 탑로더 꾸미기, 탑구를 한번 저희가 해보는 걸로.
0: 어, 괜찮은 것 같아요.
1: 정말 괜찮으신
0: 네,
1: 것 같죠?
0: 네. 괜찮은
1: 미간이 것 같아요.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시는데요?
0: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이거를 또 함으로써 좀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어, 그리고 빅뱅 되게 좋아합니다.
1: 네,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 탑구도 같이 하는 걸로.
0: 네.
1: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좀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원영님의 취미를 통해서 언제 가장 행복해지시는지, 그죠?
0: 네.
1: 그리고 뭘 좋아하시는 분인지 조금 더 가까이 알게 된 것 같은데, 그,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취미는 대단한 결과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고요, 잠깐 멈췄다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 중에 몇 분이라도 좀 나를 위해서 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정말, 하루 종일 이제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1: 네네.
0: 뭐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뭐 되게 이제 지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취미 활동 잠시만 뭐 1시간, 2시간 뭐 30분이든 뭐 독서라든지 영화 보든지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어 제가 좀 되게 편해질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좀 기쁨 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오늘 그 DMB 장원영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제 제목처럼 우리 말 나온 김에 새로운 이야기까지 완전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제 취미의 진심인 저희 두 사람의 프리토킹 코너 말 나온 김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요.
0: 네.
1: 마무리를 하기 전에요.
0: 네.
1: 우리 심리 테스트 하나 진행하고 가볼게요.
0: 심리 테스트요? 네, 알겠습니다.
1: 취미에 관한 심리 테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0: 네.
1: 이거는 우리 원영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심리 테스트일 거예요.
0: 네.
1: 자,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갑자기 하루 종일 자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0: 네.
1: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혼자 조용한 곳에 가기. 두 번째, 친구에게 바로 연락하기. 세 번째, 평소 안 해본 것을 배우기. 네 번째, 좋아하는 컨텐츠 몰아보기.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골라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원영님은 어떤 걸 고르셨어요?
0: 저는 지금 2번, 3번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1: 5초 드릴게요. 5?
0: 2번이요.
1: 2번, 오케이.
0: 네.
1: 자, 여러분, 결과는요, 우리 바로 돌아오는 다음 코너에서 제가 해석해드리면서요, 우리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그 트렌드 번역기에서 우리 취미와 관련된 신조어를 완전 다양하게 알아봤잖아요. 설명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전부 이해한 것 같아도 막상 상황 속에서 만나면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말 딱 한 문제만 준비했어요. TMB 장원영님과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제 트렌드 기억력을 확인해보는 신조어 퀴즈 시작합니다. 잠깐만! 그 전에 우리 전에 심리 테스트 결과는 보고 가야겠죠? 그 전 심리 테스트.
1: 네.
0: 심리 테스트. 우리 원영님은 2번 고르셨죠?
1: 네.
0: 자, 첫 번째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1번. 혼자 조용한 곳에 가기를 선택한 당신. 당신은 감성 충전형의 사랑입니다. 그림이나 사진 촬영, 독서, 글쓰기처럼 혼자 집중하는 취미가 잘 맞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친구에게 바로 연락하기를 고른 우리 원영님 같은 당신. 당신은 댄스, 피클볼, 보드게임, 동호회처럼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에너지 공유형 타입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평소 안 해본 것을 배우기를 고른 당신. 당신은 외국어나 악기, 뭐 클라이밍, 요리처럼 실력이 늘어가는 취미가 잘 맞는 도전과 성장형 인간입니다. 네 번째, 집에서 좋아하는 콘텐츠 몰아보기를 고른 당신. 당신은 영화 감상이나 게임, 뜨개질, 퍼즐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몰입하는 취미가 잘 맞는 편안함 몰입형 인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깜짝 심리 테스트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님? 조금 맞는 것 같아요?
1: 네,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2번을 고른 이유는 사실은 있어요.
0: 뭐요?
1: 저는 이제 저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자랑을 하려고.
0: 자랑이요? 정말 네. 색다르신 분이고요. 네. 색다르긴 하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다시 트렌드 기억력을 확인하는 우리 신조어 퀴즈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자, 렛츠
1: 야호.
0: 네, 좋고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때마다 빠르게 도전하지만 하나의 취미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1번, 취미 부자. 2번, 취미 유목민. 3번, 덕업일치. 자, 3, 2, 1. 정답을 알려주세요.
1: 2번,
0: 취미 유목민.
1: 취미 유목민입니다.
0: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하나 고르셨나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우리 원영님이 맞춰주신 취미 유목민입니다. 취미 부자는 이제 여러 가지 취미를 동시에 즐기는 사람이고요. 취미 유목민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이곳저곳 이동하듯 여러 분야를 경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덕업일치는 우리가 좋아했던 분야가 자신의 직업까지 된 경우를 말하죠. 한 문제였지만 이제 오늘 배운 단어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지는 이제 확인하기에는 여러분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답을 맞히셨다면 우리 시청자분의 트렌드 감각은 완전 합격이고요. 틀리셨어도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니 역시 합격입니다. 오늘의 신조어 퀴즈는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어느새 벌써 우리 DMV 장원영님께 인사드릴 시간이 찾아왔는데 오늘 처음 등장하셨을 때는 이제 어떤 취향을 가진 분인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액티비티 하신 분이셨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것에 좀 진심인 이제 원영님의 매력을 조금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오늘 두 시간 동안 좀 함께 방송해 보신 기분이 그리고 또 오늘 우렁이와 이제 두 시간 동안 함께 해 보신 기분이 어떠셨나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재밌으셨어요?
1: 네.
0: 재밌으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오늘 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취미는 이제 건강 그리고 뭐 정신에도 좋으니까 예, 취미 가지는 거 그리고 트라이하는 거 예, 부담 가지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DMV 장원영님 덕분에 취미 얘기가 더욱 풍성하고 재밌어졌는데요.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좀 원영님의 좀 눈빛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 좀 반짝거리는 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약간 보여주신 매력, 그리고 전해주신 이야기도 제가 오래오래 기억하겠고요. 오늘 바쁜 시간네요. 함께 해주신 이제 원영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와 새로운 취미를 들고 꼭 한번 다시 놀러와주세요, 원영님.
1: 알겠습니다.
0: 지금까지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DMB 장원영님이셨고요. 조심히 가세요.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오늘의 방송을 이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볼게요. 본업이 하루를 굴러가게 만든다면 취미는 그 하루를 기다려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온전히 나를 위한 자리가 하나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취미 부자도 좋고요. 취미 유목민도 좋고 장비부터 구입하는 뭐 과몰입총도 완전 좋아요. 단, 장비 결제는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더 고민해주세요. 미래에 여러분들의 통장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거예요.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렁이가 이번 주 취미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결과도 기록도 인증도 필요 없는 일을 해보세요. 노래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거나 낙서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가만히 좋아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10분이 생각보다 하루의 기분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자신의 취향을 아낌없이 공개해주신 원영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웃고 과몰입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발견한 새로운 취향은 놓치지 마시고 원래 좋아하던 취미에는 애정을 조금 더 듬뿍 주세요. 우렁이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재미있는 취향 하나 더 추가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Play DMB였습니다. 야호! 우리 다음에 또 신나게 만나요.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광민의 잡지사 8호로 14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희성처럼 찾아와서 먼지처럼 살포시